0: 왜 그러세요?
1: 아니, 누군가 절 때리는 것 같은데.
0: 왜 저러는 거지? 체온이 너무 떨어져서 헛것을 보나?
2: 이상한가? 딩기리 딩기리 딩기리 딩 나타나라 야
3: 끄덕끄덕 킁킁 야
0: 아니 이거 왜 때리시는 거예요?
3: 끄덕끄덕 아 잠깐만 내가 보여?
2: 보이죠? 누구세요?
3: 나 그 옛날 갈라파고스 섬에 처음 정착한 바다 이구아나 조상이옵시다.
4: 바다 이구아나 조상?
3: 끄덕끄덕끄덕. 내가 너무 답답해서 저 하늘나라에서 왔어. 아니 조상들이 바다에 살기 딱 좋게 물려준 몸을 뭐 성형을 해서 바꿔 딱!
2: 딱 좋게 물려줬다니 그게 무슨 소리세요?
3: 그러니까 끄덕끄덕 아주 아주 먼 옛날
5: 우린 바다에 표류되어 헤매다가 이곳 갈라파고스 섬에 들어왔지.
3: 마침 섬이 있어서 다행이야.
1: 끄덕끄덕 물에 빠져 죽을 뻔했네.
3: 근데 여기는 화산섬인가 봐. 우리의 먹인 풀이 거의 없네.
1: 선인장이다. 배고프니까. 가시예요. 가시만 없으면 먹을 수 있는데.
3: 아이 가시가 그렇게 많은데 어떻게 먹어?
5: 바다의 풀, 해초. 바닷속에도 해초가 엄청 많아.
1: 끄덕끄덕 친구야. 차가운 바닷물에 들어가면 금방 체온이 떨어져 우린 죽을 거야.
3: 아이 그치만 저 수많은 해초들이 너무 아까운데.
1: 가시는 있지만 난 선인장으로 버텨볼래.
3: 난 바닷물에 적응해 해초들을 먹어볼게. 우와 해초 많다.
1: 끄덕끄덕.
4: 그래 결심했어. 적응하면 이곳에서 잘 살 수 있을 거야.
3: 그때 선인장을 먹겠다고 육지에 남은 이구아나들은 끄덕끄덕
5: 육지 이구아나가 되었지.
0: 우와 가시가 저렇게 많은데 선인장 잘 먹는다.
5: 뾰족한 가시가 있는 선인장을 먹기 딱 좋게 턱이 점점 더 강하게 발달하고 지금의 육지 이구아나 모습으로 변화한 거지.
2: 아, 육지 이구아나는 색깔도 다르냐. 환경에 맞게 적응하며 몸도 변한 거구나.
3: 끄덕끄덕, 그렇지.
1: 그럼 우리 바다 이구아나도 바다에 살며 몸이 변한 건가?
3: 끄덕끄덕, 당연하지. 흥흥, 끄덕끄덕.
5: 헤엄치기 좋게 꼬리가 납작해지고 바위를 꽉 움켜쥘 수 있게 발톱도 길고 두꺼워졌지. 무엇보다 해초를 먹기 쉽게 주둥이는 더 뭉툭해졌단다. 그리고 차가운 바다에서 떨어진 체온을 빠르게 올리기 위해 피부도 검게 변화한 거야.
1: 네? 체온이랑 피부색이랑 뭔 상관인데요?
3: 예끼! 그걸 아직도 모르는 게냐?
5: 밝은 색보다 검은색이 햇빛을 더 빨리 흡수하니까
4: 아하!
0: 그렇구나.
5: 아참참, 콧구멍 크기도 소금물 뿜기 딱 적당하게 변한 거거든.
6: 그런데 뭐 끄덕끄덕 성형을 하겠다고 쾅!
0: 그러시면 안 돼요.
6: 끄덕끄덕 내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하늘나라에서 왔겠어. 킁킁.
1: 끄덕끄덕. 아, 그런 이유가 있는지 저도 몰랐다고요. 끄덕끄덕.
6: 끄덕끄덕.
1: 끄덕끄덕.
6: 그러니까 너 성형하면 바다에서 못 살아. 흥흥 끄덕끄덕.
0: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모습이 바다에 살기에 딱 맞게 변화한 완벽한 몸이네요.
1: 그런가?
6: 그럼 끄덕끄덕 킁킁.
1: 끄덕끄덕. 다시 보니까 쥐둥이며 콧구멍이며 이상하게 멋져 보이네. 검게탄 피부도 건강해 보이고.
6: 끄덕끄덕. 우리 바다 이구아나들은 지구상에 바다에 적응한 유일한 도마뱀. 그러니까 그 모습 그대로 자부심을 갖고 살아도 돼요. 끄덕끄덕 킁킁.
1: 끄덕끄덕. 좋아요. 그럼 이제부터 고칠 생각 안 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게요.
6: 끄덕끄덕 킁킁.
1: 고마워요, 조상님.
6: 킁킁 킁킁.
2: 정말 잘 됐다. 끄덕끄덕
0: 킁킁. 끄덕끄덕. 그런데 목은 좀 아프겠다.
2: 그러니까 끄덕끄덕.
6: 처음 일주일만 아프고 그다음부터는 아파.

0: 친구들, 우리 내일 또 만나.
1: 깐깐한 엄마의 선택 뮴에서 뮴튼튼 칼마디 K2 젤리를, 베이비부터 주니어까지 프리미엄 선글라스 글린에서 키즈 선글라스를 드립니다.
2: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3: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4: You need some hot water?
5: Oh, yes.
3: 어린 학생들이
4: This one.
3: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6: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3: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7: 안 주세요.
3: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2: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요술 이불.
1: 모두 잠든 밤. 뽀로로네 집에 아직 불이 켜져 있네요.
2: 알라딘이?
3: 공주님에게 말했습니다. 공주님, 제 손을 잡으세요. 알라딘과 공주님이 양탄자 위에 올라탔습니다. 알았어. 요술 양탄자가 별이 가득한 밤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크롱이 꿈을 꾸었네요. 어? 크롱의 이불이 움직여요. 크롱은 또 꿈을 꾸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0: 자야지. 그럼 안 자고 밖에서 뭐 해?
1: 빠야야! 크랑! 크랑! 크랑! 크랑!
0: 그 이불이 요술 이불이라고?
1: 크랑!
0: 아닌 것 같은데.
1: 크랑!
0: 그럼 또 이불에 오줌 싸서 몰래 가지고 나온 건 아니야?
1: 크랑! 크랑!
0: 어디 오줌이 있나 볼까? 오! 아하, 오줌은 없네.
1: 크랑, 크랑.
0: 혹시 너도 하늘을 날 수 있어?
1: 크랑.
2: 뽀로로와 크롱이 이불을 타고 하늘을 날고 있어요.
0: 벌써 내리는 거야?
1: 크랑크랑!
0: 그래, 조금만 더 놀자. 어? 제발.

0: 이불은 뽀로로와 크롱을 태우고 먼 숲으로 날아갔습니다.
1: 앞이 안 보여.
0: 저런, 이불이 찢어졌어요.
1: 크롱크롱, 괜찮아? 이불이 찢어져서 못 나나 봐. 크롱크롱, 그래, 우리가 꿰매줄게. 그럼 날 수 있을지도 몰라. 어서 집으로 가자. 우리 집이 어느 쪽이지? 어두워서 길을 잘 모르겠어. 크랑크랑. 어? 그래, 일단 저기서 잠깐 쉬자. 뭐해?
2: 크랑크랑.
1: 어. 와, 예쁜 실이네. 아, 이걸로 이불을 꿰매주자. 크랑크랑.
0: 뽀로로와 크롱은 실을 따라서 동굴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1: 저건. 크랑. 바늘도 있으면 좋을 텐데.
2: 크랑.
1: 어? 저건 또 뭐지?
2: 크랑. 크랑.
3: 다른 실이 필요한데.
1: 혹시 이거 네 거야?
3: 어?
1: 잠깐만. 이야!
3: 괜찮아?
1: 괜찮아.
3: 어?
1: 크랑.
3: 우와, 내 실. 고마워. 그런데 너희 누구야?
1: 난 뽀로로고. 얜 크롱이야.
2: 크랑. 크랑. 크랑. 크랑.
1: 저기, 어? 우리 이불이 찢어졌는데 혹시 바늘이랑 실 좀 빌려줄 수 있어?
2: 크랑크랑.
3: 당연하지.
1: 정말 고마워.
3: 뭘, 너희도 소중한 내 실을 찾아줬잖아.
0: 곰인형은 찢어진 이불을 꿰매기 시작했어요.
3: 우와. 자,
2: 크랑.
3: 다 됐다.
1: 어때? 이제 날 수 있겠어?
2: 크랑!
1: 크랑! 잘 됐다!
3: 다행이야.
2: 크랑, 크랑! 크랑! 크랑, 크랑!
3: 고맙긴.
1: 정말 고마워. 우린 이만 가볼게.
2: 크랑!
3: 어, 벌써 가려고?
2: 크랑?
1: 맞다. 우리를 도와주느라 네 걸 못 만들었네.
2: 크랑? 어?
1: 그래. 이번엔 우리가 널 도와줄게.
3: 우와, 정말 고마워.
0: 뽀로로와 크롱은 열심히 곰인형의 솜이불을 만들었어요.
3: 고마워.
1: 크랑! 다 됐어. 크랑!
3: 우와, 정말 멋지다.
1: 다행이다.
2: 크랑크랑.
1: 그래, 이제 집에 가자.
2: 크랑크랑.
3: 잘 가. 또 놀러 와.
1: 안녕.
2: 크랑크랑.
0: 뽀로로와 크롱이 요술 이불을 타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1: 요술 이불아, 고마워.
2: 크랑, 크랑, 크롱.
1: 이제 자자, 크롱.
2: 크롱, 크롱, 크롱.

0: 들어와. 안녕.
1: 아직 자고 있었구나.
0: 어서 일어나.
2: 낚시하러 가기로 했잖아.
3: 맞아.
0: 아, 참, 그랬었지. 그랑? 연돌집불 크랑크랑. 우와, 다시 깨끗해졌네. 역시 요술이불이야.
4: 무슨 말이야?
0: 어? 크롱 이불은 요술이불이야. 어젯밤엔 하늘을 날았어. 크랑크랑.
2: 말도 안 돼. 이불이 어떻게 날아?
0: 아니야, 정말 크롱이랑 나를 태우고 날았다니까. 크랑크랑. 크랑크랑. 크랑크랑.
2: 에이, 요술이불은 무슨...
0: 진짜라니까. 이불아, 빨리 날아봐.
5: 아휴, 둘 다 잠이 덜 깼나 봐.
0: 이불아, 자고 있니?
2: 크랑크랑.
6: 뽀로로와 크롱은 정말 꿈을 꾼 걸까요?
0: 이불아, 일어나봐.

0: 할게요.
1: 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고의 1주년 파티가 될 거예요. 이런 멋진 파티는 안 해봤을걸요?
2: 정말 그런 것 같지? 파티에 필요한 건 다 있어. 모자, 풍선, 장식용 리본에 에어바운스도. 거기에 음악까지.
1: 드디어 하루 푹 쉬면서 이테라시티의 시민으로서 마음껏 축하할 날이 찾아왔군요.
3: 있잖아. 오늘 특별한 일은 테라시티 1주년 기념일 말고도 한 가지 더 있어. 오늘은 바로 내 생.
1: 오늘이 무슨 날인데?
4: 응? 아, 맞다. 어떡해. 케이크. 케이크 만드는 걸 깜빡했어.
1: 케이크가 없다고요? 케이크 없는 파티는 돌 없는 화성이나 다름없어.
5: 다들 오늘이 내 생일인 걸 진짜 까먹었나 봐.
1: 파티에 케이크가 빠질 수는 없지. 좀 도와줄래? 얘들아, 준비됐어? 기가빌더 출동! 땅타기 대전 쿠키! 땅타기는 내가 또 전문이지. 수학 천재 루루!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눈부신 아티스트 레이! 내 손을 거치면 뭐든 예술이 된다고. 글룩사키 챔피언 마이티!
3: 자, 쌓고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1: 그리고 하늘을 나는 스타 스키! 몸집은 작아도 큰 일을 해내기! 기다리다 출동! 좋아, 얘들아. 자, 이렇게 하자. 우린 케이크를 만들어야 해. 근데 더 크게.
6: 우와, 진짜 예술 작품인걸.
7: 그치, 벌써 입에 침이 고여.
5: 나도 케이크를 받고 싶은데. 조그만한 거라도.
1: 자, 그럼 시작해볼까? 특별 배달 왔어요. 이제 잘 섞어야 해. 반죽할 때는 정확한 비율로 골고루 섞는 게 제일 중요해. 내가 계산해볼게. 밀가루의 흡수율을 계산하고 액체의 점성 개수를 측정한 다음 일정한 한마디로 골고루 섞으면 된다는 거지.
3: 잘 되고 있어, 얘들아.
1: 잘했어, 얘들아. 이제 케이크에 덮을 크림을 만들어서 위에 잘 발라주면 바로 파티 시작!
5: 케이크 정말 멋지겠지.
8: 야, 정말 멋진 발명품이야. 우리는 포보와 두더지들. 과학은 하나의 게임이지. 누구보다 먼저 화성을 연구해서 명성을 손에 넣겠어. 정말 잘 파는군. 이거 조만간 흥미로운 게 나오겠어.

0: 진짜 매끈하게 잘 발랐는데 예술 작품 완성.
1: 진짜 맛있겠는데?
2: 거의 다 됐어. 모두 잘하고 있어. 크림 한 겹만 더 바르고 과일을 올리면 케이크 완성이야. 루루, 딸기 좀 가져다 줄래?
1: 응? 딸기가 다 어디 갔지?
3: 크림도 다 사라졌어. 어? 딸기랑 크림에 발이 달렸나? 저쪽으로 가고 있는데?
1: 누군가 우리 재료를 훔쳐가고.

0: 조심해. 뭔가 수상한 짓을 꾸미고 있는 게 분명해. 그것 봐, 맞지?
1: 기갑 1도 변신. 포켓몬 변신 완료. 마이티몬 변신 완료. 레이몬 변신 완료. 저만큼 빨리 잡자. 그렇게 쉽게 도망가게 해준대.

0: 멈추게 할 순 없어. 멋진데?
1: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내가 갈게! 두 번째로는 안전해!
2: 얘들아, 우리가 해냈어! 잘했어!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야! 가자! 빨리 재료를 싣고 가서 파티를 시작해! 예!
3: 역시 내가 만든 발명품이야. 아, 여기 좀 봐, 두더지들아. 처음 보는 광물이 여기 있네. 에? 얘들아? 야! 내 스릴러 드릴러! 두더진 녀석들! 안 돼!
4: 재촉하긴 싫지만 곧 파티가 시작될 거야. 지금까지 케이크는 준비될까? 가자 얘들아, 우린 할 수 있어. 니들은 기가 빌더잖아.

0: 기가 막혀! 임무 완성!
1: 오호하하! 이건 정말이지 화성에서 가장 멋진 케이크 같은데? 아니, 은하계에서?
2: 우와, 진짜 멋진 케이크다.
3: 자, 마지막 장식할게요.
0: 놀라지!

0: 어떻게 까먹겠어? 어?
1: 우와, 예쁘기만 한 게 아니라 맛도 최고인데.
2: 너무 맛있다.
3: 여기서 뭐들 하는 거야? 빨리 돌아가자.

0: 엄마.
1: 네, 엄마 나왔습니다.
0: 어떤 앱으로 상을 받으신 거예요?
2: 이용자들이 서로 장난감을 공유하는 일명 장난감 아나바다 앱이에요.
0: 아나바다라면 장난감을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는 앱이겠네요.
2: 그렇죠. 또 최근에는 장난감 성분을 분석한 데이터를 공유해서 어린이에게 좋지 않은 성분을 안내해주고 있는데 반응이 아주 뜨겁습니다.
0: 그렇군요. 아줌마, 다시 한번 축하드려요. 엄마, 축하해요.
1: 고마워요.
0: 이상 달봄 채널이었습니다.

0: 와, 희모 진짜 대단해. 웬 만들어서 상을 다 받고.
1: 그니까. 대박, 짱짱.
2: 근데 앱이 뭐야?
0: 앱? 이런 거. 스마트폰에 있는 앱.
3: 깨소금톡, 똥카메라, 타자버스. 이런 게 다 앱이야.
2: 그럼 휴대폰에 깔려있는 게임도 앱이야?
4: 맞아. 앱은 애플리케이션의 줄임말이고 응용 프로그램을 뜻해.
5: 깨소금톡은 친구랑 채팅할 때, 콩카메라는 사진을 예쁘게 찍을 때, 타자버스는 버스 노선과 도착 시간을 알고 싶을 때 쓰지. 이렇게 특정한 일을 수행하기 위해 개발된 응용 프로그램을 앱이라고 불러.
4: 근데 응용 프로그램은 컴퓨터에도 있다?
2: 컴퓨터에도?
4: 아, 알겠다.
5: 메모를 할 수 있는 메모장, 검색을 할 수 있는 인터넷, 그림 그릴 수 있는 그림판.
4: 이런 게 다 응용 프로그램인 거지?
2: 오!
4: 예!
2: 그럼 비트가 저렇게 귤 껍질을 먹는 거, 저것도 응용 프로그램이겠네?
4: 이다! 오~, 오! 맞아. 비트가 저렇게 쓰레기 먹는 거,
5: 체온 측정하는 거,
4: 초록불 정상 체온,
5: 스마일샷 찍는 거, 방향제 뿌리는 거 모두 비트한테 설치된 응용 프로그램 덕분에 가능한 거야.
6: 얘들아!
4: 엄마!
0: 우와!
4: 아줌마 축하드려요.
0: 우와, 축하해.
6: 고마워. 이렇게 상 받은 건 다 우리 다음이 덕분이야.
2: 다음이 덕분이요?
7: 내가 엄마 말 잘 들어서, 엄마가 일 열심히 해서 상 받았으니까. 그치, 엄마?
6: 그건 아니고.
4: 아니래잖아.
7: 엄마.
0: 그럼 왜 다음이 덕분이야, 이모?
8: 우리 다음이는 아주 착한 어린이지만 딱 하나. 갖고 싶은 장난감 있으면 그걸 사줄 때까지 떼를 쓰는 버릇이 있었어.
7: 아, 사줘!
4: 이다.
7: 아니야, 이제는 안 그래.
6: 그래, 이젠 안 그러지.
8: 엄만 생각했지? 애들은 자꾸 새 장난감을 원하는데 매번 새 걸 사줄 수도 없고. 뭐 좋은 방법이 없나? 그 고민 끝에 만들게 된 거야.
7: 거봐, 내 덕분 맞지?
4: 잘했다, 잘했어.
6: 모든 개발의 아이디어는 이렇게 생활 속에서 나오는 거야. 나나 내 주위 사람들한테 필요한 게 뭔지 고민하다 보면 좋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거고, 그 아이디어를 이렇게 앱으로도 표현할 수 있는 거지.
7: 엄마, 나 때문에 상 받았으니까 나 맛있는 거 만들어줘.
6: 오케이. 뭐 먹고 싶은데?
7: 홍시 주스.
6: 오, 좋았어. 갑시다. 홍시 주스가 먹고 싶었어?
2: 생활 속에서 아이디어를.
4: 그럼 우리도 앱 개발 아이디어 생각할 수 있는 거야?
0: 오, 그리고 이모한테 우리가 생각한 앱을 만들어달라고 하면 되겠네.
4: 우와,
2: 근데 다혜 엄마가 만들어주실까?
4: 뭐, 아니면 우리가 직접 만들어도 되고.
0: 우리가 직접?
4: 우리도 조금만 배우면 간단한 앱은 만들 수 있어.
2: 내가 만들고 싶은 앱이 간단한 게 아니면?
4: 뭐, 그럼 나중에 우리가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돼서 그때 만들자.
0: 콜! 그럼 지금부터 아이디어 생각하기 시작!
1: 그래! 재밌겠다! 예!

0: 지금부터 제1회 다이봄 앱 어워드를 시작합니다. 다앱, 뽐나, 그리고 서태브 오빠가 각자 만들고 싶은 앱을 생각해봤는데요.
1: 보시고 어떤 앱이 좋은지 투표해주세요.
0: 그럼 먼저 뽐나의 앱을 소개합니다. 제가 만들고 싶은 앱은 그날의 패션입니다.
2: 매일 아침, 오늘은 뭐 입지? 고민되시죠? 그날의 패션 앱을 이용하면 고민 해결! 내 옷들을 카메라로 찍어 옷장에 넣어두고 아침마다 옷장을 클릭하면 그날의 날씨와 색깔 조합 등을 고려해 입을 옷을 골라줍니다.
3: 그날의 패션은 마음에 쏙 듬.
0: 와, 이런 앱이 있으면 정말 좋겠네요. 그쵸? 자, 다음은 서티브 오빠의 앱을 소개합니다.
1: 자, 제가 만들고 싶은 앱은 착한 급식입니다.
4: 여러분은 학교 급식이 마음에 드시나요? 학교 급식이 더 좋아지길 바란다면 급식 사진을 찍어 착한 급식 앱에 올려주세요. 착한 급식 앱은 학교 간의 급식 메뉴를 공유하고 별점을 매기는 시스템을 통해 급식의 질을 향상시킬 거고요.
1: 좋은 레시피는 서로 공유함으로써 행복한 급식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겁니다.
0: 서티브 오빠 아이디어 좋은데?
5: 아니 뭐 생활 속의 아이디어니까.
6: 저도 생활 속 아이디어로 앱을 생각해봤는데요. 제가 만들고 싶은 앱은 왕따 방지 지우개, 줄여서 왕방개입니다.
2: 이 앱은 스마트폰으로 친구와 대화를 나눌 때 욕설을 쓰거나 친구를 왕따시키는 말을 하면 그 즉시 나쁜 말이 지워지는 앱인데요. 대화방에서 나쁜 말이 10번 이상 계속되면 펑! 대화방이 삭제되는 기능도 갖고 있죠. 또한 나쁜 말을 일주일 동안 하지 않으면 바른말 포인트가 쌓여서 현금처럼 쓸 수 있게 해줍니다.
1: 우와! 우리 아이디어 진짜 다 좋다. 다 좋아.
0: 그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디어 중 딱 하나만 뽑기 너무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하나만 골라 투표해주세요.
6: 그리고 여러분은 어떤 앱을 만들고 싶은지 각자 만들고 싶은 앱을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0: 그럼 다이봄 앱 어워드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또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0: 수능 국어의 기본, 윤혜정의 개념의 나비효과.
1: (목소리) 엘리베이터에서 장난을 치던 피터.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2: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3: 엘리베이터에 갇히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직접 문을 연다. 2번, 비상버튼을 눌러 구조 요청을 하고 기다린다. 정답은 2번. 직접 문을 열면 떨어질 위험이 있으니까 구조 요청을 하고 침착하게 기다려야 해요.
1: 엘리베이터 안에서 과격한 장난을 치면 멈출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해요.
2: 로보카폴리랑 꼭꼭 약속!

0: 오늘의 첫 번째 주인공은 뭉치. 산책길도 한적하니 아주 신났죠?
1: 아무도 없고 저 최뭉치야. 들어가면 죽는다 진짜다.
0: 어, 나 저맘 알아.
1: 아니다 했다.
0: 아니다.
1: 들어가는 거 아니다 했다.
0: 말 들어라.
1: 마! 야, 나와!
0: 아, 시원하다, 이거. 옆입 스치는 느낌이고, 색다르네, 이거, 이거. 이 몸에 촥촥 감기는 게 이게 좋다, 이거. 뭐야? 아빠만도 모르고 신났네요.
1: 마!
0: 아유, 뭉치야, 어떡하니? 아빠 화났다.
1: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아씨, 완전 꿈물인데, 이거.
0: 뭉치 표정 좀 봐요. 이제 상황 파악 됐나 봐요. 털에 이물질이 많이 묻었나 보네.
1: 뭉치 안 찔리나? 이 바늘이다, 바늘.
0: 아이고.
1: 내 손 안 닿았으면 시내도 들어가서 해야 될 텐데. 진짜 시간이 먹는 게.
0: 아, 거기에 좋은 게 있었는지 몰랐지, 나는. 분위기 심각한데요?
1: 이제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이제 안 돼 이제.

0: 약속의 코.
1: 이야, 드디어 아프셨네요. 언제 그랬냐는 듯 깨발랄 모드로 돌아온 뭉치.
2: 너 들어가려고 그런 말. 와,
0: 뭉치 저 연못에 인사해. 어? 왜 울상이야? 연못이랑 헤어지기 싫어? 어?
1: 막상 또 가려니까 아쉽긴 한가 봐요.
0: 다음에 나 또 들어갈게.
3: 바이바이.
0: 알았지?
1: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멋진 풍경을 감상 중인 두 강아지. 바로 동구와 운동 형제랍니다. 오, 카리스마. 차분한 매력의 형 동구. 반면 동생 운동이는 자유분방한 성격의 강아지인데요. 두 강아지를 뒤로하고 바다 위 보트에 오른 보호자님들. 그런데 갑자기 다급해진 운동이와 동구. 바다에 빠졌다고 착각한 모양인데요.
4: 어머, 생각보다 물이 차갑네. 일단 후퇴.
1: 그때 형 동구도 입술을 시도해 보는데요. 오, 이번엔 비장해.
5: 동구야, 추워, 추워, 들어와.
1: 어머,
5: 동굴 좀 봐도,
1: 와, 확실히 형은 다르네요. 이 차디찬 바닷물을 가르며 멋지게 헤엄쳐오는 동구. 어머, 기특해. 너무 감동이다.
6: 동구야, 어때? 진짜 멋있지?
1: 느느하네요. 멋있다, 동구. 그리고 그 시각 은동이는요?
7: 내려달라고요. 나가요, 좀.
5: 은동아, 기다려. 이 어차피 안 들어올 거잖아. 우리 철마 한번 와봐라. 은동이 와봐.
7: 어딜 가? 내가? 내가 내려달랬지 간단 말은 안 했는데? 어?
5: 엄마 뒤가 졸졸졸 차가네.
1: 어쨌거나 저쨌거나 용감한 동구와 귀여운 운동이의 엄마 아빠 구출 작전 대성공! 이번에 소개할 가족은 리트리버 언니 오빠들과 함께 물놀이 산책을 나온 덕철이네. 개와 오리라니 이 조합은 또 처음 보네요. 새끼 오리 덕철이는 야외 수영이 이번이 난생 처음이라는데요. 오, 역시 새끼여도 오리는 오리네요. 본능에 몸을 맡기고 멋있게 수영을 즐기는 덕철. 첫 수영이라면서 벌써 여유가 넘치는데요.
8: 아우, 잘하네.
7: 선행아, 잘하고 있니? 나 봤어? 나 수영 겁나 잘해. 천재인가 봐.
8: 덕철아, 이리 와. 옳지, 옳지, 옳지.
7: 아이 참, 아이 산 넘어 산, 바위 넘어 바위구만.
5: 옳지.
7: 으차, 으차.
1: 어우, 꽤 높을 텐데 그냥 냅다 점프해버리는 덕철. 이 친구 거침없네요.
4: 털 제대로 말려라. 그러다 감기 걸린다.
1: 언니 오빠들의 사랑을 독차지한 새끼 오리 덕철이. 짜잔! 우리 덕철이가 벌써 이렇게 자랐답니다. 오리 6마리와 개 5마리가 함께 동거동락하는 덕철이네. 아주 복작복작하죠?
9: 꼬리 밑에 이거 뭐야?
1: 오리 동생의 짓궂은 호기심도 너그럽게 받아주는 율무. 맛있게 식사 중인 오리들. 그리고 그 옆에 또 다른 오리가 아닌 게...
10: 냠냠, 너무 맛있어. 역시 밥은 같이 먹어야지. 냠냠.
5: 어우, 진짜 못 살겠네. 뭐야, 봐봐. 어우, 진짜 못 살겠네.
1: 사실 이 친구들은 물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일명 물트리버 친구들인데요. 바닷바람을 만끽하는 건 잠시뿐. 이대로 싱겁게 산책으로만 끝낼 수 없다. 화끈하게 물속으로 냅다 뛰어드는 순덕.
5: 너무 순덕.

0: 사장님 머리 질끈 아파 오시죠.
1: 몰라.
2: 엄마 미안. 근데 여기 물이 너무 좋아.
0: 근데 진짜 행복해 보인다 얘들아. 자 실컷 놀고 나와서 이제 갈 준비를 하려는 걸까요?
1: 알겠습니다. 이제 집에 갈 거야. 집에 가야지. 유수영 하루 종일 할 수 없잖아.
0: 아, 물도 너무 좋고 모래도 좋고 아, 개운해. 아, 개운해. 아 끝난 줄 알았지. 어우 보호자님 왜 한숨을 쉬었는지 이제야 와닿네요. 어우 흙탕물 계속 나와. 엄마 미안. 이건 내가 봐도 좀 심하네.
3: 요요시에서 강아지 패드와 고양이 모래를, 와주펫에서 반려동물 유산균을 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젤리. 간식으로 즐겨먹는 젤리. 알록달록 화려하게 빛나는 모습이 마치 보석 같기도 하고 작은 열매처럼 예쁘다.

색깔도 모양도 가지각색인 젤리. 젤리의 변신은 어디까지일까? 말랑말랑하고 쫄깃쫄깃한 젤리의 중독성 있는 촉감. 이건 바닷속 젤리로 불린다는 해파리? 해파리가 헤엄치는 모습도 젤리를 닮아서일까? 말랑말랑. 젤리의 특별한 이 느낌이 궁금하다.

젤리가 말랑말랑한 이유. 만드는 과정을 보면 알 수 있을까? 먼저 주스를 중탕하여 따끈하게 데워준 다음 젤라틴에는 물을 조금 부어 일정 시간 동안 불려준다. 그렇게 불린 젤라틴을 따뜻한 주스에 풍덩. 젤라틴이 잘 녹을 때까지 저어주면 젤리가 완성될까? 두근두근, 과연? 아직 멀었다. 젤라틴이 녹아 있지만 아직 액체 상태인 주스. 한 시간 정도 냉장고에 넣었다 꺼내면 쏟아지지 않는 포도맛 젤리가 됐다. 마음에 드는 모양들로 찍어낼 수 있을 정도로 말랑말랑하게 굳었다. 젤리 만들기. 어렵지 않게 성공했다. 평범한 주스 한 컵을 젤리로 변신시킨 그 재료. 이제 뭔지 알았다. 바로 여기 있었던 젤라틴. 젤라틴을 자세히 들여다보자. 단백질의 일종인 젤라틴은 돼지, 소 같은 동물에게서 얻는 동물성 단백질이었다. 다시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자. 아무것도 섞이지 않아 찰랑거리는 따뜻한 물. 이 물에 젤라틴을 넣고 녹여보자.

젤라틴의 작은 입자들이 물에 고르게 퍼져 떠다니고 있다. 낮은 온도에서 식히면 떠다니던 입자들이 점점 그물 같은 구조를 만들고 그 사이사이에 물이 갇혀 잘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말랑말랑하게 굳어지는 것이다. 이런 그물 구조를 만드는 건 젤라틴뿐 아니라 우뭇가사리, 도토리 같은 식물성 원료도 있다.

말랑말랑하던 젤리. 손에 오래 가지고 있으니 끈적끈적해졌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젤리가 완전히 녹아 뚝뚝 흘러내린다. 혹시 손에 열 때문에? 한번 제대로 열받게 해보자. 프라이팬에 올린 젤리가 눈 깜짝할 사이에 녹기 시작한다. 젤리가 금세 완전히 녹아버렸다.

열에 약한 젤리. 그렇다면 이런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여러 가지 색깔들이 섞여 있는 꼬마곰 젤리. 젤리를 색깔별로 나눠보자. 인내심이 무척 필요하다.

한 가지 색 젤리에 열을 가하면 당연히 젤리가 녹아내린다. 시럽처럼 흘러내리는 젤리를 유리병에 담고 잠시 식히자. 그동안 다른 색깔 젤리에 같은 방식으로 열을 가하고 굳어있는 젤리 위에 부어주면 색이 섞이지 않는다. 같은 방법으로 계속 쌓아보면 완성되는 무지개 젤리. 작은 유리병 속에 무지개를 띄우는 힘. 그것이 과학이다.

잠깐, 아직 끝나지 않았다. 생 파인애플, 통조림 파인애플, 그린 파인애플이 있다. 파인애플 젤리를 만들기 위해 컵에 담고 녹인 젤라틴을 붓고 같은 시간 동안 식힌다면 이중 굳혔을 때 젤리가 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

정답은 1번. 생파인애플이 들어있는 컵이다. 왜 굳지 않았을까? 젤리를 굳게 하는 젤라틴은 단백질의 일종. 파인애플에 들어있는 효소가 단백질인 젤라틴을 분해해 굳지 못한 것이다. 통조림 파인애플과 그린 파인애플은 젤라틴을 분해하지 못해 정상적으로 굳어 젤리가 되는데 이유가 뭘까? 자, 이제 여러분이 생각해 볼 차례다.

0: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1: I'm fine. Thank you. Long enough.
0: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2: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1000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0: 시간 도둑과 황금 시간 딱지.
1: 누구의 시간을 훔쳐볼까나.
2: 아 귀찮아. 아 귀찮게 뭐하러 찾아요.
3: 이따가 찾아요. 이따가.
1: 귀찮니? 네가 귀찮아하면 할수록 사람들이
2: 귀찮아하죠.
1: 게으름이. 네가 게으르면 게으를수록 사람들이
3: 게을러지지요.
1: 그래. 그렇게 사람들이 귀찮아하고 게을러져서 시간을 낭비하면 그 시간을 훔치는 게 바로 나. 시간 도둑의 일이잖아. 자, 어디 귀찮이처럼 귀찮아하고 게으름이처럼 게으른 친구 어디 없나?
2: 오빠가 귀찮다고 해.
0: 귀찮아요. 안 먹을래요.
4: 아유 귀찮다고 밥을 안 먹으면 어떡해. 그러지 말고 한 입만 먹자.
2: 응? 이따가 먹는다고 해.
0: 이따가요.
4: 이따가는 식어서 맛이 없어요. 그러지 말고 한 입만 먹자. 응?
5: 누나 안 먹으면 내가 다 먹는다.
0: 그러던가.
4: 호떡이는 그만 먹어. 너무 많이 먹었어. 그러지 말고 한 입만 먹자.
2: 귀찮다고 해. 이따가 먹는다고 해.
0: 귀찮아요. 이따가 먹을게요.
4: 아휴, 우리 호빵이가 밥을 안 먹어서 큰일이네. 어쩐다.
5: 아우 목말라. 물 좀 먹어야겠다. 귀신! 귀신이다! 귀신!
0: 귀신! 귀신! 어디? 어디? 어디? 귀신! 어디? 귀신!
5: 누나, 누나야?
0: 어?
5: 아 귀신인 줄 알고 깜짝 놀랐잖아.
0: 근데 또 안 자고 왜 나왔어?
5: 응? 나 물 마시려고. 근데 누나는 왜 여기 있어?
0: 어? 그 나는 잠이 안 와서.
5: 이렇게 하품을 하면서 잠이 안 온다고? 뭔가 수상한데. 혹시 누나 게임하는 거 아니야?
0: 아니거든.
5: 와 깜짝이야. 아니면 아니지 왜 소리를 질러. 잠 다 깰 뻔했잖아. 난 다시 자러 간다.
0: 어 잘 자.
5: 잘 자.
0: 들킬 뻔했네. 내가 잠 안 자고 게임하는 건 어떻게 알았지?
5: 누나 줄넘기 하자.
0: 귀찮아. 안 할래.
5: 그러지 말고 줄넘기 하자.
0: 싫어. 안 한다고.
1: 어? 찾았다. 밥 안 먹고 잠 안 자고 운동 안 하는 호빵이. 좋아. 호빵이의 황금 시간을 훔쳐야지.
2: 아우 귀찮게.
3: 아우 이따 하지.
1: 호빵이한테서 황금 시간 딱지를 훔쳐오면 되는데. 황금 시간 딱지야 어디 있느냐. 깜빡여라.
5: 줄넘기는 그냥 넣어놔야겠다. 자.
6: 황금시간! 황금시간! 황금시간!
5: 아, 눈부셔! 어, 누나! 이 딱지! 뭐야, 뭐야, 뭐야!
0: 어? 이건 황금시간 딱지야!
5: 황금시간 딱지? 황금시간 딱지가 왜 갑자기 깜빡이는 거냐고! 왜요, 왜요, 왜요, 왜요, 왜요, 왜요, 왜요!
0: 아이고, 그건 나도 모르겠어.
7: 어? 이리 내놔! 너의 황금 시간은 내가 훔쳐간다.
0: 안 돼!
5: 누나가 사라졌다!
1: 이런! 호빵이랑 같이 와버렸잖아.
0: 아저씨! 여기가 어디예요?
1: 아저씨, 난 시간을 훔치는 시간 도둑님이시다. 응. 자, 이 황금 시간 딱지로 저 문을 열고.
0: 어? 사춘기?
1: 그래, 저 문을 열면 사춘기가 시작될 거야.
0: 사춘기가 뭐예요?
1: 사춘기는 어른이 될 준비를 하는 시기야. 근데 사춘기가 시작되면 머지않아 기성장도 멈추게 될 거야.
0: 네? 지금 크지 않으면 이대로 어른이 되는 건가요?
1: 빙고.
0: 빙고.
1: 그래서 사춘기가 시작되기 전 지금이 키 크기 위한 황금 시간이라는 거야. 그런데 호빵이 넌 키 크기 위한 노력을 전혀 안 하더라.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운동도 안 하고.
0: 나 지금 안 크면 어떡해. 아저씨, 그 황금 시간 딱지 주세요.
1: 노노노노노노. 어머, 내가 저 사춘기분에 도착하기 전에 네가 키 크기 위한 노력을 한다면 모를까? 그럼 난 이만 간다.
0: 어? 어떡하지? 키가 이대로 멈추게 될 순 없어.
8: 오빠가 어서 뛰어.
0: 뛰라고요? 네. 근데 누구세요?
9: 우리가 궁금하면 뛰어서
10: 성장판을 찾아와.
0: 성장판이 어디 있던

0: 도둑이 잘하는 곳. 성장판이 찾아가 보자. 시간 도둑이 저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나는 이쪽으로. 여기인가? 저기요, 혹시 여기가 성장판 맞나요?
1: 호빵아, 드디어 왔구나. 올 줄 알았어.
2: 역시 호빵이야.
0: 어? 아까 그 목소리다. 근데 누구세요?
1: 아, 우리를 소개하려면 그분이 오셔야 해. 성장 호르몬 감독님!
3: 네, 네. 성장 호르몬 감독 여기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자, 무대는 준비됐습니까?
4: 아, 예. 네. 조명 스탠바이. 네. 예, 조명 준비됐습니다.
3: 좋아요. 그럼 신나는 무대를 부탁드릴게요. 자, 스탠바이!

0: 연골 세포들이 성장판 무대에서 계속해서 뛸 수 있게 해줘.
1: 네? 그냥 계속 뛰면 되잖아요.
2: 우린 너 없인 못 뛰어. 호빵이 네가 뛰어야 우리도 뛸 수 있거든. 우와!
3: 잠깐. 아니, 대체 무슨 일이지? 이 성장판 무대가 위험하군요. 그럼 오늘 공연은 여기서 끝입니다. 그럼 전 이만.
4: 들어가십시오, 성장호르몬 감독님.
5: 여기 조명 다 꺼주세요. 네.
4: 아, 예예. 그 연골 세포님들도 무대에서 내려오세요. 내려오세요. 예. 네.
6: 성장판 무대가 줄어들었어.
1: 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2: 아무래도 시간 도둑이 사춘기 문으로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모양이야. 시간 도둑이 사춘기 문을 열면 성장판의 무대는 사라질 거야.
0: 그럼 우린 뛰고 싶어도 뛸 수가 없어.
1: 그럼 저는
2: 안 커. 아니 못 커.
1: 안 돼요. 제가 연골세포님들이 계속 뛰게 할게요. 어떻게 하면 돼요?
5: 연골세포님들이 다시 뛰려면 성장판 무대를 밝혀야 합니다.
4: 아, 그러려면 운동을 해야 합니다. 자, 골라보세요. 점프샷! 농구는 어떠세요?
1: 네? 농구도 좋지만 다른 운동은 없나요?
5: 아, 그렇다면!
4: 축구는 어떠세요?
1: 축구도 좋지만 다른 운동은 없나요?
5: 자, 그렇다면!
4: 달리기는 어떠세요?
1: 아, 달리기! 또 좋지만 다른 운동은 없나요?
4: 힘들어서 더는 못하겠습니다! 예.
2: 그럼
7: 이건 어때요?
1: 오! 우와! 줄넘기네요!
2: 우리를 위해 줄넘기 대장이 되어주겠니? 줄넘기 대장이 되면 성장판의 무대는 자극을 받아 반짝반짝 아름답게 빛나게 될 거야.
0: 그럼 우린 뛸 수 있다고. 키도 키울 수 있어.
1: 줄넘기라면 자신 있어요.
5: 와! 성장판 무대에 불이 다시 켜졌어.
4: 성장호르몬 감독님!
3: 무대는 준비됐고. 자, 연골세포님들도 준비되셨죠? 호빵이는 멈추지 말고 계속 줄넘기를 하세요.

0: 키워요. 조금만 더 가면 사춘기 문이 있다. 문인데 왜 갑자기 늙어졌지?
1: 황금 시간 딱지가 사라졌다. 아니 어떻게 된 거지?
2: 오, 우와, 황금 시간 딱지가 돌아왔다. 내가 운동을 안 해서 키 클 수 있는 황금 시간을 놓칠 뻔했던 거야? 나 앞으로는 줄넘기, 축구, 농구, 달리기 뭐든지 할 거야.
3: 시간 도둑님, 어떻게 된 거예요? 운동을 귀찮아하던 호빵이가 갑자기 줄넘기를 하던데요.
1: 왜 갑자기 안 하던 운동을 하고 그래? 그것도 키 크는 데 도움이 되는 운동을! 아, 그래서 황금 시간 딱지가 사라진 건가? 다시 뺏어오면 되지.
3: 어떡해요?
1: 이렇게?
3: 오! 귀찮지만
1: 응?
3: 작전 개시!

0: 무서운 반죽 괴물.
1: 오늘은 다 함께 스페셜 요리를 해볼 거예요. 바로 밀가루 반죽.

0: 벌써부터 기대돼.
1: 맛있게 변신하는 하얀 밀가루.
2: 혹시 나보다 잘생긴 쿠키 녀석을 만드는 거 아니야? 나보다 더 반짝이면 어쩌지? 나보다 더 멋진 케이크까지 만들어버리면 어쩌지? 아마 난 버려질 거야.
3: 이제 반죽을 숙성시키는 동안 다음 순서는 오늘은 바깥의 햇볕이 너무 뜨거워요. 그래서 교실에서 숫자 공부를 할 거예요.
4: 아, 놀이터.
3: 숙성이 끝날 때까지 반죽을 부탁할게요.

뭐야? 또 이상한 괴물놀이라도 하는 거야? 진짜

0: 정신 차려, 준이. 이게 어떻게... 앞을 봐봐. 밀가루 반죽은 괴물로 변했어. 분명히 어둠의 기운 때문일 거야.
1: 한둘이 아니야. 아예 마법류 지원을 차지하려나 봐. 몸이 움직이지 않아. 누가 좀 도와줘.
2: 버려진다. 안 버려진다. 버려진다. 안 버려진... 아! 못하겠어. 버려진다가 나오면 어떡하냐고. 잠깐. 만들어진 음식들을 죄다 부숴버리면? 그래, 그거야. 난 절대 버려지지 않아. 당장 해버리는 거야. 아, 뜨거워. 이게 뭐야? 유치원이 왜 이렇게 됐지? 누구야? 말캉말캉 밀가루 반죽이잖아. 이게 뭐야? 밀가루 반죽이 괴물이 되었잖아. 어쩌지? 어쩌지? 일단 녀석을 다른 곳으로 유인해야겠어. 이 고향의 냄새. 역시 반죽 괴물 중에 반죽 괴물 반죽 대왕님이셨군요. 저도 밀가루 반죽 출신이었답니다. 예쁜 쿠키, 예쁜 케이크가 되고 싶었죠. 대왕님처럼 멋진 케이크맨이 되겠다는 꿈을 갖고 있었죠. 대왕님처럼. 하지만 마법 유치원 꼬마 녀석들에게 제공이나 비우는 신세란

0: 남은 꼬마 녀석들은 기숙사에 숨었을 것 같습니다.
1: 케이크맨, 어서 좀 도와주세요.
0: 아, 네. 이게 왜 안 떨어져? 바닥이 전부 끈적이 반죽들로 가득하잖아. 이래선 갈 수가 없는데.
1: 밀가루! 반죽 위에 밀가루를 뿌리면 끈적이지 않을 거예요.
0: 어허! 잠시만 기다리세요. 좋았어! 다다다다다! 손이 닿잖아.
2: 케이크맨! 빨리 우리 좀 도와줘.
0: 케이크를 벗으면 손이 닿을 것 같은데 그러다 내 맨몸을 보고 다들 실망하면 어쩌지? 하지만 친구들을 위해서라면 할 수 있어! 못해! 절대 못해! 반죽이 굳어서 내 팔이 먼저 떨어져 나갈 것 같아!
2: 저기... 어? 딱딱한 반죽은 물을 뿌리면 말랑해지지 않을까?
3: 아, 그거야! 빨리! 물! 물!
0: 점! 왜 이렇게 보채냐! 이걸로는 모자랄 것 같은데... 뭐 좋은 방법이 있네?
2: 케이크맨은 대체 언제 오는 거야?
4: 그러게, 간 지 한참 됐는데...
0: 모두 숨을 참아!
2: 뭐?
0: 우리의 폭발사!
4: 고마워, 케이크맨.
2: 쿠키맨이라 불러야 하나?
0: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반죽 괴물들이 지금 기숙사를 뒤지고 있어.
2: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4: 이럴 게 아니라 무슨 방법이든 찾아내서 밀가루 반죽들을 다시 원래 모습으로 되돌려놔야 해.
5: 어떻게 되돌려?
2: 그러니까 생각을 하라고.
5: 그냥 반죽 만들지 말고 놀이터에서 신나게 놀기나 할걸.
2: 햇볕이 너무 뜨거워서 못 논다셨잖아.
0: 햇볕? 놀이터로 나가면
4: 나간다고?
0: 햇볕에다 말리면 꼼짝 달싹 못할 텐데.
5: 햇볕에 말리면 어떻게 되는데?
2: 바로 그거야. 쿠키맨, 넌 천재야.
0: 케이크맨인데.
2: 반죽 괴물을 놀이터로 유인해줘.
0: 어디 있는 거지? 케이크가 어디 갔냐고요? 제가 잠시 벗어두었었죠. 아까 친구들을 구해주다가 거추장스러워서. 들켜버렸네. 친구들을 구해준다고 말해버렸어. 얘들아, 도와줘.
2: 식용유로 미끌미끌 작전 성공.
0: 준이,
4: 어서 미끄러져야 해.
2: 이쪽이야.
1: 이제 됐어요. 어둠의 기운 때문에 변했던 밀가루 반죽이 이제 원래 모습으로 돌아왔군요.
6: 성공이에요.
1: 따뜻한 햇볕이야말로 어둠의 기운을 물리치는 마법이지요.
2: 이제 반죽들도 기분이 좋아졌을 거야. 고마워, 케이크맨.
0: 아이, 뭐 이 정도라. 하지만 새로운 쿠키가 나오면. 새로운 쿠키, 새로운 케이크.

0: 밀가루 반죽으로 이제 빵도 케이크도 만들 거잖아. 나보다 더 멋있는. 그럼 날 버릴 거였잖아.
1: 너 장난감이지? 음식이 아닌데? 먹는 음식하고는 같이 놀 수가 없잖아.
2: 다시 말하면 넌 못 먹는 거지.
3: 어둠의 기운을 물리친 힘센 케이크맨.
1: 이 아이디어 덕분에 밀가루 반죽을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었어.
3: 친구들을 구해주는 멋진 케이크맨.
1: 햇볕으로 어둠의 기운을 물리칠 생각을 했잖아.
4: 번뜩이는

0: 버리지 않을 거지?
1: 아이 참, 우리가 널 왜 버려?
0: 고

0: 내가 대장이야.
1: 뭐야? 야, 빨리빨리 안 쓰러. 다시 걸레질을 해야 하잖아.
2: 빗자루질 다 끝나면 하라고.
1: 그럼 맨날 마지막에 나 혼자만 청소하잖아.
2: 순서를 지키라고. 네 맘대로 하지 말고.
1: 네가 대장이야? 왜 명령이야?
2: 명령이 아니라 순서지.
3: 자자, 오늘 저녁은 아이들이 가장 좋아할 고기볶음을 하는 걸로.
4: 잠깐! 아이들이 가장 좋아할 요리는 국물 요리지.
3: 맛을 안다면 볶음이지.
4: 뭐? 그럼 난 맛을 모른다는 얘기야?
5: 쟤들 또 시작이다.
4: 맛을 네가 아냐?
3: 네가 볶음 맛을
4: 알아? 그만 좀 해!
5: 배고픈데 다들 놀고 있으니까 알아서 먹는 중이야.
3: 놀고 있다고?
4: 우리가 노는 걸로 보였어?
0: 네. 더 이상 너희랑은 같이 못 있겠어.
4: 누가 할 소리?
6: 다들 왜 싸우는 거지?
7: 마법 청소도구, 마법 조리도구, 마법 장난감기까지 다들 싸우고 있어!

0: 우린 대장 필요 없거든.
1: 저기,
0: 어?
1: 유치원엔 없지만 학교에선 대장이랑 비슷한 반장이란 걸 뽑는데.
0: 반장? 어떻게 뽑는 건데?
1: 투표?
0: 투표?
2: 자, 흰 종이에 우리들의 대장이 될 친구의 이름을 적어줘. 종이는 상자에 넣어줘. 자, 가장 많은 이름이 나오는 친구가 우리의 대장이야. 자, 이제 하나씩 읽을게. 봉이,
3: 까이,
2: 스펀지, 베리, 알파, 국자, 케이크는... 어? 설마 모두 자기 이름을 적은 건가?
0: 아, 나도 내 이름 적었는데.
2: 너도?
1: 나도.
2: 아, 군타. 정말 모두의 이름이 하나씩 나오네.
0: 핀핀만 안 나왔어.
2: 핀핀. 어, 아니. 왜 군타?
4: 야호! 내가 대장 군타님이시다.
1: 군타님이시다.
2: 군타가 대장?
0: 핀핀이 군타를 적었나 봐.
4: 이제부터 내가 대장. 내 말을 들어. 이제부터 내 맘대로 모두 다 따르는 거야. 청소부터 먼저.
5: 아니 아니,
4: 밥 먹는 게 먼저야. 그 다음이 청소.
5: 아니 아니,
4: 배부르면 졸리니까 모두 같이 낮잠부터.
5: 자, 모두 나를 따라 낮잠을 자볼까나?
2: 이건 이상해. 모든 걸 다 같이 한다.
4: 쉬. 이제부터 내가 대장. 내 말을 들어. 불만 있으면 투표해. 하지만 투표는 끝났어.
2: 이건 좀 이상하지 않아?
0: 각자 하고 싶은 게 다르고 해야 하는 일이 다르잖아.
2: 토니, 좋은 방법 없을까?
0: 우리 친구들을 찾아가서 설득해보자.
2: 그래!
1: 왜 내 침대에서...
5: 자...
4: 우리 마음대로 노니까 진짜 좋은데?
1: 좋다, 핀! 잠깐!
4: 뭐야, 너희들?
0: 규칙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해서 친구들을 모았어. 전부 13! 우리가 더 많아.
1: 저기, 12이야.
0: 뭐? 준이! 준이 어디 갔어?
2: 응? 그게 이쪽에서 놀다 보니 재밌더라고.
4: 우리도 12, 너희도 12. 어쩌나? 딴 생각하지 말고 대장만을 들으라고. 얘들아, 가자!
2: 가자! 군타, 분명 꽤 많은 톤이라면 뭔가 계획을 짤 거야.
4: 뭐? 계획?
2: 우리를 무너뜨릴 계획 말이야.
4: 스펀지, 네가 가서 무슨 속셈인지 엿듣고 와봐.
0: 어쩌지? 군타네랑 싸울 수도 없고 말이야.
2: 무슨 좋은 방법이 없을까?
4: 너희들 먼저 공격했지?
0: 아니야, 실수라고.
4: 먼저 공격한 게 틀림없어.
0: 공격한 게 아니야.
4: 이제부터 가보라.
0: 얘들아, 잠깐.
6: 이게 뭐야? 여기 쓰레기가 왜 이렇게 많아?
1: 그만해!
6: 아, 실수. 다들 너무 더러워서 쓰레기인 줄 알았네.
0: 이렇게 나온다면 우리도 못 참아! 혼내주마!
3: 아무도 없어. 얼른 처리하고 나가는 거야.
0: 알았다, 캐.
3: 아이쿠, 미안.
7: 화장실 청소하고 있었는데 몰랐어?
0: 몰랐어. 다음 계획은...
8: 슈퍼 슈퍼 축하 축하 쇽쇽쇽 분타 대장 최고야 축하 축하 축하 헤이
0: 시끄러워
9: 아이.
2: 다음 작전을 설명할

0: 토니가 이쪽으로 오면 우리가 따라가. 어?
1: 장난감 배달은 나한테 맡기라고.
2: 더 이상은 못 참아. 자, 공격!

그럴 땐 응원이 최고지.

0: 여러분, 초코 수액을 맞았으니 이제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1: 죄송해요, 로블리.
0: 사과는 제가 아니라 케이크맨에게 해야지요. 대체 왜 편을 나누어 그런 싸움을 한 건가요? 네?
1: 그게
2: 대장인 제 말을 안 들어서요.
1: 대장으로 뽑혀서 이상한 규칙만 정했다고요.
0: 대장? 규칙이라고요? 그랬단 말이지요. 다들 대장이라는 것을 잘못 알고 있군요. 규칙에 대해서도 말이에요.

0: 규칙을 정할 때는 자기 생각만 하면 안 되요. 서로 양보하고 존중해줘야 한답니다.
1: 그럼
0: 대장이 없어도

0: 미안해, 케이크맨.
1: 미안.
2: 셔플.

0: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1: 반에서 가장 가난했던 학생.
0: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물건은?
1: 지우개 있었어요.
0: 가장 기억에 남는 하루는?
1: 아버지 보러 갔던 거. 난 아버지가 없는 줄 알았는데 어딘가에 계시더라고요.
0: 내가 들었던 기억에 남는 말은?
1: 넌 절대 성공 못할 거야.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진짜 무지 고생했다. 두 번 다시 돌아가고 싶진 않지만 잘 버텼다. 안녕하세요.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 여모형입니다.
0: 중학생 때 꿈은 뭐였나요?
1: 겨울 나그네라는 그 성악곡이 있어요. 제가 길을 이렇게 가다가 그

0: 가게에서 그 지금같이 엄청 추운 계절이었는데 그런 콘서트 같은 거를 하는 게 영상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TV 방송을 보고 그냥 성악이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내가 가지지 못한 모든 것이 거기에 있었으니까 성악가가 되고 싶다. 이게 막무가내의 그저 꿈이었죠.
1: 포토그래퍼라는 직업을 갖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0: 군대 있을 때 나오면 할 게 없잖아요. 가진 것도 없고 못 얻고 아무것도 없고 내 몸만 있으니까 좋아. 몸만 있는 사람의 가장 장점이 무엇이냐? 자유롭다는 거지. 한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최저임금이고 해외에 나가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최저임금이다. 그럼 어디 가서 할래? 당연히 해외 나가야지. 해서 일본어 공부를 열심히 시작을 해서 이제 전역을 하고 일본으로 워킹홀리데이를 가서 거기서 사진을 시작을 했죠.
1: 반려동물 사진을 전문으로 하는 포토그래퍼가 된 이유가 있나요?
0: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웨딩 스튜디오에서 일을 하다가 로마라는 이제 지금의 강아지를 만났죠. 근데 문 열린 틈 사이로 강아지가 도망간 거예요. 로마가 야 이렇게 강아지를 잃어버리는 건가 했는데 유기견 보호소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보호비를 내고 아이를 데리고서 왔죠. 근데 이제 제가 유기견 보호소에 갈 때 웨딩 스튜디오에서 일을 하고 있는 상태니까 지금도 카메라를 갖고 왔지만 언제나 카메라를 갖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 카메라로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대충 찍어줬어요. 며칠 뒤에 소장님에게 연락이 와서 혹시 사진 한번 더 찍어줄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당신이 그때 찍은 사진을 보고 해외에서 입양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 마리가 있었는데 제가 몇 마리밖에 안 찍었거든요. 걔네가 그 다음날 안락사였는데 해외 입양이 돼가지고 인천공항 가가지고 비행기 타고 갔다는 거죠. 당신 사진 한 장이 생명을 하나 구했어요. 나는 오래된 폴더폰으로 사진을 아무리 찍어서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렇게 해외에다 보내봤자 잘 안 보이니까 다들 관심이 없는데 당신이 찍은 고화질의 사진 그거는 다른 사람이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와서 몇 번만 더 찍어주실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고서 이제 유기견 보호소를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기 시작했죠.
1: 일반적인 포토그래퍼와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의 차이점은 뭔가요?
0: 예를 들어서 일반 사진 작가가 바디 프로필을 촬영하는 그걸 전문으로 촬영하는 사진 작가가 있으면 당연히 바디 프로필에 대해서 헬스라든지 뭐 승모근, 뭐 척추 기립근, 뭐 삼각근 이런 것들을 다 공부를 하겠죠. 그것처럼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도 반려동물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겠죠. 그 아이들의 뼈, 근육, 생김새, 견종, 역사 아니면은 저 같은 경우는 거의 해부 스케치까지도 그림을 그리는 편이라
1: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마음가짐이 있을까요?
0: 많은 분들이 와보셔서 왜 여기는 와서 2시간씩 걸려요? 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강아지들이 이제 그냥 들고 앉혀서 찍고 끝났습니다. 30분에 딱 끝나는 그런 곳에 가면 많이 무서워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개가 돼야 아이들이 불안하지 않게 사진을 찍을 수가 있는 거예요. 쟤는 사람인데 개처럼 굴러다니네. 제가 바닥에서 거의 이렇게 노니까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반려견 전문 포토그래퍼를 하고 싶다. 피사체의 시선으로 생각을 할 줄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강아지의 시선으로. 강아지의 마음으로.
1: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표현해주세요.
0: 사진작가가 개가 돼야 된다. 소년이여 개가 되어라. 개 같은 그런 직업입니다. 아직까지도 내 인생에는 너무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하지만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하지 않고 정말 뻔한 얘기 같지만 포기하지 마라. 그 언젠가 기회가 올 것이고 그 기회를 잡아야 된다. 잡으려면 어떻게? 맨정신, 정신을 잘 차리고 있어야 되겠죠. 그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 나는 그렇게 살았으니까.

0: 우리 어린이들은 원래부터 영어를 할 수 있었대.
1: 와우!
0: 왜냐면 흩어져 있던 알파벳 글자들을 슈퍼투퍼 위저드들이 모아서 슈퍼투퍼 잉글리시 월드에 갖다 준 덕분이거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어느 날부터 글자들이 모두 달아나 숨어버려서 우리가 영어를 잊어버리게 된 거래.
1: 아.
0: 하지만 걱정 마. 새로운 슈퍼투퍼 위저드들이 숨어버린 영어를 찾아오면 우리가 다시 영어를 할 수 있대.
1: 예!
0: 우리 슈퍼투퍼 위저드를 함께 불러볼래?
1: 예! 슈퍼투퍼 위저드!
2: 우리는 Super Duper 마법사!
3: We are the
1: Super Duper Wizards!

0: Now, it's time to play hide and seek.
1: 와, 드디어 둘레잡기 시간이다.
2: Hide and seek, hide and seek.
0: Go to the animal farm.
2: 어? Go to the animal farm.
3: 동물 농장으로 가라고?
1: Oh, I love animals. 동물 정말 좋아.
2: Oh, me too.
1: Well then, let's go now.
4: Super duper, super duper magic door.
1: Oh, wow, that's so good. Let's go.
2: Go to the animal farm.
1: Okay.
2: Go, go, go.
0: Let's go to the animal farm.
1: Go, go, go.
0: Find you.
2: 그런데 여기에 어떤 단어들이 숨어 있는 거지?
1: 소리가 들려?
2: 시끄러워서 잘 안 들려.
1: 어이, 소리를 보면 되지. 자, super duper, super duper, show me the sound. 이건 big D.
2: 이건 small D.
1: D.
2: D.
1: D.
2: D.
1: 둘 다 D야. 그럼 여기에 D로 시작하는 동물들이 있겠는데?
2: 아하!
1: 어? 아! 당나귀다! D, D, D. Donkey, donkey. 와!

0: 토끼 모양 인형이잖아. 인형. 드드드. 도. 도. This is a doll. Oh my goodness.
1: 에이, 슈퍼 파워 용감한 에너지는 어디 갔지?
0: 무서워서 그런 거 아니고 너무 놀라서 그런 거야. 놀라서. 슈퍼드북 월드로 간다. 따라가 보자. Let's go. 분명히 여기로 왔는데.
2: 그러니까. 근데 지금까지도 드드 소리가 나는데?
3: Really?
2: Yeah, listen.
0: Let's listen.
2: 드드 드.
0: 진짜네. 진짜.
2: 분명히.

0: won't come out wherever you are.
1: 보내요, 빨리 보내요.
2: 나? 없는 것 같아.
0: 아, 진짜 못 찾겠어.
2: 그러니까 나. 어디 간 거지? 여기 있었네.
3: 드드드 dog dog.
2: 아, 여기 있었구나. 오케이.
3: Super duper super duper
2: magic card. 와!
0: 예! Oh yeah. Oh yeah. We did it. We did it.
2: 얘들아, 우리 어떤 단어들을 찾았는지 확인해 볼까?
0: 오키도키. 드드드 donkey donkey
3: dog dog dog dog
4: good job.
2: Yay!
5: 지금 노래도 부르고 싶지 않아?
2: 맞아! Let's sing!
5: It's time to sing! Let's
2: yeah.
5: go!
2: Come on!
0: Let's go! Oh. Sing it, Melody! Sing, sing!
6: 위저드들이 찾고 있는데 그걸 숨기면 어떡해요?
7: 너무 귀엽잖아요.
8: 아무튼 우리 친구들에게 알파벳 D를 쓰는 법을 알려줘야 되지 않겠어요?
6: 자, 친구들 따라서 써봐요. Big D는 1, 2, D.
8: Small D는 1, 2, D.

0: 어떤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단어들을 찾았지?
1: D!
0: That's right!
2: 우리 친구들, 이제 D를 꼭 기억할 거지?
3: Remember D!
1: Please!
0: Okay, 우리 그러면 다음 시간에도 재밌게 놀자!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독감. 갑자기 두통과 발열, 오한, 심지어 목이 아프고 기침까지. 감기인 줄 아셨다고요? 이열, 콧물, 비누통 같은 가벼운 증상이 나타났다가 서서히 사라지면 감기. 38도 이상의 고열이 갑자기 나타나며 두통과 근육통을 동반하면 독감. 감기와 같은 듯 다른 독감, 그 예방법을 한번 알아볼까요? 독감 예방의 1순위는 손 씻기입니다. 언제 어디서 손에 독감 바이러스가 묻었을지 모르니 손을 자주 씻어 독감 바이러스를 없애주도록 합니다. 어린이들은 어른들보다 면역력이 약해 바이러스에 감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독감이 유행할 때 어린이들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피하는 게 좋습니다. 공기가 건조해지면 호흡기 역시 건조해져 독감 바이러스가 살기 좋은 환경이 되므로 실내에서는 환기를 자주 해주고 적절한 습도 40%에서 60% 정도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한 가지, 독감의 가장 확실한 예방법은 독감 예방접종이라는 사실. 감기는 사전 예방이 어렵지만 독감은 접종만으로 최대 90%의 예방이 가능하니 1년에 한 번 독감 예방접종 잊지 않도록 합니다. 독감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해지는 그날까지 닥터팬이 함께합니다. 팽팍!

0: 친구들 그거 알아? 우리 아빠가 그러는데 우리 어린이들은 원래부터 영어를 할 수 있었대.
1: 와우!
0: 왜냐면 흩어져 있던 알파벳 글자들을 슈퍼투퍼 위저드들이 모아서 슈퍼투퍼 잉글리시 월드에 갖다 둔 덕분이거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어느 날부터 글자들이 모두 달아나 숨어버려서 우리가 영어를 잊어버리게 된 거래. 하지만 걱정 마. 새로운 슈퍼투퍼 위저드들이 숨어버린 영어를 찾아오면 우리가 다시 영어를 할 수 있대.
1: 예!
0: 우리 슈퍼투퍼 위저드를 함께 불러볼래?
1: 예! 슈퍼투퍼 위저드!
2: Here we are!
3: Woo!
4: Hello, everyone!
5: 안녕, 친구들! 우리는 슈퍼투퍼 마법사!
6: We are the
1: Super Duper Wizards!

0: Now, it's time to play hide and seek. Find E.
1: Oh, E. Oh, 친구들 혹시 기억나? 이건 big E. 이건 small, 작은 E. E. E. E. E.
2: 둘 다 E.
1: Woo! 그럼 are you ready?
3: Yes, we are ready.
4: Go, go, go, go.
1: Super duper. Super.
4: 여기가 E world인가?
5: 내가 보여줄게. Super duper, super duper. Show me the sound.
4: They are E.
6: 우와, 새가 엄청 높은 데로 간다.
4: 나도 저기 가보고 싶다.
1: Energy, don't do it.
4: Hey guys, come over here. Ta-da!
1: Wow!
4: It's an elevator. Eh, eh, eh. Elevator. Elevator.
1: Wow, super duper energy.
4: Yes, I'm super duper energy.
6: Oh, 이 엘리베이터를 타면 위로 올라갈 수 있겠다.
1: Wow!
4: Let's get in. Yay!
6: 어, 저기 봐. 알이 있어.
3: Egg, egg, egg. Egg, egg.
4: Wow! I found it.
1: Energy, the egg.
4: 더 다행이다. 미안. I'll put it back.
1: Energy, hurry up. Let's go.
6: 엄청 큰 코끼리다.
3: Eh, eh, eh. Elephant, elephant.
4: 어? 아까 그 새다. 슈퍼 슈퍼 슈퍼 슈퍼
7: 혹시 우리를 따라온 게 아닐까?
1: 어? Maybe. 그럼 우리 한번 소리를 들어볼까?
4: 오케이.
3: 에? 에? 에? 에? 에?
6: 어? 어? 얘들아, 들린다. 여기 있는 게 맞나 봐.
4: 진짜네, 진짜. 어? Let's find it.
1: Okay, let's do it.

0: please. Oh, where are you?
1: 고객님, come out, please.
0: 혹시?
2: 어? 이상하다.
3: 어떡해. 아무데도 없어.
0: 못 찾겠어, 꾀꼬리.
2: 아니, 여기서 분명히 소리가 났는데.

0: 어,
1: 아니 다들 왜 그래?
2: 너한테 소리가 나오는 것 같은데?
1: 아 진짜? 예.
2: Yeah.
1: 나한테?
3: 아, 아 맞다.
1: 왜왜 왜?
3: 얘들아 에너지 에너지 있어. 봐봐. 에너지 에너지.
1: 오. I get it. My name is Energy. 에너지. 힘든 듯도 있지.
3: That's right.
1: Oh yeah.
3: Super duper magic car.
1: 다 찾았다.
2: Great.
1: Elevator. Elevator.
2: Egg. Egg. Elephant. Elephant.
1: Energy. Energy.
2: Woo!
4: Good job.
2: Yeah, we're done.
1: We're finished. We're finished.
2: 아니야.
1: Oh, wait, wait.
2: 아직 끝은 아니지.
1: Oh.
2: It's time to sing a song.
3: Ah, let's go.
1: Let's sing a song.
2: Let's go.
1: Go, Melody. Go. You're the best.
3: 아, 역시 우리 위저드들이 잘했네요. 용감하게.
5: 아참 여러분, 우리 친구들에게 알파벳 E를 쓰는 법 알려줘야 되지 않겠어요?
4: 자, 잘 따라해봐요.
3: Big E는 1, 2, 3, 4, E.
5: Small E는 1, E.

0: 계속 기억할 거거든. 그렇지, 친구들?
1: 맞아, 맞아. 우리 친구들, remember E. Please.
2: 친구들, 다음에 또 재밌게 놀자.

0: 상상의 우주여행.
1: 화창한 오후, 두리가 정류장에서 타요를 기다리고 있어요.
2: 우와, 정말 신기하다.
0: 도착했습니다. 어?
2: 타요!
0: 야, 안녕.
2: 이것 봐, 타요. 진짜 멋지지?
0: 우와, 우주에 관한 책이구나.
2: 응, 우주엔 별이 이렇게 많대. 그리고 달에 갔다 온 사람도 있어.
0: 이야, 정말 근사한데.
2: 타요, 나도 우주여행 시켜주면 안 돼? 넌 어디든 갈 수 있잖아.
0: 아이, 뭐? 우주라고?
2: 어, 나 우주여행 꼭 해보고 싶거든. 달나라도 가보고.
0: 하지만 둘이야, 나는 버스라서 우주까진 갈 수 없어.
2: 정말? 아쉽다. 아, 저 달에는 누가 살고 있을까? 딱 한 번이라도 가보고 싶다. 어? 저건
0: 둘이야.
2: 어? 타요. 무슨 일이야?
0: 너랑 우주여행 가려고 왔지.
2: 뭐? 정말이야?
0: 자, 도착했습니다.
3: 어? 어서와.

0: 타요. 여긴 정비소잖아. 우주로 간다며.
1: 걱정 마, 둘이야. 지금부터 신나는 우주여행이 시작될 테니까.
0: 네?

0: 여서 감기 걸리면 어쩌려고.
1: 언제 이런 그림을 그렸지?
2: 둘이는 정말 우주를 다녀온 걸까요? 신나고 재미있는 환상의 우주여행 함께 떠나봐요.

0: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1: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0: 성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1: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를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2: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0: 요술 이불.
1: 모두 잠든 밤. 뽀로로네 집에 아직 불이 켜져 있네요.
2: 알라딘이?
3: 공주님에게 말했습니다. 공주님, 제 손을 잡으세요. 알라딘과 공주님이 양탄자 위에 올라탔습니다. 알았어. 요술 양탄자가 별이 가득한 밤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4: 그럼

크롱이 꿈을 꾸었네요. 어? 크롱의 이불이 움직여요. 크롱은 또 꿈을 꾸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0: 크랑 크랑 크랑 크랑 크랑 파이어야 크랑 파이어야
1: 뭐지 크랑 크롱 안 자고 밖에서 뭐 해
0: 파이어야 크랑 크랑 크랑 크랑
2: 그 이불이 요술 이불이라고?
0: 크랑
2: 아닌 것 같은데
0: 크롱
2: 크롱 또 이불에 오줌 싸서 몰래 가지고 나온 건 아니야?
0: 크롱 크롱
2: 어디 오줌이 있나 볼까? 오! 아하 오줌은 없네
0: 크롱 크롱
2: 혹시 너도 하늘을 날 수 있어?
0: 크롱
3: 뽀로로와 크롱이 이불을 타고 하늘을 날고 있어요.
2: 벌써 내리는 거야?
0: 크랑크랑
2: 그래 조금만 더 놀자 어? 제발
3: 이불은 뽀로로와 크롱을 태우고 먼 숲으로 날아갔습니다
2: 앞이 안 보여
0: 크랑크랑
3: 저런, 이불이 찢어졌어요.
0: 크롱크롱.

0: 해줄게. 그럼 날 수 있을지도 몰라. 어서 집으로 가자.
1: 우리 집이 어느 쪽이지? 어두워서 길을 잘 모르겠어.
0: 크랑크랑. 어? 그래, 일단 저기서 잠깐 쉬자. 뭐해?
2: 크랑크랑.
0: 어. 우와, 예쁜 실이네. 아, 이걸로 이불을 꿰매주자. 크랑크랑.
3: 뽀로로와 크롱은 실을 따라서 동굴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1: 어, 저건. 크랑. 아,
0: 바늘도 있으면 좋을 텐데.
2: 크랑.
0: 어, 저건 또 뭐지?
4: 다른 실이 필요한데.
0: 혹시 이거 네 거야?
4: 어?
0: 잠깐만. 이야!
4: 괜찮아?
0: 괜찮아.
4: 어?
0: 크랑.
4: 우와, 내 실 고마워. 그런데 너희는 누구야?
0: 난 뽀로로고 얜 크롱이야.
2: 크랑 크랑 크랑 크랑.
0: 저기, 어? 우리 이불이 찢어졌는데 혹시 바늘이랑 실 좀 빌려줄 수 있어?
2: 크랑크랑.
4: 당연하지.
0: 정말 고마워.
4: 뭘, 너희도 소중한 내 실을 찾아줬잖아.
3: 곰인형은 찢어진 이불을 꿰매기 시작했어요.
4: 우와. 자,
2: 크랑.
4: 다 됐다.
0: 어때? 이제 날 수 있겠어?
2: 크랑!
0: 우와! 우와! 잘 됐다!
4: 다행이야!
2: 크랑, 크랑! 크랑! 크랑, 크랑!
4: 고맙긴!
0: 정말 고마워! 우린 이만 가볼게!
2: 크랑!
4: 어, 벌써 가려고?
2: 어, 크랑?
1: 어, 맞다! 우리를 도와주느라 네 걸 못 만들었네.
2: 크랑? 어?
0: 그래! 이번엔 우리가 널 도와줄게.
4: 우와, 정말 고마워.
3: 뽀로로와 크롱은 열심히 곰인형의 솜이불을 만들었어요.
4: 고마워.
0: 크랑! 다 됐어!
2: 크랑!
4: 우와, 정말 멋지다.
0: 다행이다.
2: 크랑크랑.
0: 그래, 이제 집에 가자.
2: 크랑크랑.
4: 잘 가. 또 놀러 와.
0: 안녕.
2: 크랑크랑.
3: 뽀로로와 크롱이 요술 이불을 타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0: 요술이구나, 고마워.
2: 크랑, 크랑, 크랑.
0: 이제 자자, 크롱.

0: 아직 자고 있었구나.
1: 어서 일어나. 낚시하러 가기로 했잖아.
2: 맞아.
1: 아, 참, 그랬었지. 연돌잎볼 크랑크랑. 우와, 다시 깨끗해졌네. 역시 요술이불이야.
3: 무슨 말이야?
1: 어? 크롱 이불은 요술이불이야. 어젯밤엔 하늘을 날았어. 크랑크랑.
4: 말도 안 돼. 이불이 어떻게 날아?
1: 아니야, 정말 크롱이랑 나를 태우고 날았다니까. 크랑크랑. 크랑크랑. 크랑크랑.
4: 에이, 요술이불 무슨...

0: 진짜라니까. 이브랑 빨리 달아봐. 아휴, 둘 다 잠이 덜 깼나 봐. 이브랑 자고 있니?
1: 크랑크랑.
2: 뽀로로와 크롱은 정말 꿈을 꾼 걸까요?
0: 이브라, 일어나봐, 제발! 숲의 요정!
2: 저기 뽀로로와 친구들이 마법의 숲에 놀러 왔어요.
3: 넷, 다섯!
4: 여기 숫자!
1: 여기가 좋겠다.
5: 난 여기.
6: 꾸리꾸리 통통통, 꾸리꾸리 통통통, 변해라. 됐다.
2: 여긴 못 찾겠지.
1: 저기가 좋겠다.
3: 좁을 것 같은데.
1: 같이 숨자.
3: 밀면 어떡해.
0: 미안, 그럼.
1: 저기로 가야겠다.
0: 뭔가 본 것 같은데?
3: 에디, 로디. 찾았다!
5: 들켰어.
1: 잘 숨었는데.
0: 그러니까 잘 숨어야지. 우린 못 찾겠지?
4: 그런데 패티는 어디 있지?
0: 여기 있는데.
1: 찾았다!
0: 어떻게 찾았지?
3: 척 보면 보이거든.
0: 보비하고 해리도 잡혔잖아?
3: 또 누굴 찾지?
6: 패티다. 어디 가는 거지? 난 절대로 못 찾을걸.
3: 통통아. 아래를 봐야지. 찾았다.
6: 어떻게 찾았지?
0: 통통이도 찾아냈어. 뭐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쪽으로 온다.
3: 찾았다. 어떻게 찾았지?
0: 다 보인다니까.
1: 루피하고 크롬도 걸렸어.
3: 이제 뽀로로만 남았지?
0: 저쪽이 수상한데?
1: 뭐야? 아닌가?
0: 들켜버리다니.
3: 거기 뽀로로 찾았다!
0: 어떻게 찾아낸 거야?
3: 뭐? 네가 일어났으니까 찾았지.
0: 방금 전 내 뒤쪽에 있었잖아.
3: 내가? 그런 적 없는데?
0: 그럼 뭐였지?
3: 뽀로로! 너도 잡혔네!
0: 패티, 정말 대단해. 뽀로로도 찾아내다니.
3: 내가 찾아낸 거 아닌데?
1: 그럼 어떻게 잡힌 거야?
0: 뭔가 이상한 빛이 보여서 패티인 줄 알았는데.
1: 저거야! 뭐?
0: 없어졌어!
1: 뭐가 있다는 거야?
0: 이상해. 분명히 있었는데.
4: 우리 사진 좀 찍을까? 그래, 여기가 좋겠어. 됐다.
6: 빨리 와, 보비.
4: 사진 나왔어. 자.
3: 고마워.
0: 나도 보자.
4: 자, 뽀로로도.
0: 고마워.
3: 그런데 이게 뭐지?
0: 뭐가?
3: 에디 뒤에 뭐가 있는데?
0: 정말?
3: 뭘까?
1: 크랑크랑.
0: 이게 뭐지?
1: 왜? 사진에 뭐 이상한 거라도 있어?
0: 이것 좀 봐봐.
1: 뭔데?
0: 거기 뭐가 있잖아.
1: 그렇네.
4: 뭐가 있다는 거야?
3: 여기도 있어. 정말 이상한 게 있네.
0: 이게 뭐지?
4: 사진이 잘못된 건 아닌데.

0: 아까 숨바꼭질 할 때도 본 것 같은데.
1: 아, 혹시 요정 같은 건가?
2: 이 근처에 요정이 살아?
3: 잘 모르겠는데.
0: 그러고 보니 요정이 맞는 것 같아.
4: 요정은 무슨? 어? 요정이 어딨어?
0: 사진에 찍혔잖아. 그게 요정이 아니면 뭐냐고.
4: 그냥 잘못 찍힌 거야. 로디, 여기서 요정 봤어?
5: 못 봤어.
4: 너희는?
1: 그럼
2: 나도 못 봤는데.
6: 나도.
0: 난 봤다니까.
4: 잘못 본 거야. 요정이 있었으면 지금도 여기 보이겠지.
0: 다른 데로 갔을 수도 있잖아.
4: 아이, 그럴 리가.
0: 좋아, 내가 요정을 찾아오면 믿겠지? 기다려, 요정 데려올 테니까.
2: 아, 나도 같이 갈래.
0: 우리도 가보자.
4: 아무리 찾아봐라, 요정은 안 나올걸.
5: 나도 같이 갈게.
4: 어?
5: 같이 가.
4: 다 가버렸네.
7: 뽀로로와 친구들은 요정을 찾아 나섰어요.
0: 요정아!
1: 크랑!
0: 요정아!
1: 크랑! 크랑!
5: 요정아! 요정아!
0: 숲을 다 둘러볼 거야?
2: 그러기엔 너무 넓은데.
0: 우리 모여서 다니지 말고 각자 찾아보자.
8: 누구든 요정 찾으면 알려줘.
2: 이따가.
0: 패티, 가보자.
2: 요정아!
0: 아니네.
8: 요정님! 요정님! 안 보이는데?
0: 내가 높은 데로 가볼게.
8: 응.
0: 어디 보자.

0: 못 찾았어.
1: 나도.
2: 그 참. 요정 나와라. 요정 나와라. 요정 나오라고.
1: 그럼 그럼.
2: 뭐가? 어? 찾았다.
1: 그럼.
2: 물 속에 있나 봐.
3: 뭔가 반짝였어요.
2: 가보자.
1: 크랑 크랑.
3: 물고기들이었네요.
4: 오래라 크랑. 요정 찾았어.
1: 크랑 크랑.
2: 너흰.
5: 우리도 못 찾았어.
1: 요정 같은 거 없는 것 같아. 뭐지? 모두 돌아왔나? 보라라! 러디! 방금 뭔가 본 것 같았는데? 잠결에 잘못 봤나? 어? 또 숨바꼭질 하나? 좋아, 찾아주지!

살았다. 좀 쉬자.

0: 얘는 우리 숲에 놀러온 손님이야. 안녕?
1: 안녕. 넌 누구야?
0: 난 리브야 봉피리 봉봉. 이 숲에 사는 유정이야.
1: 리브야 봉피리 봉봉.
0: 손님은 친절하게 대해줘야지. 그럴 수 있지? 악수.
1: 살려줘서, 아니, 만나서 반가워.
0: 이제 안심해도 돼.
1: 정말 고마워.
2: 뭐가 고마워?
1: 어?
2: 에디가 꿈꿨나 봐.
0: 이제 깨어나는데?
3: 에디, 우리 왔어.
1: 잠깐 잠들었나 봐.
0: 숲을 돌아다녀봤는데 요정을 못 찾았어.
2: 분명히 본 것 같았는데.
1: 본 게 맞아. 너희가 없는 동안 내가 요정을 봤어.
4: 정말?
2: 에디가 잠꼬대하는 것 같아.
3: 그런가?
1: 리브야 봉피리 봉봉! 리브야 봉피리 봉봉 어딨어?
2: 리브야 뭐라고?
1: 리브야 봉피리 봉봉 어딨어?
5: 에디를 구해줘서 고마워요. 리브야

0: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1: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2: You need some hot water?
3: Oh, yes.
1: 어린 학생들이
2: This one.
1: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5: 앉으세요.
1: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무더운 여름. 방학과 휴가를 맞아 많은 사람들이 계곡과 바다로 여름 휴가를 떠나죠. 오늘은 여름철 많이 발생하는 물놀이 사고 예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물놀이 하기 전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충분한 준비 운동과 올바른 구명조끼 착용입니다. 그럼 물놀이 하기 전 필요한 준비 운동과 올바른 구명조끼 착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먼저 물에 들어가기 전 몸을 풀어주는 준비 운동 방법입니다.
1: 물놀이 전에 준비 운동은 했나?
2: 준비 운동이요?
1: 아, 안 했군. 좋아, 날 따라 하도록.
0: 발 운동 시작! 옆구리 운동, 허리 돌리기, 다리 운동, 마지막으로 발 벌려 뛰기. 물놀이 하기 전에 준비 운동을 해야 갑작스럽게 쥐가 나거나 부상이 나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2: 잘했다. 들어가자. 잠깐!
1: 차가운 물에 갑자기 들어가면 심장에 무리가 갈 수도 있지. 그러니 심장에서 먼 쪽부터 차차 물을 적신 후 물에 들어가야 한다.
2: 됐다. 들어가자.
0: 물놀이를 한 후에는 체온이 급격히 낮아지기 때문에 저체온증을 조심해야 합니다. 저체온증 예방법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알아볼까요?
3: 물놀이를 1시간 이상 하지 않고 물놀이 후 틈틈이 따뜻한 물을 마셔줘요. 또 잠시 쉴 때는 몸의 물기를 완전히 제거해서 체온이 떨어지지 않게 관리하고 가볍게 몸을 움직여 체온을 높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0: 저체온증 예방법을 살펴봤으니 이제 물놀이 때 꼭 필요한 구명조끼의 올바른 착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4: 물놀이하다 일어나는 각종 안전사고, 이 구명조끼만 입어도 막을 수 있죠. 그럼 구명조끼 입는 법을 알아볼까요? 먼저 양팔을 넣고 지퍼를 올려 잠근 후 가슴 단추를 딸깍딸깍 채우고 가슴 조인줄을 양옆으로 당겨서 몸에 딱 맞게 조여주세요. 자, 됐나요?
5: 예!
4: 그런데 저 뒤에 보이는 건 뭐죠? 꼬리인가요? 네, 저게 바로 생명줄이라는 겁니다. 구명조끼를 입어도 저렇게 생명줄을 채우지 않으면
5: 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4: 바로 이렇게 물에 빠졌을 때 구명조끼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죠. 그렇다면 생명줄 어떻게 채워야 할까요? 생명줄을 하나씩 다리 사이로 통과시켜서 조끼 아래에 고리에 걸고 몸에 맞게 당겨줍니다. 다른 쪽도 똑같이 해주세요. 좋아요. 이렇게 구명조끼를 제대로 입으면 안전하게 물놀이 할 수 있습니다.
0: 여름철 빈번하게 일어나는 물놀이 안전사고, 충분한 준비 운동과 올바른 구명조끼 착용으로 건강한 물놀이 즐겨봐요.

요즘 젊은이들이 얼마나 힘들까 하는 것은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거, 그것을 놓치지 말고 어느 순간에 길이 열리리라고 봐요. 현재 고뇌와 방황 속에서 있을지라도 거기에는 미래를 뚫고 나아갈 수 있는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절대로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해나가기를 바랍니다. 국립중앙박물관장 유홍전입니다. 오늘 청년에게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사실 젊은이들의 시절에는 이 꿈과 고뇌가 같이 엉켜있기 때문에 보는 각도에 따라서는 아픔이 앞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젊은이의 세계 속에서는 희망이라고 하는 자기 지향이 있기 때문에 나이 든 사람과는 달리 젊음에 힘이 있는데, 그 힘을 발산하는 과정 속에서는 방황이라고 하는 것이 자연히 따르게 되죠. 이 그 방황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자기 확신, 그리고 앞으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그 고뇌가 섞여 있을 겁니다. 인생을 산 사람들을 보면은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가장 많은 것은 직장인이죠. 가장 일반적인 그 우리들의 삶일 겁니다. 그 외에 자유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예술가, 정치가, 변호사, 의사 하는, 그것은 그가 선택을 하고 그 능력이 맞았을 때 하는 일이죠. 또 한편에서는 자수성가한 분들이 있어요. 대개 사업에서 그렇죠. 그때 어떤 직장을 택하느냐 하는 것은 그 다음에는 자기 능력에 맞춰가지고 하기도 하지만은, 가장 원칙적인 이야기를 한다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거, 또는 자기가 잘 할 수 있는 거, 또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라고 할 수 있죠. 그것을 선택하는 것은 자기 의지에 의해서 결정되기도 하지만은, 자기 자신보다 주위에 있는 분들이 발견을 해서 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그 이야기하자면은, 고등학교 3학년 때 대학을 가는데 나는 국문과를 가고 싶어 했어요. 문학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국어 선생님이 너는 미학과라고 하는 게 있으니 거기를 가라고. 그래서 거기서 뭘 배우는가 했더니 예술 철학, 또 예술 비평 이런 것을 가리킨다고 해서 미학과에 들어갔습니다. 그 과를 선택할 적에 아버님의 반대가 엄청 심했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 과에 들어가서 나중에 뭘 먹고 살려고 거기에 갔느냐 하는 것이 생활 전선에 살던 아버님의 주장이었죠. 그런데 나에게는 아주 좋은 멘토가 우리 자영이 있어서, 우리 누나의 남편이죠. 그분이 아버지를 설득해가지고 내가 미학과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학교에서 여러 친구들을 만나는 중에 국문과에 있는 한 친구가 굉장히 그 문학적으로 뛰어났어요. 내가 그가 쓰는 글을 보면은 열등의식이 생길 정도로 글을 참 잘 썼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그 집안에 오는 가업을 이어서 사업을 해가지고 크게 성공을 했습니다. 누구라면 알 수 있는 그런 사업가가 됐어요. 사업을 해서 성공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자기가 하고 싶었던 문학의 길로 가지 못한 거가 항상 그 가슴속에 있는 거예요. 그 친구가 그래도 자기 하고 싶은 일을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대학원에 와서 공부를 하기도 하고 하다가 결국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니까 사업에 전념을 해가지고 성공을 했죠. 그랬던 그 나의 그 절친이 어느 날 서울에서 오니까 만나자고 그래서 그 만났더니 책을 한 보자기 이렇게 싸갖고 왔어요. 점심을 먹고 난 다음에 이 책은 이제 내게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서 너 네가 좋을 것 같아가지고 준다. 그리고서는 그리고 갔는데 그때 헤어지는 모습이 참 그 조금 찡한 데가 있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한 사람은 성취를 하지 못해도 후회는 없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은 딴 데 있는데 다른 곳에 와서 성취를 했을 적에는 그 본래의 길을 가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은 끝까지 남는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거, 하고 싶은 거, 그것은 자기의 자질을 발견을 해가는 과정이 이 젊은 속에서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갖지는 않습니다. 이 마크 트웨인, 톰 소여의 모험을 쓴 마크 트웨인 경우에는 학교 다니다 12살 때부터 학교를 못 다녔어요. 증기선 기관사로 일을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인쇄공장에 가서 일하는데 그 인쇄소에서 발행하는 신문에 기사가 빵꾸가 나니까 자기가 써가지고 글을 썼는데 그게 또 반향이 좋으니까 허클베리 핀의 모험 같은 그런 명저를 내게 됩니다. 마크 트웨인이 미국 문학에서 근대 문학의 아버지라고까지 칭송하게 되는 것은 자유로웠거든요. 그래서 이 품이 있는 글 그거보다 자기가 생활하면서 느꼈던 생활 용어들을 다 그대로 집어넣으면서 신선한 바람을 넣고 그리고 미국 근대 문학의 새로운 길을 열었어요. 이런 과정을 볼 적에 나는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은 꿈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꿈을 키워가는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 꿈을 키워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그 영양가라고 그럴까요? 가장 좋은 교본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다른 사람의 전기, 바이오그래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이 인간에 대한 것 이상으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딴 사람은 어떻게 살았는가, 이른바 우리가 모범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라든지 존경받는 사람의 삶은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보는 게 전기의 매력이죠. 나는 그 많은 전기 중에서 가장 감동적인 전기 하나 꼽으라고 그러면은 현대그룹의 정주영 회장의 전기였습니다. 원래 인간이 다른 동물과 다른 것은 간접 경험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남이 살아간 과정과 남이 연구한 것이 나의 경험으로 가져올 수 있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독서를 통해서 보는 건데, 그 중에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마크 트웨인의 소설보다도 그분이 살아갔던 과정, 또 정주영 회장 같은 분의 그 이야기를 보면서 삶의 한 과정 속에서 자기를 어떻게 실현하는가 하는 것이 우리 젊은이들이 가슴속으로 새겨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남이 성공한 과정을 보면은 그가 남다르게 살았던 어떤 부분 하나씩은 다 나옵니다. 그래서 나는 유튜브를 통해서 보던, 책을 통해서 보던 바이오그래피를 많이 접하면서 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구상한 것을 사회화시키든 객관화시키든 성취했을 때 오는 보람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삶의 기쁨, 과 용기를 같이 얻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게 참 묘해서 내 능력이 100인데 나에게 주어진 일이 80이면은 일을 굉장히 쉽게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는 과정 속에서 내 능력은 자연스럽게 80이 되고 맙니다. 근데 내 능력은 100인데 120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을 맡겨놓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그거를 수행하면서 그 능력은 120으로 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일이라고 하는 것이 현재는 힘들어도 미래를 생각하면서 그 힘든 거와 고통을 감내할 수 있는 자세, 이런 것들이 청년들의 마음속에서 어느 한 부분은 깊이 새겨들어야 될 중요한 대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제가 국립중앙박물관장을 하고 또 대학원 미학과를 나오고 했지만은 제가 대학을 나오는 과정도 순탄치 않았고 대학을 졸업하고 진짜 내가 원하는 직장을 갖게 되기까지에는 이른바 백수를 10년 동안 지냈습니다. 그 백수의 기간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나를 훈련시켜가는 과정이기도 한데, 직장 생활을 하다가 내가 의지대로 좀 살고 싶어서 직장을 버리고 그리고 미술평론가라는 타이틀이지만 타이틀만 그렇지 내용은 백수죠. 어디에서 월급을 받는 게 없으니까. 그래도 열심히 시간 강사도 하고 원고도 쓰고 해가면서 10년을 그 내 소신대로 활동을 하다가 영남대학 교수가 됐어요. 그 과정을 다른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버텼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 속에는 아픔도 있었습니다.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저희 집사람에게 뭐 특별하게 어려운 건 없지 않았냐 하고 했더니 저희

0: 이 집사람이 딱 하나 서러운 게 있었대요. 뭐냐고 물어보니까 의료보험이 안 되는 거였대요. 그 당시에는 80년대에는 직장인이 아니면 의료보험이 안 됐습니다. 그것은 나는 전혀 그 생각지 못했던 것인데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뭔가 일반적으로 누리고 있는 거에서 소외됐을 때 오는 그 상실감이라고 하는 거는 아픔으로 남을 수뿐이 없죠. 저는 교육적으로 처지가 불우해가지고 공부하고 싶은데 공부할 수 있는 처지가 못된 사람 엄청 많잖아요. 지금 아프니까 청춘이라고 얘기하면서 방황을 하기도 하고 고뇌에 차 있는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 희망은 자기 꿈에 대한 설계고 그 꿈에 대한 설계는 허황된 것이 아니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거 그것을 놓치지 말고 거기에 자기의 혼신의 힘을 넣어서 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길이 열리리라고 봐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에게나 몇 번의 기회는 있습니다. 그 준비된 사람은 그것을 기회를 바로 잡아가지고 그 길로 가고 준비가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게 왔는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치기도 하겠죠. 요즘 젊은이들이 얼마나 힘들까 하는 것은 내가 자랐을 적에는 사회는 이렇게 흘러간다라고 하는 그 틀이 있기 때문에 그 흐름 속에서 나를 던져 넣으면 되는 거였지만 지금 젊은이들에게는 AI의 등장까지 포함해가지고 생활의 조건, 사회에 형성하는 과정이 수시로 바뀌고 그리고 불확실하고 노동력을 AI가 다 대체해가고 있는 것이 눈앞에 보이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직장으로 찾는 것은 점점 더 기회가 적어지고 그래서 기회를 상실하고 기회가 없어진 것에 대해서 방황도 하고 고뇌를 하고 있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자기 자신에게 성실하게 자기의 일을 찾아가고 그것을 현재 당장이 아니라도 자기 자신을 실현할 수 있는 셀프 리얼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그 과정을 가져갈 수 있는 마음의 준비, 그것을 위해서 다른 인생 선배들의 이야기 속에서 그 바이오그래피 속에서 나 자신을 길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가 방황을 벗어나서 하나의 지향으로 가는 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현재 고뇌와 방황 속에서 있을지라도 거기에는 미래를 뚫고 나아갈 수 있는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젊음의 힘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절대로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해나가기를 바랍니다.
1: 넌 뭐가 관심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환경에 관심이 있습니다. 게다가 쓰레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 그거 말도 안 된대요. 정말 많은 양의 쓰레기들이 일주일 동안 쓰레기가 쌓여가는 거예요. 제 눈으로 봤더니 정말 산 같더라고요. 야, 이게 도대체 다 어떻게 되는 거지? 연기를 통해서 무언가를 전달하고 싶다. 무언가를 전달하는 것이 저의 인생의 목표로 삼았으면 좋겠다. 과연 내가 원하는 마지막 목적지는 무엇인가? 이걸 먼저 정하는 것이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가스사고. 가스점검 나왔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가스 제때제때 점검하지 않으면 가스폭발, 화재 등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요. 만약 가스가 새는 것 같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첫 번째, 창문과 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세요. 이때 가스 주변에서 전기용품 사용은 스탑! 전기 스파크가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합니다. 두 번째, 불꽃 점검! 가스냉기의 불꽃은 원래 파란색인데요. 만약 붉은색 불꽃이 나타난다면 습도가 높거나 산소가 부족한 상태. 창문을 활짝 열고 화구를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세 번째, 점검액을 만들어 확인합시다. 주방세제와 물을 2대 8 비율로 섞어 중간 배브 주변에 솔솔 발라주면 끝! 거품이 보글보글 부풀어 오르면 가스 누출을 의심해야 합니다. 가스가 누출된 것 같을 땐 119나 지역 가스 공급소로 신고합시다. 가스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점검원이 방문했을 때 문만 열어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점검해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의 안전한 하루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움직여볼게요. 펜타 다음 차례는 107호. 오케이, 가봅시다.

0: 쏠라 슈퍼 윙스볼 에너지 발사! 예! 우리가 했어! 성공이야!
1: 어? 저게 누구지?
2: 꽁지?
0: 이 정도 에너지라면 나도 엄청난 힘을 가질 수 있을 거야.
3: 으아!
0: 어, 잠깐! 속도가 너무 빠르잖아! 안 돼!
4: 이대로면 충돌하겠어! 이런!

0: 제후의 공격을 보여주겠다. 하야!
1: 그만 차가워. 항복. 네가 이겼어, 앤디. 너무 무서워.
2: 어?

0: 귀여운 쿼카들이 갑자기 왜 저러는 거지?
1: 꼭 무슨 초능력이라도 생긴 것 같아요.
2: 무슨 일이야?
1: 우와, 호기잖아. 크라이키, 슈퍼윙스가 우리 동네에 오다니.
0: 크라이키는 호주에서 쓰는 감탄사야. 깜짝이야 란 뜻이란다.
1: 정말 실감이 안 나는데? 만나서 반가워, 슈퍼윙스. 난 앤디고, 이분은 우리 아빠죠.
3: 만나서 반가워, 앤디.
4: 근데 저 쿼카들은 왜 저러는 거야?
1: 나도 모르겠어.
0: 쿼카들이 우릴 뚫어져라 보고 있어.
2: 오히려 잘 된대요.
5: 쫓아다닐 수고는 덜었으니까요. 구중 루프, 흡착컵, 액션! 뭐지? 내 루프가 꺄! 포기! 네 도움이 필요해! 어?
2: 하나, 둘, 다 잡았다!
5: 고마워, 호기!
2: 안 돼! 어쩌지? 작전 실패!

0: 사진 속에 가둬버려야지.
1: 조심해!
2: 지금이 기회야, 맥스! 달려! 어서 빨리!
3: 어? 잠깐만. 호기랑 아리, 스냅은 어디 갔지?
2: 호카들이 잡아간 것 같은데?
1: 슈퍼윈스를 구해야 해요, 아빠!
3: 맞아요. 친구들을 구해야 해요. 근데 어떻게 구하지? 가만히 있어봐. 이건 사라진 스타코어 조각이잖아.
2: 스타코어?
1: 그게 뭔데, 맥스?
3: 스타코어는 은하계 밖에 있는 행성에서 어렵게 구해온 희귀한 광석이야. 저것 때문에 쿼카들이 변한 건가 봐. 어? 쿼카들이 슈퍼윙스를 잡았어. 뭘 하려는 거지? 어서 일단 숨자.
1: 어? 이게 뭐지?
4: 스타코어야!
1: 저 광석 때문에 쿼카들이 레이저를 쏘는 괴물로 변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번엔 우리 차례!

0: 대해서 친구들이 전부 악당이 된 것 같아. 아예.
1: 과카랑 슈퍼잉스가 계속 쫓아오고 있어. 빨리 막을 방법을 찾아야 해.
2: 맞다. 아까 물총을 쐈을 때 쿼카들이 놀라서 피했잖아요. 물총을 받아라.
0: 앞에 낭 떨어지잖아. 막다른 길이야.
2: 맥스, 모두를 되돌릴 방법을 찾았어. 바로 물이야.
0: 어? 뭐? 하지만 물을 어디서 구해? 어? 잠깐, 저 밑에 거대한 호수가 있잖아. 좋았어, 꽉 잡아. 맥스, 다이빙 액션! 맥스, 잠수함 모드로 변신!
2: 슈퍼빙스, 너희 덕분에 쿼카들이 다시 귀여운 모습으로 돌아왔어.
3: 그게 무슨 소리야, 앤디. 네가 우릴 구했잖아. 네 도움이 없었으면 이번 임무는 끝낼 수 없었어.
4: 그래, 맞아. 앤디, 넌 슈퍼빙스 명예 홍보대사가 될 자격이 충분해.

0: 이거 받아. 널 위해 준비한 슈퍼윙스 볼이야.
1: 우와! 허카모 형이잖아?
2: 와, 정말 귀엽게 생겼구나.
1: 우리가 마을을 구했어요, 아빠.
2: 그러게 말이다. 근데 스타코어가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게 쉬어야 하지 않을까?
0: 오, 이런 깜빡했어.
2: 어?
3: 스타코어가 그대로 있었네. 또 무슨 일이 생기기 전에 얼른 챙기자.
1: 응?
4: 다시 찾아서 다행이야. 이제 잃어버리지 말자.
1: 어?
5: 호기, 아리, 큰일이야. 싱가포르 도심이 엄청난 혼란에 빠졌어.
1: 뭐?
6: 우주 폭풍이 아직도 문제를 일으키고 있나 봐. 봉반장이 혼자서 막아보고 있는 중이야.
0: 알았어. 지금 바로 출동할게. 아리, 맥스, 어서 가자.
7: 응? 싱가포르로 출동!
0: 출동! 슈퍼 강아지 해피!
2: 어? 어? 신호가 왜 저러지?
1: 어?
2: 대체 무슨 일이야?
8: 시간 없어. 나 빨리 가야 한다고.
9: 걱정 마세요, 어? 여러분. 봉반장이 왔습니다. 저만 믿으세요. 자, 순서대로 갑시다. 이쪽 차들부터 출발.

0: 몸통이 다시 잘 풀리기 시작했어. 해피 최고야.
1: 저 로봇 강아지 꽤 쓸모 있어 보이는데?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다면 말이야. 어? 쟨 여기 왜 있는 거야? 아, 저 녀석 콜칫거린데.
2: 우와, 멋지게 잘 나왔는데?
1: 아하!
0: 둘 다 정말 잘했어. 나 혼자선 못했을 거야.
2: 도움이 돼서 기뻐. 그렇지, 해피?
0: 둘이 최고의 파트너구나. 그나저나 지금 싱가포르 곳곳이 혼란스러워. 나 좀 도와줄 수 있겠니?
2: 그럼.
3: 여기 좀 도와줘. 어? 아, 이게 무슨 일이지?
0: 보트가 뒤집히려고 하잖아.
3: 나는 못 버티겠어.
0: 호수가 파도라니 말도 안 돼.
2: 저기 봐. 물이 엄청 세게 뿜어져 나오고 있어.
0: 내가 물 나오는 곳을 막아볼게. 물살이 너무 세서 버티기가 힘들어. 소용이 없네.
2: 해피, 그럼 우리가 해보자. 해피, 풍선 모드! 어서 가, 해피!
0: 하, 좋은 생각이야.
3: 큰일 날 뻔했네. 고마워!
0: 천만에!
2: 잘했어, 해피.
4: 홍반장!
5: 안녕, 홍반장. 안녕, 리엔. 안녕, 해피.
6: 늦어서 미안. 일찍 오려고 했는데 철새들이 지나가는 걸 기다려주느라 발이 묶였어.
2: 미안해.
0: 그럴 거 없어. 훌륭한 파트너들이 날 도와줬거든.
6: 잠깐! 저 풍선 좀 봐! 곧 터지겠어!
3: 도와줘!
6: 어서 가서 구해줘야 해!
2: 구중 루프 발사!
3: 잠깐만! 나 높은 곳이 정말 무서워! 내려줘!
2: 조금만 참아!
0: 움직이지 마! 안 그럼 더 흔들려!
3: 안 돼!
2: 뭔가 방법을 찾아야 해!
4: 어딘가에 분수를 잠글 밸브가 분명히 있을 거야! 가자!

0: 귀엽기도 하지. 걱정하지 마. 네 안에 숨겨진 힘을 깨워주려는 거니까.
1: 됐어. 이제 분수가 멈출 거야. 물이 안 나와. 어, 잠깐. 어? 해피가 어딨지?

0: 해피? 하, 이 녀석 이름은 퓨리야. 내 비밀 무기로 다시 태어났다고.
1: 안 돼.
0: 준비됐지, 퓨리? 연습한 대로 해봐. 네 숨겨진 능력을 뽐내는 거야. 보트를 되찾고 싶다면 먼저 퓨리와 싸워 이겨야 할 거야.
2: 거기 방법을 생각해봐.
3: 섀도우 스픽! 잡았다! 해피! 돌아왔구나!
2: 야호!
1: 좋았어! 네. 힘이 점점 약해지고 있어!
4: 으아, 다시 떨어지고 있잖아!
1: 거기! 해피의 구조기능 버튼을 눌러!
3: 어?
1: 해피, 부탁해!
4: 이제 살았다! 고마워, 얘들아!
2: 아, 정말 대단했어, 해피!
3: 이제 남은 문제는 하나뿐이야!
0: 쳇, 귀찮게 됐네! 오늘은 내가 봐준다!
3: 리인과 해피인 슈퍼잉스 명예홍보대사가 될 자격이 어? 충분해. 맥스, 어? 준비됐어?
5: 그럼 물론이지.

0: 스냅, 도와줘서 고마워.
1: 별 말씀을. 싱가포르의 멋진 풍경도 찍고 아주 즐거웠어. 알았어, 네 사진도 찍어줄게.

0: 뜨거운 물을 들던 루시.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1: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화상을 입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찬물이나 식염수로 열기를 식힌다. 2번, 물집이 생기면 터뜨린다. 정답은 1번. 찬물이나 식염수로 열기를 식히고 깨끗한 거즈로 상처 부위를 감싸줘요.
0: 불 근처에선 뛰지 말고 뜨거운 음식은 식혀서 먹어야 해요.
1: 로보카폴리랑 꼭꼭 약속!
2: 오늘의 주인공, 나의 비밀친구 해치를 소개합니다.
3: 오늘의 주인공?
4: 그럼 난 뭐냐?

0: 새벽의 추격전.
1: 꼭두 새벽부터 잠도 안 자고 뭐 하는 거냐?
2: 두목님!
1: 응? 왜?
2: 그냥 눈이 떠졌어요.
3: 귀여워.
4: 저게 뭐가 귀여워?
3: 안녕하세요.
1: 응? 아, 네.
3: 변장 정말 멋져요.
1: 변장?
3: 혹시 같이 사진 좀 찍어주실 수 있어요?
1: 뭔 사진?
3: 제발요.
1: 아, 그래요?
3: 잘 찍어야 해.
4: 어,
3: 너희도 이리 와.
4: 하나, 둘, 셋.
3: 김치. 고맙습니다.
4: 자.
3: 고마워. 어디 보자. 어우, 예뻐.
4: 취향도 독특하다. 그냥 살찐 길냥이 같던데.
1: 뭐야? 릴리비야?
3: 왜 그래?
4: 뭐지? 조금 따끔했는데?
3: 벌레한테 물린 거 아니야?
1: 조금 따끔하다고? 그럴 리가? 성게 반응이 이 근처는 아닌데.
5: 어? 벌써 일어난 거야?
6: 아니야.
1: 릴리야! 릴리야! 이걸 누가 맞냐고! 거참, 갑자기 힘이 약해진 거냥? 좋아.

0: 그렇다면 으라차차!
1: 허허! 좋아!
2: 갑자기 떨어뜨리면 어떡해요?
3: 아유, 정말
0: 힘이 더 솟는 것 같은데?
2: 마법 기운이야.

0: 너도?
1: 맞아.
0: 남쪽이야.

0: 마법 기운이 사라졌어.
1: 다른 곳으로 이동한 것 같아. 난 이쪽을 살펴볼게.
2: 그래.

0: 어서 오세요.
1: 와, 우리 간식은 못 봤어.
0: 저기요. 그거 계산하시고 드셔야 돼요.
2: 그냥 막 가져오면 어떡해.
1: 밀밀이요.
3: 북쪽이야.
1: 두목, 저기.

0: 뭐냐? 환냥?
1: 좀떠덕이냐?
0: 웬 시비냐?
2: 숨어.
3: 왜? 또 전기라도 쏴보시게?
0: 전기가 웃음냥? 릴리리야?
1: 얼레리요?
3: 얼레리요?
4: 어? 저쪽이다! 아자자자자! 아자자! 어? 찾았다! 아라리오!
0: 야, 뭐냐?
1: 라차차!
0: 야! 난
1: 잡았다.
3: 도목이
0: 안 되겠다. 나오심 특공대 출동.
1: 아야,
0: 쟤는 뭐 하는 거야?
1: 참나.
0: 도목이 놔줘.
1: 녀석들.
0: 이때다 릴리리요.
1: 어?
0: 아차. 아, 릴리리. 으라차차.
1: 그래 봤자야.
0: 으차, 나오심 가자. 좋았어.
5: 뭐 하는 거야?
3: 멈춰.
0: 출발.
1: 쫓아가자. 얼레리요.
3: 꼴레리요.
0: 잘 있어라.
1: 이쪽으로 가자. 가자.
6: 다녀오겠습니다.
7: 어, 그래.
3: 조윤호.
8: 어?
3: 안녕.
6: 안녕.
3: 해치는 어디 갔어?
6: 새벽에 나갔어.
3: 어? 뭐가 나갔다고?
6: 어?

0: 간다. 날레리오
1: 굿레리오
0: 나차차

0: 멀리 못 갔네.
1: 그만 포기해.
2: 참.
3: 이따 수업 끝나고 축구할까?
2: 넌 축구 별로라니까.
1: 어?
4: 얘들아 잠깐만.
3: 어? 니네 집에서 뛰어나간 고양이 같아.
4: 우와! 여기서 또 만나다니. 한가왕? 날 더 쫓으면 얘들이 위험해질 수 있는데.
1: 어?
3: 삐요삐요.
2: 뭐냐?
3: 어떻게 된 거지?
2: 응? 얘들 어디 간 거냐?
3: 그거 걱정할 때가 아닌데.
2: 뭐야?
3: 네 걱정을 해야지.
2: 아, 깜짝이야! 넌 또 뭐야?
5: 저거! 저기!
2: 또 뭐냐?
1: 바람이요! 네? 울트라 박치기!
3: 그러다 쟤 다치면 어떡해.
1: 그 정도는 아니야.
2: 좋았어. 정말 해보자는 거지?
1: 얼레리요!
2: 또 뭐냐?
5: 꿀레리요!
1: 에? 와!
3: 도모!
2: 괜찮아요.
4: 이 정도는 괜찮아.
3: 정말 괜찮아요? 근데 이건...
2: 야! 만지지 마!
1: 어? 피해! 사라졌잖아. 도망쳤어.
3: 여기 있었구나? 미아야.
6: 너희만 도망가면 어떡해.
2: 미안.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닌데.
3: 빨리 학교 가자.
2: 응?
6: 아, 숙제는 했어?
3: 당연하지.
2: 난 아직 못 했는데.
4: 으이그.

0: 나는 대체 내가 무슨 짓을?
1: 뭐?
0: 거기서!
1: 블루카, 괜찮아?
0: 걱정 마, 준. 이 정도쯤은 평소랑 다를 거 없어. 괜찮아.
2: 내 눈은 못 속인다네, 준.
1: 알겠어. 나이트 그리폰, 4번 아들을 따라가 줄 수 있을까?
3: 어려운 일은 아니시지.
1: 우린 블루컵을 치료하러 갈 테니까 무슨 일 있으면 알려줘.
3: 분부대로.
2: 미안하네, 블루컵.
0: 응?
2: 난 마취 전문이라 메가 엠블러처럼 빠르게 회복하도록 도와줄 수는 없겠다.
0: 신경 쓰지 마, 블러드윙. 덕분에 편해졌어. 다 끝나고 준의 메탈버스 안에 있으면 괜찮아.
4: 상처는 가능한 대로 봉합시켰어. 변신이나 합체엔 지장 없을 거야.
0: 매번 고마워요, 애들.
4: 너 요즘 자주 다치는 것 같다. 내가 다 걱정이야. 준도 생각해야지.
5: 이제 알겠나? 사바나의 흉폭함을. 가만 냅두면 한 놈 더 강기다.
6: 그렇게 단정 지을 순 없을 것 같다. 블루캅을 공격했을 때 사바나드가 어딘가 이상해 보였어. 마치 무언가에 겁을 먹은 것처럼 보였거든.
0: 여긴 어디지? 난 대체 뭘 하고 있었던 거지?
7: 죽음을 몰고 다니는 모아의 대지에 보리내린 모두를 네가 재발받다.
0: 아니야, 난
7: 와인의 가을 옷의 피를 영원히 뒤집어쓸 것이다.
0: 아니야, 아니라고!
5: 겁을 먹어? 그만아! 가는 돈에 배는 게 없는 놈이라! 네가 착각한 거겠지!
8: 그건 모르는 일이지.
5: 야,
8: 진실에도 여러 관점이 있는다.
0: 글로버!
1: 지각이다!
8: 좋은 아침이야, 준.
1: 에? 어, 글로버?
8: 그 표정 한번 사납기는. 네가 다큐네 딸이구나.
5: 어떻게 우리 엄마 이름을...
8: 얘기 많이 들었어. 너 진짜 뭐? 다큐언이랑 붕어빵이구나.
5: 거짓말하지 마라! 우리 엄마는 진짜 멋있는 와일드 카드보 천사다. 메탈 카드보 친구 따위 있을 리가 없다.
8: 난 대륙을 넘나드는 떠돌이 모험가거든. 메탈이니 와일드니 골치 아픈 문제는 관심 없고, 내가 와일드 카드봇의 영역을 모험할 때 네 엄마를 만났지.
5: 야?
0: 설마 혼자서 말인가?
8: 뭐 그때 그랬지.
9: 메탈 카드봇은 배짱이 도둑한 녀석이고
10: 학교원한테 인정받을 만하구만. 그 줄무늬도 멋지고 말이야.
5: 야, 그럴리가.
8: 다큐언이랑은 밤마다 수다를 떨어댔지. 이 지긋지긋한 전쟁을 끝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말이야. 그런데 어느 날 다큐언이 이런 말을 하더군. 뭐? 전설의 파괴신을 깨운다고?
11: 어, 모아의 대지에 잠든 전설의 파괴신이 부활하면 적대를 싹 다 쓸어버릴 수 있을지도 모른다.
8: 그런 녀석이 깨어나면 너희도 멀쩡하지 않을 텐데.
11: 어느 정도 희생은 따르겠지. 메탈 카드봇을 모아의 대지에서

0: 몰아낼 게 외선 어쩔 수 없다.
1: 제정신이야?
0: 오랫동안 고통받아온 우리가 제정신인 게 이상한 거 아이가?
1: 네 딸은 어쩌고? 그런 정신나간 계획에 휘말리지 않을 거란 보장도 없잖아. 아니 잠깐만, 어째서 나한테 이 얘기를... 뭐라고?
2: 정말이야 클로버?
3: 우리 동족들이 직접 타일런드 제로를 부활시켰다는 얘기야?
4: 아니다! 우리 엄마가 그런 애가!
5: 하지만 내 두 눈을 똑똑히 봤어. 모아의 대지를 가르고 하늘로 날아오르는 검은 미역. 라피드족의 족장이 네 엄마 말대로라면 부활의 의식으로 타일런트 제로를 깨운 게 사실이었군.
6: 부활의 의식이라고?
7: 그 금단의 의식을 진짜로 했다고?
0: 그게 제대로 통했다는 게 충격인데.
8: 어쨌든 클로버, 저는 사바나드에 대해 뭔가 알고 있는 듯하네. 뭐
1: 알다 마다. 너희들 사바나드가 메탈 카드 보신 건 이미 알고 있지?
0: 응, 세 가지 야생의 힘을 다루는 요상한 메탈 카드.
1: 정답, 붕붕이 십자.
9: 게다가 녀석은 보통 메탈 카드 봇이 아니란 말이지.
10: 정신이 좀 드나, 서바라드. 아니, 옛 이름으로 불러주는 게 좋겠지. 스타가디언의 돌격대장, 세이버 나이트.
11: 나타나셨군.
2: 그 녀석도 스타가디언이었다고?
12: 세이버 나이트.
6: 블루컵, 아는 사이야?
12: 직접 만나본 적은 없지만 전장의 최전선을 누비던 돌격대장으로 알려진 스타가디언이야.
9: 아키오는 녀석과 몇 번이나 맞붙었지만 결판이 나지 않았다고 했어. 근데 세 가지 야생의 힘을 사용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 없어.
11: 여기 나이트 그리폰 헤비 아이언이 나타나셨어.
13: 우르 카카이서 돌아왔군.
11: 게다가 사바나도 뜨겁게 다투고 계셔. 끼어들면 안 되겠지?
2: 안 돼. 지금 갈게. 위치를 알려줘.
9: 우리 주인공께서 오늘은 쉬어야겠구만.
2: 블루캅, 넌 여기서 쉬고 있어. 에드 아저씨, 부탁할게요.
14: 너도 밤새 싸우고 왔으면서.
6: 걱정 마세요, 에드씨. 여기 블레이온과 친구들이 있잖아요.
0: 다 부서주자고.
13: 맡겨둬. 이번에 말 결판을 낼 거니까.
1: 타키!
2: 쟤 어딘 줄 알고 가는 거야?
1: 모를걸?
4: 아니 어딘지 알고!
13: 헤비 아이언, 마키나 행성도 데우스 마키나도 없는 지금 난 더 이상 싸울 이유가 없어!
10: 넌 없어도 너에겐 있다.
13: 뭐라고?
10: 이 녀석은 스타가디언의 돌격 대장으로서 한 와일드 카드 건물이를 공격하도록 지시받았겠지.
13: 그래, 분명 난 그들의 영역으로 잠입해 섬멸하라는 명령을 받았어.
10: 녀석들을 궁지로 몰았던 타이런트 신전에서 네가 본 것을 말해라.
13: 타이런트 신전? 타이런트 신전에서? 정보가 사실이었군.
15: 깊이 담는 파괴신이지요. 눈을 뜻이 없어서 우아의 대지를 침탈한 자들에게 심판의 철퇴를 내려치소서.
13: 멈춰라! 스타가디언, 어떻게 이야기를?
4: 세이버 나이트!
13: 타키언, 거품 대체 뭘 하는 거야?
15: 막으시오!

0: 그 신전에서 부활의 의식을 저지하는 것이 내 임무였어.
1: 하나 한 발 늦었지. 내 와이드 가드봇들은 자신들의 코어메탈을 제물로 바쳐 파괴신을 부활시킨 거지. 그 현장에 있었던 너라면 파괴신을 봉인할 단서를 낼 수 있을 터. 자, 다시 한번 떠올려보는 거다. 기억해라!
2: 아참, 천천히 좀 가지.
3: 시간대마!
2: 사바나드는 네 엄마와 싸울 때면 결정적인 순간에 늘 물러났었대. 마치 싸우고 싶지 않다는 듯이.
3: 엄마한테 들은 적 없다 않겠나?
2: 녀석에게 직접 물어보자고.
1: 흥미롭군!
2: 정일뿐만
4: 헤비아이온,
5: 저 녀석은 또 무슨 꿍꿍이지?
6: 설마 사바나들 동료로 만들려고 그러나?
3: 어떡해! 어떡해! 여기 있으면 안 돼! 어서 가! 내가 갈게, 엄마! 안 돼! 도망쳐! 우리 엄마가 박이시를 깨운 일원이었다고. 누가 말하든 상관없다. 난 엄마를 믿으니까.

0: 꼬만 러피르족인가? 특히는 데우스 마키나의 이름으로 나와 함께 가져야겠다.
1: 과연 짐승도살자 세이블 나이트. 하지만 침타의 역사는 곧 종지부를 찍을 것이라 하여시여 마지막 제거를 마칩니다.
0: 안돼.
2: 내를 잡아갈 기가.
0: 아니, 이 임무를 마지막으로 스타 가든을 그만둘 거야. 싸움당해. 이제 지쳤어.
2: 그래.
0: 뭐야?

0: 저건 사바나드가 털어둔 에너지?
1: 아니, 와일드 카드복들의 원혼이다.
2: 원혼?
3: 사바나드의 몸에 들러붙어 있었던 건가?
2: 세이버나이트요.
3: 내 몸에서 나가. 나는 스타 가디언 6-1-1입니다. 다키언, 도망쳐.
4: 대현아, 거기시며 노아레인지를 질타한 메탈 카본 놈들에게 심판의 장기를 내리소서.
2: 타키, 위험해.
3: 이런, 준.
2: 글로벌

0: 전하.
1: 밤의 신의 단서를 찾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러면 곤란하게. 에플린 드래곤. 마음대로 해라.

0: 사바나드, 봉이.
1: 엄마, 내는 어떻게 해야 돼?
2: 불안가 보군, 꼬마야. 힘없는 자는 희망조차 잡을 수 없는 법이지. 힘을 다루는 법을 모르는 자도 마찬가지다.
1: 아저씨는 알아?
2: 알아가는 중이지.
3: 헤비아이언!
2: 의사 양반은 살아있나?
3: 메가인블로는 괜찮아.
2: 그렇군. 설마 너?
3: 터키!
4: 누구든 만나서 반가웠다.
3: 터키! 헤비아이언!

0: 나도 공놀이를 하고 싶어.
1: 자, 모두들 인사 나누렴. 앞으로 목재소에서 일하게 된 친구란다.
2: 안녕, 난 틴틴이야. 만나서 반가워.
3: 안녕, 난 맥스야.
4: 난 브루노고, 여긴 포크야.
5: 난 덤프, 만나서 반가워.
2: 저, 그럼 빌더 씨, 어떤 일부터 하면 되죠?
1: 일은 내일부터 하기로 하고, 오늘은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도록 하렴.
2: 정말요?
1: 물론이지.
6: 야호, 신난다!
1: 그럼 난 약속이 있어서 가봐야겠다. 구조대가 퐁당다리에서 기다리고 있거든. 다녀오마.
7: 네, 네, 다녀오세요.
4: 틴틴, 우리 뭐 하고 놀까?
2: 글쎄, 너희들은 이럴 때 뭘 하면서 노는데?
3: 우린 주로 공놀이를 해.
4: 응, 말이 나온 김에 다 같이 공놀이나 할까?
6: 좋아!
2: 공놀이? 그럼 너희들 먼저 하고 있을래? 난 목재소를 좀 구경하고 싶어서 말이야.
4: 알았어, 네? 빨리 구경하고 와.
2: 그래.
8: 안녕하세요, 빌더 씨.
1: 늦어서 미안하다.
9: 별말씀을요.
1: 자, 그럼 설계도를 보면서 보수할 곳을 확인해 볼까.
10: 응? 무슨 일이세요, 빌더 씨?
1: 설계도를 두고 온 것 같구나. 틴틴을 맞이하느라 정신이 없었거든.
11: 틴틴이라면 목재소에서 일하기로 한 친구를 말씀하시는 거죠?
1: 그래, 맞아. 지금 막 인사를 나누고 오는 길이란다.
9: 그랬군요.
12: 저도 빨리 만나보고 싶네요.
7: 저도요.
1: 그래, 그래. 그나저나 얼른 다시 가서 설계도를 가져와야겠구나.
13: 그건 걱정 마세요. 제가 다녀올게요. 아, 여기 있다.
4: 그럼 내공 받아.
13: 다들 공놀이 중이었구나. 저 친구가 틴틴인가 본데? 안녕? 네가 틴틴이지?
2: 누구?
13: 난 브룸스타운 구조대 헨리야. 좀 전에 빌더 씨한테 네 얘기 들었거든. 만나서 반가워.
2: 아, 나도 만나서 반가워, 헨리.
4: 안녕, 헨리.
13: 안녕, 얘들아.
3: 여긴 어쩐 일이야?
13: 설계도를 가지러 잠깐 들렀어.
12: 그렇구나. 틴틴, 목재소 구경 다 했으면 이제 우리랑 공놀이하자.
2: 얘들아, 미안한데 난 그냥 구경만 하면 안 될까?
6: 왜? 같이 하자.
2: 아, 좀 곤란한데.
13: 틴틴, 공놀이를 할 수 없는 무슨 이유라도 있는 거야?
2: 그게 예전에 공놀이를 하다가 안경이 망가진 적이 있었거든. 또 그런 일이 생길까 봐 하지 않는 것뿐이야.
6: 그렇구나.
13: 정말? 틴틴을 만났다고?
12: 아까 헨리가 목재소에 잠시 들렀었거든.
13: 그래? 틴틴은 어떤 친구야? 틴틴은 커다란 통나무도 번쩍 들 수 있을 만큼 튼튼한 집게손을 가졌고 멋진 안경도 쓰고 있어.
14: 나도 빨리 만나보고 싶다.
13: 그런데 얘들아, 아까 틴틴을 만났을 때 틴틴에 대해 좀 특별한 이야기를 듣게 됐어.
10: 무슨 얘긴데?
13: 내가 목재소에 도착했을 때 말이야.
10: 그런 일이 있었구나.
11: 듣고 보니 틴틴도 공놀이를 하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안경 때문에 공놀이를 할 수 없다니 정말 속상하겠다.
13: 우리가 틴틴을 도울 방법은 없을까?
10: 글쎄.
4: 자고 싶은데.
12: 그럼 우리가 공을 살살 굴려주는 건 어때?
4: 그래, 안경이 망가지지 않게 조심해서 굴리게.
2: 그러면 너희들이 재미없지 않을까?
3: 그건 해봐야 알지.
4: 틴틴, 같이 하자.
2: 좋아, 그럼 해볼게.
6: 야호, 신난다.
3: 틴틴, 받아. 살살 굴려간다.
2: 포크, 받아.
4: 포크, 여기. 이번엔 조금 세게 던진다.
2: 잡았다. 덤프, 받아.
3: 틴틴, 자 잘 던지는데.
12: 자, 그럼 다시 간다.
4: 내가 받을게.
3: 틴틴, 괜찮아?
2: 내 안경, 어딨지?
8: 틴틴, 조심해. 뒤에 벌집이 있어.
2: 벌집? 어디?
4: 틴틴, 어서 도망쳐.
13: 틴틴, 살려.
11: 얘들아, 다들 모여봐.
7: 무슨 일이야, 징?
11: 나 틴틴을 도울 방법을 찾았어.
13: 정말?
15: 어떤 방법인데?
11: 그건 말이지. 어? 얘들아, 무슨 일이야?
3: 징, 큰일 났어. 틴틴이 벌떼에 쫓기고 있어.
13: 뭐라고?
11: 상황을 좀 자세히 설명해 줄래?
12: 그게 공놀이를 하다가 실수로 벌집을 건드렸는데 그 바람에 화가 난 벌떼가 틴틴을 공격했어.
4: 지금 틴틴은 벌떼를 피해 목재소 뒤 숲으로 도망치고 있고. 빨리 틴틴을 좀 도와줘.
11: 걱정 마, 얘들아. 곧 구조대를 보내줄게. 모든 대원들은 지금 당장 출동해줘.
7: 알았어.

0: 틴틴!
1: 틴틴!

0: 위치를 전송할게.
1: 알았어. 세상에, 틴틴이 절벽을 향해 달려가고 있잖아.
2: 응, 걸 때는 계속 틴틴을 쫓고 있고. 그런데 난 나무에 가로막혀서 접근이 어려운 상태야.
1: 걱정 마, 헨리. 우리가 지금 당장 갈게. 모두 서두르자. 응. 로이, 엠버랑 내가 틴틴을 구할 테니까 넌 벌떼를 맡아줘.
3: 알았어.
4: 야, 살려줘!
1: 틴틴! 멈춰! 그쪽은 절벽이야!
2: 로이, 어서!
3: 지금 가! 지금!
2: 틴틴!
4: 누구야?
2: 나 헨리야.
4: 헨리, 벌은 갔어?
2: 응, 이제 무사하니까 안심해.
3: 얘들아, 이제 틴틴을 올려줘.
2: 알았어.
5: 미안해 틴틴. 우리가 공놀이를 하자고 조르지 않았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6: 너희 잘못 아니야. 사실 나도 너희들하고 공놀이를 하고 싶었거든.
7: 하지만 안경이 이렇게 망가져버렸는 걸.
6: 완전히 깨져버렸네. 역시 앞으로 공놀이를 하지 않는 게 좋겠어.
7: 그나저나 틴틴, 안경이 없으면 잘 보이지 않는다며. 어떡해?
6: 나도 그게 걱정이야.
1: 틴틴, 이 문제는 진에게 도움을 청해보자. 분명히 도와줄 방법이 있을 거야.
6: 정말?
8: 자, 됐다. 어때, 틴틴? 잘 보여?
6: 응, 잘 보여.
9: 다행이다.
8: 틴틴, 그건 평범한 안경이 아니야. 어떤 충격에도 깨지지 않는 안전한 안경이거든. 이제 마음 놓고 공놀이도 할 수 있을 거야.
6: 정말?
8: 그럼.
9: 잘했어, 틴틴.
6: 진, 이렇게 멋진 안경을 만들어줘서 고마워.
8: 천만에. 나야말로 너에게 도움이 돼서 정말 기뻐.
1: 틴틴을 도울 방법이라는 게 그 안경을 말하는 거였구나.
8: 맞아.
6: 얘들아, 나 지금 당장 공놀이 하고 싶은데 같이 해줄래?
9: 물론이지.
10: 당장 공놀이하러 가자.
11: 지금 시간 보내.
1: 로즈와 마리.
12: 집에 가고 싶어요.
13: 아휴, 우린 지금 막 도착했는데 어딜 가겠다는 거니?
14: 안녕하세요, 데이지 할머니.
13: 리프티, 여긴 어쩐 일이니?
14: 진에게 가져다 줄 짐이 있어서 기차역 창고에 잠깐 들렀어요. 그런데 이 꼬마 친구들은 누구예요?
13: 쌍둥이 손녀 로즈랑 마리야. 사정이 있어서 일주일 동안 나랑 같이 지내기로 했단다.
14: 우와, 정말요? 안녕 로즈. 안녕 마리. 난 리프티라고 해.
13: 이런, 얘들이 인사할 기분이 아닌 것 같구나.
14: 그런 것 같네요. 자, 부탁한 짐이야.
15: 고마워 리프티.
14: 천만에. 그런데 얘들아, 나 기차역에서 데이지 할머니의 쌍둥이 손녀들을 만났지 뭐야.
9: 정말?
14: 응, 로즈랑 마리라는 애들인데 엄청 귀여워. 일주일 동안 우리 마을에서 지낼 거야.

0: 집에 데려다 달라고 할머니를 조르더라고.
1: 그래?
0: 응, 게다가 내 인사는 받아주지도 않는 거 있지.
2: 그랬구나.
3: 아마 여긴 처음 와본 곳이라 모든 게 낯설어서 그런 걸 거야.
2: 맞아.
0: 난 로즈 마리랑 얼른 친해지고 싶은데.
4: 그럼 리프티가 로즈와 마리에게 마을 구경을 시켜주는 건 어때?
0: 마을 구경?
4: 그래. 마을 구경을 하다 보면 로즈와 마리도 이곳이 익숙해질 테고 또 함께 다니다 보면 너랑도 금방 친해질 거야.
5: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인데?
0: 응. 헨리, 넌 정말 천재야.
4: 별 말씀을.
6: 할머니, 여기 싫어요. 우리 집에 갈래요. 갈래요.
7: 그래, 그래. 너희들 마음은 알지만 당장은 어렵단다.
8: 안녕하세요, 데이지 할머니.
7: 응? 리프티, 어서 오렴.
0: 안녕, 로즈마리. 아이, 오늘도 기분이 안 좋구나. 아, 잠깐만. 짜잔!
6: 왕관이다!
0: 자, 이건 로즈 거. 이건 마리 거.
7: 어머, 정말 멋진 왕관이구나.
6: 고맙습니다.
0: 저, 할머니, 제가 오늘 로즈랑 마리에게 마을 구경을 시켜줘도 될까요?
7: 정말? 로즈, 마리, 마을 구경 해볼래?
0: 같이 가자. 엄청 재밌을 거야.
6: 네.
7: 그럼 부탁 좀 해도 될까?
0: 그럼요. 얘들아, 저것 봐. 바람이 저 날개를 움직이면 전기가 만들어진대. 신기하지?
6: 네.
0: 저긴 우리 마을 우체국이야. 마을 친구들에게 오는 편지나 소포들이 모이는 곳이지. 짜잔! 여긴 우리 마을에서 제일 큰 광장이야. 멋지지?
6: 오빠, 마을 구경 재미없어요.
0: 아, 그래. 얘들아! 안녕, 리프티.
4: 안녕, 헨리.
0: 우와, 너희가 로즈 마리구나. 만나서 반가워.
6: 안녕하세요.
0: 리프티랑 마을 구경은 재밌게 하고 있어?
9: 그게 여기저기 다녀봤는데 아직 재미가 없나 봐.
4: 그렇구나. 아, 너희들 싱싱 썰매장은 가봤어?
0: 맞다! 싱싱 썰매장이 있었지!
6: 싱싱 썰매장이요?
0: 우리 마을에 잔디로 된 썰매장이 있거든. 가볼래?
6: 갈래요! 썰매장 갈래요!
0: 좋았어! 당장 가보자!
6: 야호!
0: 고마워, 헨리. 천만에. 재밌게 놀다 와.
4: 자, 다녀왔어, 진. 어서 와.
10: 친구들은?
4: 아직 마을을 돌아보는 중이야.
10: 그렇구나. 아, 나 오는 길에 로즈와 마리를 만났어.
4: 그래? 마을 구경은 다들 재미있게 하고 있어?
10: 그게 별로 재미가 없어 보이더라고.
4: 그래서 내가 싱싱 썰매장을 소개해줬더니 다들 신이 나서 갔지 뭐야. 헨리, 싱싱 썰매장은 오늘부터 보수 공사를 시작했잖아.
10: 맞다, 그랬지.
4: 벌써 도착했으면 잔뜩 실망하고 있을 거라고. 빨리 가서 상황을 알려주는 게 좋을 것 같아.
10: 알았어, 당장 다녀올게.
4: 다녀와, 헨리.
0: 어쩌지, 썰매장이 공사 중인가 봐. 미안해, 얘들아. 오늘 썰매 타긴 어려울 것 같아.
6: 썰매 타고 싶은데.
11: 나도. 어? 그럼 저기 있는 썰매장에서 타면 안 돼요?
0: 어? 독수리 온다? 저긴 썰매장이 아니야.
11: 그래도 타고 싶은데.
0: 어쩌지.
6: 썰매 타고 싶다.
0: 좋아! 썰매 타러 가자!
6: 정말요? 야호! 신난다!
0: 얘들아, 날 보면서 잘 따라와야 해.

0: 있을 텐데.
1: 도와줘요!
2: 어? 어디서 나누셨지?
1: 도와줘요!
2: 세상에! 로즈랑 마리가 떠내려가고 있잖아!
1: 로즈! 마리! 얘들아! 헨리! 마리! 로즈!
2: 안심해! 내가 도와줄게!
1: 로즈! 마리!
3: 무슨 일이야, 헨리?
4: 얘들아! 로즈와 마리가 강에 빠지는 사고를 당했어!
2: 뭐라고? 지금 내가 강 너머에서 아이들을 보호하고 있는데 물살이 너무 세서 강을 건너기가 어려워.
4: 여긴 안전기지 근처야. 빨리 와줘.
3: 알았어. 모두 서두르자.

화이팅! 걱정 말고 기다려. 우리가 곧 로즈마리를 구해줄게. 루이, 앰버, 서둘러서 구조 준비를 하자.

0: 로즈, 마리, 많이 놀랐지? 우린 너희들을 구하러 온 구조대원이야.
1: 이제 안전한 곳으로 데려다 줄게.
0: 좀아, 금방 건널 수 있을 거야.
1: 로이, 에어브릿지를 펼쳐줘.
2: 좋아, 간다.
1: 자, 이제 다리 위로 올라가 볼까?
3: 무서워요.
0: 우리가 곁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우리를 믿고 천천히 가면 돼.
3: 싫어요. 무서워요.
4: 로즈, 마리가 겁을 많이 먹은 모양인데?
5: 로즈, 마리 나간다. 길을 비켜라.
0: 로즈, 마리, 할 수 있어. 내가 노래 불러줄 테니까 힘내.
5: 로즈, 마리 나간다.
0: 우리 리프티의 노래를 들으며 용감하게 가볼까?
3: 네, 해볼게요.
1: 우와, 아주 잘하고 있어.
5: 멋지고 용감한 꼬마 자동차 로즈와
0: 잘하고 있어, 로즈 마리.
4: 천천히. 갔다. 잘했어, 얘들아.
5: 로즈, 마리. 정말 잘했어, 얘들아.
0: 둘 다 많이 놀랐고 무서웠지?
6: 네. 정말 미안해, 얘들아. 썰매장이 공사 중인 걸 내가 기억했다면 이런 사고는 나지 않았을 텐데.
5: 아니야, 헨리. 이건 모두 로즈와 마리를 독수리 언덕으로 데려간 내 잘못이야. 정말 미안해, 얘들아.
7: 아니에요. 저희가 졸랐잖아요.
8: 맞아요. 저희가 독수리 언덕에서 타자고 졸은 거예요.
1: 그랬구나.
0: 하지만 얘들아, 썰매 같은 놀이기구는 꼭 정해진 장소에서 타야 해.
1: 맞아. 그렇지 않으면 오늘 같은 사고가 날 수도 있거든. 다음부턴 안전한 장소에서 타겠다고 약속해 줄래?
3: 네, 약속할게요.
2: 그래도 너희들 오늘 참 용감했어. 저 깊은 강을 씩씩하게 건너왔잖아.
8: 리프티 오빠가 노래를 불러줘서 무섭지 않았어요.
1: 그랬구나.
8: 근데요, 오빠. 내일도 오빠랑 마을 구경할 수 있어요?
6: 너희들 마을 구경은 재미없다고.

0: 좋아하지 않았어?
1: 하지만 오빠랑 더 놀고 싶은걸요.
2: 정말?
1: 네,
2: 좋아.

0: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해보고 싶고 사교육 분야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수 있었어요.
3: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고장이나 사고로 멈춘 차량과 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다른 차량 간에 발생하는 추가 사고. 매년 30명 가까이 사망자가 발생하는 고속도로 2차 사고는 일반 사고보다 치사율이 6배나 높습니다. 사고가 사고를 부르는 고속도로 2차 사고,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사고 발생 시 비상등을 켜고 트렁크를 열어 주변 차량에 사고를 알려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안전삼각대도 설치합니다. 이에 앞서 차량 이동이 가능하다면 갓길로 신속하게 옮깁니다. 2차 사고 사망자의 약 70%가 차량 내부나 현장 인근에 머무르다 발생합니다.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무리하게 안전삼각대를 설치하지 말고 가드레일 밖으로 빠르게 대피합니다. 이후 한국도로공사 또는 112, 119로 신고합니다. 신속한 대피가 생명인 고속도로 2차 사고 예방법을 기억하세요.

책을 고르고 그냥 가져가도 되는 책방이 있습니다. 청소년 책 사줄게 프로젝트입니다. 이름 모를 어른들이 미리 결제해둔 책.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책 한 권을 자유롭게 품에 안을 수 있습니다.

0: 뜨는 걸 보겠습니다.
1: 소리가 나.
2: 구름이 많아가지고.
3: 해였더라.
4: 와. 와, 와. 이래도 성공이냐? 가만.
2: 버킷리스트 생각해보자.
5: 다 같이 사진 찍어서 발견 만들기 해보는 거야.
2: 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어?
2: 정인 씨.
3: 저요?
2: 네.
1: 혹시 뭐 원해요? 누나 하라는 대로 할게.
2: 멋진 척을 해줬으면 좋겠어.
1: 단체로 멋진 척?
2: 어.
4: 아, 근데 우리 완전
6: 좀 힘들 것 같은데.
1: 어려워.
2: 붙어서.
3: 저런 느낌은
1: 지금 저 화면 속의 모델님들처럼 하면 된다는 거죠?
2: 그러니까 저런 느낌을 얘들아 설명 좀 그러면, 해줘봐.
3: 언니가 보는 보이네요. 시야야. 이렇게 흔들리는 시야.
2: 아, 흔들려, 흔들려.
3: 흔들리는 시야야.
6: 우리가 힘들어야 돼?
3: 아니.
1: 카메라 흔들지 마.
6: 아, 그렇지.
2: 제가 이렇게 흔들 거예요. 정희 씨 외에는 선글라스 다 한번 껴주실까요?
1: 껴볼까요?
2: 한번 껴보세요. 오, 멋있네.
6: 아, 보여?
2: 테스트 한 번만 가겠습니다. 소리 한 번만 내주세요.
1: 오케이. 카메라 위치를 저희 누나가 알아야 돼서.
2: 네, 이쪽에 있고요.
3: 재웅이는 뭐 불편한 거 있나? 재웅이 다 들려?
6: 응, 들리는데 눈도 안 보여, 지금.
3: 좀 크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 알겠습니다.
7: 조금 서로 바라보는 쪽으로 가시죠.
3: 아, 바라보는 쪽.
2: 우리 약간 시선을 조금씩 돌려서 이렇게 마주보는 느낌도 한번 주시고.
3: 마주보래.
6: 마주보고,
7: 좋아요.
3: 좋아요.
2: 네, 그대로 갑니다, 하나, 둘. 네, 한 번 더 갈게요. 갑니다, 둘. 우리 조금씩 손을 이렇게 움직여서 뭐 선글라스 이렇게 잡아주셔도 되고.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1: 지금 머리 크기가 많이 다른 것 같은데 이거 좀 조정해 주시는 거죠?
3: 근데 언니도 웃는 게 예쁘다.
1: 누나 왜 이렇게 예쁘게 나와?
6: 안 보여.
3: 재웅이가 확실히 막내라가지고 잘하네.
1: 야, 너 왜 잘하냐? 엄청 힘없네.
8: 우리 이제 드디어 재능을 이제 발견했나?
9: 자꾸 뭐 멋있는 척하고, 뭐 예쁜 척하고. 그니까 이제 하수라는 거죠. 저처럼 보세요. 편하게. 아무 생각 없이.
2: 오른발을 좀 더 오른쪽으로 살짝 이렇게 틀어볼까요? 네. 좀 더 자연스럽게 가셔도 돼서 뒤에 이렇게 짚어주셔도 되시고, 네. 너무 좋은데요? 이거. 네, 우리 여기서 우리 손을 뭐 허벅지에도 한번 살짝 올려도 주시고.
3: 아, 잘생겼다.
1: 안 보이잖아.
3: 어떻게 알았지?
1: 뭔가.
3: 아이고, 잘한다.
6: 아니, 뭔가 어디서 많이 보던 그 포즈인데, 이거.
3: 아니, 근데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지?
6: 그 홈페이지 들어가면.
1: 나 내 다리에 꽃을 누가 꽂아줬나? 아, 네네.
3: 다리에 꽃이.
2: 꽃이 이렇게 있잖아.
1: 저 오늘 바로 SNS 푸사 한번 바꿔볼게요.
2: 아, 네.
10: 제 다리를 예쁘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여기에 꽃을 연결해볼 생각을 평생 못 해봤는데 그게 그렇게 막상 해보니까 너무 예쁘고 소중해 보이는 거예요.
6: 부대표.
1: 아, 짱이다. 아니, 감사해요.
2: 이런. 아,
1: 개인. 누구 아이디어예요?
2: 접니다.
1: 세상에. 시장님.
6: 아, 네. 더 잘 되실 거예요.
2: 감사합니다. 아, 네. 좀 더 꾸러기처럼 웃어주셔도 되고. 아, 좋아요. 이걸 어떻게 포즈로 하지? 이렇게 얹어주 자연스럽게.
1: 아니 세상에. 와. 저희 이거 지금 이대로 들고 갈게요. 아, 저 이대로 들고 갈게요. 아, 저 지금. 오이 실장님. 김나연!
2: 나연 님 한번 볼까요?
11: 저요?
6: 더 있어요?
11: 아, 이거 만져야 되는데?
1: 야, 너무 재밌다.
11: 진짜 예쁘다. 이걸로 뭘 하면 돼요? 클린업을 하면 될까요?
2: 표정도 좋으신데요?
1: 좋은데요.
2: 우리 이렇게 발을 살짝 이렇게 밀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1: 힘내다. 역시 3대 2대.
2: 힘내세요.
3: 바벨에다가 꽃을 달 생각을 어떻게 하셨는지 너무 감사했어요.
2: 아니 근데 바디 프로필만 찍어봐가지고 지금 약간 이런 거밖에 지금 이렇게 잠시만요. 좋아요?
3: 아니 이거 데드리프트잖아. 이게 하는 건데?
7: 안 눌러.
2: 우리 발도 이렇게 살짝 밀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0: 이쁘다. 네. 김나윤 이쁘다.
2: 맞나? 오케이. 약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섞여주셔도 되고.
0: 나윤아, 실물보다 사진이 낫다, 야.
11: 난 실물이 예쁘지.
0: 아니야, 아니야. 너 사진이야. 너 100% 사진이야.
11: 난 실물이지.
0: 아니야, 아니야. 나 복수 이런. 나 그렇게 속 좋은 사람
2: 좋아요.
0: 아니야.
12: 네네. 바로 정면 보시면 되는데 네. 일단은 처음에는 선글라스가 있어서
13: 네.
12: 선글라스를
13: 끼고
12: 쓰신 상태로 처음에는 그냥 담백하게 카메라 보시면 돼요.
2: 지금 선글라스 끼셔가지고
13: 근데 이게 낀 게 더 잘 보여요.
2: 그래요?
13: 이거냐?
12: 이거는 이 손가락에 꽃을 끼신 다음에 눈을 가리는 느낌.
0: 와, 박정희, 요다가, 아니,
2: 네?
0: 아니, 요정 같다.
2: 우리 처음에 처음으로 갈 거라서요. 한 손에 이렇게 주머니 넣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13: 한 손은 주머니.
2: 네, 이런 식으로 한번 갈게요.
13: 어디 있어요?
2: 네, 저 여기 있습니다. 앞에 그냥 딱 보시면 돼요. 지금 저 잘 보고 계세요? 네, 좋아요. 그대로.
12: 이게 손가락에 낀 꽃으로 가리는 느낌.
2: 이렇게
12: 펴서
0: 우리 저번 주 촬영은 캠핑 가서 나무하고 이랬는데 아 오늘 아주 네 이 예쁜 스튜디오에서
13: 얘들아 누나 꽃눈 됐어
14: 오 누나 누나 그 기회를 한번 뵙도록 감독에
2: 한 번 더 우리 거기서 네 그대로 계실게요
13: 오, 엄청 예쁘네, 안경이. 오, 너무 예뻐요. 오, 얘들아, 나 청초한 거 봐.
11: 언니, 노래방에 뮤비에 나오는 그 재질이라니까?
15: 그 장애라는 게 좀 불쌍하고 안타까운 그런 시선들이 있는데, 장애라는 것 자체가 그냥 나 있는 그대로의 특성이고, 아름답다라는 말이 나답다라는 뜻이잖아요. 그 꽃으로 이렇게 했을 때 뭔가 내 눈이 아름다운 것 같고 그런 소중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11: 아이 마델이구나? 마델이야 마델.
2: 우리 여기서 한번 약간 이렇게 끼는 듯한 느낌도 한번 줘보실까요?
0: 잘생겼다. 한교동 닮았다 한교동.
16: 잘생겼다고? 나 처음 들어본데.
0: 아 맞아. 오늘 많이 해줄게 형이.
16: 이렇게요?
11: 멋있다.
2: 좋은데요?
16: 아, 저 한번 조카 해봤습니다.
2: 네, 좋아요. 살짝 이렇게 다시 끼는 듯한 느낌도 한번 주실까요? 좋아요.
14: 멋있다.
2: 좋다. 밑에 보면서도 사주시고.
17: 구대표 뭐 똑바로 뭐 뒷면 사진 뭐 국가대표 유니폼. 요번엔 사고 있고 찍어봤으니까. 좀 기대될 수밖에 없죠.
13: 여기 너무 예쁘다.
2: 여기 또 어디야?
0: 뭐야?
13: 아니 옷장 왜 이렇게 예뻐요? 와 미쳤다.
0: 아니 이거 뭐예요?
13: 네.
11: 전공이랑 안 잘라서 나라가 닿는 거 아니에요?
3: 뒤에도 세트 저항이.
2: 오.
3: 위에도 있어요.
0: 뒤에 제 차 있습니다.
13: 뭐?
1: 누나
13: 뭐?
1: 저 좀 밀어줘.
13: 뭔데?
1: 아, 내 차 좀 밀어줘.
13: 네? 뭔데?
1: 아, 네네.
16: 오, 부럽다.
2: 아, 네.
13: 이거
2: 받아드릴까요?
1: 자, 여기 왔는데 복지용품점에 와서 제가 말을 다 해놔서 지금 빼놓으셨네요. 저거 들고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챙겨가지고 가볼게요.
0: 네, 깨끗이 쓰고 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 가자.
0: 나는 요즘 그 MG샷 요거 많잖아. 그렇게 다리를 모으는 거야.
2: 오, 앉으세요.
0: 그래서 다리를 모아서 레그샷을 찍는 거죠. 뭔지 알죠?
2: 아, 네.
13: 이렇게

0: 둘러서 쳐보실까요?
1: 근데 우리만의 다리를 찍는 거니까.
2: 맞아.
1: 오빠는 허공에 떠도 되는 다리인 거지.
3: 그럼 나 위에 넣는다?
1: 그치? 어, 그냥 이렇게 해도 되는 거고.
4: 아니면 지팡이까지 있으면.
1: 어, 지팡이까지 같이 있어도 되고.
5: 내 다리.
1: 어. 언니는 약간, 삐딱하게 있어도 되고, 언니 편한 대로.
6: 네.
0: 아, 손으로 가볼까요?
7: 아, 손으로
0: 갈까요?
7: 네네네.
0: 그럼 우리 합이 8개가 아니라 7개입니다.
6: 네, 저희 손이 7개예요.
1: 태영 씨랑 호민 씨 손을 좀 더 제 쪽으로 밀어주시게.
6: 네. 저희 근데 나윤이가 사실 양말 하나 벗고 발로 할 수 있거든요, 이거 하나? 할 수 있어요.
0: 이렇게 한번 해보잖아요.
6: 아, 네. 나윤이가 그거 돼요.
4: 아, 내가 이거 준비해봤어.
0: 오늘 잘한다.
8: MG, 요새 어떻게 찢냐. 그래서 스트로프에다가 보면 지금 병원이던데 눈이 안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스트로프를 대처해서 밑에 내려놓은 다음에 이제 마치 이렇게 땅을 파가지고 이제 핸드폰 놓고 아까 위에서 찍는 샵 요새 많이 찍거든요. 여름에는 모래, 겨울에는 눈입니다.
1: 야, 하트 이렇게 크기만 하면 어떡해?
6: 아, 해.
1: 맞아? 이거 맞아?
0: 아니.
1: 재홍이 근데 어떡해?
0: 옷 어떡할까?
1: 그러니까 옷 어떡해?
0: 근데 이거 너무 크지 않아요?
9: 좀 많이 크긴 합니다.
0: 아, 그래? 네. 너무 크죠?
1: 호민아, 이렇게.
0: 아, 진짜.
4: 와서.
1: 와서.
0: 재홍이가 너무 큰 구멍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니, 무슨 블랙홀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다시 조그만하게 하트를 만들었죠. 그 하트를 만들고 나서, 요 정도 사이즈면 괜찮겠다.
1: 이거보다 더 큰 것도 있어요?
0: 네, 있어요.
1: 아, 많이 커요?
0: 네. 재홍아, 너가 만든 거 좋아.
2: 큰 것도 있어요.
1: 이거 진짜
0: 큰 근데 이거 너무 크지 않아요, 인간적으로?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잘못 만든 거 같거든요.
1: 두 개 합쳐보실 수 있을까요? 두 개 합쳐서도 한번.
4: 오, 이런 아이디어를.
0: 아, 그렇게?
4: 와, 이런 아이디어를.
0: 요렇게?
1: 네, 이렇게 한번 봐볼게요.
6: 아, 이렇게 할까?
1: 예. 네.
10: 저희 근데 신호를 좀 주시면.
6: 와, 야, MG야, 니네 이렇게 힘들게 노니?
1: 아, 한 번만 더. 약간 이 손을 이런 식으로 약간 보는 느낌 주셔도 될 것 같거든요. 갑니다, 하나, 둘. 한 번 더. 갑니다, 하나, 둘. 하트처럼 보여요?
0: 재훈 것도 필요했고, 제 것도 필요했어요. 그래서 역시 우린 팀이다. We are the one team.
8: 예, 하나가 하나를 합쳐야 완전히 된다라는 한 팀?
2: 여기 앞에 뉴스
0: 롯데타워. 어.
8: 맞아? 맞지? 내가 잘못 말하면
1: 어? 63빌딩이네.
6: 아니, 얘 63빌딩이네요. 이게 서울 시민 여러분 63빌딩이네요.
0: 아니,
8: 아, 뭐 어떻게 청놈이야. 형 때문에.
6: 아, 형 때문에. 아니, 얘 맨날 자기 서울에서 태어났다고 맨날 뻐기더니 진짜.
1: 아니, 그러니까 근데 이 물로 하더라고.
6: 아.
1: 진짜 고수들은 물로 하더라고.
6: 오, 물로 온다. 아이고, 물로 온다.
4: 지금 더 얼어죽을 셈이에요?
1: 근데 이게 약간 강물처럼 되더라고.
2: 난 여기 왜 물들이 이렇게 있나 했어, 바닥에.
0: 아.
10: 저 좋은 방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저 여기서 점프하는 겁니다.
1: 아, 어, 좋은데요?
10: 다 같이 울키는 걸로. 네.
1: 뒤로 두 걸음 더 가실게요.
6: 하나, 둘.
0: 이제 지팡이 좀 조심하시고. 네 지팡이?
2: 엄마 옆에 있어.
0: 아, 있어? 치워야지.
1: 하나, 둘, 셋.
0: 아, 너무.
1: 너무 안 맞는다. 하나, 둘, 셋! 셋!
2: 어우, 잠깐만요.
1: 셋! 셋!
6: 왜요? 누가 빨라야 돼요?
11: 나윤 씨가 조금 빨라야 될 것 같아요.
1: 느려요? 아. 아니, 얘 이 셋이 느린 거라고.
6: 야, 세상에
0: 발 맞춰.
1: 네, 가겠습니다. 우리 하나, 둘, 셋!
0: 너무 느리나?
6: 너 뭐하냐? 너 진짜. 아니, 뭐해? 아니, 너 놀리냐?
0: 아니,
6: 아이고, 너 진짜.
0: 추우니까. 추우니까 땀내라고. 원모타임.
1: 자, 마지막, 마지막.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6: 으악! 됐다.
1: 아니, 진짜 오빠, 왔다. 오, 됐어요, 됐어요.
6: 오빠가 뛰면 여기 출연을 못해. 우와. 아유, 우와.

0: 재밌었던 추억이었습니다.
1: 이렇게 장애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아, 너무나 수월하게 잘 찍었다.
2: 너무 멋진 스튜디오에서 아, 또 이제 작가님들이 같이 도와주셨어요. 꽃 가지고 우리 각자의 장애를 또 아름답게 표현해 주신 것도 아, 너무너무 감동이었어요.
3: 달력을 하나씩 옆으로 가는 거 아니야?
4: 아, 옆으로? 아, 사진으로?
5: 누가 사진인가?
3: 수작업.
4: 여기 소품 제작소가 있네.
3: 아, 여기야?
5: 진짜 여기예요.
3: 가보자.
4: 가보자?
6: 언니 여기 좀 높게 가야 돼.
4: 일로 가자. 어서 오십시오로 가자.
6: 뭐야?
3: 마모 같은 거야.
6: 아니, 나 이거 미용사 때 트레이 이걸로 만들었다, 원목 트레이.
4: 점심 제대로 못 먹었어서 내가 연근 좀 뽑아왔어. 연근 좀 이거 좀.
6: 오빠, 어디 체하지 않았어?
4: 아, 체하.
5: 아, 이거 체할 것 같아.
4: 아, 그래?
3: 우와, 이거 진짜 수공으로 만든 건가 봐.
4: 오, 누구 나오셔? 아, 안녕하세요.
7: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7: 안녕하세요.
8: 안녕하세요.
6: 안녕하세요.
8: 만나서
3: 해치지 않습니다. 해치지 않습니다.
4: 아니, 안 보여서 해칠 수도 있어요.
3: 위험하지 않아요, 위험하지 않아요.
6: 이곳은 뭐 하는 곳이에요?
7: 아, 여기는 원목으로 가구를 만드는 목공방입니다.
6: 진짜요? 의자가 있었어.
7: 네네.
4: 그럼 저희도 오늘 좀 한번 같이 만들어 볼 수 있을까요?
7: 달력이나 뭐 포스터를 거치하는 지금 샘플로 한번 만들어 봤는데 네. 지금 가지고 와서 보여드릴까요?
6: 네네.
4: 아, 우와!
6: 저기다!
4: 아, 이런 느낌? 아, 뭐야,
6: 그래,
4: 세상을 비집고?
6: 세상을 비집고? 네.
3: 저 만져봐도 돼요?
6: 여기 네. 만져봐봐. 여기 세상을 비집고
3: 아, 써있구나. 우와! 아니, 이거는... 아니, 이게 달력보다 더 비쌀 것 같은데?
2: 프레임이라는 게 사실 진짜 중요하거든요. 사진도 액자 프레임 이런 거. 그래서 달력걸이 아, 너무 좋은 아이디어다. 근데 내가 할 수 있을까?
6: 약간의 그거 있었어요. 무섭다. 이거 괜히 다칠 수 있겠다라는 생각 반. 선생님들이나 아니면은 이렇게 우리 세비고 식구들은 다 도와줘서 할 수 있겠다. 반반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3: 제가 알기로는 꽤 어려운 작업이라고 알고 있어요.
4: 근데 이게
3: 하고.
4: 저 진짜 뭣도 몰라서 그런데 뭐가 어려워? 그냥 나무 두 개 그냥 막대기. 에?
6: 아니야 오빠 오빠 만져봐.
4: 나무 막대기 그냥 두 개 그냥.
9: 달력거리가 딱 보자마자 만만해 보이는 거예요. 네모 네 개만 만들어서 그거 자석으로 붙이면 될 것 같은 게 바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충분히 할 만하다.
6: 진짜 나무는 거칠잖아. 이거 다 우리가 수작업을 해야 된다는 소린데.
4: 아니 이거 사포질을 하고 거기에 니스칠 좀 하면.
10: 저는 사포 전문입니다. 왜냐면 걸리고.
4: 아, 맞네.
10: 따봤네요, 저는.
4: 맞아요.
10: 3방, 2,000방.
4: 그, 되게 죄송한데, 사포 전문 해보셨어요. 여기 지금 사포
10: 혹시 맞나요? 350방, 150방.
3: 맞네.
10: 2,000방. 저희 볼링고도 까거든요.
4: 저희도 사포 있어요.
6: 여기.
11: 사실 제가 볼링 선수로서는 제가 좀 비슷한 게 많아요, 기계가. 비록 목공이랑 저랑 다르지만, 그런 방법에 대한 게는 좀 저한테 많이 익숙해서.
3: 근데 이거 길이 맞추는 게 저는 막 이렇게 섬세하게 하는 게 어려울 것 같긴 한데 네. 잘 안 보여도 제가 할 수 있을까요?
7: 그 기계 장비들을 세팅을 미리 해놓고 작업을 하면 안전하게 할 수 있어요.
3: 아, 그래요? 네. 손 안 다치겠죠?
7: 네네네.
3: 저 이 한 손도 다치면 안 됩니다.
7: 네네네.
3: 이게 다이아몬드 손이라서요. 네.
4: 네. 하나만 남았어요.
10: 근데 난 처음이야.
4: 맞아.
10: 나보다 발음이 천천히 얘기하는 사람 나 처음 봤어.
4: 선생님, 저 여기 속보가 있습니다. 제 청각장애인 친구가 자기보다 말 느린 사람 처음 본다고.
10: 내가 발음이 천천히 얘기해주니까. 살면서 나 제일 마음이 있던 사람.
4: 야, 문아. 저희 장애인 수강생 4명 오늘 맞게 하게 되셨는데, 전에도 이런 경험이 좀 있으셨을까요?
3: 전혀 없었어.
7: 네. 해외에서는
3: 맞아.
7: 몸이 좀 불편하신데도 뭐 취미로 하시는 분들을 몇 번 뵌 적은 있어요.
6: 어떤 장애예요?
7: 다리 한쪽이 없으셨는데 그리고 평소에 하던 그 목공 스킬로 그 한쪽 다리의 위쪽을 만드셔가지고 뛰어다니시는
4: DIY 하셨네 아예. 내 다리 내가 만든다.
3: 그럼 나도 내 지팡이를 만들어볼까?
7: 지팡이는 많이 만들어요.
6: 그러면은... 한 손 도마를 한번 만들어볼까?
8: 저희가 알려주는 대로 그대로만 따라해 주시면 돼요.
4: 사실 저는 거기에 독창성을

0: 해보고 싶어요.
1: 안 돼요.
2: 그럼 절대 안 돼요.
3: 그런 말 개인 시간.
2: 절대 안 돼요, 여러분.
4: 하지 말라는
2: 거. 네, 그래, 생각 나가요.
5: 지금 여기 있는 수압대패라는 기계고요. 열어보면은
3: 뭐야? 오, 무서워.
5: 아, 여기가 다
2: 톱이 있어.
3: 거의 분쇄기 같은 느낌인데?
5: 맞아요. 아,
3: 칼날이 어디예요?
5: 여기 건가? 이거 네모 하나하나가
6: 아 이거예요?
2: 네. 좀 위험하게 하는 아.
7: 근데 이거를 하면서 뭐 다쳐본 경험도 많지 않았을까요?
5: 그 실제로 목공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 기계로 많이 다치기도 하고
2: 얼마나 다치세요?
5: 손가락을 많이 다치게 했네요.
2: 절단?
5: 그쵸.
3: 그 절단이겠지. 멍이겠어? 칼인데 멍이겠냐고. 아니,
5: 안전 밀대를 사용하면은 훨씬 그 톱날이랑 거리가 조금 생기기 때문에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한번 가공해볼게요.
2: 네. 오, 누가 이리 와!

0: 이 목공예 작업을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그냥 내 머릿속에 한다 만다가 아예 잊지 않는 일이었는데, 하고 나왔다는 거? 또 한번 세상을 좀 뒤집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게 되게 크고 좋았던 것 같아요.
1: 고정 없이 하면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거든요. 네. 홍윤 오빠 약간 방해하는 느낌. 홍윤 오빠가 하면 되겠다. 이렇게. 약간 이렇게.
0: 야, 정인이 물 만났네. 정인이가 다 하면 되겠네.
2: 네, 하면은 더 넓어지고.
1: 네.
2: 약간 돗닦는 그런 느낌이야.
3: 근데 이거 상관없이 몇 팔이 있나요?
1: 스톤 없어도 고정해서 할 수 있어요.
2: 근데 오히려 이게 편해요.
1: 진짜?
2: 잡고 하는 것보다.
1: 어, 그냥 이거 이렇게 하면 되네. 오케이.
2: 아, 대패 밀듯이.
1: 네.
2: 오, 오. 나연아, 이거는 어디 운동이니?
1: 이거 밀면 어깨 운동, 땡기면 등 운동.
0: 구두 닦는 것 같다.
2: 사포를 제가 좀 해봤는데요. 더 해야 돼요?
4: 이 정도면은 괜찮은데, 근데 여기 모서리 만져보시면은 날카롭죠?
2: 네.
4: 모서리도, 모서리도 아~ 이렇게 사포 하다 보면은.
2: 네네네. 좀 부드러워지죠.
4: 약간 그 날카로운 거는 조금 사라지고.
2: 오, 그렇네요.
4: 네.
2: 아, 사포 많이 평소에 하셔가지고.
5: 네, 불린 것 때문에.
2: 아.
5: 네, 물로 하면 더 빨리 젖긴 한데, 잘 안 좋아지니까.
2: 재웅이가 잘하는 것 같아.
5: 아, 제가 세상에 왔습니다.
4: 네.
5: 다음에 또 와야 되겠네.
2: 이 되게 거친 게 부드러워지고, 날 섰던 게 부드러워지고, 완만해지고, 이게 하나씩 하나씩 마법이 펼쳐지는 느낌이 있었어요.
6: 이건 세상에 이런 달력이 어딨어요. 너무 기대되죠.
0: 달력을 만든다고 해서, 일단은 뭔가 하나 우리의 또 새로운 추억이 진짜 딱 이게 물건으로 남는 거잖아요. 그게 되게 의미가 크다고 생각이 들어서 좀 설레는 마음이 있었어요.
7: 어머, 안녕하세요. 이거 저희 그 만들어놓은 달력 맞나요? 오, 진짜 이.

0: 세상을 뒤집고라고 이렇게 만져보면 느껴지고.
1: 아, 위에를 먼저 하고 아래를
2: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나연이 한 손으로 어떻게 했지? 발로 했겠는데?
0: 짜잔. 자, 이거 제가 어제 이렇게 핀을 꽂아놨어요. 여기. 어때요? 예쁜가요? 자, 우리 2026년에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3: 이제 죽기 전까지는 평생 못 잊을 추억. 그래서 너무 좋았고요. 이제 계속 달려 평생 살아놓겠습니다.
4: 아, 세비고 고맙습니다. 이런 거래 보내. 이게 무슨 조합이지?
5: 얘들아, 어색하지 말라고. 언니 노래방에 뮤비에 나오는 그 재질이라니까.
4: 지금 다리가 무너진 게 아니라 다 무너지겠어 형이. MG 힘들다. MG 힘들어. 오, 저기 봐봐.
5: 조금 커졌다.
4: 아니, 알트인지도 아는데 뭘로 하나 이거.

이번 시간엔 미국의 국립공원을 지키는 이들을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혹독한 기후를 견디고 구조 활동에 나서고 방문객들에게 대자연의 신비를 설명하고 최첨단 기술을 활용해 수천 킬로미터 너머에 있는 이들에게 국립공원을 소개하는 수호자들을 지구 탐사 이야기에서 지금 찾아갑니다.

0: 미국 전역에 흩어져 있는 국립공원만도 무려 59곳. 북동부 해안에도 있고 남서부의 사막에도 있는데요. 숲은 울창하고 봉우리는 장엄하며 야생 동식물은 다채롭죠. 국립공원은 대자연의 보물입니다. 하지만 자연과 인간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안전조치가 없이는 국립공원 자체가 존속할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관리인이 꼭 필요하죠. 이곳 옐로스톤 국립공원의 방문객들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건 국립공원 관리인들이 험한 골짜기까지 순찰을 돌며 안전을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옐로스톤 국립공원 경찰대원인 케빈 둘리에겐 할 일이 많죠. 특히 혹독한 겨울이면 산간지대의 상태를 최신 정보로 업데이트해야 하는데요. 우린 탐방로를 순찰하는 그를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목적지는 크로스컨트리 애호가들에게 인기가 높은 코스.
1: 우리는 타워 지구의 산간지대 담당 팀으로서 겨울과 여름 동안 탐방로 부근의 상황을 살피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야 방문객들이 안전하게 산행을 즐기니까요. 언제든 와도 좋도록 준비해두는 거죠.
0: 옐로스톤은 미국 본토 내에서 포유류의 밀도가 가장 높습니다. 바로 여기서 더 가까이 접근하고 싶어하는 방문객과 일정한 거리를 확보해야 하는 야생 사이에 갈등이 생기는데 이를 조정하는 게 국립공원 측의 몫이죠. 국립공원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깜빡하는 게 도로를 걷는 아메리카 들

0: 질소나 사슴이나 전부 야생 동물이라는 사실이죠. 길들여진 가축이 아니라는 걸 명심하고 함부로 대해선 안 돼요. 우리가 굳이 길을 나선 이유는 최근 동물들의 움직임 때문. 먼저 헬로우링 탐방로를 살피고 상황을 업데이트하기로 했습니다. 출발하시죠.
1: 네.
0: 포장도로를 벗어나 옐로스톤 국립공원의 자연을 경험하고 싶어하는 방문객들을 위해선 케빈과 동료들이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할수록 좋습니다. 산길엔 눈이 많이 쌓이죠. 날씨는 변덕스럽습니다. 그래서 정보가 중요한데요.
2: 만약 곰 같은 동물이 부근에 자주 출몰하면 아직 큰 문제는 없더라도 탐방객들에게 정확한 상황을 알려서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쪽으로 가고 싶지만 곰이 종종 나타난다는 걸 알면 다른 길을 택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0: 각 탐방로 입구마다 그 구역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죠. 그에 더해 임시 안내판을 세우기도 합니다.
2: 이 안내판은 치우려고요. 이제 괜찮을 것 같아서요.
0: 그럼 저도 탐방로 정비하는 것 좀 도와드릴까요?
2: 네, 그러시죠.
0: 10분만 명예대원으로 써주시면 어떨까요?
2: 네, 좋아요.
0: 신난다. 기왕이면 배지도 주세요.
2: 밑에 돌을 쌓아서 고정했을 거예요.
0: 됐어요.
2: 좋아요. 전에 늑대 무리가 와서 아메리카 질소를 사냥하고 며칠 후 사슴까지 몇 마리 사냥했을 때도 개울 주변과 캠핑장을 폐쇄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근처에서 곰을 본 뒤로 서둘러 경고문을 붙이고 이쪽 탐방로를 닫아놓았었죠.
0: 이젠 문제가 없다는 걸 확인했으니까 안내판을 다시 가져가면 되겠네요. 제가 들고 갈까요?
2: 그래도 좋고요.
0: 네.
2: 고마워요.
0: 잠만해요. 곧이어 국립공원의 믿음직한 친구와 수색 구조 훈련을 함께합니다.
3: 옳지 파네. 어서 파.
0: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용암과 싸워야 하는 하와이의 국립공원을 살펴봅니다.
4: 저 증기를 직접 흡입하면 잠깐 사이에 치명적인 가스에 중독됩니다.
0: 이어서 첨단 기기로 탐방로 지도를 만드는 법도 알아봅니다. 탐사는 계속됩니다. 옐로스톤 국립공원의 겨울이 오면 아름다운 설경이 펼쳐지죠. 그러나 혹독한 추위와 폭설로 인해 그만큼 위험도 커지는데요. 국립공원 관리인 리즈 홀에게 있어 실종자나 조난자를 찾는 작업은 중요하고 급한 업무이죠. 옐로스톤 국립공원엔 네 발 달린 동물이 많지만 마주쳤을 때 반가운 건 아마도 루가 유일할 텐데요. 루는 수색 구조팀 소속입니다.
5: 루는 사람의 피부에서 나는 복합적인 냄새를 전부 감지합니다. 피부 세포와 박테리아, 즐겨 사용하는 비누, 그리고 그날 먹은 음식 냄새까지 다 감지할 수 있죠. 눈을 뚫고 풍기는 그 냄새를 루가 수색하는 거예요.
0: 수색이나 구조 작업이 없을 때면 몇 가지 실전 훈련을 통해 루가 감각을 유지하도록 돕는데요.
5: 오늘은 눈사태에 묻힌 사람을 찾는 훈련을 해볼 거예요. 먼저 눈 속에서 조난자의 위치를 찾아내고 그 다음엔 눈을 파내서 구조까지 해야 해요.
0: 이미 익숙한 냄새를 찾아내는 건 쉽기 때문에 우린 루가 지금까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낯선 사람을 내려보내기로 했죠. 루는 실내에서 대기 중인 상태. 눈 속에는 눈사태 시 사람이 휩쓸렸을 때와 최대한 유사한 환경으로 구덩이를 파두었습니다. 루가 파내러 갔을 때 이게 훈련 상황이라는 걸 알아차리도록 장난감을 같이 묻었죠. 리즈가 루를 데리고 나오자 수색이 시작됩니다.
5: 눈 속에서 퍼져나오는 냄새를 맡았는데요. 정확한 위치를 찾으려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누가 있다는 건 아는데 어딘지 확실히 몰라요. 계속 수색 중이에요. 이럴 땐 격려를 해주는 게 좋기 때문에 옆에서 계속 외치죠. 루, 빨리 찾아봐. 옳지, 잘하고 있어. 명령대로 잘하고 있다고 칭찬해주는 거예요. 옳지, 어서 파네. 그렇지, 좋아.
0: 조난자를 찾아낸 루가 눈을 파기 시작합니다.
5: 흥분해서 낑낑거리네요.
0: 조난자를 구조한 루가 상으로 장난감을 꺼냅니다.
1: 그래, 그거야. 잘했어, 루. 아주 잘했어.
0: 불과 몇 분 만에 구조 훈련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죠. 이번에 주어진 상황은 사람이 눈 위에 드러나 있는 경우 길을 잃거나 부상을 당한 조난자를 수색하는 훈련인데요. 우린 루를 잠시 다른 곳으로 옮겨놓고 나무 뒤에 낯선 사람을 숨겨놨습니다. 루를 데려올 땐 다른 방향에서 접근, 발자국을 따라가지 않도록 했죠.
5: 지금부터 루한테 바람에 섞인 냄새를 포착해서 혹시 조난자가 있는지 추적하라고 해볼 거예요. 눈 속의 흔적을 수색하는 방법도 있고 영역 탐색이라고 냄새를 수색하는 방법도 있어요. 자, 착하지? 루, 수색해!
0: 눈이 깊은데도 불구하고 곧 냄새를 감지합니다.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 조난자 포착.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죠. 리즈가 이 지점까지 올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하는데요. 루는 리즈가 조난자를 만날 때까지 계속 둘 사이를 오갑니다.
5: 이번엔 바닥에 남겨진 냄새를 찾아 추적해서 조난자를 찾는 방법을 썼어요. 잘했어! 아주 잘했어!
0: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수색 구조견으로 활약하고 있는 루가 원래 리즈에게 구조된 개라는 것.
5: 알래스카 앵커리지에서 루를 구조했죠. 비윤리적인 방식으로 개를 키우는 사육사가 주인이었는데요. 운 좋게도 제가 루를 찾아내 구조해 올 수 있었어요.
0: 덕분에 리즈는 개를 키우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동행의 기쁨을 누리게 됐죠. 루가 이후 유능한 구조견으로 성장한 것도 큰 보람이라고 합니다.
5: 루를 대신할 개는 없어요.
0: 곧이어 방문객과 용암 사이에 안전거리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봅니다. 그리고 탐방로를 예습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자이언 국립공원의 시스템에 대해서도 살펴봅니다. 이번 시간엔 미국에 자리한 몇몇 국립공원을 둘러보면서 국립공원을 지키는 사람들이 어떤 임무를 수행하는지 알아보고 있는데요. 특히 하와이에 위치한 국립공원으로 가면 끊임없이 변화하는 지구의 역동적인 힘을 실감할 수 있죠. 지난 수백만 년에 걸쳐 하와이 제도의 아름다운 섬들을 만들어낸 건 바로 화산이죠. 코나라고도 불리는 이곳 빅 아일랜드에선 현재까지도 대지의 형성 과정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는 게 가능합니다. 빅 아일랜드는 하와이 제도의 총 면적 중 60%를 차지할 정도로 크며 지금도 성장 중이죠. 갑자기 아무데서나 용암이 불쑥 솟구치다가 멈추는 과정이 거의 40년에 걸쳐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킬라우에아 산 정상에 자리한 국립공원 관리소에서 바라보는 풍경은 독특하다는 말로는 부족하죠.
6: 저기 보이는 게 할레마 우마오 분화구입니다. 하와이 원주민들에겐 신성한 곳이죠. 펠레라는 여신의 보금자리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렇게 전통문화적인 요소와 화산이라는 지질학적 요소, 그리고 야생의 요소가 한데 얽혀있는 마법의 공간이 이곳 하와이 화산 국립공원이라고 할 수 있죠.
0: 부글부글 끓는 용암 호수를 가까이에서 보려고 애쓰는 방문객이 연간 200만 명이나 찾아온다면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건 국립공원 측의 의무일 터. 여기서 일하시면서 가장 힘든 점은요?
6: 자연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사람의 접근은 가능하도록 하는 게 어려워요.
0: 쉽지 않겠네요.
6: 맞아요. 만약 방문객에게 길을 열어주고 약간의 자연 훼손을 감수할 것이냐의 문제에 부딪힐 경우 우리의 선택은 언제나 자연을 보호하는 쪽입니다.
0: 문제는 방문객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보고 싶어 하지만 절대 함부로 접근해서는 안 되는 것도 용암이라는 것. 분화구까지 약 1.6km 거리인데요. 너무 멀게

0: 우리 스스로의 안전을 위해서요. 또 다른 관리인 마이클 뉴먼은 하와이 빅 아일랜드 출신입니다.
1: 우리 임무 중 하나가 용암의 흐름을 매일매일 점검하는 거죠. 현재 용암이 흐르는 곳이나 바다로 떨어지는 곳에 가서 주변을 살피며 방문객이 관찰하기에 안전한지 확인합니다.
0: 치명적인 아왕산 가스 외에도 국립공원 측에서 반드시 점검해야 하는 게 용암 동굴에서 용암이 빠져나가면서 생겨난 땅 속의 빈 공간인데요. 지하에 이런 구멍이 생기면 바닥이 약해져서 누군가가 자칫 발을 잘못 디디면 곧바로 무너져 내립니다.
1: 그럼에도 방문객들이 용암을 최대한 가까이에서 볼 수 있도록 애쓰고 있어요. 여기서 800m쯤 가면 용암 관찰 구역이 있는데 거기선 지표면을 흘러가는 용암을 보는 게 가능해요. 바로 옆에서 용암을 본다는 건 굉장한 경험이죠. 대지를 창조하는 지구의 활동을 눈앞에서 직접 목격하는 거니까요.
0: 모든 국립공원은 지구에서 찾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풍경을 지니고 있습니다. 관리인들은 그 수호자죠. 그들은 쉬지 않고 이 빼어난 풍광을 보호하는 동시에 방문객을 지킵니다. 곧이어 이번엔 자이언 국립공원으로 가서 첨단 기기를 활용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을 살펴봅니다. 스마트폰, 태블릿, 컴퓨터. 이젠 손바닥 안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시대죠. 한 국립공원도 시대에 발맞춰 방문객이 여행을 시작하기 전 미리 여정을 짤 수 있도록 돕고 있다는데요. 자이언은 유타주에 위치한 다섯 개의 국립공원 중 하나. 탐방로만 약 150km에 달하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계획을 짜도 원하는 걸 모두 집어넣는 건 쉽지 않습니다. 국립공원 관리인 러스 캐시가 영상 정보를 준비, 방문객들이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볼 수 있게 한 건 이 때문이죠. 오늘은 캐니언 오버룩 탐방로를 레이저 스캐너로 상세하게 훑기로 했는데요. 규칙적인 삐 소리는 스캐너가 정보를 소화하고 있다는 뜻.
2: 이 레이저 스캐너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360도를 돌아요. 그리고 거울을 회전시켜서 위아래도 360도로 훑죠. 이렇게 좌우와 상하로 쏘는 방향을 합치면 완벽한 굴을 만들 수 있어요. 레이저는 스캐너에서 나와 여기를 거치고 거울을 거치고 바깥에 어딘가를 거쳐 다시 돌아오죠.
0: 러스는 이런 식으로 3m마다 멈춰서서 스캐너를 설치하고 2분간 이미지를 수집합니다. 탐방로를 따라 꼼꼼하게 캡처한 360도 이미지는 다음 단계에서 매우 유용한 자료로 쓰이게 되죠. 바로 3D 모델링인데요. 스캔한 이미지를 컴퓨터에 입력하면 3D로 변환하는 과정이 시작됩니다. 국립공원 내의 모든 탐방로를 스캔하는 데만 몇 달이 걸리죠. 이를 다시 입력해 완벽한 3D 모델로 만들기까지는 6개월에서 8개월이 소요됩니다.
2: 먼저 여러분이 카메라나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는 것처럼 이미지를 캡처합니다. 그렇게 이미지를 확보한 다음에는 그 이미지를 스캐너가 만든 점근 데이터에 적용해요. 그 다음 거기에 색을 입혀서 전체 모델이 마치 진짜 사진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이렇게 만든 자료를 컴퓨터에서 활용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나무 한 그루를 골라 클릭하면 밑에서 위까지 나무의 키를 정확하게 알아낼 수 있어요. 이 바위가 실제로 얼마나 큰지도 볼 수 있고요. 이 자료는 아주 상세하기 때문에 2mm 단위까지 확인이 가능하죠. 레이저 스캐너가 아니고서는 이렇게까지 상세한 자료를 얻기가 힘듭니다. 휠체어를 타고 있다든가 다른 장애가 있어서 직접 우리 국립공원의 탐방로를 오르는 게 어려울 경우는 아쉬우나마 대신 이 영상을 보면 돼요. 물론 직접 경험하는 것과는 차이가 크겠지만 적어도 이곳의 풍경을 감상하는 건 가능하겠죠.
0: 자이언 국립공원에 대해 이렇게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건 방문객들에게도 반가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0: 텐데요. 누구나 언제든 국립공원 영상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죠.
1: 국립공원 탐방로 3D 모델이 생긴다면 여러모로 좋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앱이나 인터넷으로 미리 둘러볼 수 있잖아요. 여행을 오기 전에 미리 어떤 탐방로를 둘러볼지 계획을 짤 수도 있고요.
0: 곧이어 첨단 기술이 국립공원과 교실을 어떻게 이어주는지 알아봅니다.
2: 앞에서 대답해 볼까요?
0: 소풍이건 가족 여행이건 국립공원은 어린이들에게 즐겁고도 놀라운 경험의 현장이 되어주곤 합니다. 그런데 일부 국립공원은 너무 멀다고요? 첨단 기술을 활용하면 국립공원을 교실로 들여올 수 있죠. 이곳은 자이언 국립공원.
2: 오늘은 동료를 초대했답니다.
0: 국립공원 관리인 케이든스와 브리아나는 4학년 학생들과 수업 중이죠.
2: 선생님 반가워요.
3: 저도요.
0: 케이든스가 캘리포니아의 한 학교에 접속한 이유는 공원 탐방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서죠.
2: 여러분 만나서 정말 반가워요. 원격 수업을 구성한 건 미국 전역 그리고 전 세계의 어린이들과 만나 얘기를 나누기 위해서예요. 학생들은 교실에 앉은 채로 우리와 소통할 수 있어요. 저는 자이언 국립공원에서 일해요. 혹시 와본 친구? 수업 내용은 국립공원이란 무엇인가? 자이언 국립공원이란 어떤 곳인가 등 대략적인 소개죠. 제가 있는 곳이 바로 이 산 옆이에요.
0: 이런 원격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국립공원은 20곳 이상. 학생들은 교실에 앉아 가상으로 가장 아름다운 국립공원 중 하나를 방문할 수 있죠.
2: 자, 질문을 해볼게요. 국립공원이 뭔지 말해볼 친구는 손을 들어주세요. 앞에 친구가 대답해볼까요?
4: 국립공원은 건물이랑 사람을 보호해요. 그리고 동물이랑 식물도 지켜줘요.
2: 동식물을 지켜준다. 좋아요. 사실 많은 학생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또는 거리가 너무 멀어서 자이언 국립공원을 방문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라도 만나는 건 아주 중요하고 좋은 경험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0: 원격 교실의 첫 번째 목표는 즐거운 수업이죠.
2: 하나, 둘, 셋. 국립공원은 아름다운 풍광을 지키죠. 모두 아주 잘했어요.
0: 미래 세대에 있어 일상과 기술의 통합은 정해진 수순입니다. 따라서 국립공원도 변신해야 하죠.
2: 100년 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보호해요. 기술 중심 시대에 기술을 활용해 자연에 대한 존중을 가르치는 건 좋은 일이죠. 기술과 자연은 서로 배척해서는 안 돼요. 그게 중요해요. 모두 참 잘했어요. 여기 글자를 넣어볼까요? 자, 다 같이.
0: 국립공원 관리인은 다양한 임무를 수행합니다. 공원의 상태를 알려주기도 하고 뭐가 잘못되면 바로 달려오죠. 경계선을 정하고 안전을 확보하고 기꺼이 최첨단 기술을 수용해 미래 세대를 가르칩니다. 그들은 지난 150년간 국립공원 관리국의 중추로 활약해왔고 앞으로도 우리가 국립공원을 방문할 때마다 우리 곁을 지킬 겁니다.

0: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한 준비사항.
1: 뭐야, 짐 이게 다야? 내가 챙기라고 한 건? 그런 거 없어도 돼.
0: 호루라기, 소형 랜턴, 상비약 등 비상안전용품을 준비합니다.
1: 너 로밍은 했냐?
2: 당연하지. 봐!
1: 야! 이걸 차단하면 어떡해!
0: 여행지의 위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외 안전 문자를 차단하지 않습니다.
3: I'm injured. I'm injured.
1: 너 뭐해?
0: 도와주세요, 부리아 등 긴급 상황을 알리는 현지어를 미리 외워둡니다.
1: 어, 저 파스인가? 아, 이거 파

0: 이것봐 이것봐 가서도 잃어버리려고. 어?
1: 각종 위험 상황, 여권 분실을 대비해 여권 정보, 재외공관 주소와 연락처 등을 메모해둡니다. 위험 상황 발생 시 영사 콜센터를 통해 현지 대피 정보와 통역 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0: 어? 버스 온다.
2: 야! 중학생 때 좋아했던 과목은?
3: 영어.
2: 가장 낮게 받은 시험 점수는?
3: 17점 수학.
2: 좋아했던 책의 제목은?
3: 책. 책은 안 읽어가지고.
2: 가장 기억에 남는 하루는?
3: 러브장 썼다가 아빠한테 걸려가지고 아빠한테 머리끄댕이 잡혔었대.
2: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3: 해주고 싶은 말은 없고 안아주고 싶어요. 그냥 말 없이.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대모사 진짜 잘하는 성우 김보민입니다.
2: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3: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 너무 어리니까 제가 제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서 전 좀 빨리 성인이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 제 뜻대로 안 되니까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거니까 그 시간을 견디는 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사실 뭐 학업에 대한 고민은 없었고.
2: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3: 어쩔 수 없어. 열심히 지금을 즐겨? 나도. 네.
2: 학생 때 꿈은 뭐였어요?
3: 저 성우였어요. 네, 중학교 때 성우 꿈꿨었어요.
2: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3: 사실 저는 성우를 이루기 위해서 학생 때 노력한 거는 없었어요. 정말 말 그대로 저도 그거를 이룰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나는 그냥 결국엔 적성에 맞는 그냥 내 성적에 맞는 뭔가 돈벌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 사실은 중간에 제가 다른 직업을 선택했었거든요.
2: 끝까지 꿈을 포기하지 않고 이룰 수 있었던 계기가 있나요?
3: 근데 이제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그래 내가 뭐 적성에 맞는 게 있고 또 좋아하는 게 있고 잘하는 게 있고 그 중에서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건 뭐지? 내가 뭔가를 하면서 즐거웠던 게 뭐지? 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이제 성우가 다시 떠올랐던 거고 중간에 성우를 그만두고 싶었을 때 그냥 내 그 전공을 살려서 다른 직업을 알아봐야 되는 걸까? 사전책을 한번 생각해볼까? 근데 그 길을 간다고 해서 내가 그걸 쉽게 할 수 있어? 그것도 아닌데? 어차피 인생 한 번 사는 건데 그런 기왕이면 내가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거니까 내가 더 열정을 가질 수 있고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내가 더 기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한번 여기로 한번 가보자. 정말 진짜 열심히 해서 그때도 안 되면 내가 후회가 진짜 이만큼도 안 남을 정도로 했다면 그런데도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래도 일단은 해보자. 어차피 인생이 쉬운 거 없으니까. 그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2: 성우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기본 덕목은 무엇이 있을까요?
3: 기본 덕목은 아무래도 발음 발성 연기력.
2: 성우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3: 발음 발성 연기력과 그리고 다양한 경험.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하고 연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인생 경험 있잖아요. 그리고 평소에 좀 많은 것들을 좀 관찰하고 느끼고 노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 성우가 되고 나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뭔가요?
3: 딱 그 입사하자마자 했던 일들인 것 같아요. 바로 그냥 대본을 성우님 지금 이거를 녹음하실 수 있습니까? 사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게 이런 것 때문이구나. 왜냐면 계속 지망생으로 살다가 처음에 와서 스팟을 짧은 스팟이었지만 그 짧은 시간 안에 제가 딱 집중해서 그걸 해내야 된다라는 게 저한테 익숙하지 않았던 일이었어서 그래 난 이제 프로지 하면서 그때 어떻게 막 그냥 정신없이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2: 10년, 20년 후 성우라는 직업의 미래는 어떨까요?
3: 사실은 어떤 분들은 10년 향후 10년이 성우가 없어질 직업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결국에는 아무리 기술이 좋아지고 뭐 변한다고 해도 분명히 이 AI가 할 수 없는 이 사람의 감정 이 오로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이거는 저는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누군가는 계속 그걸 그리워하고 또 찾지 않을까 해서 저는 향후 10년, 20년 계속 이 성우라는 직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 성우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표현해주세요.
3: 성우는 다채로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무지개 같은 직업입니다.

너를 지금 힘들게 하는 그런 어려운 부분들은 너의 이 앞으로의 기나긴 인생 여정에 있어서 정말 사실은 진짜 이 모래 하늘 정도도 안 되는 정말 그런 일이거든. 그러니까 너무 그걸 크게 생각하지 말고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지금 너무나도 잘하고 있고 너 자신을 믿고 너가 하고 싶은 일을 꼭 했으면 좋겠다.

0: 오늘의 우주 탐사 이야기. 우리 태양은 너무 밝아서 개기일식이 발생해서 태양을 완전히 다 가리지 않는 한은 맨눈으로 쳐다볼 수조차 없을 정도입니다.
1: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독특한 경험이 우리 눈앞에 펼쳐질 거예요.
0: 알래스카에서는 학생들이 대기에 미치는 태양의 영향을 측정하는 걸 살펴봅니다.
2: 현장에 있을 때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곤 하죠. 다들 짜증스러워해요.
3: It's in backwards.
0: 지금부터 우리 태양계에서 가장 강력한 천체인 태양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주탐사 이야기의 진행자 에밀리 캘런드렐리입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과학자들은 태양 근처까지 탐사선을 보내서 강력한 태양풍을 유발하는 원인을 알아낼 방법이 있을지를 꾸준히 고민해왔습니다. 그런데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역사를 새로 쓸 수도 있습니다. 태양으로 가는 첫 임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죠. 태양학자들한테 태양은 줄곧 미지의 존재로 남아있었죠. 광구라고 불리는 태양의 빛나는 표면은 온도가 무려 섭씨 5000도에 달합니다. 그런데 태양 대기의 바깥층을 가리키는 코로나는 광구보다도 100배나 더 뜨겁습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을 알아내는 것도 나사가 태양의 코로나까지 갈 탐사선을 만드는 이유 중 하나죠. 우리는 나사의 고더드 우주비행센터에서 이 프로젝트를 지휘하는 과학자 중 한 명이자 끊임없이 전자기파를 방출하는 태양을 연구하고 있는 전문가를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이번 임무를 통해서 어떤 결과를 기대하세요?
1: 이번에 나사가 발사한 태양 탐사선에 부여한 임무는 가능한 한 태양에 최대한 가까이 접근하라는 거예요. 파괴되거나 녹지 않는 한도 내에서 태양에 최대한 가까이 접근함으로써 우리가 아주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의문들에 대한 정확한 해답을 도출하려는 게 목표죠. 왜 태양의 코로나는 광구보다 훨씬 뜨거운 걸까요? 과연 어떤 에너지가 태양풍을 더 가속시키는 역할을 하는 걸까요?
0: 불규칙하게 한 번씩 폭발하는 태양풍에 대해서 알아내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태양풍으로 대량 물질이 방출되면 엄청난 양의 방사선이 나오기 때문이죠. 이 방사선은 인간이 우주로 보낸 기기들의 치명적인 손상을 입힙니다. 태양 탐사선을 만들 때 어려운 일 중 하나는 태양의 엄청난 열기로부터 장비들을 보호할 방법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태양 탐사선에 강화 카본 복합제로 만든 열차폐를 장착하려는 거죠.
4: 열차폐가 언제나 태양 쪽을 향하도록 임무를 기획했고 그래서 열차폐 뒤에 있는 장비들은 아무리 태양 근처로 가도 열기의 영향을 받지 않고 정상적으로 잘 작동할 거예요. 탐사선에는 큰 라디에이터가 있어서 배터리를 비롯한 전자기기들의 열기를 상자 밖으로 배출해요.
0: 이번 탐사선의 이름은 파커 태양 탐사선으로 천체 물리학자 유진 파커의 이름을 따서 지은 겁니다. 파커 태양 탐사선은 금성의 중력을 반복적으로 이용해서 여러 차례 태양을 지나가도록 설정돼 있죠. 태양을 지나가는 횟수가 늘수록 코로나와의 거리가 가까워집니다.
4: 탐사선은 태양으로부터 약 640만 킬로미터까지 접근하게 되는데 거리가 엄청 먼 것 같지만 사실은 가까워요. 미식축구로 따지면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가 경기장 끝과 끝이라고 할 때 약 4.5미터까지 다가가는 거죠.
0: 파커 태양 탐사선이 마침내 코로나를 통과할 때는 시속 70만 킬로미터의 속도로 진입할 테니 지금까지 인간이 제작한 우주선 가운데서 가장 빠른 우주선으로 기록될 겁니다. 탐사선은 태양에 가장 가까운 지점까지 가기 전에 7년 동안 태양 주위를 돌게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과학 데이터 수집은 그보다 훨씬 전부터 이루어지죠.
4: 이번 임무는 탐사선이 출발하고 3개월이 된 시점부터인데 아주 중요한 탐사를 시작하게 돼요. 그때 처음으로 태양을 지나가기 때문이죠. 전에 본 적 없는 것들을 잔뜩 보게 될 거예요.
0: 일이 순조롭게 풀리면 파커 태양 탐사선은 태양 코로나의 비밀을 풀게 될 겁니다. 우주 기상 활동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을 줘서 앞으로 있을지도 모를 위협으로부터 우리가 가진 장비들과 생활 방식을 지킬 수 있을 겁니다. 잠시 후, 이번엔 그레이트 스모키 산맥으로 가서 진귀한 태양 현상을 확인합니다.
1: 부분식도 물론 멋지지만 개기일식을 보는 건, 와, 정말 대단하죠.
0: 개기일식은 달이 태양과 지구 사이를 통과할 때 태양을 일시적으로 완전히 가려서 낮이 밤처럼 어두워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사실 일식은 자주 일어나지만 쉽게 볼 수 있는 현상은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는 지역에서 일어난다면 절대 놓치지 마세요. 오늘은 테네시주에 있는 그레이트 스모키 산맥 국립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몇 시간 후면 개기일식을 직접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곳은 모두가 들뜬 축제 분위기입니다.
3: 일식은 약 18개월에 한 번씩 발생하는데 태양이나 바다나 외딴 지역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미국 대륙을 가로지르는 지점에서 개기일식이 일어나는 건 특별한 일이죠.
0: 이번 일식은 폭이 112km에 달하는 경로를 따라 발생해서 오리건주부터 사우스캐롤라이나주까지 넓은 지역에서 볼 수 있죠. 그레이트 스모키 산맥에서는 고지대에서 일식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5: Hello, everyone. Check, check, check.
0: 미국 전역에서 찾아온 사람들과 함께 저도 여기서 일식을 감상할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게 돼서 정말 기뻐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다 함께 모인 이유는 과학이라는 게 그만큼 멋지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여기서 접하게 될 현상은 지금 이 순간 전국에서 수백만 명이 함께 지켜보고 있습니다. 무려 2억 명, 즉 미국 전체 인구의 3분의 2 가까운 수가 일식이 일어나는 위치에서 차로 하루 이내의 거리에 살죠. 그러니까 오늘 미국 전역에 있는 수천만 명과 함께 일식을 지켜보게 되는 겁니다. 정말 멋지지 않나요? 과학계의 슈퍼볼과 같은 축제예요. 지금은 하늘에 구름이 끼었습니다. 하지만 일식이 일어날 때까지는 하늘이 갰으면 좋겠군요. 나사가 이번 행사를 지원하는데 이곳을 찾은 사람들은 모두 들떠 있습니다.
6: 정말 신나요. 온갖 부류의 사람들이 다 모여 있고 과학계에 종사하는 분들이 찾아와서 이런저런 지식을 알려주시는 것도 좋고요.
7: 일식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태양을 완전히 가린다니까 기대돼요. 사실 망감이 교차하고 있어요. 겁나면서도 기대돼요.
0: 아이를 데려온 부모님들도 보입니다. 아주 어린아이들도 있죠.
8: 어떻게 될지 짐작도 가지 않아요.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것도 다르다고 하니까 일식이 시작되면 저도 저만의 경험을 해야겠죠.
7: 일식이 시작되면 우리 애가 어떻게 반응할지도 궁금해요.
0: 슬슬 구름이 걷히기 시작합니다. 구름 틈새로 햇살이 비춥니다. 오늘은 일식을 제대로 구경할 수 있겠군요. 그 전에 케임브리지 대학의 태양학 연구자인 헬렌 메이슨 박사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왜 태양학을 연구하는 전문가가 아닌 일반 시민들까지 이 현상에 열광할까요?
3: 일식이라는 게 아주 진귀한 현상인데다 해와 달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어서 다들 좋아하는 게 아닐까요? 특히 해와 달이 하나로 겹쳐지는 건 독특한 일이라서 이렇게 모이는 것 같아요.
0: 오늘 난생 처음으로 개기일식을 보는 분들께 조언을 해드린다면 뭐라고 하고 싶으세요?
3: 제일 중요한 조언은 맨눈으로 태양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태양을 맨눈으로 봤다가 잘못하면 시력을 잃을 수도 있으니까 해가 완전히 가려졌을 때를 제외하곤 일식을 보는 데 쓰는 특수 안경을 껴야 합니다. 태양이 달에 완전히 가려져 있는 2분 동안은 안경을 빼고 맨눈으로 태양을 봐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0: 이제 오후 2시가 다 됐습니다. 일식이 일어나는 게 확연하게 보입니다. 사람들은 달이 서서히 태양 앞으로 들어오는 장면을 지켜봅니다. 그러다가 결국 달이 마법이라도 부리는 듯 태양을 완벽하게 가리고 맙니다. 갑자기 사방이 캄캄하게 어두워집니다. 기온이 내려가는

0: 것도 느낄 수 있죠. 비현실적인 순간입니다. 그러다가 다시 태양이 모습을 드러내고 주위가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이 장면을 직접 보고 체험한 사람들은 이 일련의 과정을 남은 평생 잊지 못할 기억으로 간직하게 될 겁니다.
1: 솔직히 일식을 보면서 감정이 북받쳐서 울었어요. 정말 감동적인 순간이었죠. 주변에서 사람들의 환호성을 들으며 달에 가려져서 그늘진 채로 테두리만 남아있는 태양을 보는 건 굉장한 경험이었어요.
0: 잠시 후 비둘기는 장장 수백 킬로미터를 날아서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데 이때 태양의 도움을 받습니다.
2: 비둘기는 어떤 역경도 뛰어넘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아무도 모르죠.
0: 문자와 이메일이 생기기 한참 전에는 메시지를 보내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 중 하나가 전석으로 쓰는 거였습니다. 비둘기가 어떻게 수백 킬로미터를 날아서 집으로 돌아오는지는 아직까지도 논쟁거리로 남아있죠. 하지만 태양의 활동 그리고 위치와 뭔가 관계가 있다는 점만은 대다수 전문가들이 동의합니다. 메릴랜드주에 위치한 이 아름다운 농장에서는 에롤 레커가 레이스 비둘기들을 정성스럽게 돌보고 있습니다.
2: 레이스 비둘기 또는 전석우라고 하는 비둘기는 평생토록 자신이 태어난 곳을 유일한 집으로 생각하는 성향이 있어요.
0: 에롤은 경주마를 기르기도 하지만 그가 제일 좋아하는 건 이 전석우들입니다. 저는 전석우를 키우는 능력으로 전설적인 존재가 된 에롤을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에밀리예요. 반갑습니다.
2: 네, 어서 오세요.
0: 근사한 농장을 갖고 계시네요. 정말 엄청나게 넓어요.
2: 오늘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0: 에롤은 현재 농장에서 비둘기를 300마리 키우지만 지금은 20마리가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경주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2: 그 녀석들은 버지니아주의 로어노크에서 날고 있을 거예요. 여기서 약 420km 떨어진 곳이죠. 오늘은 시속 80km 정도로 날아올 거예요.
0: 경주 출발 장소에 데려다 놓으면 비둘기들이 자신이 있는 장소가 어딘지는 아나요?
2: 어디로 가는지는 전혀 모르죠. 경주하는 날 오전에 정해진 장소에 도착해서 철창의 문을 열고 비둘기들을 불어주면 그 즉시 쏜살같이 출발해요. 슉! 집으로 날아가죠.
0: 이 비둘기들은 집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보내도 무조건 집을 찾아서 돌아오는데 정말 놀라울 따름입니다. 학자들은 이러한 능력이 비둘기의 뛰어난 후각이 원인이라거나 자기장과 관련이 있다는 이론을 내놓기도 했지만 한 가지만은 분명합니다. 태양의 위치가 이 능력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2: 다양한 요소들을 활용하는데 그중 태양이 제일 근본적인 요소예요. 비둘기는 시간에 따라 바뀌는 태양의 위치를 바탕으로 집을 찾는 거예요.
0: 여기가 비둘기장이군요.
2: 경주용 비둘기장이에요. 비둘기들이 경주 후에 이곳으로 돌아오죠.
0: 이번엔 수컷들만 경주에 참여했습니다. 비둘기장에서는 짝인 암컷들이 수컷들을 기다리고 있죠.
2: 이 녀석은 지난주에 경주했죠.
0: 경주에 참여하는 비둘기는 모두 다리에 표식을 달아두죠. 이걸로 시간을 기록하는 겁니다.
2: 녀석의 왼쪽 다리에는 영구 등록 밴드가 달려있어요.
0: 네.
2: 태어난 지 7일째에 부착한 거예요.
0: 네.
2: 그리고 이쪽 다리에는...
0: 아, 그러네요. 표식이 두 개예요.
2: 여기 이건 전자표식인데 안테나를 스캔하는 용도로 쓰이기도 하지만 이 새의 고유 번호도 이 표식 안에 등록돼 있어요.
0: 네.
2: 그래서 바꿔치기를 할 수 없죠.
0: 5km 마라톤을 뛸 때 신발끈에 다는 표식과 같네요. 선수가 경기를 언제 시작하고 끝내는지 기록하는 표식이요.
2: 그렇죠.
0: 에롤은 오늘 아침에 경주에 참여한 6개 클럽 가운데 하나인 그린 스프링스 밸리 레이스 비둘기 클럽 회원입니다. 에롤의 계산대로라면 경주에 참여한 그의 비둘기들이 곧 집에 도착해야 하죠. 비둘기들은 집까지 저마다 다른 거리로 날지만 어차피 승자는 속도로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초속 몇 미터로 날았는지를 확인합니다. 우승자가 초당 1미터도 채 안 되는 매우 짧은 격차로 결정될 때도 있죠. 1초 1초가 지날 때마다 에롤은 점점 초조해집니다.
2: 저기 한 마리가 왔어요. 이쪽으로 오고 있네요.
0: 비둘기가 표식을 스캔하는 안테나가 있는 비둘기장까지 들어가야만 경주가 종료됩니다. 비둘기장에 들어가자 공식적인 기록이 입력됩니다.

0: 곧 이어서 다른 비둘기들도 속속 도착합니다.
1: 들어가. 그렇지, 착하다. 들어가.
0: 에롤은 이런 경주를 통해서 이 특별한 비둘기들을 잘 키우고 있다는 걸 확인합니다.
1: 이 취미생활을 하면서 제일 만족스러운 건 비둘기를 번식시키는 것과 경주에서 우승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승한 비둘기의 유전자가 후대까지 계속 이어지도록 하는 거죠.
0: 이번 경주의 우승자를 소개하죠. 이 녀석은 초당 약 20m의 속도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녀석은 친구들이 있는 집에 돌아온 것으로 만족하죠. 그렇게나 먼 거리를 열심히 날고도 비둘기들은 무척이나 차분해 보입니다. 비둘기가 어떻게 집을 찾아서 돌아오는지는 아직도 연구해봐야 할 문제지만 많은 전문가들과 전서구 번식자들은 태양의 위치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입을 모아 말합니다. 잠시 후 알래스카에 온 학생들이 태양이 지구 대기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합니다.
2: 어렵고 스트레스 받는 일이지만 그만큼 재미있는 일이기도 해요.
0: 최근에 우리는 태양이 지구 대기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기 위해 알래스카까지 찾아간 학생들을 만났습니다. 이 작업은 나사가 지원하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북극광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는 시도죠. 한밤중에 알래스카주 페어뱅크스에서 기상측정기구를 띄울 준비를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 기구는 민감한 장비들을 싣고 성층권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휴스턴 대학교의 에드거 베링 교수의 지휘로 북극광을 연구하는 팀이 이 기구를 띄우려는 거죠.
2: 북극광은 아름답고 환상적이에요. 전 북극광에 매료됐고 여기 와서 북극광을 보고 싶어 연구를 시작하게 됐어요.
0: 북극광은 아직도 우리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현상이죠. 북극광의 빛은 태양풍이 지구 대기권의 입자들과 충돌하면서 발생하는 겁니다. 관측기구는 3만 미터 가까운 높이까지 올라가죠.
3: 3, 2, 1... 바이바이.
0: 알래스카 대학교 페어뱅크스 캠퍼스가 장비를 준비하는 데 필요한 시설을 제공합니다. 학생들은 여기서 약 16개의 페이로드를 띄울 생각이죠. 매건 피냐가 자신의 장비를 마지막으로 손봅니다. 이건 대기권의 오존층을 측정하기 위한 장비죠.
4: 특정 고도에서 오로라 때문에 발생한 대기 중의 고속 입자들이 오존층을 더 심각하게 파괴하고 있다는 이론이 있거든요.
0: 아, 정말 흥미롭네요. 그 이론을 직접 시험해 보려는 거군요. 지구의 성층권에 자리한 오존층에는 해마다 구멍이 생깁니다. 상당히 위험한 현상이죠. 오존은 치명적인 태양 방사선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기 때문입니다. 매건은 전자기기 준비를 전부 마무리한 후에 쿨러 안에 집어넣습니다. 이 다음 단계는 기구를 발사하는 거죠. 우리는 캠퍼스에서 45분 거리에 있는 페어뱅크스 외곽으로 나갑니다. 학생들은 여기서 기구를 띄울 생각이죠. 이 프로젝트 감독인 존 프린스가 모든 기구를 띄우는 걸 감독합니다.
1: 제가 할 일 중에선 팀원들 관리가 제일 중요해요. 학생마다 성격도 다르고 가진 재능도 달라요. 모두의 활동을 조정하고 계획을 예정대로 진행하는 건 그것만으로도 힘든 작업이에요. 현장에 있을 때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곤 하죠.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순서대로 진행돼야 할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자칫 실수라도 일어나면 다들 짜증스러워해요. 춥고 배고프고 피곤한 상태면 상황은 더 악화되죠.
0: 기구가 성층권까지 페이로드를 갖고 올라갈 수 있도록 헬륨 가스를 가득 채워서 4kg의 양력을 생성해야만 합니다. 3만 미터 높이까지 올라가면 공기가 희박해져서 기구가 부풀었다가 결국 터지고 페이로드는 다시 지구로 돌아오죠. 이게 바로 페이로드예요. 준비가 전부 끝났고요. 두 개의 GPS 장치가 있고 낙하산도 준비되어 있어요. 기구가 터지고 페이로드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낙하산이 펴져서 느리게 내려오도록 유도하죠. 기구에 가스를 주입하고 있는데요. 이걸 연결하고 하늘로 띄우면 돼요. 학생들은 이미 연방항공청에 연락해 기구를 띄운다고 말해둔 상태입니다. 하늘은

0: 밟고 가스도 다 채웠고 기구를 띄울 준비는 모두 끝났습니다.
1: 2, 1.
0: 기구의 비행시간은 약 2시간 정도일 겁니다. 그 후에는 페이로드를 회수하러 가야 하죠.
2: 이동식 원격 측정소로 들어가서 트럭 안에서 기구의 위치를 추적할 거예요. 어두워지기 전에 기구가 회수하기 쉬운 지점에 안착하면 곧바로 회수하러 가고, 그게 아니라면 내일 오전에 회수하러 가요.
0: 그런데 실험팀이 예상했던 것보다 기류가 조금 강했던 것 같습니다. 이튿날 아침, 존과 팀원들은 헬리콥터를 동원해 240km 떨어진 곳에 내린 페이로드를 회수하러 갑니다. 알래스카의 때묻지 않은 자연경관을 감상하기에는 그다지 나쁜 방법이 아닌 것 같네요. 잠시 후, GPS 시스템으로 페이로드를 찾을 수 있을까요? 찾는 일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2: 이렇게 깊은 눈은 오랜만이에요. 힘드네요.
0: 지금까지의 상황을 요약하자면 기구에 실려있던 페이로드가 240km 떨어진 곳에 착륙했죠.
2: 저기 있네요.
0: 학생들은 GPS 추적 장비를 이용해서 소중한 페이로드의 위치를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2: 낙하산, 기구, 페이로드.
3: 어렵고 스트레스 받는 일이지만 그만큼 재미있기도 해요. 훗날 학생들이 지금을 돌아보면서 정말 즐거웠던 생각을 했으면 좋겠네요.
0: 이번 실험은 오로라가 발생했을 때 대기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확인하기 위해서 설계한 겁니다. 오로라도 태양풍이 원인이죠. 페이로드에 담긴 자료들은 학생들이 휴스턴으로 돌아간 후에 추가로 분석할 예정입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나사가 태양의 코로나까지 탐사선을 보내면 태양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의문들에 해답을 제공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인간은 지구 주변을 도는 수십 개의 인공위성에 의존해 살죠. 태양풍은 이 인공위성들의 손상을 입힐 수가 있어서 태양의 활동을 연구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우주 기상현상을 정확히 예측할수록 태양풍의 위협으로부터 우리 장비들을 잘 보호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에밀리 캘런드렐리였습니다. 더 유익한 탐사로 다시 만나요.
4: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다툴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0: 수능 국어의 기본, 윤혜정의 개념의 나비효과.
1: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2: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3: You need some hot water?
4: Oh, yes.
2: 어린 학생들이
3: This one.
2: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5: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6: 앉으세요.
2: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친구의 하나씩.
1: 자, 링 앞에 서봐요.
2: 네!
1: 하나씩 나눠줄게요.

0: 하나씩. 그럼 무엇이 또 필요할까요?
1: 제가 하나씩 나눠줄게.
2: 좋아요.

0: 친구의 하나씩.
1: 이제 씨앗을 만들어요.
2: 씨앗을
3: 만들어요?
4: 그건 사과인데요.
2: 사과! 나 사과 좋아.
1: 잘했어요. 사과를 먹으면 이렇게 씨앗이 남는답니다.

0: 국내 자전거 이용 인구가 1,000만 명을 훌쩍 넘긴 가운데 해마다 200명에 달하는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사고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자전거를 탈 때는 안전모 등 보호장비를 착용해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속하므로 음주 후 자전거 운전은 절대 금지입니다. 또 자전거는 인도로 주행할 수 없습니다. 자전거 도로가 없다면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하고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내려서 이동해야 합니다. 주의력을 떨어뜨리는 이어폰이나 휴대전화 사용은 사고의 원인이 됩니다. 자전거 사고 예방 수칙은 당신의 안전과 건강을 지킵니다.
1: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화재! 띄엄띄엄 화재캐치 넘버 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있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체중량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허기 퇴출 넘버 3. 이렇게 퇴출하세요. 불길이 커서 퇴출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의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에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학계나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시인의 음악은 휴식 같은 그런 음악이 사람들한테 많은 위로가 된다고 생각해서 확실히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거는 노랫말인 것 같아요. 그냥 누군가는 듣고 싶은 말들 있잖아요. 그런 말들을, 아, 우리가 진짜 많이 해줘야겠다. 최대한 내가 아는 언어 중에서 제일 솔직하고 제일 예쁜 단어가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런 단어를 나열을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문장이 되고

너의 한마디는 이제 졸업작품이었어요. 또 그때 가사들 보면은 되게 조금 나의 것 같은 가사들도 조금 있어요. 20대의 어떤 이별을 겪은 느낌? 막 무너진다는 단어도 있고 막 그런 단어 미치겠어 막 이런

0: 저희는 당신의 빛나는 순간을 포착하는 밴드 시인입니다. 이렇게 스페이스 이 공감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만나니까 너무너무 뜻깊은데요?
1: 맞아요.
0: 저희가 정말 사실 이 무대가 정말 꿈의 무대였거든요. 그러면은 다음 곡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크리스 공감이 이제 3년 쉬는 동안 신인으로 또 그만큼 성장을 했는데 어떻게 지내셨어요?
1: 저희 3년 동안 저희는 사실 재결합을 했고 한 번에 쉼이 있었는데 저희가 막 대학교 막 졸업한 친구들 보면은 풋풋하고 그랬는데 이제 저희도 그때 밴드를 시작했거든요. 밴드라는 것 자체는 어찌됐건 공동체잖아요. 사실 정말 어려운 일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별을 겪는 것처럼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음악을 좀 멀리하게 됐었어요.

0: 이제 저희가 해체를 하고 저는 완전 음악을 접었었어요. 음향 엔지니어로 전향을 해서 녹음실에 취직을 해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만드는 음악을 작업해주고 그런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한 1년, 1년 반 지나니까 다시 피곤해서 듣게 되더라고요. 들으면서 너무 좋다. 그래서 아 다시 이런 밴드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조금씩 피어나다가
1: 약간 러브컬 아 아키드도 그냥 마지막 말고 그 왜냐 계속 밴드 곡이었잖아. 근데 중간에 이걸로 조금 하고
2: 좀 신기했던 게 이전에는 이런 작업이 가능할 줄 몰랐어요. 푸니까 그냥 좀 쿨해진 것 같기도 하고 서로가 그 상황이 있었던 건 있었던 거고 우린 앞으로 계속 해야 되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 좀 더 서로 잘 풀어나가자 라고 얘기를 했던 기억이 저희가 그게 좀 강했어요. 다시 하자는 얘기를 하면서 근데 할 거면 진짜 제대로 하자.
0: 서로의 이제 어떻게 지내는지도 알아가고 앞으로 어떻게 호흡을 맞춰가는지도 알아가는데 정말 중요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3: 그러면서 저는 밴드를 다시 하면 너무너무 미래의 내가 잘했다고 생각할 것 같아가지고 잘 한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도.
2: 축하드립니다. 신인류의 빛나는 스트라이프. 진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 멤버들이 사실 다 했어요.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
3: 정말 치열하게 했거든요. 저희가 준비를 엄청 치열하게 하고 뭐 의견도 서로 부딪히기도 하고 했는데 막 계속 붙잡고 있는 그런 상황이 막 스쳐가면서 그때 너무 생각만 하면 너무 울컥해요.

0: 네, 오늘 신곡을 들고 와야겠다. 아무래도 잃어버린 시간을 찾으려면 키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1: 그쵸.
0: 네, 그래서 신곡을 하나 들고 왔고요. 바로 그 곡의 제목은 슈슈입니다. 이 슈슈는요, 이 글자를 이렇게 분리시키면은 웃음과 슬픔이에요. 네, 이렇게 웃음. 슈슈. 네, 그래서 이 곡은요, 즐거움과 외로움이 공존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0: 일어나서 즐겨보실까요? 여러분, 준비됐나요? 준비됐나요?
1: 네. 가봅시다.

0: 갑자기 그냥 누군가가 악기를 잡고 뚱땅뚱땅 하기 시작했는데 그냥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다들 그 위에 뭔가 하나씩 또 얹으면서 이렇게 시작이 됐어요.
1: 그때 당시에 저희가 코로나였고 배달 문화가 많이 이제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 배달을 하면 어떨까? 사람들이 다 집안에만 있고 힘들어하고 위로받지 못하니까 그럼 우리가 음악으로 한번 이렇게 배달하면 좋겠다.

0: 저희가 실제로 그 음식을 다 먹은 거죠, 결국에는. 그날 그 음식을 먹고 어떤 데모라고 할까요? 그런 게 나왔을 때 이건 일단은 뭐 노가리로 짓자, 이건 피쉬앤칩스로 짓자 이렇게 지어놓은 게 결국 이거는 뭐 피쉬앤칩스만큼 잘 어울리는 게 없는 것 같은데
1: 이것만큼은 우리 팀이 최고다 하는
2: 거 연주력만큼은 우리가 낫지 않나?
3: 밴드 중에
2: 밴드 중에 밴드
4: 국내?
5: 국내 한정으로
6: 에이

먼길까지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드러머 신드럼이 혼자 솔로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희 공연은 여러분이 호응을 진짜 열심히 해주시면 저희가 어디까지 갈지 모르거든요. 근데 지금 솔로를 하고 있죠?

0: 여러분이 신나시면은 박수도 치셔도 되고 춤도 치셔도 되고 소리를 질르셔도 되고 오늘은 자유롭게 즐기시면 됩니다.
1: 눈치 보지 말고
0: 퍼커션의 곽진석.

0: 신나죠? 일어나고 싶죠? 근데 아직 안 돼요. 저희가 이따 일어나는 타이밍 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곡은 치킨 디스코였고, 음악에 취한다는 느낌으로, 네, 이번 곡의 제목은, 원래는 위스키인데, 네, 위스키예요. 그래서 저희는 근데 위스키에 취하지 않고 음악에 취한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음악에 취한 채로 잘 즐겨주세요.
1: 음악에 취하기 전에 저희 중에서 가장 잘 취하는 베이스 정용은

0: 연주자의 입장으로서 연주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대화하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을 해서 그것도 또 하나의 이제 언어라고 생각을 해요.
1: 어떻게 보면은 되게 고집이 있게 우리는 보컬이 없다. 왜냐면 사람들은 저희한테도 노래를 부르라고 하거든요. 그게 진짜 우리가 고군분투해서 우리가 읽어 나가는 우리의 씬이 저는 그게 너무 즐겁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희는 저희가 으쌰으쌰

0: 러시아에서 우리가 공연 만들고.
1: 연주 음악을 좀 잼 형식으로 이렇게 풀어내시게 된 배경이
2: 되게 자유롭게 뭔가 표현할 수 있고 그냥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그 기분이 너무 좋았어가지고 약간 이제 실시간으로 뭔가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것들 이런 것들이 좀 매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즉흥 연주가 좀 거의 위주가 되고
0: 저희가 좋아하는 이런 연주곡들을 사람들이 저희가 느끼는 그 감정들을 좀 같이 느꼈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이제 목표를 저희는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또 반대로 세워야 되는 건가? 목표를? 목표는 아직도 모르겠어요. 저희가 무엇을 위해서 가야 되는지? 그냥 그게 음악이면 충분하지 않나? 이런 연주 음악, 우리가 좋아하는 음악이 성공했다는 사례를 뭔가 보여주고 싶어요.

0: 오케이.
1: 잘 노시네, 다들.
0: 아, 진짜 잘 노신다. 저희가 이제 즉흥 연주 팀이잖아요. 그래서 이 오늘의 이 공연 여러분들이 주신 호응과 이 분위기를 담아서 즉흥 연주로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4: 바야흐로 글로벌 시대, 영어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EBS E가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전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EBS E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5: EBS E는 0세부터 200세까지 보장되는 순수 무료형 앱입니다. 앱 설치 후 영어 강의 시청 시 영어 실력이 향상 또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nglish.

0: 가져다 줍니까?
1: 어이 싸고 이 가게는 싫어요.
2: 가죠. 먹기엔 기마셔. 가만히 여기에리 뭐 셋다이 미소매 때문에 오늘
1: 많이 바가나고도 있던데 지금 누군가 셋다이 새도 오순다요.
2: 아 아줌마나 배교 바가 가셔 서사이들도 못해 그리구려 대치마마했지. 케린한테 야때렀네요. 새로 가네고.
1: 에?
3: 손나니 이야가 케리
2: 가쪼와 오스키 데스까? 케리
3: 스키모 키라이모 나이사 시고토다요.
2: 굳이
3: 사 가야죠.
1: 에? 야
2: 하다 하야이
4: 이와 오나가 오나가 됐어. 출입구는 비가와니 가와니 프로덴샤와 마스이니와 동아리마센도에 고치입니다.

私千景とあの婦人服見てくるから、後で入り口の喫茶店で待ち合わせしな。

やってんだ俺は。

0: これから始めるんですけど。
1: でしたらこちらのシューズなんかいかがでしょうか。
2: 11,500円か。

0: 杉山さん顔上げて。顔上げて。
1: どうも。

0: なさい。
1: です、いいんですのよ。いい？ね、よく音楽聴いて。ね、一番出ないのよ。ね。234、234、234、234、234、234、234、234、234、234、234、234、234、234、234、234、234、234、234、234、234、234、234、234、234、234、234、234、234、234、234、234、234、234、234、234、234、234、234、234、234、234、234、234、234、234、234、234、234、234、234、234、234、234、234、234、234、234、234、234、234、234、234、234、234、234、234、234、234、234、234、234、234、234、234、234、234、234、234、234、234、234、234、234、234、234、234、234、234、234、234、234、234、234、234、234、234、234、234、234、234、234、234、234、234、234、234、234、234、234、234、234、234、234、234、234、234、234、234、234、234、234、234、234、

지워내나이드 네.

0: はい、右足からクローズドチェンジを、はい、1、2、3、1、2、3、
1: 嘘ばっかり。

0: いろいろ忙しいんだね。
1: バイバイ。どう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0: 났어!
1: 스펙이라고 전화. 제, 누르세요.
2: 아오키산따라 아이카와라즈 라텐진 난다카. こういうとこでも 모단 踊らないのね.
3: 僕と 踊ってくれませんか?
4: ちょっと!
3: よろしいですよね?

0: ちょっとちゃんとリードしてくれなきゃ踊れないじゃないの。
1: そうだね。
2: クイックステップ。

1、2、3。1、2、3。もう一度。

0: 시사스 사이드 샷스 바크로크 라닝 피니쉬 같이 하겠다.
1: 父さんすごいね。
2: なかなかやりますね。
3: どうぞ。

0: 있어요.
1: 그게

0: お疲れ様です。
1: 杉山さん、
2: あ、もう帰りましたけど。
1: え、本当？

0: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지난 4월 세락의 제작진 앞으로 간절한 사연이 접수됐습니다. 영상도 함께 왔는데요. 저 상자는 뭐죠? 나오고 싶은 것 같은데. 이들에게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세나게 제작진 바로 출동하시죠. 서둘러 주인공을 찾아간 곳은 조용한 주택가.
1: 드디어!
0: 진짜 영상 속 주인공 맞나요?
1: 이름은 밥통이고 분리불안 때문에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어요. 천안시 보호소에서 데리고 오게 됐고요. 아, 밥통이 이름이 좀 특이하죠. 사람들이 왜 강아지 이름을 밥통이라고 지었냐고. 보통 이제 사람 이름처럼 짓거나 음식 이름처럼 짓잖아요. 다시는 밥그릇 잃어버리지 않고 잘 지키고 다니라고, 네 스스로가 밥그릇이 되라고 그렇게 밥통이라고 지어줬어요.
0: 야, 11살인데 활력이 넘치네요. 산책도 잘하고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데.
1: 들어. 형이 앉아. 형이 엎드려. 형이 빵. 빵. 뭐 혼자 구르면 어떡해. 형이 땡땡. 땡땡땡.
0: 어? 냥이다. 아유, 이뻐라.
2: 밥통이만 이뻐하지 말고 나도 안아줘요.
1: 밥통 저기 인사해.
0: 모리는 아빠 껌딱지랍니다.
1: 지금 고양이 두 마리, 강아지 한 마리, 오빠랑 저에서 다섯 명의 식구가 살고 있어요.
0: 낯선 사람을 경계하는 소심양.
3: 우리 밥통이 좀 꼭 고쳐주세요.
4: 지금 여기에는 제보해주셨던 정체불명의 상자는 안 보이네요.
1: 아, 그 상자는 저쪽에 있어요. 네, 그 정체불명의 박스는 여기에 있습니다.
4: 아, 이거구나.
1: 네. 이게 애견 방음 부스라고 하는 건데요. 소음에 좀 예민한 친구들이 있거나 짖는 게 너무 심한 친구들, 그리고 치매로 이제 계속 도는 친구들이 거실에 있으면 위험해가지고 이런 공간을 제공해가지고 꽤 고가의
4: 얼마예요?
1: 130이 좀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4: 이게요?
1: 네.
4: 아니, 가격도 그렇고 사실은 밥통이를 여기 있다가 일종의 가둔다는 느낌도 들 것 같아서.
1: 맞아요.
4: 선택하기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1: 네, 되게 소음도 차단이 돼서 안정된 환경은 되더라고요. 그래서 밥통에도 처음에 이 문은 열려있는 상태에서 들어가면은 잘 있는데, 이제 문이 닫히는 순간부터 이제 탈출 행동이 너무 심해가지고 여기에 피스가 박혀있거든요. 이 피스를 계속 긁어가지고 발톱 패드랑 발톱도 다 갈려가지고 피가 엄청 많이 났었던 거예요. 들어가.
0: 잘 들어가네요. 밥통아, 괜찮니? 잘 쉬는 것 같은데요.
4: 이런 식으로 들어가?
1: 네.
4: 아, 이렇게?
1: 네. 아, 키가 크셔가지고.
4: 우와. 아, 우와.
0: 괜찮은 거죠? 좁아 보이는데요. 문까지 닫으면 답답할 것 같은데.
4: 대문은 잘 들리네요.
1: 먹먹하게 들려요. 물 속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들려요.
4: 아, 제가 이제 말하자면 소음이 지금.
1: 네. 거실에서는 짖는 소리가 작게 들리는데, 이제 옆집이나 윗집에 전혀 들리지 않는 상황이에요.
4: 공간이 좁고 밀폐되어 있어서 조금 덥거나 열기가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없네요.
0: 공기는 잘 통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까지 한 걸까요? 이유는 밥통이의 분리불안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2: 나도 데려가요. 혼자 있기 싫어요.
0: 밥통아, 진정해. 얘 왜 이렇게 목청이 좋은 거야? 집안에서 울리는 소음 크기가 100dB 이상. 이 정도면 자동차 경적 수준인데요. 건물을 울리는 쩌렁쩌렁한 소리, 기차 소음과 크기가 비슷합니다.

0: 결국 10분 만에 연습 종료.
1: 왜 이렇게 불안했어?
2: 혼자 있으면 무섭단 말이에요.
3: 집을 비운 시간 동안 약 한 5시간 동안 쉬지 않고 지지니까 이제 민원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해결을 하자 해가지고 같이 살려면 이 방법밖에 없겠다 싶어가지고 한 게 방음부스예요.
0: 한 달 전 이곳으로 이사를 오면서 어쩔 수 없이 방음부스를 산 건데요.
4: 여기가 다세대 주택이다 보니까 소음이 되게 크더라고요. 옆집에서 유치원도 보내보고 펫시터도 맡겨봤는데 저희가 한 시간도 조차도 외출을 못하는 시간 있어가지고 일단은 어쩔 수 없이 여기 넣게 되었고, 그리고 만약에 저희가 거실에 놓고 나가면은 현관문을 열고 한번 나간 적이 있어가지고 유실 방지 목적으로도 사용하고 있어요.
0: 적응 훈련을 하고 있지만요, 최대한 사용하지 않으면서 급한 볼일이 있을 때만 어쩔 수 없이 사용한답니다. 보호자가 나가자마자 문을 긁기 시작하는 밥통이. 아유, 엄청 아플 것 같은데. 밥통아, 그만해. 탈출할 생각뿐인 것 같죠?
5: 이러면 해결은 안 돼요. 물론 지금 제가 봐도 밥통이 분리불안은 쉬운 편은 아니에요. 원래 방음부스는 어떨 때 써야 되냐면요, 소리 민감증이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바깥 소리에 잠을 못 자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가 2층이고 바깥 소리가 많이 들어오고 이거에 자극받아서 잠도 못 자고 휴식이 힘들다, 그럴 때 이 방 안에 들어가 있는 거, 그리고 이 보호자와 함께 있을 때 이 방 안에 들어가 있는 거는 오히려 이제 밥통이를 위한 일이 되죠. 근데 이건 지금 밥통이 혼자 있을 때 여기 있는 건 방 탈출하러 갔는데 갑자기 예상하지 못한 방이 하나 더 생긴 거고, 이것부터 깨부수는 목적이 돼버릴 수밖에 없고, 불안한 상황에서 내가 있고 싶은데 있는 것보다 이제 갇힌 상태에서 있게 된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더 불안해지는 경우들이 많죠.
0: 뭐 하는 거지? 물어뜯는 거야? 아, 더는 못 있을 것 같아요. 밥통아, 안 돼! 어휴, 바닥에 피까지 있는데 어떡해요? 큰일 났어요. 빨리요, 빨리!
1: 아유, 미안해.
0: 어떡해요. 괜찮나요?
1: 아우, 발톱이랑 패드가 찢어진 것 같아. 지금 신경이 노출돼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또 계속 짖으면은 성대수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사실상 그건 진짜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0: 빨리 병원부터 가보기로 했습니다. 잠깐이었는데 우리 밥통이 괜찮겠죠?
1: 지금 신경이 노출돼가지고
6: 발톱이 스크래칭하면서 많이 까졌거든요. 이거 살짝만 잡아줘보세요. 지혈만 조금 해주고요.
0: 아유, 의젓해라. 이빨은 괜찮을까요?
1: 이유가 계속 치아로 다른 데를 하니까.
6: 이쪽에 좀 치아 파질이, 네. 송운이가 좀 있긴 있는데요.
1: 네.
6: 그렇게 심각한 부분은 아니에요. 이거는 막 신경이 노출돼가지고 그런 건 아니고, 네. 오히려 이제 발.
1: 발.
6: 막 네. 스크래칭 하면서 발에 신경이 네. 노출돼가지고, 이게 더 힘들어요. 자기가 어지간한 아프면은 그렇게 막 긁질 않을 텐데, 얘는 그 불안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정서상으로 문제가 생기니까 계속 그렇게 안 오면 얘가 못 사니까.
0: 세균 감염만 조심하면 된대요. 아휴, 다행이다.
6: 울제 아우젤 안에 바통이 잘했으니까 깎아줄까? 울제 아우젤 안에 기분 풀어.
1: 과장님 감사합니다.
6: 예, 안녕하세요.
0: 아, 이제 좀 쉬어야 할 텐데.
1: 통이야, 붕대 감자. 그 감아줄 때 가만히 있긴 하는데 피할 수 있으면 최대한 피하려고 하는.
2: 안 하면 안 돼요. 갑갑하단 말이에요.
7: 야네, 그래도 해야 돼. 그 잡아줘.
0: 야, 밥통아, 어디 가?
1: 얼마? 옳지.
7: 미안해, 미안해.
1: 앉아.
0: 엄마랑 아빠의 마음을 밥통이도 다.

0: 않은 걸까요?
1: 오, 얌전하네요.
2: 네.
1: 표가 있나?
2: 감아줄 때는 되게 얌전히 있어요.
3: 차라리 화라도 내면은 그럴 텐데.
2: 차라리 입질이라도 있어서 좀 분노를 표출하면 좋겠는데 분노 표출이 전혀 없어가지고. 됐다.
4: 야, 너 양말 신은 것 같아. 당분간 이렇게 지내야 되겠네요. 산책을 하든 집에 네. 있든.
2: 감염이 되면 또 안 되니까.
5: 아, 피곤해. 좀 쉬어야겠다.
0: 엄마랑 아빠는 쉴 틈이 없습니다. 코코넛 오일로 마사지를 해주는데요.
3: 아무튼 양념하자. 맛있는 거 몸에다 붙여.
6: 그러니까. 아이고, 떡진 강아지 됐네.
0: 진짜 편안한가 봐요.
2: 이렇게 하면 피부 유착이 좀 좋아진다 해가지고 평소에도 그냥 스킨십 해주면서 계속 마사지 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어루만지면서.
0: 하루에 한 번은 꼭 마사지를 해주고 있는 보호자. 이렇게라도 밥통이의 불안을 낮추고 안정을 찾아주려는 거죠.
2: 일단 가장 큰 목적은 심신 안정도 있고 피부 질환이 있다 보니까 건조함을 방지하려고도 해주고 있어요. 계속 간지러워하고 모르는 사이에 피가 날 때까지 긁더라고요. 그래서 약을 중단하면은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0: 밥통이를 처음 만난 곳은 천안의 유기견 보호소였는데요. 보호소에 들어올 때부터 피부병을 앓고 있었답니다. 새 가족을 못 만나면 안락사를 피할 수 없었던 상황.
2: 피부병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입양이 안 되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4: 피부병 치료할 때 비용이 만만치 않을 텐데.
2: 네, 거의 천 넘게 들은 것 같아요. 분리불안 이런 것까지 다 하면은.
4: 아니, 학생 때인데 그 비용을 어떻게 감당하셨어요?
2: 저 그때 택배 상하차 하면서 병원비 마련했어요.
0: 아유, 얼마나 막막했을까요. 다행히 피부병은 좋아졌는데 문제는 분리불안입니다. 어? 이게 무슨 소리지? 밥통아, 거기서 뭐해? 엄마 찾는 거야?
6: 동이야, 왜 이렇게 긁고 있었어? 잘 괜찮아? 응? 아니, 저기 쉬고 있어, 동이. 동이 쉬고 있어요.
0: 엄마랑 떨어질 생각이 없는 밥통이.
6: 동이 올라가. 동이 올라가. 옳지. 앉아. 동이 엎드려. 엎드려. 옳지. 엄마 일하고 올게.
0: 거리 두기가 필요한 건 아닐까 연습을 해보는데요. 아이고, 아이고, 밥통아.
5: 떨어지기 싫어요. 기다리기 싫다고요.
0: 정말 널 어쩜 좋으니.
4: 분리불안을 좀 줄이기 위한 나름의 시도를 하셨던 건 어떤 것들이었죠?
2: 일단은 훈련사를 불렀었어요. 훈련사를 불러가지고 이제 분리불안이 너무 심해가지고 외출 잠깐 하고 오기, 노즈워크 해주기, 그리고 마사지 해주기 뭐 이런 것들 다 지금 하는 것들 다 해봤거든요. 다 전혀 효과가 없었어요.
0: 지금으로선 출근할 때 애견 유치원에 맡기는 게 최선인데요.
2: 오빠가 오전 근무일 때 유치원을 보내야 되는데 유치원이 보통 9시부터 열거든요. 근데 저도 일찍 출근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가지고.
0: 요즘은 그마저도 힘든 상황이라 더 막막하답니다. 그동안 공부하고 정리한 자료라는데요.
2: 강아지들한테.
0: 와, 거의 논문 수준인데요. 밥통이의 분리불안 원인과 행동 패턴을 분석하고 무슨 약을 쓰는지 공부해서 궁금한 점까지 정리했답니다. 설쌤을 만날 준비를 다 해두셨네요. 보통 정성이 아닌데요.
2: 저는 약물 치료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 직업이 특수교사인데 약물을 복용함으로써 문제행동이 있었던 학생들이 많이 교정이 되기도 하고 스스로 힘들었던 아이들이 표정이 많이 밝아지는 것들을 봐가지고 밥통이도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0: 두 달 전 분리불안을 낮추는 약을 처방받았고 한 달 정도 관찰 일지를 작성했는데요. 효과는 첫날뿐이었습니다. 약을 먹어도 불안이 해소되지 않아서 한 달 만에 끊었대요. 하루도 빠짐없이 반복하는

0: 일과는 아침 산책. 아유 밥통아, 그렇게 좋아?
1: 오전에 제가 1시간 시켜주고 오빠가 1시간 시켜주고요. 하루에 3시간, 4시간까지 하는 경우도 있는데 통상적으로는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체력을 좀 빼놓으면 문제 행동을 덜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산책을 많이 해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후각을 많이 사용을 해야 아이가 좀 정서적으로 행복할 것 같아서 산책을 좀 많이 해주고 있어요.
0: 출근하기 전 밥통이의 피부병 약도 먹이고요.
1: 꿀꺽, 꿀꺽.
0: 밥통이를 위한 노즈워크 놀이도 준비합니다.
1: 이제 나간다라는 걸 인지를 해야 나중에 얘도 마음의 준비를 할 것 같아가지고 루틴을 만들어서 해주고 있는데, 이 루틴을 좀 공포로 여겨가지고 문제예요.
0: 오늘은 방음 부스 대신 거실에 있어 보기로 했는데요. 혼자 있어도 괜찮을까요?
2: 형이 엄마 갈게.
0: 어? 엄마 나가는데 괜찮은 거야? 아유, 그럼 그렇지. 따라가고 싶구나.
2: 잘 있어. 엄마 금방 올게.
0: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은데요? 안에 가서 쉬려고? 아유, 엄마 나간 지 5분도 안 됐는데. 이러다 또 다칠 것 같은데. 아, 그만해. 그러다 또 발 다쳐. 밥통아, 너 뭐 하는 거야? 아, 그거 뜯으면 안 되는데. 이러다 비닐 삼키면 큰일 나요. 급히 제작진이 투입되어야 하는 상황.
3: 아, 그래, 혼자 싫었어. 응? 밥통아, 이리 와봐. 이게 이렇게 뭐야, 이게.
4: 이거 또 먹을까?
3: 자.
4: 어우, 잘 먹네. 이거 먹었어야지, 그러니까.
3: 아이고, 잘 먹네.
0: 밥통이의 펫시터로 변신한 제작진. 위험한 물건들까지 싹 정리하고요.
4: 아, 비닐 삼키면 안 돼. 어디 봐.
3: 핸드 뜯지 말고 여기 좀 봐라. 오케이. 삼촌 간다. 그거 빼먹어. 거기 있는 과자 빼먹어.
5: 다시 돌아와요.
0: 혼자 남겨지자 분리불안이 또 시작됐습니다.
6: 개들이 크면서 성장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어느 정도 사회적 경험이 쌓이기는 하는데, 그래도 정신연령은 사람으로 보면 3살에서 멈춘단 말이에요. 아이가 든다고 분리불안은 사라지지 않는다. 사람은 분리불안이 5살까지를 정상으로 봐요. 5살까지 분리불안 있는 거는 정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개들은 근데 그 정신연령이 5살로 넘어가질 못해요, 대부분. 개들도 나이가 들면서 불안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더 높아진다라고 하는 얘기들, 그 연구 결과나 이런 것들도 많이 있어요.
0: 아빠가 오전 출근한 날엔 6시간을 혼자 있어야 하는 밥통이. 왜 갑자기 조용해졌지?
2: 뭐야, 왜 하나도 안 먹었어?
5: 너무 힘들었어요.
0: 갑갑했을 붕대부터 풀어주는데요.
2: 아이고, 피가 다시 나네. 일로 와봐. 아이고야.
0: 저런, 다친 발에서 또 피가 났네요.
1: 붕대 푸니까 출혈이 시작돼가지고 바로 좀 막아주는 용도로 썼어요. 뭐 이제 발톱이 없어. 지금 발톱 길이가 이만큼밖에 안 남았어요.
0: 아, 얼마나 아팠을까.
1: 한옥 간을 말린 거예요. 이게 철분제를 먹이기에는 먹는 약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불안해서 철분 보충하는 목적으로 먹이고 있어요.
0: 이렇게 먹는 걸 좋아하는데 하루 종일 참았던 거야? 많이 먹어. 설치한 지 한 달 된 안전문도 만신창이가 됐네요.
1: 다 핏자국이에요. 닦으면 생기고, 닦으면 생기고, 닦으면 생겨요. 여기도 있고, 여기 올라타는 부분도 같이. 사실상 같이 살려면은 소음 문제는 저희가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0: 이전에 살던 집에서도 짖는

0: 소리 때문에 이웃들의 민원이 많았는데요.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었답니다.
1: 5시간까지 짖어가지고 민원이 어떻게 5시간까지 짖냐고 이건 도저히 못 참겠다고 하면서 관리소장님께 연락이 왔더라고요.
2: 처음부터 그랬어요?
1: 네, 처음 데리고 왔을 때부터 그냥 이제 데리고 왔을 때 잠깐 편의점을 가야 돼가지고 들어왔는데 처음부터 왜 피바다가 되어 있는 거예요. 현관문을 계속 긁어가지고 그때부터 아 분리불안이 있구나 했는데 보통 이제 5분 나갔다 들어오기, 10분 나갔다 들어오기 많이 하잖아요. 5분 뒤에 열어주고 10분 뒤에 열어주니까 아 내가 긁으면은 보호자가 돌아오는구나 라고 학습이 된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하기는 했어요.
0: 매일 24시간 같이 있으면 좋겠지만 어떡하니.
3: 외식도 못하고 같이 운동을 하고 싶어도 웬만해서는 이제 교대로 갔다 와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불편함이 좀 많죠. 영화가 개봉해도 같이 못 가고.
1: 퇴근하고 오면 밥통이 상태 체크하고 이제 문제행동 있었던 공간 가서 치우고 목욕시키고 운동시키고 하다 보면은 제 시간이 너무 없어지니까 스스로 좀 우울해질 때가 많기는 해요.
0: 밥통이와 둘이 살 때 우울증 약까지 복용했다는 보호자.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했을까요?
2: 그때 왜 이렇게 우울증이 왔을까요?
1: 일단은 대인관계가 완전 무너지게 되더라고요. 아무도 만날 수 없고 사실상 이제 통이만 계속 있다 보면 아무리 정서적인 안정감을 준다고 하더라도 전혀 할 수 있는 게 없어가지고 우울증이 왔던 것 같아요.
4: 통이 점프! 점프! 통이야, 산책을 이렇게 많이 해도 안 피곤해?
0: 11살인데 어쩜 이렇게 체력이 좋아?
4: 이제 좀 편하게 있어주면 안 돼? 내일은 좀 더 편하게 있어보자, 통이야. 가자.
0: 그래, 밥통아. 내일은 다치지 말자.
1: 네, 여보세요. 일 끝나고 와서 이제 밥통이랑 놀고 있어.
5: 통이는 뭐하고?
1: 통이는 지금 내 옆에서 또 내 옆에만 있지.
5: 아이고, 언제 그거 고친대.
1: 그니까, 나이 먹으면 좋아질 줄 알았는데, 좋아질 기미가 안 보이네.
5: 어떻게 해야 돼?
1: 일단은, 계속 도전해봐야지. 엄마, 근데 있잖아. 지금 밥통이가 짖는 것 때문에, 방음부스에 있잖아. 근데 그 방음부스가, 여름엔 솔직히, 우리가 에어컨을 틀어놔도,
5: 안 되지, 통이는.
1: 혹시, 이번에 분리불안이 계속 안 고쳐지고 이 상태면은 나는 방음부스에 못 넣을 것 같거든?
5: 응.
1: 여름에만 잠시 엄마가 봐줄 수 있을까?
5: 그건 내가 뭐라냐요? 한번 일단은 해본 데까지 해봐.
1: 내가 해보는 데까지는 해볼게. 엄마가 좀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면 좋겠어. 그래.
5: 알았어. 끊어.
1: 뿅.
0: 밥통이에게 무엇이 최선일까 늘 고민인데요.
1: 또 밥통이가 어떤 환경에서 그 피부가 또 안 좋게 될지 모르니 차라리 본가에서 케어를 받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은 들기는 해요. 근데 사실상 그건 또 다시 분리불안 교육의 원점이 되는 거여서 방음부스 버리고 이 공간에서 짖지 않고 편하게 자고 놀고 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요.
0: 매일 저녁엔 운동도 하는데요. 어휴, 잘하네. 운동 끝나고 공놀이까지? 진짜 에너지가 넘치네요. 그렇게 무한 반복 끝에
6: 1시 16분이야, 통이야. 오빠, 이제 자자. 통이도 안 자.
0: 지친 엄마가 강제 종료.
6: 11시야, 바통아. 1시야. 내가 못 자잖아, 오빠 지금.
0: 자. 새벽 2시가 돼서야 잠이 드는데요. 밥통아, 잘 자. 힘들었던 하루가 저물고 다음 날 아침.
4: 가자. 가자.
1: 계속 그쪽으로 걸어.
4: 들어가.
7: 외출하시나봐요?
1: 아, 외출하는 게 아니라 오빠가 오후 출근이어가지고 제가 학교 갔다가 오빠는 이제 밥통이랑 같이 러닝하러 가려고요.
0: 밥통이랑 떨어져 있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려는 건데요. 어휴, 밥통이는 차에서도 얌전하네. 집에서 직장까지는 차로 20분 거리.
4: 내일 다녀올게. 아빠한테 가 이제.
7: 아빠 일로.
4: 엄마 갔다 올게.
8: 어? 엄마 가면 안 되는데. 가지 마요.
0: 일부러 빨리 사라지는 엄마 보호자. 밥통아, 괜찮아. 엄마 이따 올 거야. 위험해.
7: 처음에는 창문을 열자마자 뛰쳐나갔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여러 번 반복하니까 조금 익숙해진 것 같아요.
0: 아빠가 오후 출근하는 날은 밥통이랑 같이 공원을 달리는데요. 와, 둘 다 잘 뛰네. 3.5km를 달린다니 대단한데요.
3: 에너지를 소비해가지고 좀 지치면은 애가 좀 덜 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확실히 일반적인 산책을 했을 때보다는 집에서 약간 살짝 지쳐있는 게 보여요.
0: 이렇게 달리다 보니 밥통이 체력이 더 좋아졌대요. 하지만 이제 아빠도 출근할 시간.
3: 매번 붕대 감을 때마다 밥통이 표정이 안 좋아서 좀 마음이 많이 무겁죠.
0: 엄마가 올 때까지 방음부스에서 기다려야 하는데요. 네카라로 완전 무장. 불편해도 조금만 참자.
3: 하우스. 옳지.
0: 더 늦기 전에 출근하는 아빠 보호자. 아이고, 문을 부술 기세인데요. 밥통아, 조금만 참아. 5분도 혼자 둘 수 없는 아이. 이대로 괜찮을까요?
9: 방음부스를 사용하는 것도 너무 미안해서 나이가 많다 보니까 저한테 남겨진 시간이 한 5년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밥통이는 이 긴 시간을 살면서 한 번도 혼자 있는 시간이 행복했던 적이 없잖아요. 이 혼자 있는 시간을 오히려 자유시간이다라고 생각하게 됐으면 좋겠어요.
8: 솔쌤, 도와주실 거죠?
0: 밥통이 사연을 듣고 한달음에 달려온 설쌤.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1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1: 너가 밥통이구나.
12: 인사해.
11: 밥통아.
10: 나이가 좀 있다고 들었는데.
12: 네. 추정 나이로 지금 10살, 11살 정도 돼요.
10: 근데 너무 건강해 보이는데요?
12: 네, 저희가 운동을 진짜 열심히 시켜가지고. 네. 엄청 튼튼해요.
11: 형, 일로 와봐.
10: 와, 장난 아니네, 진짜.
12: 후들 치고는 좀 많은 편이에요.
10: 와, 뒷다리 근육이 진짜.
12: 형이야, 칭찬받았다.
13: 칭찬받았어.
12: 형, 칭찬받았어. 운동한 거라.
10: 몸매도 너무 좋고요.
12: 네.
10: 근육 장난 아니다. 너 산책 진짜 열심히 하나 보구나.
0: 이빨 건강은 어떨까요?
14: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정도는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고 전체적으로 이빨 관리 매일 해주시는 것 같은데?
12: 네.
14: 피부도 처음에 안 좋아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은 이런 데 다 염증이 있었던 곳이었을 거예요.
12: 이게 지금 네, 이렇게 그
14: 진한 털 나오는데 다 염증이 있었던 데일 거예요.
12: 아.
14: 그래서 아주 잘 관리해주시고 계신다. 우리 분리불안만 잘 해결하면 네, 모든 걱정들이 다 사라질 것 같다.
8: 설쌤만 믿을게요. 잘 부탁드려요.
10: 제가 이걸 좀 보고 싶었는데.
12: 네.
10: 이거구나. 이런 네. 게 이렇게 제작돼서 나오는구나.
12: 네. 이제 지진 민원이 심한 집들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10: 지진 민원이 심해서 만든 거 이해는 가는데.
12: 네.
10: 이거 하면 더 심해져요.
12: 네. 더 심해졌더라고요. 좀 탈출 네. 행동이 더 심해졌어요.
10: 네. 방탈출에 방 하나 더 늘어난 거거든요.
12: 아.
0: 현관보다 방음부스에서 더 심각했던 탈출 행동과 파괴 행동. 그런데도 방음부스를 쓸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습니다.
12: 유치원이나 펫시터를 무조건 이용하는데 펫시터를 저희가 한 번 큰 사고가 난 적이 있어가지고
10: 어떤 사고가 일어났어요?
12: 이물 사고가 좀 있었는데 핸드폰을 하셔가지고 밥통이가 산책 중에 복숭아 씨를 먹어버린 거예요.
10: 네. 근데
12: 그게 장에 박혀가지고 기절 직전에 수술, 응급수술을 들어갔거든요. 근데
0: 빨리 발견하지 못했다면 목숨이 위태로웠던 상황. 회복에도 한 달이나 걸렸는데요.
1: 그러면 유치원을 등원을 시켜줘야 되는데 등원을

0: 시켜줄 수 없으니까 오빠가 오전 출근일 때만 여기에 들어가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있게 되면은 6시간 정도 있게 되는 것 같아요.
1: 6시간?
0: 네, 그래서
1: 꽤 오래 있긴 하네요.
0: 네. 그래서 어떻게든 여기 밖에서 혼자서 있을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저희한테 너무 필요한 것 같아요.
1: 사람보다 얘네들이 청각이 훨씬 좋다 보니까 바깥 소리나 이런 거에 되게 예민하게 반응해서 휴식을 못 취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잠을 못 자고, 잠을 못 자면 예민해지고, 그걸로 인해서 문제 행동이 생각보다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런 아이들한테는 저는 괜찮을 것 같은데, 사실 분리불안에는 더 나쁘다.
0: 이걸 버리는 게 저희의 목표예요.
2: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네, 버릴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3: 설쌤도 이런 건 처음 보시죠? 아이를 향한 보호자의 애정으로 완성된 자료집인데요.
0: 이제 통상적으로 쓰이는 그 분리불안 약물 좀 검색해서 알아보고,
1: 네.
0: 그리고 이제 그 원인을 좀 찾아본 다음에, 그리고 이제 선생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 것들.
1: 대단한데? 이거 웬만한 훈련사보다 나은데요?
0: 정말 간절해가지고.
1: 네. 지금 분리불안 원인 가장 먼저 보일 것 같으세요?
0: 일단 흥분도가 되게 높은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갑작스럽게 보호소에 들어가게 됐잖아요. 근데 입양이 되지도 않고, 모르는 사람은 계속 지나가는데 자기는 철장 안에만 계속 갇혀 있으니까, 그로 인한 문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면서 분리불안이 좀 생기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1: 내가 한번 가족이나 무리가 생기고 나면 그 무리와 항상 같이 있고 싶어 하는 기질. 그러니까 조금 더 독립적인 기질과 의존적인 기질을 본다라고 한다면 그런 의존적인 기질을 타고났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이 분리불안의 스위치를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이 스위치가 되게 예민하게 잘 켜지게 하는 또 어렸을 적의 경험들이 있어요. 모경과 너무 일찍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어렸을 적에 내 무리와 신뢰감 있고 안정적인 경험을 많이 못 해본 애들. 그러다가 새로운 가족을 만나면 이 입장에선 진짜 놓치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이 분리불안의 이 스위치를 더 예민하게 켜지게 하는 요소고 이걸 쫙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보호자님 MBTI 가장 마지막이 어떻게 되세요?
0: J예요.
1: 네, 딱 봐도 알아요. 네, J예요. 분리불안 가진 애들은 J예요. 자기가 경험적으로 그 스케줄표를 머릿속에서 가지고 있는데 코로나 때 왔기 때문에 내 머릿속의 계획표에는 혼자 있는 게 없어요. 근데 그걸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다른 아이들보다 더 힘들 거예요. 이걸 만드는 거는 힘든 과정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강박적인 것도 있고 제가 영상 봤을 때 벨크로독 증상이 있어요.
0: 그게 뭐예요?
1: 벨크로독. 항상 붙어 다녀요.
0: 아, 맞아요. 항상 붙어 다녀요.
1: 보호자한테 벨크로처럼 딱 붙어서 계속 붙어 다니려고 해요. 이거 밀어내면 더 심해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무시하기 시작하면 얘는 더 달라붙어야 돼요. 그래서 분리불안이 더 심해지는 연구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무시하거나 이럴 필요 전혀 없어요. 근데 되게 신기했던 것 중에 하나는 준비하는 과정에서 불안해해요?
4: 불안해하지 않아요.
1: 지금 보면 잘 있다가 나가시면 나가실 때까지 괜찮아요.
0: 맞아요.
1: 근데 이제 나갔을 때 시작돼요. 근데 보통의 좀 아이들은 보호자가 준비를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불안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이거 교육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0: 아니면 산책을 많이 나가서 저희가 나가는 준비를 좀 기분 좋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라는.
5: 방음 부스에 들어가는 일이 생기면은 발에 붕대를 감아야 되다 보니까 상처 때문에 붕대를 꺼내면 불안이 시작.
1: 그렇겠지.
5: 떨긴 해요. 약간 좀. 아, 나 방금 부스 들어가는구나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1: 컨트롤 하더라도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릴 거고 이게 꼭 불안만은 아닐 것 같기도 하다. 이렇게 불안 플러스 좌절감도 있어서 더 크게 지금 터지는. 이제 혼자 있는 게 쉽진 않은데 문제는 뭐냐면 그 쉽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되게 심해요. 공황까지 올 정도예요. 그래서 약이 필요한 거예요.
0: 과호흡이 항상 오더라고요.
1: 네, 이게 공황까지 올 정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약을 쓴다라는 건 우리 편하자는 게 아니에요.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게 우리 편하자는 거예요.
0: 맞아요.
1: 방음 부스가. 우리 사람들이 편하자.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주지 말자. 그가 방음 부스고 불안을 낮춰주는 그 용량을 잘 찾아서 약을 먹이고 외출하는 게 연습인 거예요.
3: 문제는 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었다는 건데요.
0: 밥통이가 먹었던 약이 문제가 그 아이가 되게 많이 그냥
6: 처지긴 했어요.
0: 네, 처지고 산책을 하는데 후각 추구를 전혀 하지 않아가지고 자극을 아예 느끼지 않으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저는 부작용으로 보아가지고
1: 부작용이죠. 그거는 부작용이고 네. 그 약 같은 경우에는 매일 주기적으로 분리불안에서는 그렇게 쓰는 게 아니라 이벤트성으로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외출하기 한두 시간 전 그때 이제 혼자 있을 때 불안을 낮춰주기 위한 용도로 많이 쓰고 매일 데일리 베이스로만 이렇게 처방을 하지는 않아요.
0: 그래서 밥통이가 많이 처지게
1: 그렇죠. 그러니까 매일 먹게 되면 매일 처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 가지 방법을 쓰거든요. 근데 그중에 가장 많이 이제 쓰는 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외출 전에만 약 먹고 나가기. 우황청심환처럼 단시효성 항불안제들을 외출하기 전에 한두 시간 전에만 먹고 외출이 없는 날에도 매일 먹는 약을 데일리로 약간의 치료적인 목적을 가진 약을 꾸준하게 먹으면서 외출 전에 외출 전 약도 같이 먹는. 근데 밥통이는 후자의 방법을 써야 돼요.
3: 문제의 방음부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 저층에 중문이 없잖아요.
0: 네, 맞아요. 중문이 없어요.
1: 그런 집에는 안 버리고 얘 집으로 굳이 버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리불안용으로만 쓰지 마시고 오히려 저는 소리민감증 있는 아이들의 나만의 휴식 공간으로 만들어주면 저거는 정말 좋은 거예요. 네, 제가 진짜 중요하게 여기는 게 소리 안 들어오게 하는 거거든요. 버리지 마세요. 그리고 분리불안은 따로 해결하고.
0: 아, 네. 저기는 휴식 공간으로 이제 보호자가 외출했을 때는 거실에서 신나게 놀 수 있고.
1: 그렇죠. 저희가 이제 한번 외출 연습을 한번 해볼 건데
0: 네.
1: 우선은 옷을 한번 입혀볼 거예요.
0: 네.
1: 이 옷은 상체를 압박하는 옷인데 이 사람이나 동물들이나 상체가 압박이 되면 부교감 신경이 조금 더 활성화돼요. 그러면서 흥분도가 조금 낮아진다거나 불안이 조금 더 낮아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데 이 특히 이런 모습을 많이 보이는 사람들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0: 나 실제로 가르친 학생들 중에서도 한 20kg 되는 담요를 덮기도 해요.
1: 좀 무거운 담요들 네. 덮어주고
0: 네, 중량 담요라고 해가지고
3: 평소에 옷 입는 걸 좋아하는 밥통이 새 옷도 마음에 들까요?
1: 처음에 좀 어색해할 수도 있어요.
0: 이게 뭐지?
1: 오케이. 그래서 이게 이중으로 돼 있는 거거든요.
0: 한 번
1: 더 당겨주라고. 그렇죠. 많은 분들이 너무 널널하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조금 어색해.
6: 털 때나 이제.
1: 봐봐요. 털. 얘 이렇게 날씬한 애였어.
0: 날씬하구나.
1: 네. 밥통이 뇌 안에서 운전자 역할을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 있고 브레이크 역할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 있어요. 그 전에는 운전자 역할을 하는 신경 전달 물질만 조금 업그레이드 시켰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브레이크를 업그레이드하는 약도 같이 먹어보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박았어요.
0: 오, 되게 새로운 방법 처음 봤어요.
1: 이렇게 해도 잘 먹어요?
7: 먹어볼까? 이건 한입거리죠.
0: 너무 빨리 끝났어, 동이야.
3: 분리불안 교육 첫 걸음. 좋아하는 간식을 준비합니다.
1: 여기서 줄 거예요.
0: 네.
1: 그리고 조금 먹는 모습 보이면 네. 우선 중문까지만 가볼게요.
0: 네. 네. 동이야, 이리 와봐. 동이야, 앉아. 옳지. 자.
1: 문 이렇게 덜컥덜컥 소리 한 번만 내볼게요. 그 문만, 중문만. 네. 네, 들어와서 뺏어보실게요.
3: 이 간식은 혼자 있을 때만 주는 거죠.
1: 네. 잠시만 다시 기다렸다가
0: 앉아.
1: 네, 주세요.
0: 다시 문 쪽으로 가.
1: 네, 다시 문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문 직접 열지 마시고 저 현관문만 이렇게 덜컥 소리가 나게만 한번 해볼까요? 네, 돌아와서 뺏어볼게요.
3: 엄마보다 간식에 집중하도록 하는 건데요.
1: 네, 계속 반복해볼게요. 이제 문 한 번만. 잠깐만요.
0: 네.
1: 기다려보실게요. 다시 먹을 때 해야 돼요.
7: 느낌이 쎄한데.
1: 얘가 이런 거 반복하면 눈치가 빠른 아이라서. 네, 뺏진 않을게요.
0: 네.
1: 자기 먹게 해줄게요.
0: 지키려고 한다.
1: 네.
3: 이제 더 편한 자리를 찾아줍니다.
0: 올라가.
3: 간식을 주고 엄마는 나가보는데요. 밥통아, 웬일이야? 엄마보다 가

0: 분위기도 좋아진 거야?
1: 오, 좋아. 네, 들어오세요. 아직 아예 다 닫진 말고.
2: 맛있는 간식은 엄마가 없을 때만 먹을 수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1: 쇼파 괜찮네요. 쇼파가 더 안정적으로 보여요. 시 두 분 이제 같이 나가보죠. 네, 같이.
0: 밥통아, 엄마랑 아빠 다 나간다. 너 진짜 안 따라갈 거야? 세상에, 이런 모습 처음이야.
1: 이런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우선 지금은 우리가 있기 때문에 들어오셔도 돼요.
3: 뭐야? 제가 웬일이야?
1: 저희 있어서 아. 우선은 네.
0: 잘하고 있어. 이대로만 하면 돼.
4: 두 분 먼저 나가보실까요? 제가 남아있어 볼게요.
0: 밥통아, 갑자기 왜 그래? 산책 가는 거 아니야.
4: 남아있어 볼게요. 네. 두 분 먼저 나가.
5: 왜 나만 두고 가요?
0: 그래, 밥통아. 설쌤한테 놀아달라고 해. 아니야. 엄마, 아빠 기다릴 거야.
2: 이럴 때 편하게 쉴 자리를 마련해주면 도움이 된대요. 밥통이도 이 자리가 마음에 드는구나.
0: 어? 오, 그렇지. 좋아. 그렇게 쉬면 되는 거야.
2: 엄마랑 아빠는 밖에서 관찰 중인데요.
6: 아직은 설쌤이 안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3: 네.
6: 어떠세요? 약 먹고 지금 통의 반응 보시는 느낌이?
3: 원래는 다른 사람이랑 있을 때 흥분도가 좀 높은 편인데 지금 밥통이가 되게 차분하게 엎드려 있는 걸 하는 거 보면은 약이 잘 맞고 있는 것 같아요. 설쌤이 나오고 나서 정말 문제 행동이 있지 않은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설쌤 움직였는데 그대로 엎드려 있어요.
2: 그대로 푹 쉬면 되는데 아, 왜 이러나.
5: 혼자 있기 싫단 말이에요.
1: 지금 서 있잖아요. 네. 저희 목표는 앉아야 돼요. 앉기만 해도 돼요. 첫날 목표는. 가장 좋은 건 엎드리는 거고.
3: 근데 밥통이가 이렇게 오랫동안 가만히 있는 거 처음 봐요.
1: 더 봐도 될 것 같아요. 지금 네. 용량이. 지금 이 텐션으로 다칠 것 같진 않아서.
3: 네.
1: 좋아.
3: 우와.
1: 그냥 하품 정도, 그러니까 스트레스 시그널로 하품 정도만 나타나는 건.
3: 지금 가장 좋아진 거는 바로 짖지 않아요.
1: 네. 상황 판단을 좀 하는 건데. 저는 여기서 포기라는 게 조금은 나왔으면 좋겠어요.
3: 저도. 실제로 계속.
7: 제발.
1: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이게 제가 원하는 거예요. 그렇지. 지금 아직 울긴 하는데.
8: 알겠습니다. 아직이야.
3: 그래도 아는 거 처음 봤어.
1: 제가 원래 첫 번째 목표가 파괴 행동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몇 번 긁다가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3: 맞아요. 저희가 좀 더 노력할게요.
1: 아니에요. 지금은 노력을 하실 수 있는 만큼 다 했던 거예요. 지금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했을 때예요.
8: 너무 얌전하다.
3: 너무 좋아졌어요.
1: 근데 이제 이 정도로만 유지되면 민원도 조금 적을 수도 있어요.
3: 네,
1: 이 정도로만
3: 맞아요.
1: 유지되면.
3: 원래 쉬지 않고 짖었으니까.
2: 솔루션 전보다 차분해진 밥통이. 탈출 행동이 사라졌고요. 짖는 횟수와 크기도 확 줄었습니다. 앞으로 점점 더 좋아지겠죠?
1: 완벽하지는 않지만 저는 아주 큰 희망을 봤어요.
3: 저도요.
1: 되게 힘든 케이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왔는데 우선은 제가 아까 우리 시도하기 전에 말했던 거 우선 파괴 행동이 없는지 봐야 되는데
3: 네.
1: 이게 많이 줄어들었어요.
3: 네,
1: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치료 방법들이랑 같이 진행을 하게 된다면 밥통이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좋아지는 모습을 볼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1: 그동안 너무 고생 많이 하셨었고
3: 사실 방음 부스를 드린 게 밥통이가 워낙 청각이 예민하다 보니까 청각 자극이 좀 줄어들면은 더 분리불안이 낮아질 줄 알고
1: 아니 맞아요 근데 그것도 맞는
3: 했었는데
1: 거예요.
3: 사실 저는 비전문가 입장에서 밥통이한테 더 좋은 솔루션을 주지 못했던 게 너무 미안한데 선생님 덕분에 밥통이가 남은 전생을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해요.
1: 방송 끝나고도
3: 네.
1: 끝까지 잘 도와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3: 감사합니다.
1: 네, 고생하셨어요.
3: 네.
1: 너도 고생했어.
3: 아이고, 좋네요.
2: 밥통아, 그동안 힘들었지? 이젠 다치지 말고 울지 않기 약속하는 거야. 밥통이 내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7: 형이 엄마 아빠 나갔다 올게.
2: 방음 부스 대신 방석 위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는 밥통이 한결 편안해 보이네요.
7: 이제 쉴 거야 혼자서?
2: 아직 완벽하지는 않지만 계속 노력하는 중이랍니다. 방음 부스 대신 예쁜 새 집도 생겼대요. 이제 지옥 같은 시간은 끝내고 꽃길만 걷자.

0: 또 시작했다 또. 잠시 그만 나가 형님 해보네
1: 패치모아에서 냄새 잡는 요술 배변 패드를, 댄스 소셜 클럽에서 지렁이 댄스 스프레이를, 오디에이시에서 반려동물 케어 세트를, 반려동물 행복 라이프 허글에서 동결 건조 간식을 드립니다.
2: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3: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2: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로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4: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 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0: 먹고 싶은 건 많은데 예전만큼 음식 삼키는 게 어려우신가요?
1: 어떨 때는 자다가도 막 토하고 이게 물을 먹어도 꽉 걸려갖고 안 내려가는 경우도 있었어요.
2: 여기 명치뼈가 항시 우리 항이 아픈데 심하면 이제 여기서 불이 활활 타고 막 이 전체가 아파서
0: 하루에도 수백 번 우리가 먹는 음식이 지나는 길. 입과 위 사이를 잇는 약 25cm의 통로. 식도다.

0: 이곳이 병드는 순간 일상은 지옥이 된다.
1: 역류되는 물질의 대부분이 위산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산입니다. 그냥 우리가 보통 공업용으로 쓰는, 그래서 뭐든지 다 녹일 수 있는.
0: 염산을 들이붓는 고통, 그 고통의 끝에서 마주하는 잔혹한 질환.
2: 식도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수술이고, 그다음 복잡한 수술이고,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나 사망 가능성이 다른 수술보다는 훨씬 더 높은 건 틀림이 없습니다.
0: 식도질환의 처음과 끝을 책임진다. 염증과 초기암을 막아내는 내시경 치료부터 최고난도의 식도암 재건 수술까지, 막히고 무너진 식도를 살려내기 위한 두 명의 치열한 사투가 시작된다.

0: 그저 마음 편하게 밥한술 삼켜보는 게 평생의 소원이 됐다는 65세 윤영식 씨.
1: 식후에는 항상 그게 나타납니다. 음식물이 계속 올라와가지고 소고지 되새긴 거지 계속 씹고 또 넘어가야 되고 이게 받아주질 않는 것 같아가지고 그게 너무 악화가 돼가지고 뭐 하면 이게 역류가 된 지는 뭐 한 3, 40년 전에부터 역류가 되는데 이 관리를 제가 오케이 안 해가지고
0: 처음엔 누구나 겪을 법한 가벼운 속쓰림이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가슴 한가운데 불이 나는 듯 자결감이 찾아오고 극심한 흉통에 시달렸다. 위산 억제제만으로는 증상이 낫질 않아 소화기내과 김도훈 교수를 찾았다.
2: 얼굴이 어두워지신 것 같아요. 계속 힘드셨죠?
1: 예, 계속 안 좋으니까요. 이게 계속 음식물이 역류되고 또 먹기도 거부하고 계속 트림이 나오고.
2: 근데 사실 지금 요즘 제가 드렸던 약은 약 중에서는 가장 위산 조절이 잘 된 약이에요. 굉장히 강력하게 억제되는데 그걸로도 지금 조절이 잘 안 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심한 식도염이신 것 같아요.
0: 윤영식 씨의 식도 점막에 핥힌 것 같은 상처와 염증이 눈에 띈다. 식도는 인두와 위를 잇는 가늘고 긴 소화기관이다. 식도 위아래에는 수축과 이완을 조절하는 괄약근이 있다. 우리가 음식을 삼키면 상부 괄약근이 열리며 연동운동으로 음식을 밀어낸다. 음식이 위장으로 내려가면 하부 괄약근이 수축을 통해 위산의 역류를 차단한다. 위장에 도달한 음식물은 강력한 위산과 섞이며 소화 과정을 거친다. 이때 식도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위산이 역류해 식도 점막을 손상시킨다. 그중 하부 괄약근의 힘이 떨어져 역류한 위산이 식도에 염증을 일으키는 병, 바로 위식도 역류 질환이다.
2: 식도 세포는 굉장히 얇고 평평한 세포라고 해서 편평세포라고 표현하거든요. 편평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그게 여러 가지 겹쳐져 있어요. 중층이라고 이제 중복되는 세포들이 겹침으로 인해서 이루어져 있는데 그런 세포들은 위산에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식도는 점액층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식도는 음식물을 받아서 잘 내릴 수 있는 기능을 하는 장기고 식도 자체에는 위산이 없기 때문에 위산으로부터 보호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있는 위에 있는 위산이 식도로 올라왔을 때 그때는 위산 보호 기능이 없는 식도의 상피가 굉장히 손상을 받게 되는 그런 역할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0: 윤영식 씨의 경우 장기간 약물 복용에도 증상이 지속돼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진 상태다. 곧바로 시술을 진행하기로 했다.
2: 젤리, 카테터 들어갑니다.
0: 느슨해진 하부 식도 괄약근에 고주파 에너지를 전달해 병든 근육과 세포를 강화하는 치료다. 먼저 입을 통해 특수 제작된 카테터를 하부 식도 괄약근 위치까지 삽입한다.

0: 풍선을 부풀려 식도 내벽에 밀착시키면 미세한 바늘 전극 4개가 근육층까지 삽입돼 고주파 에너지를 방출한다. 그 다음 위치와 각도를 변경해가며 식도 하부부터 위장 입구의 여러 구역에 고주파 에너지를 고르게 조사한다. 열 자극을 받은 조직은 스스로 재생 과정을 거친다. 이 과정에서 느슨했던 괄약근이 원래의 탄력을 되찾게 된다.
1: 반칸 안 빼고 해볼게요. 니들이 좀 모자라나 싶어서 닿는 게.
0: 계속해서 꿈틀거리는 비좁은 식도안. 바늘이 들어갈 정확한 위치와 깊이를 찾는 것은 온전히 집도의의 몫이다.
1: 처음에 46 했죠, 46? 46 한 번만 더 할게요.
0: 식도 벽에 찌른 4개의 바늘.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압력과 온도를 미세하게 조절한다.
1: 여기 뒤로 한 발 물리니까. 네, 됐습니다. 그만하고 내시경 보겠습니다.
0: 내시경을 통해 목표로 한 부위가 제대로 치료됐는지 살핀다.
1: 하얀 점들이 바늘이 들어간 자리입니다.
0: 고주파 에너지가 조사된 흔적이다. 머지않아 괄약근도 본래의 탄력을 되찾을 것이다. 그렇다면 식도염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일까?
1: 식도염이 생기는 병태생리가 일과성 하부식도 괄약근 이완이라고 하는 건데 그게 왜 생겼는지는 사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야식이나 뭐 과식이나 아니면은 술, 담배, 커피 같은 걸 드셔도 역류를 하지는 보통은 않거든요. 근데 식도염 환자분들이 그런 상황에 노출이 되었을 때 하부식도 괄약근을 조금 더 이완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증상을 더 조장시키는 거죠. 비만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위 안에 음식물이 제대로 잘 안 내려가서 좀 다른 사람보다 오래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임신했을 때도 그러고요. 그런 사항들이 됐을 때 역류가 되는 기회가 높아지는 거죠.
0: 식도 점막을 자극하는 일상 속 식습관들. 역류성 식도염은 이제 국민 10명 중 1명이 겪고 있을 만큼 흔한 질환이 됐다. 수십 년간 가해진 자극과 만성적인 염증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돌연변이. 드물긴 하지만 식도암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1: 우리나라의 식도암은 편평세포암이라고 하는 세포암이 거의 한 95% 이상을 차지하고 한 2-3% 정도가 선암이라고 그 선암의 대부분의 원인이 식도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장기적인 위산 노출 때문에 생기는 하부식도의 점막 변화라고 생각하면 되고 거기서 계속 이제 자극을 받고 반복적인 그런 역류가 있을 때 암으로 바뀌는 거죠.
0: 암세포가 뿌리내리는 순간 치료의 판도는 완전히 달라진다. 54세 조홍래 씨는 식도암 2기 판정을 받았다.
2: 소화가 잘 안 되거나 뭐 불편감 이런 건 없었어요?
3: 그런 증세는 별로 없었고 이제 밥 먹고 난 다음에 여기가 이제 가끔 걸리는 느낌이 있었는데 별로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을 했는데 찌개라든가 자극성 있는 음식 좋아하거든요. 네. 뭐 뜨겁거나 좀 얼큰한 뭐 매운 거 이런 걸 좋아해가지고 아마 많이 생기지 않았을까.
0: 암세포는 이미 근육층까지 침투한 상태였다. 그는 수술 전 종양 크기를 줄이기 위해 항암 치료를 받았다. 환자의 주치의, 심장혈관 흉부외과 김용희 교수다. 독한 항암 치료 끝에 암세포는 얼마나 줄어들었을까?
4: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항암 방사선 치료 후에는 검사한 거 보면은 이제 병변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펫 검사한 거 보면은 아까는 이제 노랗게 빛나서 보이는 이제 병변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병변도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변이 더 이상 보이진 않고 있고요.
0: 항암 치료의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0: 가슴, 목을 다 같이 절개해야 되는 수술 부위가 몸통 전체에 걸쳐 있는 가장 이제 수술 부위가 넓은 수술입니다. 식도 주변에 이제 위험한 장기들이 굉장히 밀접해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기관지랑 식도는 바짝 붙어 있습니다. 따로 어떤 경계가 나눠지는 게 없습니다. 그것들을 전부 다 방리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다른 수술보다는 더 어렵지 않을까 싶고.
1: 본격적인 수술이 시작됐다. 오늘 식도암 수술은 위장관 외과와의 협진을 통해 이루어진다. 암이 있는 식도를 떼어내고 그 자리에 위장을 끌어올려 새로운 식도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다. 조홍리 씨의 암은 식도 중간 부분에서 발견됐다. 수술은 먼저 흉강으로 접근해 로봇팔로 암이 발생한 식도를 주변 장기들과 하나하나 박리시킨다.

0: 직도를 절제하기 위해 미리 준비하는 것이다. 그 다음 복강경 수술이 이어진다. 위장 주변의 림프절을 모두 제거한 뒤 위장을 세로로 길게 잘라 얇고 긴 원통형의 위장 도관을 만든다. 다음으로 다시 흉강을 열어 방리해둔 식도를 절제한다. 마지막으로 위장 도관 끝부분과 절제 후 남은 흉강 내 식도를 이어붙이면 수술이 마무리된다. 비좁은 갈비뼈 사이로 식도를 분리한다. 김 교수의 손끝엔 망설임이 없다. 정교한 로봇 팔과 10배 이상 확대된 로봇 시야 덕분에 주요 장기 사이로 얽힌 미세 혈관까지 완벽히 살려낼 수 있다. 다음은 위장관 뇌과의 복강경 수술이다. 정성화 교수가 새로운 식도가 될 위장 도관을 만드는 수술에 나섰다. 위장에 혈류를 공급할 혈관을 남기고 주변 림프절을 조심스럽게 걷어낸다. 다시 김용희 교수가 바통을 이어받았다. 남아있는 식도와 흉강 속으로 끌어올린 위장 도관을 정교하게 잇는 수술이다.
1: 쉬어. 네.
0: 먼저 림프절 일부를 떼어내 암 전이 여부를 확인하는 동결 절편 검사를 보낸다. 결과를 기다리는 사이 식도를 조심스럽게 절제한다. 마침내 암덩어리가 떨어져 나왔다. 잠시 후 조직검사 결과가 도착했다.
2: 정성님, 리프 로딥 라이트 리커런트 라인자의 정점은 네거티브 4 라인자의
0: 다행히 목소리를 관장하는 중요 신경 주변에 전이가 없다.
3: 항암방사선 치료를 해가지고 암세포는 아마 반응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식도인데 병변이 한 이 정도에 있어야 되는데 현재 보이는 병변은 없거든요.
0: 이제 남은 식도와 위장 도관을 문합하는 것으로 수술은 마무리된다. 식도암은 대부분 위내시경 검사를 하다 우연히 발견된다. 초기에 식도암을 찾아내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3: 우리 내시경 이름 자체가 위내시경이기 때문에 배서부터 목까지 천천히 보면서 다 우리가 식도암까지 같이 검사를 한다면 좋은데 그렇게 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발견되는 가능성들이 낮은 거고요. 증상이 생기기에는 식도 자체가 특성상 잘 늘어납니다. 고무풍선 늘어나듯이 잘 늘어나기 때문에 암이 웬만큼 커지지 않는 한은 사실상 환자분들이 음식물을 못 먹는다든지 그러진 않습니다. 근데 아무 문제 없었다. 그런데 갑자기 암이라니 무슨 소리냐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0: 현재로선 초기 식도암을 잡아낼 방법

0: 방법은 내시경 검사뿐이다. 우리가 절대 검사를 미뤄선 안 되는 이유다. 식도암은 림프절 전이가 시작되는 2기가 넘어가면 5년 생존율이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진다. 하지만 초기에 발견하면 완치율이 무려 80%에 육박하고 내시경만으로도 암을 제거할 수 있다. 그렇다면 식도암의 원인은 무엇일까? 주범은 잦은 음주와 흡연 두 가지를 동시에 할 경우 위험성은 최대 100배까지 뛴다. 여기에 뜨거운 음식을 즐기는 습관과 방치된 위식도 역류 질환도 위험 요인이다. 식도에 생긴 질환은 평범한 일상을 처참하게 무너뜨리기도 한다. 모두가 기다리던 점심시간이지만 박현자 씨에겐 가장 두렵고 고통스러운 시간이다. 가슴이 또 답답하다. 음식을 넘기려고 하면 할수록 가슴을 짓누르는 고통이 밀려온다. 잠시 후.
1: 토하신 거예요?
2: 네. 먹었어요. 그래도 오늘은 괜찮아. 어떨 때는 막 토하고 오랫동안 토할 때 있어요. 너무 토하고 나면 좀 괜찮아요.
1: 드십시오.
2: 감사합니다. 죄송해요.
1: 아니요.
2: 아이고 괜히 그래.
0: 밥 한 숟가락의 일상이 박현자 씨에겐 매일 치러야 하는 전쟁이 됐다. 증상은 언제부터 시작된 걸까?
3: 물만 먹어도 토하고. 그래서 병원을 찾아갔어요. 내 동네 병원만 4, 5년을 다녔죠. 그랬는데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하더라고요.
1: 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었다고요?
3: 네, 없었어요.
1: 역류성 식도염
3: 네, 그걸 먹으면 막 더 막 위장약 보호제를 먹으면 더 죽어가요. 제가 막 구토를 얼마나 하는가 막 이 배에 창자가 따로 오늘도까지 화장실 가서 구토를 하는 거예요.
0: 병원을 전전한 지 5년째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김도훈 교수를 찾았다.
3: 처음 들었어. 그러다 보니까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제가 너무나 많이 고통스러웠고 힘들었기 때문에 근데 막 정신과로 가보고 신경쓰이다 보니까요. 그런데도 아무 차고가 없어요. 차도가. 그런데 그 안에 너무 고통스러웠던 것들이 한꺼번에 밀려온 거예요. 가고 여기서 딱 병명이 나오니까 저도 모르게 막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0: 마침내 찾은 고통의 원인. 문제는 하부식도 괄약근에 있었다.
4: 이런 여기 하나 이런 거 보이잖아요.
1: 예.
4: 이렇게 이게 이제 갑자기 확 수축돼서 생기는 거거든요. 이렇게 수축이 되면은 조형술로 보면은 식도를 손으로 움켜진 모습 푹 들어간 이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움푹 들어가 있는 이게 이제 이런 수축을 나타내는 비정상의 수축 나타내는 그다음에 나가는 출구가 안 열리 내시경을 갖다 댔는데 안 열리잖아요. 그다음 더 밀었는데 또 안 열리고 여기거든요 여기. 그다음에 또 안 열리고 이제 겨우 이제 통과한 거죠 이때.
0: 흔한 역류성 식도염으로 오해받기 쉬운 탓에 그동안 환자는 제대로 된 병명조차 알지 못했다.
4: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4: 네. 또 눈물이 나신다.
5: 눈물이 나요.
4: 그동안 너무 힘드셨나 봐요.
5: 네, 힘들었어.
4: 네. 그 제가 가지고 온 내시경을 봤는데 네. 아마 식도 끝이 좀 좁아져가지고 네. 잘 안 열리는 그런 병이 맞는 것 같아요.
0: 병명은 식도이완 불능증. 하부식도 괄약근이 꽉 닫혀있는 상태다. 식도는 불과 4mm밖에 안 되지만 자세히 보면 총 4개의 층으로 겹겹이 이루어져 있다. 그중 음식을 쥐어짜며 아래로 밀어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두꺼운 근육층이다. 식도 이완 불능증은 이 근육층에 생긴 질환이다. 근육에게 이완을 명령하는 신경세포

0: 세포가 파괴돼 하부식도 괄약근이 꽉 조여져 풀리지 않게 된다. 결국 음식물은 고스란히 식도에 쌓이고 연동운동마저 멈추면서 식도는 제 기능을 잃게 된다. 식도 이완 불능증은 내시경적 식도 근절개술로 치료할 수 있다. 지나치게 수축된 하부식도 괄약근 일부를 내시경으로 절개하는 방법이다. 수술 전 먼저 엔도플립 검사를 시행한다. 특수 풍선을 식도 끝에 넣고 압력을 가해 환자의 괄약근이 얼마나 잘 늘어나는지 측정하는 검사다. 박현자 씨의 상태는 심각했다.
1: 압력당 단위 면적이 얼마나 벌어지는가를 나는 0.3이면 굉장히 낮거든요. 정상이 한 3에서 5 정도 되는 상황이라서 이분은 결국 저 치료를 저 숫자를 좀 더 높이는 예, 치료의 목표입니다.
0: 본격적인 수술이 시작된다. 수술은 피부 절개 없이 내시경 카메라가 환자의 식도 안쪽으로 깊숙이 들어간다. 그 다음 점막에 작은 구멍을 내어 점막 하층을 따라 문제의 하부식도 괄약근에 도달한다. 미세한 전기 칼을 이용해 식도를 조이고 있던 두꺼운 근육을 길게 잘라낸다. 마지막으로 풍선 카테터를 삽입한다. 괄약근 부위에서 풍선을 부풀려 압력을 가하면 식도 근육이 확장된다. 식도 근육이 얼마나 확장했는지 모니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 나이프. 이거 나이프를 합니다.
0: 조심스럽게 하부 식도 근육을 절개한다.
1: 보통 정상이 한 3에서 5 정도가 되는데 지금 한 3에서 3.1, 3.2, 3.3, 3.5까지 지금 나오고 있고요. 속이 짤록한 모양만 봐도 이전보다는 많이 넓어져 있습니다. 압력이 높으면 빨갛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 지금은 빨갛지 않은 색깔로 많이 있는 걸로 봐서 색깔을 봐서도 괜찮고.
0: 수술 전과 비교해 괄약근의 압력은 정상으로 떨어지고 식도 내강은 눈에 띄게 넓어졌다. 굳게 닫혀있던 괄약근이 마침내 원래의 상태로 돌아온 것이다. 지혈용 클립으로 봉합하면 수술은 끝난다. 그렇다면 역류성 식도염과 식도 이완 불능증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2: 역류성 식도염은 주된 증상이 위산 역류와 가슴 쓰림이고 그렇지 않은 시간대에는 정상적인 식사를 할 수 있으시거든요. 그런데 이완 불능증 같은 경우는 이게 식도에 음식물이 거의 종일 있기 때문에 항상 식도염 같은 증상이 하루 종일 나타난, 만약에 식도염이라고 오인됐을 경우는 식도 이완 불능증이 오랫동안 7년 이상 이완 불능증을 앓았을 경우에 식도암의 위험이 높아진다,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그만큼 식도에 많은 부식된 음식물들이 고여 있어서 그걸로 인해서 식도세포가 변할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0: 역류성 식도염 증상으로 병원을 찾은 또 한 명의 환자, 74세 조효자 씨다.
3: 누워서 잠을 자기 시작하면은 한 뭐 12시도 그러고 2시도 그러고 여기서부터 시린 증상이 이렇게 올라오면 목이로 올라와요. 쓰린 증상이. 그럼 이렇게 일어나서 이렇게 앉아 있어야 돼요. 앉아서 그게 이제 앉아서 있으면 그게 쓰린 증상이 사르르 가라앉아요. 어느 때는 뭐 한 시간도 쇼파에 와서 앉아 있고 짧아요. 한 30분 앉아 있다가 가서 자고.
4: 매번 식사 후에 그런 건가요?
3: 아니, 잘 때. 매운 거 먹으면 낮에도 쓰린 증상이 있는데 내가 매운 거를 안 먹지요.
4: 쉽지 않잖아요.
3: 바로는 동네 병원 내과 갔지요.
4: 내과 가니까 뭐
3: 거기서 한 달, 거기 바로 식도염이라고 그러지요. 올라오니까. 거기서 한 달 치료했는데 안 돼갖고 이제

0: 종합병원으로 다니기 시작한 거죠.
1: 정확한 진단을 위해 먼저 검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환자의 코를 통해 얇은 측정관을 식도 끝까지 밀어넣는다.
2: 제가 시작하면 빨대로 다 드시는 거잖아. 네, 드세요. 이거 빨대로.
1: 역류성 식도염을 감별하는 검사로 24시간 동안 식도로 역류하는 위산의 양을 수치화하는 것이다. 정확한 측정을 위해선 증상이 일어날 때의 일상적인 식사가 필수다. 통증 탓에 한동안 입에도 안 댔던 반찬들로 오랜만에 식사를 해본다. 다음 날 다시 병원을 찾은 주효자 씨. 과연 검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
3: 그리고 평소에 예를 들어서 김치나 이런 자극적인 음식들을 이전에 치료하기 전에는
0: 안 먹었지요.
3: 예, 먹으면 불편할까 봐 안 드신 거죠. 예. 그리고 이전에 먹어서 불편했던 적이 있었나요?
0: 그럼요.
3: 많이 불편하셨어요? 예. 근데 이번에는 김치 먹고 하는 걸 한번 시도는 해보셨어요?
0: 어제 먹었지요.
3: 아, 드시고 나서 어떠셨어요?
0: 먹었는데 어젯밤에 뭐 그렇게 쓰리지 않더라고요.
3: 괜찮으셨어요?
0: 네.
3: 여기 보시면은 초록색 이게 뭘 먹을 때예요.
0: 네.
3: 그다음 빨갛게 보이는 이 부분 있죠?
0: 예. 네.
3: 여기 점선 보이죠?
0: 예. 네.
3: 점선이 위산이 얼마나 되는지 하는 척도가 요 수치로 나와 있어요.
0: 네.
3: 근데 식도염 환자가 되려면 이렇게 빨갛게 보이는 부분이 엄청 많아 있어야 돼요.
0: 네.
3: 근데 지금은 특별한 게 없고
1: 실제 역류성 식도염 환자의 경우 위산 역류를 뜻하는 붉은색 막대가 기준선인 pH 4 아래로 뚝뚝 떨어져 있다. 하지만 조효자 씨의 경우 위산이 역류한 흔적이 거의 없다. 그렇다면 위산도 올라오지 않는데 왜 가슴이 타는 듯 아픈 걸까?
3: 이런 경우는 식도 자체가 많이 과민한 것 같아요.
0: 과민해서?
3: 네, 과민증, 식도 과민증이라서 불편하지 않아야 될 시점에 자꾸 혼자 불편해하는, 혼자가 아니고 식도 혼자 불편해하는 거예요.
1: 우리가 음식을 먹고 나면 소화를 위해 식도문이 활짝 열리면서 정상적으로도 위산이 조금씩 올라오기 마련이다. 하지만 식도 감각 신경이 예민해져 그 작은 자극조차 견디지 못하고 가슴 통증이나 속쓰림을 겪는 경우를 식도 과민증이라고 한다. 이 경우 예민해진 감각을 다스리는 신경계 약물 치료를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
3: 과민증 치료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항우울제나 항불안제 같은 것들을 쓰는데 사실 환자가 우울하거나 불안해서 쓰는 건 아니고요. 사실 그 약제의 정확한 기전은 우리가 통증을 느낄 때 누가 예를 들어 꼬집어요. 꼬집으면은 그 꼬집는 신호가 머리를 통해서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아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내려오는 기전에 있는 신경 전달 물질이 대표적인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하나는 이제 노아드레날린이라고 하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세로토닌과 노아드레날린을 차단을 시키면 불필요하게 내가 느낄 수 있는 그런 감각들을 다 차단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항우울제와 항불안제가 같은 기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쓰는 거거든요.
1: 흔한 역류성 식도염인 줄로만 알았다. 하지만 그 오해의 끝에서 예고도 없이 가장 치명적인 병과 마주한 이도 있다. 65세 조경희 씨다.
4: 또 설빨이라 하면은 잘 안 쳐요?
5: 응? 네? 조금 하다 보면 힘이 차요. 예. 네. 그리고 등이 아프고. 그러니까, 잠깐 조금씩 하는 거는 괜찮은데, 오래 하는 거는 좀 벅차죠.
1: 9년 전, 그는 가슴 통증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식도암 2기 선고를 받았다. 그리고 힘겨운 수술을 버텨냈다.
5: 지금, 버스 운전을 한 15년 정도 했었어요. 검사를 했는데 식도 쪽에 뭐가 있는 거예요. 네, 이게 조직 검사를 하니까 이게 이제 식도암이라 판정을 받았죠.
6: 식도암 판정 받고 그 뒤에 어떤 뭐 치료가 있었는지.
5: 완전히 식도를 바로 위에서부터 목 밑에까지 잘랐어요. 식도 밑에다가 위를 끌어올려서 여기다 붙인 거죠, 목 밑에다.
1: 수술 후 철저하게 식사를 조절하며 관리했다. 힘든 시간을 잘 버텨냈고 이제 모든 게 괜찮아진 줄 알았다.
5: 지난주엔 제주도를 모시고 갔다 왔어요. 우리 가족들끼리 다.
7: 예, 저기다고.
5: 네, 이제 어머니가 이제 다음 달에 구순. 예. 근데 이제 내가 수술을 가고 그러면 이제 그때는 같이 식사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번에 그냥 가족끼리 모여서 한 2박 3일 모여서 한번 나 수술하고 하니까 견뎌갑니다. 제주도 가자 그래서 가족끼리 가서.
1: 그런데 어머니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다. 아들이 곧 과거 식도암 때보다 더 큰 수술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7: 아, 이거 따서 갖고서 와서 구경 갖고 얼마나 좋겠어.
5: 아이고, 걱정 마요. 어차피 뭐 걱정한다고 되는 거 아니고 마음 편히 놓고 그냥 집에 계셔. 수술 잡았고 되니까.
7: 건강하게 수술 잘 받고 오면 이게 지고.
1: 마주앉아 나누는 이 평범한 밥상이 수술 후에도 다시 온전히 허락되기를. 며칠 뒤 불안과 기대가 교차하는 이번 첫날. 조경희 씨의 식도는 지금 어떤 상태인 걸까?
8: 마지막 시행했던 내시경 소정에서 보면은 이제 식도 재건술을 위해서 사용했던 위장 도관 하부 쪽에 이렇게 궤양성 병변이 보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직 검사를 시행했고 이 검사에서 결국은 이제 식도암이 아닌 위암이 이제 확인이 되었습니다. 내시경 절제술을 시도하기에는 위치가 안 좋게 됐고 내시경 절제술을 하기에는 좀 이제 병변이 좀 진행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아 있는 이제 치료 방법이 수술밖에 없었고요.
1: 식도를 절제한 후 식도 역할을 한 위장 도관에 암세포가 자라난 것이다. 조경희 씨의 수술이 시작됐다.
9: 제 수술이 굉장히 크고 험합니다. 이제 기존의 식도암 수술보다 난이도도 몇 배나 올라갈 거고요. 일단 기존에 넣어놨던 이제 위 장기를 다시 꺼내야 됩니다. 그걸 떼내는 과정이 굉장히 험난합니다. 폐나 기관지나 심장이랑 착착 달라붙어 있고 수술한 지도 벌써 9년 됐으니까 더 단단하게 잘 하나의 조직처럼 붙어 있을 거고 그걸 다 절제를 해내야 됩니다. 통상적인 대장을 이용한 식도암 수술보다는 좀 어렵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1: 그 어느 때보다 긴장된 분위기 속에 수술이 시작됐다. 이번 수술은 흉부외과 김용희 교수를 필두로 위장관 외과와 대장 항문외과가 총출동하는 거대한 릴레이 협진이다. 조경희 씨는 식도 통로로 만든 위장 도관에서 위암이 발견됐다. 수술은 먼저 흉관으로 접근해 주변 장기와 단단히 유착된 위장 도관을 박리한 후 절제한다. 그 다음 복부 쪽으로 내려와 남아있는 위장 도관을 절제한다. 그리고 절제된 위장을 대신할 새로운 소화관으로 전체 대장의 절반 정도를 분리 절제한다. 다음으로 목을 절개한 뒤 목 부위까지 도달한 대장 도관 상단을 남아있는 경부 식도와 문합한다. 다시 복부로 내려와 수술을 이어간다. 대장 도관의 하단을 소장과 문합하고 절제하고 분리된 소장과 소장을 연결해 새로운 소화 통로를 만들어준다. 이로써 식도, 대장, 소장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소화 경로가 재건되며 수술이 마무리된다. 조심스럽게 위장 도관을 분리하는 김 교수.
10: 대부분 뭐 이쪽 저쪽 공략해야 되는데 저 에이펙스가

0: 시티에서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아주 나쁘지 않다라는. 아, 역시 저 꼭대기는 진짜 살벌하게 붙어있다.
1: 조금만 무리해도 기도가 찢어지거나 혈관이 터질 수 있다. 오랜 세월 다져진 감각과 집요한 인내심이 있어야만 가능한 수술이다. 수술은 어느새 3시간을 넘기고 있었다.
2: 소망.
1: 무사히 암세포가 있는 위장도관을 절제했다. 이제 대장항문외과 김찬욱 교수가 대장을 분리할 차례. 대장에 원활하게 혈액을 공급할 혈관을 찾는 게 핵심이다.
2: 안 좋아?
3: 이 혈관을 살리면?
4: 너무 약하지 않아?
5: 근데 이 맞죠? 혈관 살려면 많이 안 올라올 것 같은데.
2: 얘는 안 잡으면 안 될 것 같아. 이거 메이펄트 같은데.
1: 다행히 가장 튼튼한 혈관을 찾아내 식도 역할을 할 대장 도관을 무사히 방리했다. 다시 바통은 흉부외과로 넘어간다. 떼어낸 대장을 목까지 끌어올려 남은 식도와 연결한다. 이번엔 위장관외과 공충식 교수가 분리된 소장끼리 연결하며 끊어졌던 소화 통로를 재건한다. 숨막히는 긴장 속에 이어진 긴 수술. 수술은 8시간 만에 무사히 끝났다.
2: 다행히도 끌어올려놓고 보니까 대장에 뭐 혈류도 나쁘진 않았고 예상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비교적 수월하게 수술이 끝난 것 같습니다. 뭐 이제는 환자분이 잘 회복하는 게 중요할 텐데 오늘은 아마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 끼고 조금 하루 쉬시는 게 환자분 체력을 좀 찾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 큰 고비를 넘긴 조경희 씨는 머지않아 따뜻한 밥 한 술의 기쁨을 되찾게 될 것이다. 식도암 환자들에게 수술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수술 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무서운 후유증과 마주해야 한다. 64세 박지환 씨는 식도암 2기 판정을 받고 식도를 절제한 지 이제 두 달이 지났다. 오늘은 수술 후 첫 항암 치료를 받는 날. 그의 일상은 수술 전과 완전히 달라졌다.
6: 원래도 뭐 음식을 한 2시간마다 먹어야 돼요. 그래서 바깥에 나가서라도 사람들하고 식사를 잘. 왜냐면 그 사람들은 빨리 먹잖아. 나는 듣고. 이게 언밸런스 되니까. 이제 수술하신 분들도 알겠지만 식사량을 많이 가져갈래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소식 소분해서 자주 2시간에서 3시간 안 넘기고 자주 짧게 자주 먹는 거의 먹으면은 나가서 걸어요. 의도적으로. 그래야 이게 내려가요.
1: 식도암은 수술 자체도 힘들지만 수술 이후 환자가 평생 감당해야 할 몫이 유독 큰 암이다. 식도암 수술 후 환자 몸에선 대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걸까? 식도암 수술 후 환자의 위는 얇고 긴 튜브 형태인 위장도관으로 변형된다. 조금만 먹어도 금방 위장도관이 가득 차 흉부를 압박한다. 그래서 칼로리가 부족한데도 뇌는 배가 부르다고 착각하게 된다. 또한 식도를 절제할 때 소화를 관장하는 미주신경이 절단된다. 곧 뇌로 가는 소화 신호에 혼선이 생기고 환자들은 수시로 밀려오는 가짜 허기에 시달리기도 한다. 고통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음식을 천천히 내려보내는 기능이 사라진 탓에 소장으로 쏟아진 음식이 혈당을 급격히 끌어올린다. 놀란 몸이 인슐린을 과다 분비하면서 다시 저혈당 상태로 빠지는데 뇌는 이를 에너지 부족 상태로 착각한다. 결국 좁아진 위는 음식을 받아들일 수 없는

0: 상태인데도 뇌는 끊임없이 허기를 느끼게 만드는 것이다.
1: 위장이 지금 요 목까지 올라와 있고 그런 괄약근들이 없기 때문에 식사하시다가 기침하면 저희들이 이제 복부압이 올라가면서 쫙 짜주게 되면 음식물이 넘어오는 건 정상이고요. 소화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신경을 다 절제를 해내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머릿속에서 배가 고프다, 배가 부르다, 소화가 안 되는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은 가능한 한 지우려고 노력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그것보다는 시간을 맞춰서 이제 식사를 하시고 시간을 맞춰서 간식 같은 걸 드신다든지 식사하시고 나면 이제 바로 운동을 하신다든지 그런 이제 생활 습관을 새로 만들어가고 거기에 적응하려고 노력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0: 꽉 막힌 식도 탓에 물 한 모금 삼키기 힘들었던 박현자 씨. 수술 후 한결 편해진 모습이다.
2: 보라지, 더덕, 여기 만물상이에요. 다 있어요.
3: 음식재료가 다 있네, 이게.
2: 네. 그냥 안 사 먹어요, 식재료는. 이런 건.
0: 풍성해진 텃밭만큼이나 다시 찾은 그녀의 봄날도 활짝 피어났다.
2: 옛날에는 이렇게 길러도 재미도 없어요. 그냥 해야 하니까 빈 터가 있으니까 아깝고. 그래서 그냥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하면서도 기뻐요. 아, 저기 심어놓으면 수확을 얼마나 많이 열매가 맺을까. 그리고 날마다 보는 재미, 크는 재미.
0: 잃어보고 나서야 알게 된 평범한 일상의 행복.
2: 이 사람이 먹는다는 게 행복인데 이제는 이제 나서면 막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럴 것 같아요.
0: 이 당연한 한 끼를 되찾기 위해 참으로 길고 아득한 시간을 견뎌야 했다.
2: 참 인생의 벼랑 끝에 서보지 않은 자는 모르잖아요. 건강으로 다 잃었을 때 그 아픔은 누구한테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이 있고 자기만의 그 서름이랄까? 말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누구한테. 그런데 지금은 네, 좀 자신감을 얻어가 회복이 되는 거 하면서 자신이 있어가지고 좀 이제 살았다. 안도감이 있고 이제 날개를 펼 것 같아요.
0: 다시 찾은 따뜻한 밥 한 술의 온기가 그녀의 삶을 눈부시게 채워가고 있다. 그렇다면 잃기 전에 지켜야 할 식도 건강, 대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4: 첫 번째는 약물이 아니고 생활 개선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식도가 걱정이 된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식도에 자극을 줄 수 있는 것들을 피해야 되겠죠. 그래서 금연하고 금주하고 좀 덜 뜨겁게 드시고 그렇게 하시는 생활 습관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0: 명의들이 입을 모아 강조하는 당부는 단 하나다. 최선의 치료는 질병이 생기기 전 생활 습관부터 바로잡는 것이다. 무심코 지나쳤던 나의 식탁을 되돌아볼 때 비로소 건강한 내일이 온전하게 흐르기 시작할 것이다.
5: 폐경기까지 잘 버티면 재발하거나 문제가 생기진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6: 폐경을 했으니까 그 시간을 끌었는데
5: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었나.
6: 갑자기 근종이 너무 커진 거예요.
7: 이 나이 돼가지고 상상도 안 했거든요.
8: 통 너무 심했고요. 4시간에 한 번씩 진통제를 먹지 않으면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골반뼈를 드라이버로 쪼이는 기분이에요.
9: 근데 자궁 질환은요. 열심히 치료하면 잘 치료가 될 수 있는 그런 질환이거든요.

0: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1: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2: You need some hot water?
3: Oh, yes.
1: 어린 학생들이
2: This one.
1: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5: 앉으세요.
1: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어렸을 때 다들 어떤 만화를 좋아했었나요?
1: 원더키드 2020 아세요?
2: 아, 예, 예. 공상 과학 만화.
0: 좀 놀라웠죠.
1: 당시에는 진짜 놀라웠던 만화 영화였어요. 그 주제가 또 소방차.
0: 아, 그랬어요?
1: 소방차 형님들을 보셨어요.
0: 원더키드. 우리 장 교수님.
3: 그 아주 어렸을 때는 만화를 못 봤어요.
0: 아, 그래?
3: TV가 이제 아버지의 야구와.
0: 보통 이제 얘기하면, 이쪽이 이제 2020 원더키드 얘기하면 이쪽이 이제 어린이 명작 동화라든가.
3: 아, 일요일에 하는 거.
0: 교회를 가냐 마냐. 뭐 그렇게
3: 교회도 갔기 때문에 저희.
0: 그때 윤영인 시절에는 만화를 볼 타이밍이 없었구나. 되게 남자들은 특히나 이제 우주를 대상으로 한 만화를 되게 좋아했었고.
4: 맞아요.
0: 역시나 뭐, 레전드죠. 마치모토 레이지 감독의 그 은하철도 고급. 철이가 이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저처럼.
4: 네.
0: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제 기계 인간이 데려가는.
1: 그렇죠, 그렇죠.
0: 뭐 그런 여정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4: 네네네네.
0: 근데 이제 그 안드로메다 문화가 나와요.
4: 네.
0: 철이가 이제 가는 데가 왜 하필 안드로메다 은하였을까?
1: 그 작가가 왜 안드로메다 은하로 설정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아무래도 이제 안드로메다 은하가 우리 은하. 주위에서는 가장 대형 은하거든요.
0: 대형이다.
1: 네, 그래서 가장 잘 알려진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5: 아, 그럼 사이에 조그마한 은하들은 또 있는 거예요?
1: 네, 많이 있죠.
0: 잔잔바리 은하들 중에 이제 더 가까운 은하도 있긴 있어요?
1: 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 위성 은하라고 하거든요.
0: 위성 은하?
1: 네. 위성이라고 하면은 우리 달처럼 우리를 돈다. 약간 우리 은하를 도는 그런 은하다.
0: 우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돌듯이 우리 은하도 또 우리 은하를 따르는 그 작은 은하들이 있다.
1: 네, 서로 돈다라고 보시면 돼요.
5: 전 처음 알았어요.
1: 그래서 우리가 취미는 과학에서 네. 그렇게 우주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은하 얘기를 안 했더라고요.
0: 없어요.
1: 네, 은하 얘기를 한 적이 없어서 또 오늘 은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0: 아, 그러면 진짜 누가 오시려나?
1: 네, 한번 모셔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자, 은하 전문가님 나와주세요.

0: 아, 반갑습니다. 아.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저분은 진짜입니다. 그냥 전문가 맞습니다.
1: 얼굴에서 딱 포스에서 네. 풍기시죠.
0: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2: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에서 은하와 우주를 연구하고 있는 천문학자 황호성입니다.
0: 아, 네. 반갑습니다. 예. 취미는 과학에서 그동안 우주 얘기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뭐 태양이라든가 달 그리고 암흑물질, 네. 뭐 블랙홀, 네. 우주 연구의 핵심적인 것들을 다 얘기를 했었는데 은하도 이제 처음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은하는 왜 연구를 해야 되는?

0: 걸까요?
1: 보통 우리가 우주가 어떻게 생겼고 우주 안에 뭐가 있는지 알려면은 보통 은하를 가지고 연구를 시작합니다. 우주가 과거에 어땠고 현재 어떻고 미래가 어떻게 될수 있는지 알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되기 때문에 은하 연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2: 본인 연구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1: 맞습니다.
2: 예, 우주 모든 연구 중에서 본인 분야가 굉장히 중요하다.
3: 전 별인 줄 알았어요. 왜냐면 저는 제 전공이 별이었기 때문에.
2: 다 자기 중심적으로 가는 거죠. 내가 연구하는 은하가 최고다. 내가 연구하는 별이 최고다. 근데 교수님은 어릴 때부터 은하 연구 딱 그게 꿈이었어요?
1: 아니, 원래는 이제 천문학자가 꿈이긴 했는데, 네. 실제 은하를 연구하게 된 거는 이제 대학원 때 지도 교수님을 만나면서부터 시작했습니다.
2: 지도 교수님?
1: 네.
2: 그러면 지도 교수님이 이제 은하에 대해서 딱 앞에서 강의하시는 걸 보고, 아, 저거다. 저게 내 기준구나. 이렇게 딱 왔나요? 감이?
1: 그런 건 아니고요.
2: 그런 건 아니고.
1: 제가 대학원에 지나갈 때 이제 그 어떤 교수님을 지도 교수님 할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네. 홈페이지 사진을 보고 네. 제일 온화해 보이는 사람이
2: 학점 잘 줄 것 같고.
1: 골랐는데 이제 그분이 마침 은하 연구를 하고 계셔가지고 은하를 연구하게 됐습니다.
3: 아니 근데 네. 보통 다 그렇지 않아요?
4: 좀 비슷한 것 같은 게 네. 저도 기억나거든요. 저희 학과의 교수님 사진들을 쭉 보면서 저희 취미생활학에도 나오셨던 이준호 교수님 네. 보고 이분이다. 라고 했는데, 그분이 또 꼬마 선충을 연구하니까, 그러니까. 저도 선충쟁이가 되는.
2: 아, 그렇지. 그래서 그분들 덕분에 이제 우리가 또 이어받아가지고 잘 가는 거고. 오늘 은하 얘기가 좀 쉽고 재밌게 해 주셔야 됩니다.
1: 네.
2: 안 그러면 이해 못 해요. 예, 예, 예.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2: 은하 사진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우주에 은하가 빽빽하게 이게 다 은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는 도대체 어떻게 찍는 겁니까?
1: 보통은 이제 카메라를 가지고 네. 이제 장시간 노출이라는 걸 하거든요.
2: 노출.
1: 그래서 이제 제임스 웹이나 허블 우주 망원경 같은 걸 가지고 예, 예, 예. 오랫동안 노출해서 찍은 사진을 보통 우리가 딥필드라고 보통 부릅니다.
2: 딥필드.
1: 네.
3: 천체 사진을 찍을 때 노출 정도를 한 3초, 10초 정도 주거든요. 딥필드 사진을 허블 우주망원경이 처음 찍었잖아요. 이럴 때는 진짜 10일, 20일 이런 식으로 길게 노출을 줬었어요.
2: 아, 10일 동안 그런 빛을 모아가지고 착 하고 찍는 거예요?
1: 우주망원경을 찍을 때는 한 10분, 20분씩 노출을 주고 그걸 한 2, 300장을 모아서 그 효과를 내게 됩니다.
2: 모아서 모으는 거군요.
4: 그럼 그냥 몇 시간 찍은 거랑 굳이 간격을 둬서 여러 몇백 장 찍는 거랑 차이가 뭐예요?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1: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이제 한 번에 장시간 노출을 주면은 우리가 이제 우주선 또는 영어는 코스믹 레이라고 하는 게 계속 와서 때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장시간 노출을 하면은 이제 카메라가 이제 손상을 입고 그 다음에 카메라가 찍을 수 있는 다이나믹 레인지 범위가 있는데 한번 열어놓으면 벗어나게 돼요.
2: 벗어나면 안 되죠.
1: 그래서 네, 그 때문에 우리가 짧게 찍어서 합치는 게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 정리 봤을 때
2: 다이나믹 레인지를 벗어나면 안 돼요. 아니 그러면 우리 사진 있을까요? 은하 저기 사진.
1: 네.
2: 예.
1: 네.
2: 그래 좀 봤어요 저거.
1: 이게 이제 1995년도에 네. 허블 우주망원경으로 찍은 영상이고 네. 허블 딥필드라고 하는데 요거는 대략 사진을 한 300장 정도로 이제 모아서 만든 거고 여기서 보이는 천체들이 다 네. 별이 아니라 네. 은하입니다.
2: 그러니까 별이 아니라 은하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점 하나에 그러니까 별이 수천억 개가 있다는 뭐 그렇게
3: 정확하게
2: 몇천억 개가 있는 거 아닙니까?
1: 맞습니다.
2: 예, 저 하나에
1: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건 두 번째로 2004년도에 찍은 영상인데 허블 울트라 딥필드라고 하는 건데 이건 대략 한 800장 정도 저는 이제 모은 거고 앞에서 봤던 것들보다 훨씬 더 멀리 있는 은하가 찍혀 있습니다.
2: 근데 멀리 있는 은하는 사진만 보고 어떻게 할 수 있죠? 멀리 있다라는 거를?
1: 보통 멀리 있는 은하는 이제 같은 은하 크기라고 하면 근데 크기가 작고 약간 더 붉게 보입니다.
2: 이제 그건 멀리 있는 게
1: 파장이 이제 붉은 쪽으로 치우치게 돼서 붉게 보이는 그 우리가 적색 이동이라고 부릅니다.
2: 적색 이동?
1: 네.
3: 빛이 파동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2: 빛이 파동.
3: 원래 파장이 짧은 쪽이 파란색이나 보라색 계열을 띠게 되고 파장이 긴 쪽은 붉은색 계열을 띠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적색 이동이라고 하는 건 천체에서 나온 빛이 우리한테 오는 과정에서 파장이 점점점 길어지면서 파란색 쪽으로 보이던 빛이 붉은 쪽으로 보이는 걸 우리가 적색 이동이라고 불러요. 그럼
1: 설명을 하나 덧붙이자면 예. 그래서 이제 은하가 멀리 있어서 빛을 내는데 네. 실제로는 우주가 팽창을 하고 있기 때문에
2: 그렇죠.
1: 원래 그 파동이 우주의 팽창 때문에 길어져서 그래서 이제 적색 이동이 되는 거거든요.
2: 우주를 계속 팽창하고 있기 때문에.
1: 네, 맞습니다. 네. 이제 그다음 사진은 허블 익스트림 딥필드라고

0: 하는 거고 이제 대략 2,000장 정도의 사진이
1: 2,000장.
0: 10년 정도에 이제 걸쳐서 찍은 거를 이제 합쳐놓고 있습니다.
2: 근데 여기는 지금 딱 봐도요. 푸른색이 많아요. 푸른색 은화가 많아가지고 빨간색은 멀리 있는 거니까 그 은화들이 되게 더 많이 가까이 있네요.
0: 지금 아까 색깔을 우리가 거리로만 이제 설명을 했는데 실제로 은하의 색깔이라고 하는 거는 거리뿐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물리적 현상이 이제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가장 쉬운 예로 은하가 파랗게 보이는 거는 거기에 파란색 별. 파란색 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거기에 이제 막 태어난 뜨거운 별들이 많이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아마
2: 신생별.
0: 보통 세시상을 보시면은 이제 물론 이제 화학 성분이 달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온도가 다르면 아마 여러분들 흑채복사라고 하는 걸 들어보셨을 텐데.
2: 흑채복사, 지난번에 했었는데?
3: 했었어요.
0: 네. 그래서 이제 물체의 온도에 따라서 보이는 색깔이 다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 은하의 색깔이라고 하는 거는 거리뿐 아니라 거기 안에 있는 화학 조성, 별의 나이, 여러 가지 성분들이 복합적으로 기여해서 다르게 보인다고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3: 세 가지 딥필드가 있었는데 전부 다 허블 망원경이잖아요.
0: 맞습니다.
3: 그러면 이후에 그 제임스의 우주 망원경을 우리가 올렸잖아요.
0: 맞습니다.
3: 그게 올라간 다음에 허블로는 보지 못하던 새로운 게 관측된 것들도 있나요?
0: 맞습니다. 제임스의 우주 망원경으로 이제 딥필드를 찍었더니 이제 우리가 알지 못했던 이제 은하들을 많이 보게 됐는데 특별히 가장 멀리 있는 은하, 다른 말로 하면은 초기 우주의 은하들을 우리가 많이 발견했습니다.
2: 초기 우주의 은하.
0: 네.
2: 초기 우주의 은하.
0: 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우주의 나이가 138억 년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네. 우주가 태어난 지 겨우 3억 년밖에 안 됐을 때의 은하를 제임스의 우주 망원경이 발견을 했습니다.
2: 3억 살밖에 안 됐을 때가 너무 아이러니. 3억 살밖에 안 됐. 야, 3억 살 살고 싶다, 진짜.
3: 영생이잖아요, 영생.
2: 3억 살밖에 안 됐다.
0: 근데 여기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은하가 바로 그 우주가 겨우 3억 살밖에 안 됐을 때, 이제 그때 출발한 빛이 이제 저희에 다 도달해서 온데 우리가 이제 천문학에서 거리를 나타낼 때 적색 이동이라고 하는 거를 나타내는데 적색 이동 14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2: 근데 14가 붙잖아요. 14, 14. 적색이동 14, 뭐 12, 13 이런 게 있습니까?
0: 맞습니다. 그래서 뭐 적색이동은 아까 그 거리의 단위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적색이동 0이 바로 우리 현재를 의미합니다.
2: 현재가 0이고.
0: 맞습니다. 그래서 과거로 갈수록 우리가 멀리 본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과거로 갈수록 적색이동의 숫자는 커집니다.
2: 아, 근데 그 숫자가 1, 2 단위로 끊는 게 몇 년 이렇게 연 단위로 됩니까?
0: 이게 이제 실제로는 이제 우주의 나이가 138억 년하고 직선으로 비례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천문학자들 잘 못 외웁니다.
3: 네. 천문학자들도 못 외우기 때문에 어떻게 알면 좋냐면은 숫자가 하나씩 커질 때마다 지금의 우주의 크기의 몇 배 정도 작았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적색이동 1이다 그러면은 지금의 우주의 크기의 두 배 정도 작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2: 그 적색이동 14를 통해서 지금 이제 우주의 초기 모습을 확인을 한 거잖아요.
0: 네.
2: 그럼 과학자들이 생각한 거랑 뭔가 좀 달랐어요? 그 우주의 초기 모습이?
0: 좋은 질문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원래 제임스의 우주 망원경이 바로 초기 은하를 이제 발견하는 게 중요한 임무였는데 초기 우주에는 은하들이 굉장히 작고 희미하고 아마 천천히 생겨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임스의 우주 망원경을 찍어보니까 초기 우주임에도 불구하고 꽤 무겁고 밝은 그런 은하들이 많이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3: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원반 구조를 가진 은하도 발견이 됐다는.
2: 원반 구조?
3: 네. 원반 구조라고 하는 거는 은하의 형태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은하가 이렇게 납작한 덩어리 눌려 있는 그리고 파를 가지고 있는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걸 원반 구조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단순히 별이 모여서 은하가 됐다라는 게 아니라 은하끼리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모여서 어느 정도 일정적으로 안정된 형태의 구조를 가졌다라는 것이거든요.
2: 이게 다 안정적으로.
4: 3억 년 정도 된 은하가 이미 저런 구조를 갖췄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놀라운 발견이었다는 얘기잖아요.
3: 그렇죠. 천문학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물리적 형성의 메커니즘이 형성되어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4: 그러면
3: 거죠.
4: 왜 기존에는 이 초기에 이 은하가 그런 안정된 구조를 형성하는데 3억 년, 예를 들어 3억 년은 꽤 부족한 시간이라고 생각했던 건가요? 이유가 뭐였나요?
0: 네. 근데 은하가 이제 자라려면 당연히 물질이 모여서 은하가 이제 점점 자라나는데 그래서 은하 우주에도 빈익빈 부익부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처음에 우주가 태어난 다음에 밀도가 굉장히 꽤 이제 우리가 균질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양자역학적 유동에 의해서 밀도가 조금 높은 데가 생겨났거든요. 네. 근데 밀도가 생겨났으면은 거기서 이제 물질이 중력 때문에 모이기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우주가 꽤 균질했으면 이 조그만한 차이가 큰 은하를 만들 때까지 자라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아. 얼마나 시간이 걸릴 건가를 그 예측한 거를 우리가 현재 우리 우주의 표준 우주 모형이라고 하는 네. 람다 CDM 모형이라는 게 있거든요.
2: 람다 CD?
0: 네. 람다라고 하는 거는 아인슈타인의 우주 상수, CDM이라고 하는 거는 콜드 다크 메터라고 해서
3: 차가운 암흑물질.
2: 차가운 암흑물질.
0: 암흑물질이 차가워서 천천히 움직여야 된다라고 이 두 가지 성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이제 기본 바탕으로 우리가 은하가 얼마나 시간이 걸려서 만들어질까 계산을 해본 게 있거든요. 근데 제임스 웹으로 관측을 해보니까 우리의 이 표준 우주 모형에서 예측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큰 은하들이 생겨났다는 게 그게 이상한 거죠.
4: 아, 그럼 표준 우주 모형을 수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0: 맞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가능한데 하나는 우리의 관측이 뭔가 잘못됐거나 아니면 우리의 그 모형이 뭔가 수정이 돼야 되거나 그래서 사람들이 열심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 맞을지.
2: 아, 지금도요?
0: 네, 맞습니다.
2: 아, 그렇구나. 보통 이럴 때는 이제 아, 밝혔는데 결과는 이랬습니다라고 하실 줄 알았거든요. 근데 현재 진행형이다. 네.
3: 근데 이게 요즘 천문학계에서 되게 핫 이슈기는 해요. 예전에는 관측이 있고 시뮬레이션이 있으면은 물리적 성질이라든지 여러 변수를 넣어서 시뮬레이션을 관측에 맞추려고 하는 그런 개념들이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워낙에 AI가 또 이 시뮬레이션을 잘 하다 보니까 어? 우리가 관측이 부족해서 이런 시뮬레이션을 재현을 못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천문학자들이 정말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2: 언젠가는 발표가 되겠죠.
3: 곧 네. 발표되지 않을까요? 네. 빠른 시간 내에.
2: 좋습니다. 네. 은하 근데 이제 사진을 보면은 대부분 조금 동글동글하게 생겼어요.
0: 맞습니다.
2: 동글동글하게. 이게 특별한 이유가 좀 있을까요?
0: 네. 근데 이제 보통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은하라고 하는 거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가장 대표적으로 보는 게 바람개비 모양을 갖고 있는
2: 바람개비. 네,
0: 나선 은하.
2: 나선 은하.
0: 이제 은하라고 하는 게 만들어질 때 얘가 그냥 갑자기 해쳐모해 가지고 딱 그 은하를 만드는 게 아니라 바깥에서부터 물질이 들어오는데 들어올 때 항상 바로 중심으로 직접 들어오는 게 아니라 네. 돌면서 들어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제 이걸 가군동량의 보존 뭐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돌면서 들어와서 중심에서 별이 가스가 묻혀서 별이 태어나다 보니까 돌고 있던 그 가군동량이 보존돼서 은하가 태어날 때는 도는 은하. 원반 은하가 생겨나는 게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2: 도는 애들이 생겨나는 게 제일 자연스럽고. 네.
0: 근데 이제 실제 은하를 보다 보면은 이 나선 은하뿐 아니라 타원처럼 생겼다고 해서 타원 은하도 있고 불규칙 은하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4: 근데 그게 이렇게 딱딱 나눠지나요?
0: 예전 천문학자들은 당연히 눈으로 보고 이렇게 이제 구별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어려운 경우도 있지만 사진을 굉장히 오랫동안 잘 찍으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2: 누구나?
0: 타원인지 나선인지를 구별하는 거는 박사학위가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2: 아,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0: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국내에서 시민과 함께 과학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고, 예. 이제 그 안에서 은하 분류하는 그런 과제를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2: 아, 시민분들도 참여할 수 있는 은하 분류 어떤 그런 프로젝트가 네. 지금 있다라는 그런 얘기죠.
0: 맞습니다.
2: 근데 그걸 분류해가지고 어땠어요?
3: 제일 무서운 질문 거 같아요.
2: 근데 어차피 가지도 못할 거고. 네. 예, 뭐 네. 그떡인데.
3: 그떡.
2: 그떡 은하잖아요.
0: 예. 근데 우리가 은하를 연구하는 아까 예. 이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우주가 어떻게 생겼고 네. 현재 어떤지 그런 것을 연구하는 건데 가장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은하 지도를 만드는 거거든요. 우주 지도.
2: 우주 지도.
0: 그래서 우주 지도를 만드는데 예. 이제 타원 은하도 있고 나선 은하도 있잖아요. 그럼 지도를 만들었을 때 타원 은하는 왜 저기에 많이 몰려있을까? 나선 은하는 왜 저기에 많이 몰려있을까? 불규칙 은하는 왜 저기다 떨어져 있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함으로써 은하가 어떻게 태어나고 어떻게 진화하는지를 연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1: 근데 그럼 누가 장난으로 오답을 계속 반복적으로 넣으면 데이터가 완전 엉망이 돼버리는 거 아니에요?
0: 좋은 질문이신데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은하를 분류를 최소한 9명 이상이 한 결과를 놓고 마치 다수결로 이상한 걸 이제 거르기 위해서 그렇게 분류를 또 하고 있습니다.
2: 아니, 은하 분류를 그러면 우리도 여기서 좀 뭐 해볼 수 있을까요?
0: 네, 제가 준비를 했거든요. 네. 한번 같이 실제 분류를 한번 해보실까요? 네. 바로 이제 실전에 뛰어들기는 어렵기 때문에 튜토리얼이라는 게 있습니다.
2: 튜토리얼.
0: 네, 튜토리얼.
2: 튜토 봐야죠.
0: 그냥 연습을 한번 하는 거군요. 총 9개 질문에 OX 퀴즈거든요.
2: OX요?
0: 그 첫 번째로는 이게 타원형으로 퍼져 있는 건가요?
2: 네. 네. 아니죠.
1: X.
2: X.
0: X. 네. 좋습니다. 두 번째, 빛이 넓게 퍼져 있지 않고 비교적 경계가 분명한 원반을 가지고 있나 이거죠?
2: 됐어요.
1: 원반 가지고 있지 않아요?
4: 원반 같은
2: 저희 원반이라고.

0: 있죠.
1: 한, 어. 찬판 뜨기로 했어요.
2: 이게 바로 이제 온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채점하기 누르면은
0: 야! 다 맞았어.
2: 아홉 개 질문에 아홉 개 정답을 다 맞췄습니다.
1: 근데 이거 혼자 했으면 내가 볼 때 다 두세 개예요. 같이 하니까 지금 아홉 개지.
3: 이게 튜토리얼인 거예요.
2: 맞습니다.
1: 이게 튜토예요. 근데 저기 은하끼리 지금 영향을 주고 받는 거죠, 지금 두 개가 은하가.
2: 맞습니다. 어. 실제로 은하도 네. 우주에 서로 중력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어서 또 가까이 있으면 서로 합쳐지기도 합니다.
1: 아. 합쳐진다. 그러면 사실 합쳐진다는 말이 말 이쁘게 해서 그러지. 우리 은하랑 안드로메다 은하가 충돌할 수도 있다. 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2: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천문학자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네. 우리 은하랑 안드로메다 은하랑 약 60억 년이 지나면 하나의 은하로 충돌해서 합쳐지게 됩니다.
1: 합쳐진다라는 게 예쁘게 합쳐지는 게 아닐 거고 난리가 날 텐데 그럼 어떻게 돼? 지구의 영향이 어떻게 될까요?
2: 난리가 날 텐데 예. 다행인 거는 은하 내에서 별과 별 사이의 공간이 꽤 넓어서 예. 별과 별이 직접 충돌하진 않아요.
1: 어떻게 그렇게 되지?
3: 그만큼 우주가 넓다라는 거예요. 그런가?
1: 보통 이렇게 은하들 은하가 딱 하면 여기는 잔 별들이 막 별들의 전쟁이라고 그러지. 막 팍팍팍팍팍 터지고 막 난리도 아니고 그 영향 받아가지고 막 확 오고 막 우주 폭풍 오고 뭐 이런 일이 생겼다고 생각했는데.
2: 맞습니다. 실제로 원래 있던 별들끼리는 별일이 없어지는데 네. 원래 각각 가스를 갖고 있었으면 가스가 별을 만드는 재료가 네. 되거든요. 네. 가스끼리는 그 사이 간격이 촘촘해서 충돌을 해서 새로운 별을 우르르 많이 만들어냅니다.
3: 그래서 진짜 불꽃놀이 표현이 맞기는 하죠. 아,
1: 그게 새로운 별들이 많이 만들어질 수 있다? 네, 그럼 네. 태양계라든가 우리 지구에 영향은 없다?
2: 다행히 태양은 그냥 중력적으로 영향을 받아서 네. 그 새로 만들어진 은하에서 뭐 위치가 변할 뿐이지 네. 다행히 태양이 다른 별과 충돌해서 뭐 그렇게 큰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3: 비밀은 그때쯤 되면 태양이 죽어요.
1: 태양이 죽어요.
0: 아, 불이 꺼져요?
3: 불이 꺼져요.
1: 불이 꺼져요.
3: 그때쯤 되면.
1: 그럼 또 다른 태양을 찾아가야겠네.
3: 아, 우리는 또 찾아가야죠.
1: 아니, 그 별이 엄청나게 많이 모여가지고 이제 집단을 형성해야 그게 은하가 되잖아요. 그럼 별이 얼마나 많이 모여야 딱 은하라는 그 기준이 될까요?
2: 보통은 이제 우리 은하만 해도 태양과 같은 별이 천억 개가 있거든요.
1: 천억 개.
2: 네, 그래서 보통은 한 수십억 개나 수천억 개의 별이 있으면 이제 은하라고 보통 부르는데 네. 꼭 별의 개수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겨있는 가스나 먼지나 암흑물질이 다 뭉쳐있는 이 어떤 중력적인 집단을 우리가 은하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1: 아, 그러면 가스나 먼지 같은 게 없으면은 아예 은하가 형성이 될 수 없겠네요.
2: 네, 없긴 하는데 이제 네. 보통 비슷한 걸로 뭐가 있냐면은 성단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1: 성단?
2: 성단. 네. 성단도 그냥 말 그대로 별의 집단이거든요. 어떤 성단은 그 별의 개수가 은하 육박할 정도로 굉장히 비슷한 경우가 있거든요.
1: 별은 많은데.
2: 맞습니다. 근데 그럴 때 얘는 왜 성단이라고 부르고 쟤는 왜
1: 은한가.
2: 은하라고 부르는가를 나누는 기준이 있긴 하거든요. 오. 성단은 그 안에 있는 별들의 나이가 거의 똑같습니다.
1: 아.
2: 무슨 말이냐면 걔네들은 동시에 태어난 애들이에요.
1: 동시에 그냥 동시다발적으로 태어난 애들.
2: 근데 은하는 그에 반해서 별들 나이가 여러 가지거든요.
1: 다 달라요.
2: 여러분들이 어떤 마을에 갔더니 네. 어떤 마을에는 다 동갑내기만 있는 거예요.
1: 아.
2: 걔는 성단이고,
1: 성단이고
2: 어떤 마을에 갔더니 할아버지 할머니도 있고 어린애도 있고 하면은 그걸 바로 은하 마을인 거죠.
1: 아.
3: 그럼 나이가 다른 거 말고는 차이가 없나요?
2: 또 중요한 특징이 하나 또 있는 바로 뭐냐면 암흑물질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1: 암흑물질?
2: 네.
1: 아, 있냐 없냐요?
2: 네.
3: 어디나 있는 거 아니야, 그거?
2: 그래서 암흑물질이라고 하는 게 당연히 어디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암흑물질 헤일로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 암흑물질 헤일로가 은하를 이제 만드는 가장 첫 번째 뼈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암흑물질 헤일로가 있을 때 생겨나는 걸 보통 은하라고 부르고 네. 성단이라고 하는 거는 암흑물질 헤일로 없이 그냥 가스가 뭉쳐서 별들을 만들어내는 걸 우리가 성단이라고 부르고.
1: 아, 암흑물질이 있냐 없냐 되게 중요하네요.
4: 방금 은하랑 성단이랑 비교를 해주셨는데 사실 은하들 또 집합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은하 위에 그 상위 분류 개념이 또 있나요?
2: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별들의 집단을 은하라고 부르고 네. 은하의 집단을 은하군 또는 은하단이라고 부르거든요.
1: 은하군, 은하단이요?
2: 맞습니다. 보통 시, 행정구역을 시, 군 나누는 것처럼 은하들이 수십 개 모여있는 것을 은하군이라고 부르고 와. 은하들이 수백 개, 수천 개 모여있는 것을 은하단이라고 부릅니다.
1: 거기도 소속돼 있는 거예요. 인간들이 그냥 소속을 시켜주는 게 구분해놓는 거지 걔네들끼리 모를 거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같은 은하단.

0: 멤버래.
1: 이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2: 그러게요. 그 경계를 어떻게 구분하나요? 아,
3: 실제로 이제 우리 은하도 안드로메다 은하와 함께 국부 은하군이라고 하는 은하군에 속해 있습니다.
2: 국부요?
3: 국부라고 하는 말은 이제 영어로 하면 로컬이라는 뜻이어서 가깝다.
0: 가까운데. 로컬 그룹.
3: 로컬 그룹이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이제 로컬 그룹의 같은 멤버입니다.
1: 굳이 갈 일도 없는데 서로 왕래를 뒀는데 뭐 이렇게 복잡하게 다 나눠놨어요, 왜?
3: 이제 그 이유가 이제, 예. 이제 은하군이라고 하는 거랑 예. 은하단이라고 하는 거랑 결국엔 물리적인 성격, 특징이 달라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은하군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은하들이 수십 개, 수백 개 모여있기 때문에 예. 또 이제 그 질량이 작아서 서로 중력적으로 잘 상호작용해서 애들이 서로 잘 나중에 합쳐질 가능성도 있고 그런 일이 벌어지기 쉽습니다. 근데 은하단은 워낙 크다 보니까 얘는 이제 너무나 빨리 움직이고 그 안에서는 우리가 은하단 가스라고 하는 이제 가스도 있고 그래서 은하군에서 있는 은하하고 은하단에서 자라나는 은하는 성격이 다릅니다.
2: 근데 그거는 행정구역상을 따졌을 때 어떤 은하는 군 단위의 멤버십만 가지고 있고 단 단위 멤버십은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3: 방금 말했듯이 은하군과 은하단은 동등한 거예요. 동등하다는 얘기는 시와 군처럼 많이 모여 있으면은 은하단 또는 시, 조금 모여 있으면 은하군. 그 상위 개념이 이제 초은하단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1: 초은하단이 제일 위에.
3: 그 상위 개념.
1: 제일 위에.
2: 그래서 은하군이 모여서 은하단이 되는 게 아니군요.
3: 맞습니다. 예.
2: 은하는 은하군을 이루고 있을 수도
3: 맞습니다.
2: 있고 은하단을 이루고 있을 수도 있는데 은하군과 은하단이 모이면 초은하단이라고 하는 상위 또 분류군으로 엮일 수 있는 거예요.

0: 아우, 너무 많다, 너무 많아.
1: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를 알 수가 있어.
2: 그러니까 이게 우주를 공부하면은 내가 얼마나 쬐까라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네.
3: 아, 그래서 저도 이제 항상 실생활에 이제 있다 보면은 굉장히 뭐 시기와 질투도 하고 화도 나고 그러는데 이런 우주를 대하다 보면은 정말 하찮잖아요.
0: 겸손해지죠.
3: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2: 예, 그러니까 서로 싸우지 맙시다. 행복하게 삽시다, 여러분.
1: 그러니까요. 예?
2: 밤하늘을 좀 보면은 별도 보이고 달도 보이고 뭐 다 알겠는데 근데 은하는 안 보이거든요. 근데 은하를 도대체 어떻게 발견한 거죠?
3: 그런데 네. 은하가 영어로 뭔지 아시죠?
2: 갤럭시.
3: 근데 이제 갤럭시가 어원을 보면은 그리스어로 갤럭시아스라는 이제 말에서 온 건데 그게 바로 뭐냐면 우유빛깔이라는 뜻이거든요.
2: 우유빛깔?
3: 네. 그런데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시면은 실제로 헤라의 젖이 이제 하늘에 뿌려졌다고 해서 우유빛깔.
2: 헤라의 젖이.
3: 네. 그래서 그게 바로 은하수가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이제 알고 있는 거거든요. 옛날에 사람들이 이제 이 하늘에, 이 우유빛깔이 그게 뭘까? 이제 궁금해 했었는데 실제로 그게 뭔지를 알아낸 사람이 바로 갈릴레오거든요.
2: 갈릴레오.
3: 아, 갈릴레오가 망원경을 가지고 은하수를 봤더니 은하수가 그냥 뿌연 게 아니라 실제로는 다 별들의 집합이라고 하는 걸 처음 알아냈습니다.
2: 아, 은하수가.
3: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갈릴레오가 이제 보다 보니까 거기에는 별만 있는 게 아니라 뭔가 희뿌연 다른 천체도 있다는 걸 이제 알아냈거든요. 그걸 우리가 아, 저게 하늘에 구름이 있네. 그래서 성운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2: 성운,
3: 네.
2: 성운.
3: 네, 그래서 이제 안드로메다 은하라고 지금 아까 불렀지만 원래 안드로메다도 처음에는 안드로메다 성운이라고 불렀습니다.
2: 아, 안드로메다 성운.
4: 그 그때 은하라는 개념 없었지만 성운이라는 개념이 있었고 그렇죠. 갈릴레오가 성운이라는 말을 만든 건가요?
3: 어, 만든 건 아니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많이 쓰고 있던 건데 망원경을 이용을 해서 이제 그런 희뿌연 천체들을 많이 발견한 거죠.
2: 아, 그렇죠.
3: 그러니까 그때 살고 있던 우리가 보는 태양계, 그게 우리 우주의 전부라고 이제 보통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안드로메다 성운이 은하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2: 아, 그럼 은하에 대해서는 이제, 그럼 어떻게 알게 된 걸까요?
3: 이제 그게 이제 1920년대까지 와야.
2: 야, 이제. 20년대까지 아, 얼마 안 됐네.
1: 되게 최근이에요.
5: 진짜 그, 아.
3: 네, 그래서 1920년대.
2: 갈릴레오에서 너무 많이 점프해가지고. 예. 네.
5: 그 사이 뭐 했어요?
2: 그 사이 뭘 뭐 하긴요? 아, 그 사이 뭐, 마녀 사냥해. 어? 그 다음에 저 뭐야? 어?
1: 종교재판에.
2: 종교재판에. 뭐 많았겠지 뭐. 예.
3: 그래서 뭐 바빴는데.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게 이제 망원경의 발전이 함께 된 거긴 한데 1920년대 그 사람들이 이제 관심이 쌓았던 게 바로 이 성운의 정체였거든요.
2: 성운의 정체.
3: 성운의 정체. 이제 크게 두 가지의 이제 이론이 대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쪽에는 이제 하버드 천문대장인 셰플리라고 하는 이제 박사님이 계셨고 또 다른 데는 릭 천문대의 히버 커티스라고 하는
2: 커티스.
3: 이제 그 분이 계셨는데 네. 셰플리라고 하는 그 천문대장님은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은하가 우주의 전부고 저 성운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우리 은하 안에 있는 그냥 구름 덩어리일 거다.
2: 부품이다.
3: 라고 생각을 했고.
2: 아, 가볍게 하겠네요.
3: 그렇죠. 근데 이제 커디스라고 하는 그분은 네. 그 희뿌옇게 보이는 저 성운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는 우리 은하 밖에 있는 천체다.
2: 아.
3: 그래서 우리 은하가 우리 우주의 전부가 아니라 우리 은하 밖에도 새로운 은하라고 하는 게 있다.
2: 아, 두 분의 의견이 아주 그냥 극과 극이니까.
3: 네. 그래서 두 분이 이렇게 대립각을 세우면서 네. 굉장히 중요한 논쟁을 했는데 네. 그 논쟁의 이름이 바로 네. 우주 대토론이라는
2: 아, 멋있네요. 우주 대토론.
1: 아, 진짜로 이 우주 대토론은 당시에도 엄청나게 많은 각광을 받았어요. 1920년 4월 26일 날 미국 자연사 박물관에서 이 우주 대토론이 되게 성대하게 약간 조금 거창하다 싶을 정도로 열렸었거든요. 어떤 주제로 토론을 했냐. 바로 핵심은 우리 우주의 은하가 우리 하나뿐인가 아니면 여러 개인가.
2: 근데 결론적으로는 커티스 박사 말이 맞는 거지 않습니까? 다른 은하의 존재를 어떻게 보면 증명하고 토론에서 어떻게 이겼어요, 그분이?
3: 아, 네, 이제 우리 100분 토론 바로 하면 뭐 이렇게 승부가 나지 않는 것처럼.
2: 틀렸나? 설마? 맞는데? 정답자가?
3: 바로 이제 결론이 나진 않았어요.
2: 네, 아,
3: 결론이
2: 그래요?
3: 난 거는 대략 한 3, 4년 정도 후에 네. 어떤 천문학자가 네. 안드로메다 성운이라고 하는 거에 있는 세페이드 변광성이라고 하는 네. 거를 이용을 해서 네. 그 성운까지의 거리를 측정해서 나중에 이제 아, 우리 은하 밖에도
2: 있다.
3: 다른 천체가 있다라는 거를 이제 알려줬고
2: 아하.
3: 바로 그 사람이 에드윈 허블입니다.
2: 허블, 아, 허블이면 그 허블 망원경이 허블이요?
4: 네네네.
1: 그래서 결론을 딱 그렇게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허블 우주 망원경이 이름이 붙을 정도로 유명해진 거죠.
2: 대단한 분이, 아, 거기 등장하시는구나. 네. 허블 망원경이 허블. 네. 근데 성운까지 이제 거리만 딱 쟀는데, 어떻게 그게 우리 은하 밖에 있다라는 걸 딱 알 수 있었던 걸까요?
3: 네, 이제 그 당시에 아까 반대편에 있던 그 셰플리 그 박사님이 생각했던 우리 은하의 크기가 있었거든요. 그 크기가 대략 지름이 30만 광년인데 허블이 측정한 거리를 봤더니 90만 광년인 거예요.
2: 90만 광년.
3: 그러니까 우리 은하 크기가 이만했는데 이것보다 훨씬 멀리 있으니까 얘는 우리가 생각했던 우주보다 은하 크기보다 더 밖에 있는 거구나라고 이제 아예, 증명을 한 거죠.
2: 아예 우리 쪽에 우리 쪽보다 더 밖에 있는 애다. 거리 때문에.
3: 그렇죠.
4: 정확히 된 거예요.
1: 그게. 네, 당연히 이때는 우리가 관측 장비가 더 개선이 되고 좋아지면서 정확하게 측정을 해보니까 이 거리가 우리 은하의 실제 지름은 약 10만 광년 정도 돼요. 그러니까 원래 30만 광년이라고 했던 것보다는 훨씬 줄어들었죠. 대신에 세페이드 변광성 그때까지 90만 광년이라고 말씀해주신 거리는 실제로 재보니까 253만 광년이에요.
5: 오차가 또 큰데요.
2: 또 오차가 또 있네.
1: 더 늘어난 거죠. 멀리 있는 건 맞아요. 우리 은하 밖에 있는 건 맞는데
4: 그럼 정확한 건 하나도 없는데 결과는 맞은 거예요.
1: 그렇죠. 정확한 거는 아, 오차가 조금 있었다 정도.
2: 근데 오차가 너무 크잖아.
4: 누가 오차를?
2: 아니 80만 광년하고 지금 90만 광년하고 250만 광년은 오차가 너무 커요.
1: 우주에서는요, 우주의 나이를 잴 때, 별의 나이를 잴 때 이 오차를 몇 억 년으로 잡거든요. 이 정도 오차는 허용할 수 있는 오차예요.
4: 야, 치트키야. 우주에서는요 한마디로 모든 게 면제가
1: 그리고 실제로
2: 면제야 그러니까.
1: 실제로
2: 우주는 그래요?
1: 우주의 나이도 허블 우주 망원경 90년대 올라갔잖아요. 그때만 하더라도 우주의 나이가 138억 년이라는 거를 아니었어요.
3: 아마 이제 스티브 노킹이 쓴 책 중에 시간의 역사라는 책이 있잖아요. 이제 그 책이 나왔을 때 우주의 나를 뭐라고 했냐면은 100억 년에서 200억 년 사이라고 했어요.
5: 아, 맞추긴 맞췄네.
2: 100억 년에서 200억 년 사이면 그 안에 뭐 그냥 누구나 찝으면 되겠네.
1: 그렇죠. 딱 반절 정도.
5: 그러면 이거를 에드윈 허블이 그 우주 대토론 진영이 누구한테 보고를 한 거예요?
3: 여기는 이분이 이제 셰플리, 이제 우리 은하가 우리 우주 전부라고 생각했던 그분한테 편지를 썼어요. 셰플리 변광성을 측정을 해봤더니 박사님이 생각하는 우주의 크기보다 훨씬 더 멀리 있더라. 라고 편지를 받으셨는데
2: 그분이 그러면 내가 평생을 바쳐온
1: 그렇죠.
3: 그래서 그 편지를 받고 그 박사님께서 자기 연구실에 있는 제자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 내 우주를 산산조각낸 편지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해서 그냥 슬퍼하셨는데 또 옆에 있던 연구실 제자 그 얘기를 들었던 분이 바로 누구냐면은 제 스승님의 스승님의 스승님이십니다.
2: 사승님이요?
3: 네.
2: 사승님.
1: 사승님.
2: 사승님. 사승님. 스승님의 스승님의 스승님의 스승님이
3: 3대. 바로. 3대.
2: 3대. 아, 네. 아. 우리 그 앞에서 본 은하 사진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우리 은하는 그러면 어디쯤에 있어요?
3: 아, 여기에는 우리 은하가 없습니다.

0: 그래서 우리가 카메라를 들고 네. 우리 은하 밖에 나가서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네. 우리 인류가 보낸 가장 멀리 간 카메라가 바로 77년도에 발사한 보이저 1호거든요.
1: 아, 보이저 네.
0: 네, 보이저 1호가 이제 겨우 태양계를 벗어났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카메라를 들고 우리 은하 밖을 못 나갔다는 거예요.
1: 아직도.
2: 태양계를 못 나갔어.
1: 아직도 태양계 못 나갔는데. 네.
0: 이 사진을 보시면은 네. 이제 실제로 우리 은하 사진은 아니긴 하거든요. 저는 우리 관측 자료를 가지고 네. 재구성한 영상이 되겠습니다.
1: 재구성.
0: 네. 얀 오르트라고 하는 천문학자가 있는데 그래서 나중에 50년대 무슨 일을 했냐면은 네. 전파망원경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1: 전파망원경에
0: 우리가 수소의 지도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수소 원자라고 하는 게 빛을 내는데 그 빛이 바로 전파를 냅니다.
1: 전파.
0: 그래서 우리가 전파망원경으로 관측을 하면은 수소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지도를 만들 수가 있는데 그 오르트 그 그룹에서 수소를 이용을 해 지도를 만들어 보니까 우리 은하가 원반 은하인데 나선을 이루고 구조가 되었다 그래서 나선 은하라고 하는 것을 처음 밝혀냅니다.
3: 지구에서 보이는 걸 이렇게 찰칵찰칵찰칵찰칵 찍어서 우리가 지구의 모습을 맞습니다. 대충 상상해서 재구성할 수 있잖아요.
0: 맞습니다.
3: 아. 비슷한 방식으로 우리 은하 안에서 보이는 우리 은하의 모습을 찍어서 저렇게 상상해서 재구성하는 거죠?
0: 네, 그렇게 하는데 이제 보통 왜 옛날에 잘 못했냐? 바로 이제 우리가 벽을 뚫고 볼 수가 없잖아요.
1: 그렇죠.
0: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별은 별과 나 사이에 먼지가 있으면
1: 그렇죠.
0: 뒤에 있는 별을 못 보게 됩니다.
1: 아.
0: 그래서 별을 이용을 해서는 지도를 만드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2: 아. 그래서 실제로 오르트 교수님 이전에도 우리 은하의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은하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는 별의 개수를 세면 되겠지.
1: 언제 다세요?
2: 아, 근데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1: 아, 별세기 프로젝트가 또 네. 있나?
2: 아, 있었죠. 천억 개.
3: 4만 원대.
2: 정말로 있었어요. 왜냐면 옛날에는 별이 잘 보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진짜로 진행한 프로젝트들이 있었는데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사이에 별과 우리 사이에 먼지들이 가득 차 있으면 거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볼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방법은 제대로 통하지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우리 태양이 우리 은하계의 중심이다 이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경우가 많았죠.
0: 근데 아까 이제 대토론의 주제가 두 개였거든요.
1: 네.
0: 하나는 우주의 그 이제 그 크기에 대한 얘기였고 네. 또 하나는 태양이 우리 은하의 중심에 있을까 아니면 변두리에 있을까 하는 주장도 있었는데 셰플리는 변두리에 있다고
1: 주장을 했고 또 나눠서
0: 커티스는 중심에 있다고 했어요.
1: 중심에 있다.
2: 하나씩만
1: 1대1 아니에요? 변두리잖아요.
0: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셰플리가 맞았고 우주의 크기는 셰플리가 틀렸고
1: 1대1이네. 다행이네. 평화롭네.
2: 네.
1: 그러면 태양은 우리 태양계는 어디 쪽에 있을까요? 네. 우리 은하에.
0: 그러면 이제 선이라고 태양이라고 표시되는데 그래서 중심에서부터 대략 2만 5천 광년 떨어진 데 있습니다.
1: 중심에서부터 2만 5천 광년 떨어진 구석탱이요?
0: 네. 네.
1: 태양이 근데 엄청 크잖아요.
2: 태양이 지구보다 한 130만 배.
1: 130만 배?
2: 네, 130만 배 정도 크다.
1: 그런 보시면. 태양이 지금 저 사진에서는 보이지도 않아요. 그냥 점이에요, 점.
0: 네. 맞습니다. 네.
1: 지구는 너무 작지. 지구는 점도 아닌 거예요. 먼지야, 먼지.
4: 저 그러니까. 은하의 가운데가 길쭉하게 된 게 우리 튜토리얼 때 막대기 모양이.
0: 맞습니다.
4: 저건 무슨 의미가 있어요?
0: 맞습니다. 그 별들이 이제 태어났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선만 얘기를 했는데, 중심에 동그랗게 이제 생긴 걸 우리가 팽대부라고 하는
1: 팽대부.
0: 별. 팽대부.
1: 팽대부.
0: 별들이
1: 중앙에 이렇게
0: 역지공처럼
1: 빛나는 거예요.
0: 근데 그 팽대부에 별들이 또 막대처럼 늘어선 경우도 있어요. 그걸 우리가 막대라고 부르는데,
1: 막대.
0: 그럼 질문은 왜 어떤 별들은 막대가 또 생겨나는가? 라는 게 질문인데, 그것도 한참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중력 불안정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1: 중력 불안정?
0: 그래서 중력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일들을 버리면은, 서로 영향을 주다 보면은 저렇게 없던 구조가 갑자기 생겨납니다.
3: 근데 지구도 동그랗고, 태양도 동그랗고, 그런 천체들이 모인 은하도 왠지 이상적으로 동그래야 될 것 같은데, 왜 납작하고 막, 그렇게 다이나믹하게 나선으로 생기고 막대기도 생기고.
1: 가스 때문에 그런가?
0: 좋습니다.
3: 근본적으로 왜 저런 재미난 모양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0: 어려운고 좋은 질문 하셨는데 실제로 네. 은하를 구성하고 있다는 것 중에 암흑물질하고 네. 별을 얘기했잖아요.
1: 네.
0: 실제로 암흑물질의 분포는 여기 안 보였지만 동그랗습니다.
2: 네. 구처럼 되어 있어요. 분위기.
0: 그래서 암흑물질 헤일로라고 했던 헤일로가 동그랗다는 뜻이거든요. 암흑물질이 동그랗게 우리 계란의 흰자와 노른자 생각하면 되거든요.
1: 네.
0: 그래서 계란의 흰자를 암흑물질 헤일로라고 생각을 하고 별들은 생겨날 때 아까 가군 동량에 때문에 들어오면서 뭉치는데 이제 에너지를 밖으로 빼내면서 납작하게 피자처럼 모일 수가 있거든요. 남은 물질은 못 모여요. 에너지를 밖으로 빼낼 수가 없어서. 그래서 별들은 가스는 납작하게 되면서 거기서 별이 만들어져서 얘는 납작하게 있고 암흑 물질은 납작하게 못 모이고 계속 공처럼 남아있게 됩니다. 와,
2: 이런 거 다 알아낼 수 있는 것도 인간이거든요. 와,
3: 진짜 멋있다. 보이지 않는 암흑 물질을 포함했을 때는
0: 맞습니다.
3: 수학적으로 이상적인 그 3차원 구 맞습니다. 형태를 은하도 가진다라고 하는 게 와,
1: 언제쯤이면 과학자분들이 암흑 물질을 채집해 올까요?
0: 곧.
2: 저 어떻게 생각하세요?
1: 암흑 물질을 좀 그러면 좀 채집 좀 해봐요 좀.
0: 제가 하고 있는 게 은하를 이용해서 암흑 물질 연구하는 게 제일
2: 암흑 물질 연구가 주세요.
1: 채집 좀 해보세요. 500g만.
0: 예? 곧 할 예정입니다.
1: 네, 그래요?
0: 계획에 있습니다.
1: 암흑 물질 연구하신다고요? 네. 어떠시고요?
0: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최근에 한 일 중에 하나는 네. 이제 암흑 은하라는 거를 이제 발견을 했거든요.
1: 암흑 은하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2: 근데
1: 은하가 빛나야지 어떻게 빛도 안 나는데 은하라고 해?
2: 세계적으로 뉴스가 되게 많이 나왔던 뉴스였어요.
3: 다크 갤럭시 그런 명으로?
0: 맞습니다.
4: 멋있게 담아놨던 느낌.
1: 암흑 우주 같은 그런 건가? 뭐예요 이게?
0: 그런데 우리 아까 이제 우리 은하가 있고 네. 우리 은하 주변에 위성 은하, 네. 딸린 은하라고 하는 걸 얘기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관측을 해보니까 우리 은하 주변에 딸린 은하가 한 60개 정도 발견이 됐거든요.
1: 발견이 됐다고요?
0: 네, 이미. 근데 저희들이 컴퓨터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 법칙을 넣어서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 은하 주변에 이런 위성 은하가 수백 개, 수천 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적으로는 수백 개가 있어야 되는데 왜 수십 개밖에 발견이 안 됐지? 얘네들 어디 갔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잃어버린 딸린 은하 문제 또는 잃어버린 위성 은하 문제라고 천문학자들이 말을 붙였습니다.
1: 왜 안 보이지 근데?
2: 그렇죠.
1: 가까운데 우리 은하의 위성이라고 실제로도 몇십 개를 발견했다고 하면 가까이 있으니까 다 보여야 되는데 왜 안 보이는 애들이 있어요?
0: 맞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두 가지 해석이 이제 가능한데 하나는 관측에서 아직 못 찾아냈다. 또 하나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이 잘못되었다.
2: 그렇죠.
0: 두 가지 다 가능한데 제가 한 일은 뭐냐면은 그 중에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은하처럼 존재하는 암흑 은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을 해서 실제로 관측에서 더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3: 제가 또 취미는 과학하면서 우주 공부를 좀 했으니까 추정을 해보면 암흑이라고 하는 것은 빛을 안 낸다는 건데
0: 맞습니다.
3: 암흑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중력 효과를 내는 거잖아요.
0: 맞습니다.
3: 그거를 뭔가를 어떻게 해서 찾아내신 거예요?
0: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1: 그래요? 중력으로 해가지고 찾는 겁니까?
0: 네. 그러니까 이제 암흑 은하라고, 은하라고 할 때 우리가 아까 이제 얘기했던 게 별, 네. 가스, 암흑 물질. 네.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성분인데 암흑 은하라고 하는 거는 네. 별이 없고 가스와 암흑 물질로만 이루어진 건데 네. 근데 걔를 어떻게 찾았냐? 바로 가스의 움직임. 가스가 중력적인 효과로 움직이는 거를 보고 여기에 뭔가 물질이 많이 있구나. 라고 찾았습니다.
4: 근데 아까 오늘 시작할 때 은하라는 게 별이 뭐 수천억 개 모인 걸 은하라고 한댔는데 뭐 천문학자들이 이름을 멋지게 짓는 건 알겠는데 아무것도 별이 없는 걸 이걸 은하라는 말을 붙이면 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0: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실제로 제가 학회에서 발표를 했을 때 똑같은 지적을 다시
1: 지적 받아야죠. 별이 있는데 왜 은하냐. 그러면 아예 그냥 별이 있는 일도 은하라고 하지 말고 다른 이름을 짓든지.
0: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은하라고 하는 거는 예. 이제 별 가스, 암흑물질 여러 가지 구성분이 모인 그 중력적으로 뭉친 개를 보통 우리가 은하라고 부르기 때문에 별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은하라고 이제 편의상 붙이고 있습니다.
1: 네. 편의상.
3: 근데 사실 암흑물질이랑 가스는 우주에 널려 있는데 이게 묘하게 잘 뭉쳐지면 우리 은하 같은 거대 은하가 되는 거잖아요.
0: 그렇죠.
3: 근데 이게 잘 애매하게 뭉쳐지면 암흑 은하로 그냥 남는 거잖아요.
0: 맞습니다.
3: 그럼 생각해봤을 때 잘 뭉쳐서 이런 대단한 은하가 만들어질 확률보다는 만들다가 애매하게 만들어져서 암흑 은하가 될 확률이 훨씬 높을 것 같은데 그러면 아까 딥필드 그 망원경 사진 같은 걸 봤을 때 우리가 많은 은하를 보지만
0: 맞습니다.
3: 그 사진 안에는 어마어마한 수의 더 많은 암흑 은하들이 들어있는 거 아닌가요?
0: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저희가 방금 얘기했는데 가스하고 암흑 물질이 같이 있는 걸 얘기했는데 실제로는 가스조차 없는 암흑 물질만 있는 은하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거는 고스트 갤럭시라고 유령 은하.
2: 이름 참 잘 줘.
3: 잘 짓죠?
2: 고스.
0: 말 그대로 아까 본 사진에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가끔 사진 찍으면은 학급 사진 찍으면
2: 거기까지 가시는 거예요?
0: 그런 것처럼 고스트 갤럭시가 찍혀 있을 수 있습니다.
1: 교수님, 근데 눈에 안 보이는 은하를 찾는 게 왜 중요해요? 아니, 보이는 것도 지금 보이는 거 찾는 것도 재밌는데 네. 눈에 굳이 안 보이는 애를 찾는 게 뭐 네. 때문에요?
0: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성분을 보니까 네. 70%는 이제 암흑 에너지. 그다음에 25%가 암흑 물질, 5%가 우리가 아는 보통의 물질인데 네. 눈에 보이지 않는 암흑 물질의 정체를 우리가 알고 싶잖아요. 네. 궁금하잖아요. 이걸 어떻게 연구를 하냐? 여러 가지 연구를 했을 때 저희가 암흑 은하가 있으면 최소한 얘는 별이 없거든요. 그리고 어떤 현상을 관측을 했을 때 이게 별 때문에 생긴 건지 암흑 물질 때문에 생긴 건지를 최소한 별에 잡음 없이 영향 없이 연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가스도 없는 그런 암흑 은하가 있으면 아까 말한 유력 은하가 있으면 그 유력 은하는 말 그대로 암흑 물질로만 이루어진 천체니까 말 그대로 순도 100%짜리 금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암흑 물질 연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천체입니다. 이야.
1: 아니, 근데 암흑 물질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우리 또 취미는 과학을 통해서 이제 많이 알게 됩니다. 또, 네. 강원도에서 땅굴 파가지고 암흑 물질 연구하시는 분도 계시고.
2: 나오셨잖아요.
1: 예, 예, 예.
0: 물리학자는, 예. 이제 지하로 내려가고, 예. 전문학자는 하늘을 올라가고.
2: 중간이 없어요.
1: 아, 물리학자는 땅 파고 들어가고, 전문학자는 그냥 하늘 바라보면서 이렇게 연구한다. 교수님은 다시 태어나신다면 저렇게 밝게 빛나는 은하에서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암흑 은하에서 살고 싶으세요? 마지막으로 질문 드립니다.
0: 제 고향이 이제 전라북도 옥구군 대하면 네. 복교리거든요. 네. 저는 그래서 시골 암흑 은하가 좋습니다.
1: 암흑 은하를 열심히 파보겠다라는 네.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은하 연구 열심히 하셔가지고 저희에게 더 많은 암흑 물질에 대한 정보를 좀 제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네. 휴머노이드 로봇이 웬만한 몸체보다 춤을 더 잘 춰요. 막 무예도 하고요. 막 날라차기도 엄청 잘하고. 이건 그냥 쇼예요.
5: 맞죠.
1: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퍼포먼스잖아.
5: 맞죠.
1: 야, 이거 뭐하러 이렇게 열심히 해요?
5: 올해부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1: 올해는 다르다. 아,
5: 지금은 또 바뀌고 있어요.
1: 또 바뀌어요? 어떻게?
5: 누가 일을 더 잘하는 거예요.
1: 이제는 또. 저는 지금 로봇이 필요해요.
3: 근데 일자리는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5: 그 말이 맞아요. 노동은 종말을 구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1: 노동이 끝난다.
5: 무서워. 인간보다 한 100배, 1000배 빠른 속도로.
1: 진짜 사람보다 뛰어나다는 얘기죠. 로봇이 일을 다 해줘. 그럼 뭐 하고 싶으세요?
2: 저는 좀 쉴 거예요.
1: 로봇 이직시키고 입금은 본인 계좌로 받고.
2: 당연하죠, 그거는.
1: 네가 버는 돈을 얼마를 나 줘. 난 놀란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5: 그리고 그 로봇은 세금도 내야 돼.

0: 내가 다닌 중학교는
1: 군남중학교.
0: 가장 기억에 남는 선생님은
1: 강숙현 과학선생님.
0: 가장 망친 시험 점수는
1: 음악 70점.
0: 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1: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란 단어는 없다.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1: 악기를 배워라. 안녕하세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발사체 엔진 개발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명윤입니다.
0: 학생 때 꿈은 뭐였나요?
1: 학생 때는 로봇이나 비행기를 만든 과학자가 우선 되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야구를 좋아해서 야구 선수도 되고 싶다 얘기도 했었고 의사도 되고 싶다 이런 꿈을 가졌습니다.
0: 과학의 여러 분야 중에 공학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1: 고등학교 때 제가 무인 가로등 제어라는 거를 하게 됐거든요. 밤에 이제 햇빛이 없어지면 자동으로 이제 가로등이 켜지는 그런.

0: 그때 보면서 제가 이런 공학에 의해서 그 어떤 만들어진 기계 장치들이 사람을 되게 편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도 공학을 선택할 때 계획이 됐습니다.
1: 과학자가 갖춰야 할 덕목이 있다면 뭘까요?
0: 우선 그 전문 지식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관련된 지식이 있어야겠고 두 번째가 끈기 그리고 성실성.
1: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0: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는 하늘을 나는 뭐 항공기나 뭐 드론, 그 다음에 우주에서 작동하고 있는 인공위성이나 그 다음에 뭐 달 탐사선 같은 우주선, 그 다음에 이런 그 인공위성이나 탐사선을 우주로 보내는 우주발사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1: 현재 하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뭔가요?
0: 가족과 떨어져 있는 게 가장 힘든 거고요. 두 번째는 우주발사체가 가격이 되게 비싸거든요. 네, 그거를 이제 시험을 해야 되는데 잘못 시험하면 폭발하면 그렇게 손상을 입으니까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습니다. 그 두 가지가 단점이고요. 장점으로는 공학을 다 하다 보니까 내가 설계한 게 제작하고 나면 제가 내 손에 들어와 있고 보여요.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게 바로 눈앞에 나타난다. 두 번째로는 엔진 시험이나 발사 성공했을 때 정말 가슴 속에서 이만큼 더 뜨거운 어떤 그런 벅찬 감정이 올라오거든요. 그거를 자주 이제 제가 접할 수 있어서 그게 제 직업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1: 지금까지 했던 일 중에 가장 뿌듯했던 성과는 뭔가요?
0: 누리호에 들어갔던 75톤 엔진 개발을 했던 게 가장 뿌듯한 거고요.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지난 6월 달에 누리호 발사 성공한 것이 더 뿌듯한 일인 것 같습니다.
1: 누리호 발사를 성공시키는데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뭐예요?
0: 시험 설비든 어떤 기술적 문제를 해결할 때 결국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는데 이 사람들 간의 의견이 달라서 많이 충돌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사람들 사이에서 좀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1: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한마디로 정의해주세요.
0: 우주 발사체 생명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정의하겠습니다.
1: 10년, 20년 후의 미래는 어떨까요?
0: 우주 분야로 보면 앞으로 2030년대에는 아마 달에 사람이 가서 상주도 하고 달에 이제 은하계 들어서 우주 정거장 달 기지를 만들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우주발사체로 달 착륙선을 보내서 달을 탐사할 거예요. 30년 내에는. 40년 내에는 더 발전해서 우주 선진국이 화성에 사람을 보내서 화성 탐사를 하게 될 거고 우리나라도 달 화성 어떤 탐사선을 보내는 그런 발전을 하게 될 겁니다. 그 컴퓨터와 그 다음에 인터넷이 보급된 지 지금 3, 40년 됐는데 세계가 급변화했잖아요. 앞으로 10년, 20년 되면 더 많이 급변할 거고 여러분이 아시는 뭐 4차 산업의 뭐 인공지능이나 그 다음에 뭐 자율주행, 그 다음에 3D 프린팅 이게 되면 아마 10년, 20년은 굉장히 급격하게 변하는데 우주도 굉장히 급격하게 변할 거거든요. 아마도 그런 사회에 우리가 살게 될 것 같습니다.
1: 미래의 과학자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0: 우선 제가 우주 발사체를 하다 보니까 우주에 관심을 가지고 좀 이쪽으로 많이 오시면 저희는 우주 용토라고 그러는데 정말 할 일이 되게 많거든요. 우주 자원이나 우주 관광이나 또 어떤 우주라는 거는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인간 호기심을 작용하잖아요. 그런 호기심도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주로 많이 와서 우주에 대한 어떤 그런 걸 많이 하면 좋겠는데 먼저 자기가 좋아하고 관심이 있는 어떤 분야에 대한 어떤 생각들을 또 꿈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걸 많이 꾸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런 꿈만 꾸는 게 아니라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캠프나 그다음에 과학관들 많이 가서 그걸 접해봐야 되잖아요. 그냥 꿈을 실현시킬 수 있기 때문에 행동이나 실천이 빨라야 되는 것 같아요. 불가능이 무엇인지 설명하기 힘들다. 왜냐하면 어제의 꿈은 오늘의 희망이고 내일의 현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꿈을 가지고 도전하세요.

0: 데이비드 애튼버러는 6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자연계의 이야기를 밝혀왔습니다. 그가 우리 행성의 생명체를 탐험한 덕분에 우린 자연의 경이로움을 느낄 수 있게 됐죠.
1: 야생동물을 보기에 좋은 곳이네요.
0: 사람들은 애튼버러가 80대 중반에 은퇴했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그 후 10년 동안 자연 다큐멘터리 제작에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1: 오호!
0: 그리고 전 세계의 상징적인 장소들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1: 이것이야말로 자연의 가장 위대한 경이로움 중 하나죠.
0: 자연 세계를 탐험하며 동물과 식물이 왜 그들이 선택한 서식지에서 잘 자랐는지 그 비밀을 밝혀냈죠.
2: 안녕.
0: 지금부터 애튼버러와 함께 전 세계로의 특별한 모험을 시작합니다. 지구 생명체의 다양성을 이해하려면 지구상 가장 외딴 곳으로 여행해야 하죠. 이런 극한의 장소에서는 다양한 서식지 덕분에 특정 종들이 번성할 수 있습니다. 이곳들은 기후와 포식자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곳이며 생존이 더 쉬운 곳이죠. 호주의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는 지구상에서 가장 독특한 자연 환경 중 하나입니다. 광활한 바다의 위험으로부터 피난처를 찾는 생물들을 끌어들이죠.
1: 이 거대한 장벽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방문객들을 보호합니다. 위에서 보면 더욱 분명히 알 수 있죠.

0: 호주의 이 지역은 정기적인 열대성 저기압이 지나가는 길목에 있습니다. 이 복잡하게 얽힌 석회암 벽은 바다와 육지 사이에서 장벽 역할을 하죠. 안쪽의 물은 따뜻하고 얕아서 방문객들에겐 이상적인 안식처가 됩니다. 전 세계의 다양한 동물 공동체가 이 거대한 야생지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지구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영향력 있는 서식지 중 하나가 됐죠. 매년 100만 마리가 넘는 이주 동물들이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를 찾아옵니다. 하지만 아직도 왜 이곳에 오는지 수수께끼로 남아있는 동물이 있죠. 만타 가오리는 유목민이에요. 아주 거대한 친구들이죠. 날개폭이 6에서 7미터나 되고 무게는 1.5톤에 가까워요. 그들은 플랑크톤을 먹기 위해 이곳에 오지만 번식을 하거나 몸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안식처로도 이용하죠. 만타 가오리들은 호주 동부 해안을 따라 수백 킬로미터를 여행해서 이곳에 도착합니다. 수많은 만타 가오리들이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 남쪽 끝에 있는 레이디 엘리어 섬 주변 바다로 향합니다. 만타 가오리들에게 이곳은 천국이죠. 이 거대 바다 녀석들이 약간의 애정어린 보살핌을 받을 수 있는 곳이거든요. 여기는 미용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주로 놀래기들이 운영하죠. 이 헌신적인 청소부들은 정기적으로 다양한 생물들을 손님으로 맞이합니다. 그들은 고객의 몸 바깥쪽뿐만 아니라 안쪽에 죽은 피부와 기생충을 제거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지요. 보기에는 위험해 보일지 몰라도 걱정 마세요. 청소 물고기들이 맛있는 식사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요. 모든 고객들 중 만타 가오리가 그들의 VIP 고객입니다. 손님이 많을 때는 만타 가오리들이 참을성 있게 자기 차례를 기다리죠. 비행기가 착륙을 위해 대기하는 것처럼 기회가 올 때까지 원을 그리며 돌아다녀요. 자기 차례가 되면 만타 가오리들은 완전히 몸을 맡기죠. 순식간에 청소부들이 만타 가오리 쪽으로 달려듭니다. VIP 고객이니 그럴 법도 하죠. 청소 물고기는 만타 가오리 구석구석을 살핍니다. 그리고 청소는 한 시간 동안 계속되죠. 대부분의 경우 서비스는 최고급이에요. 하지만 가끔 청소에 너무 열중한 나머지 실수를 할 때도 있죠. 암컷 놀래기 한 마리가 만타 가오리의 살점을 물어뜯었어요. 이건 규칙에 어긋나는 행동이라 그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하죠. 파트너가 암컷을 쫓아가요. 이건 업계에서의 엄한 꾸짖음과 같은 거죠. 수컷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자신들의 사업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예요. 한 번의 실수라면 만타 가오리는 다시 돌아오겠지만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하면 단골 고객들이 떠날 위험이 있는 거죠. 다행히도 실수로 인해서 고객이 떠난 것 같지는 않네요. 만타 가오리가 돌아왔고 영업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만타 가오리들에게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는 정말로 훌륭한 안식처죠.
1: 동물들은 새끼를 낳고 보호할 완벽한 환경을 찾아 때론 지구 전역에 엄청난 거리를 이동합니다. 그레이트 베리어

0: 리프를 따라 늘어선 수백여 개의 섬들에는 저마다의 알맞은 서식지가 존재하죠.
1: 이곳은 헤론 섬입니다. 매년 수천 마리의 새들이 안전하게 둥지를 틀 곳을 찾아 이곳을 방문하죠.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의 따뜻한 바다에는 물고기가 가득합니다. 새들에게는 먹이가 풍부한 셈이죠. 그래서 1년 내내 엄청난 수의 바다새들이 이곳에 모입니다. 하지만 새들이 알을 낳아야 할 때가 오면 육지로 가야 하죠. 둥지를 틀고 새끼를 키울 수 있는 장소가 아주 제한적이라 경쟁은 매우 치열합니다. 심지어 저 같은 침입자가 있어도 둥지를 절대 떠나지 않죠. 안녕. 검은 제비 갈매기는 매우 헌신적인 부모입니다. 새끼를 키우는 데 있어선 세상 그 누구도 그들을 방해할 수 없죠. 매년 150만 마리가 넘는 새들이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의 섬들로 와서 번식을 합니다. 그중 가장 흥미로운 새를 보려면 해가 진 후까지 기다려야 하죠. 이 비밀스러운 친구가 도착했다는 첫 신호는 그들의 특이한 울음소리로 알 수 있습니다. 옛 선원들은 이 새의 특이한 울음소리 때문에 유령새라고 불렀죠. 정확히는 쐐기꼬리 슴새입니다. 새의 으스스한 울음소리가 저를 그들의 번식지로 안내했죠. 이들이 진정한 바다 새들입니다. 먹이를 찾을 때는 바다 위를 날거나 수면에서 수영하며 물고기를 잡는데 아주 능하죠. 반면에 육지로 와서는 우선 어둠 속에서 와야 하고 장육이 때때론 그리 능숙치 못하죠. 야간 투시 카메라로 보니 장육 실력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 새들은 여기까지 오기 위해 놀랍게도 6,400km나 비행했죠. 바다에서 몇 달 동안 먹이를 먹은 후 번식을 위해 육지로 와야 했습니다. 한번 짝을 이루면 헌신적인 커플이 되어 암수 모두 부모의 역할을 나눠 맡아요. 이곳에 나무가 있긴 하지만 쐐기꼬리 슴새는 땅을 파고 둥지를 트는 걸 선호하죠. 여기엔 태어난 지 3주 된 새끼가 먹이를 기다리고 있네요. 쐐기꼬리 슴새 부모가 되는 건 힘든 일입니다. 새끼들은 계속해서 먹이를 필요로 하지요. 새끼들의 요구 때문에 어른 새들은 계속해서 바다로 날아가 더 많은 먹이를 가지고 돌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이륙할 때도 장육만큼이나 서툴죠. 다행히 여름철에는 물고기가 풍부합니다. 헤론섬 바로 너머 바다에는 카프리콘 애디라고 알려진 풍부한 소용돌이 해류가 있죠.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아래에 있는 차가운 물을 끌어올려 표면으로 풍부한 영양분을 옮겨줍니다. 이것이 해양생물인 플랑크톤의 대규모 번식을 촉진하죠. 이는 전체 해양 먹이사슬의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바다새들의 먹이가 될 수 있는 물고기가 특히 많죠. 해론 섬을 둥지터로 선택함으로써 새끼들을 풍족하게 먹일 수 있는 겁니다.

산호는 지구상에 적어도 5억 년 동안 존재해왔죠. 새로 생긴 산호천은 수천 마리의 동물들에게 집을 제공했고 완전히 새로운 공동체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는 지구상에서 가장 다양한 동물 군집 중 하나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놀라운 산호초 주민들을 만나보려 합니다. 이곳은 리자드 섬인데요.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에 흩어져 있는 수백여 개의 섬 중 하나죠. 그리고 이곳의 얕은 석호는 뛰어난 생물 다양성을 보여주기로 유명합니다. 지난 몇십 년 동안 이곳 연구소에 있는 과학자들은 산호초를 구성하는 동물 공동체가 얼마나 다양하고 복잡한지를 지속적으로 연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연구 덕분에 이제 우리는 산호초가 열대우림만큼이나 많은 생물종을 지원한다는 걸 알게 됐죠. 여기서 첫 번째 질문은 이 모든 다양성이 과연 어디서 오는가 하는 거였습니다. 리자드 섬 산호초가 풍부한 이유는 일부 해안을 둘러싸고 있는 특별한 식물들 덕분이죠. 이들은 육지와 바다를 연결하고 산호초 공동체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바로 맹그로브죠. 뿌리 사이사이에는 온갖 모양과 크기의 어린 물고기들이 숨어 살고 있습니다. 이 작은 물고기들 중 많은 수가 지금은 연약해 보이지만 나중엔 가장 사나운 포식자가 될 수 있죠. 실제로 이 맹그로브 보육원의 존재는 산호초의 물고기 개체군이 세계에서 가장 다양하고 풍부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맹그로브는 보육원일 뿐만 아니라 놀이터가 되기도 하죠. 게임의 첫 번째 목표는 모든 동물의 삶에서 가장 취약한 시기인 어린 시절을 살아남는 것이에요. 아기 거북, 가오리, 심지어 상어들도 이곳에서 몸을 숨기죠. 이 어린 검은 꼬리 상어들은 겨우 몇 주 된 것들이에요. 성체가 되어 이곳을 나설 때 크기에 6분의 1에 불과하죠. 생후 1년 동안 맹그로브는 그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요. 어릴 때는 더 큰 상어들에게 먹힐 수 있거든요. 여기 맹그로브에 얽혀있는 뿌리는 큰 포식자들을 막아내고 그들이 어린 상어들을 잡아먹지 못하게 해주죠. 어린 상어들이 성장하면 결국 이 보호소를 떠나 맹그로브 뿌리 너머의 산호초로 나가게 될 거예요. 다음 도전은 지구상에서 가장 혼잡한 생태계 중 하나에서 자신들의 자리를 찾아가는 것이 될 겁니다.

0: 전 세계에는 자신을 안전하게 지키는 집을 만들기 위해 주변 환경에 잘 적응하는 생물들이 있습니다. 보르네오 섬의 열대우림에는 완벽한 서식지를 만들어낸 동물이 있죠. 이 동물은 놀라운 능력을 발달시켜 이를 이루어냅니다.
1: 제가 찾고 있는 동물들은 시각이나 후각이 아닌 아주 다른 고도로 발달된 유도 시스템을 사용해 먹이를 찾아요. 그들을 찾는 방법은 바로 그들의 집을 찾는 겁니다. 저 아래쪽에 보이는 깊고 어두운 동굴 같은 곳 말이죠. 이곳은 고만통 동굴입니다. 이 동굴은 광대한 지하 터널과 대성당 크기의 동굴들이 네트워크처럼 이어져 있죠. 수백만 년에 걸쳐 물줄기에 의해 깎여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놀라운 동굴살이 전문가들의 집이 되었죠. 제 위쪽 동굴 천장을 보시면 어둠 속에 숨겨진 엄청난 수의 박쥐들이 있습니다. 제 뒤에 있는 이 거대한 배설물 언덕을 보면 얼마나 많은 박쥐가 이곳에 숨어 살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죠. 어떤 사람들은 이 동굴에 100만 마리의 박쥐가 있다고도 하네요. 어둠 속에서는 그들을 볼 수 없기에 특수 촬영 카메라를 이용해 천장에 빽빽하게 매달려 있는 녀석들을 포착합니다. 그들의 작은 눈은 어두운 곳에 적응되어 있지만 칠흑 같은 어둠은 뚫지 못하죠. 하지만 수백만 년 전 이 박쥐들은 반향 정밀 또는 소나라고 알려진 놀라운 유도 시스템을 진화시켰습니다. 박쥐는 목구멍에서 매우 높은 음높이의 소리를 만들어 앞으로 내보내죠. 이 소리는 벽에 부딪혀 메아리로 돌아오고 박쥐의 큰 귀로 감지합니다. 이 귀는 계속 움직이면서 박쥐가 정확하게 주변 환경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돕죠. 매일 저녁 해질 무렵이 되면 박쥐들은 안전한 은신처를 떠나 사냥을 시작합니다. 이제 박쥐들이 그 반향정위 기술을 사용하기 시작할 거예요. 동굴 깊숙한 곳에서 나와 천장 가까이로 날다가 이 작은 입구를 통해 휙 나가죠. 서로 부딪히지도 않고 심지어 절 피하기도 하죠. 반향정위 덕분인데 저기 가네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하죠. 대이동은 동굴 더 깊은 곳에 있는 통로에서 일어나고 있으니까요. 저는 동굴의 주요 출구 역할을 하는 굴뚝 쪽으로 60m 정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박쥐들이 어떻게 100만 마리의 대규모 탈출을 이루는지 지켜보기 위해서죠. 꼭대기에는 큰 구멍이 있는데요. 이제 박쥐들이 떠날 준비를 합니다. 지금 박쥐들이 출구 근처의 작은 동굴에 모여 빙글빙글 돌며 거대한 소용돌이 구름을 만들고 있는데요. 날이 어두워지기를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떠나네요.

밖에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들과 이곳 하늘을 공유하는 또 다른 동물 그룹에 속하는 사냥꾼들이죠. 매, 독수리, 솔개들입니다. 박쥐들이 떠나기를 꺼려했던 이유죠. 이제 그들은 끊임없는 대규모 물결을 이루며 수적 우세에서 안전함을 찾습니다. 하지만 일부는 대가를 치르게 되죠.

0: 생애 초기 단계가 가장 취약합니다. 성체가 되는 건 가장 큰 도전 과제죠. 그래서 동물들은 살아남기 위해 자신을 보호할 창의적인 방법을 찾습니다. 여기 보르네오 정글에서 그 방법을 확인할 수 있죠.
1: 나비예요. 나비는 알에서 부화해 다리가 달린 작은 벌레로 태어납니다. 물론 얇은 피부에 기름기를 가득 머금은 듯한 이 애벌레는 새나 파충류에게 맛있는 먹잇감이죠. 그래서 애벌레들은 자신을 방어할 방법이 필요합니다. 이 애벌레는 아름다운 호랑나비 애벌레인데 새의 배설물로 위장했어요. 만약 이 위장이 새를 속이지 못하면 또 다른 방어 수단이 작동하죠. 이건 뭔가 불쾌한 냄새가 나는데요. 여러 위험한 단계를 극복하고 살아남은 애벌레들은 이제 날개를 만들고 성체로 변합니다. 정말 극적인 변신을 겪게 되는 거죠. 애벌레는 먼저 보호막으로 자신을 감싸는데 이건 일종의 탈의실 역할을 하는 것으로 그 안에서 몸을 해체했다가 완전히 재구성하죠. 약 10일 후 나비로 변신하게 되는데요. 이제 날개의 혈관을 따라 체액이 이동하면 날개를 최대 크기로 펼치고 하늘로 날아오릅니다.

0: 나비의 앞날개와 뒷날개를 합치면 정말 멋진 비행장치가 되죠. 더군다나 이 날개들은 메시지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사실 나비의 날개는 동물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광고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나비의 커다란 날개는 정말 멋진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넓은 도화지와 같습니다. 그럼 이 아름답고 복잡한 무늬들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비밀은 날개 표면의 미세 구조에 있죠. 지붕의 타일처럼 겹쳐진 이 비늘들은 한때 작은 감각기였던 강모에서 진화했는데, 일부는 날개에 색을 입혀주는 색소 주머니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날개는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특정 각도에서 볼때 빛을 분산시켜 찬란한 무지갯빛을 보여주기도 하죠. 전 세계에는 18,000종 이상의 나비가 있는데 각각의 고유한 날개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매혹적인 색깔과 화려한 무늬들은 수컷나비와 암컷나비가 서로 같은 종인지 아닌지를 알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짝짓기 준비가 된 성체는 아주 먼 거리에서도 적합한 짝을 식별할 수 있게 되죠. 수컷과 암컷이 만나면 의식적인 춤을 추며 서로 주위를 날아다닙니다. 각자 상대방의 비행 기술과 날개 무늬를 확인하는 거죠. 둘다 테스트를 통과하면 짝짓기가 이루어집니다.
1: 수백만 년 전, 식물들이 지구 표면을 점령하기 시작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보는 수많은 생물들의 길을 만들었습니다.

0: 들어주었습니다. 이런 식물 개척자들의 놀라운 예를 갈라파고스 제도에서 만나볼 수 있죠.
1: 이곳은 경이로운 곳이에요. 갈라파고스. 불에서 태어난 섬들이죠. 이곳의 거주자들은 지구상의 모든 생명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바꿔놓았습니다. 여기는 군도의 중심에 있는 산타크루즈 섬입니다. 이 섬은 자체적으로 날씨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죠. 경사면은 녹색 외투로 덮여 있습니다. 태평양을 가로질러 불어오는 습한 해양성 바람이 이 용암산에 부딪혀 위로 올라가죠. 그러면 바람이 식어서 더 이상 수분을 품고 있을 수 없게 되고 안개와 비로 응결됩니다. 그래서 식물들이 번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곳은 거대한 나무들로 이루어진 숲처럼 보이고 온갖 종류의 동물들이 풍요롭게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이 갈라파고스이기 때문에 이 숲은 좀 다르죠. 이 식물들은 진짜 나무가 아니거든요. 이 섬들이 지구상의 독특한 위치에 놓인 건 운명과도 같죠. 적도 바로 위에 있어서 1년 내내 따뜻하고 햇살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건 두 개의 바람이 교차하는 지점에 있다는 거죠. 남동무역풍은 남아메리카에서 불어오고 북동무역풍은 카리브해와 중앙아메리카에서 내려옵니다. 이 두 바람이 갈라파고스의 생명줄이죠. 이 바람들이 최초의 정착자들을 새롭게 생겨난 화산섬들로 실어 날랐습니다. 남아메리카와 중앙아메리카의 나무에서 떨어진 씨앗들이 수백 킬로미터의 바다를 건너 날아왔어요. 대부분은 바다에서 사라졌고 섬에 도착한 일부의 씨앗들 중 대다수가 불모의 뜨거운 바위에 떨어졌지만 몇몇은 운이 좋게 살아남았죠. 이 놀라운 식물은 민들레의 친척입니다. 토양도 비도 없는 곳에서 자랄 방법을 찾아냈죠. 이 얇은 화산 토양에는 지하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스칼레시아 나무들은 구름과 안개에서 수분을 모을 만큼 똑똑하고 키도 컸죠. 그것만으로도 전체 식물과 동물 군집을 유지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정말 마법과도 같은 일을 해낸 거죠. 이 재주 덕분에 숲 전체가 생명력을 얻게 됐습니다. 나무 꼭대기에는 가느다란 가지들이 서로 엉켜 있는데 안개가 그 위에서 물방울로 변하고 나무줄기를 따라 흘러내립니다. 그럼 고사리들이 나무 껍질에 달라붙은 축축한 이끼에 뿌리를 내리죠. 수분은 거미와 다른 작은 생물들이 살 수 있는 조건을 만듭니다. 그리고 숲 바닥에는 웅덩이가 생기죠. 그러면 세상 오직 이곳에서만 볼 수 있는 잠자리들이 번성하는 겁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섬의 서식지도 변합니다. 풍화되고 침식되며 해변이 생겨나죠.

0: 에스파뇰라 섬에서는 바다가 모래 해안선을 만들어냈습니다.
1: 이곳은 갈라파고스 바다 사자들의 천연 해수욕장이죠. 이들은 갈라파고스에만 서식하는 소수의 포유류 종 중 하나입니다. 섬의 해변은 그들에겐 훌륭한 보육원인 셈이죠. 여기서 바다사자 새끼들은 안전하게 젖을 먹을 수 있습니다. 물론 약간의 짜증나는 일도 생길 수 있지만요. 그리고 해변 근처의 안전구역에서는 부모들이 새끼들한테 수영을 가르칩니다.

바다 사자들이 아주 평화로운 삶을 사는 것 같지만 한 가지 성가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파리죠. 바위가 많은 또 다른 섬에서는 바다 사자들이 용암 도마뱀들의 도움을 받아 파리를 물리칩니다. 하지만 에스파뇰라의 모래 해변에서는 용암 도마뱀을 찾아볼 수 없죠. 그들은 근처에 더 따뜻한 바위들을 좋아하니까요. 그래서 이곳 바다 사자들은 스스로 파리 문제를 해결해야 하죠.

이런 작은 도마뱀들은 군도 전체에서 발견됩니다. 각 섬마다 고유한 종이 있는데 생김새보다는 행동 방식에서 확연히 더 많이 다르죠. 여기 용암 도마뱀이 있습니다. 이 주변 바위 여기저기에 많이 있죠. 지금은 번식기라 수컷들이 영역을 확보하고 암컷을 차지하기 위해 서로 경쟁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경쟁하는 방법은 팔굽혀펴기인데요. 보세요. 사실 이건 과학자들이 이 도마뱀들이 서로 어떻게 의사소통하는지를 연구하기 위해 사용하는 모형 장치입니다.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셨죠? 이 팔굽혀 펴기는 횟수와 강도, 속도, 그리고 머리를 얼마나 높이 들어올리는지에 따라 다양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반응이 종마다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각 종마다 자신만의 고유한 제스처 언어가 있다는 거죠. 각기 다른 섬의 용암 도마뱀 종들 사이에는 약간의 신체적 차이가 있지만 이제는 서로 다른 제스처를 발달시켰기 때문에 만나더라도 교배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언어 장벽으로 분리된 거죠.

0: 인간이 지구에 살기 수백만 년 전, 이상한 생물들이 지구를 지배했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가장 성공적인 동물들, 익룡들을 차지했죠. 오늘날 해안선을 따라 이 특별한 동물들이 어떻게 생존했는지에 대한 흔적들을 엿볼 수 있는데요.
1: 새들은 하늘의 주인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최초의 생물은 아니었죠. 이 선사시대 생물은 타페야라라고 부릅니다. 엄청나게 큰 머리볕을 가지고 있었죠. 오늘날 백조와 거위는 때때로 바람을 타기 위해 날개를 들어 올리는데 이를 거위 날갯짓이라고 합니다. 아마 타페야라도 비슷한 행동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큰 머리볕은 뭔가 특별한 기능이 있었을 텐데요. 오늘날 살아있는 동물들에서 그 기능의 단서를 찾을 수 있었죠. 스코틀랜드 해안의 베스록에 있는 이 북극 갈매기 군락처럼요. 익룡들도 의심할 여지 없이 고대 해안선 주변에서 큰 무리를 이루며 살았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당시에도 밀집된 공동체에서 살다 보면 온갖 종류의 드라마가 펼쳐졌겠죠. 이 군락에서 일어나는 것처럼요. 서로 가까이 둥지를 튼 북극 갈매기들은 먹이와 영역을 두고 이웃들과 다툽니다. 익룡들도 분명 이성의 관심을 끌기 위해 서로 경쟁했을 거예요.

아마도 타페아라는 번식기에 짝에게 과실을 하기 위한 용도로 그 거대한 머리볕을 사용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 많은 새들이 하는 것과 같은 종류의 과시 행동을 했겠죠. 구애 후에 익룡들은 새들처럼 알을 낳았습니다. 익룡 배아의 뼈는 놀라운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들은 새들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발달하죠. 게다가 새끼들이 부화한 후에도 계속 발달합니다. 그로 인해 일부 종은 거대해졌죠. 여기 케찰콰툴루스입니다. 7천만 년 전 백악기에 살았죠. 하지만 이 거대한 녀석들은 어떻게 지상에서 이륙했을까요? 현대의 글라이더는 그 거대한 익룡과 크기가 비슷합니다. 마찬가지로 길고 가는 날개를 가졌고 매우 가볍죠. 이 비행기계는 너무 가벼워서 엔진조차 필요 없습니다. 공중에 뜨기 위해서 필요한 건 오직 견인뿐이죠. 이것이 케찰콰툴루스의 비행 마법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입니다.

거대한 날개폭을 가진 이 생물은 지금까지 지구상에 존재한 가장 큰 비행동물이었죠. 케찰 콰툴루스는 날갯짓을 최소한으로 유지했어요. 살아있는 글라이더였죠. 우리는 적어도 부분적으로 꼬리를 사용해 비행을 조종하고 있습니다. 동력 비행기와 새들에겐 꼬리가 있지만 케찰 콰툴루스 같은 진화한 익룡에게는 꼬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조종이 훨씬 더 어려웠고 상당한 두뇌 능력이 필요했을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꼬리가 없었기 때문에 케찰 콰툴루스가 비행기보다 훨씬 더 기동성이 뛰어났다고 생각하죠. 케찰 콰툴루스는 틀림없이 인간 조종사들이 사용하는 많은 기술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고도를 유지하려면 상승 기류를 찾아야 하죠. 상승 기류는 태양열로 잘 데워지는 바위 같은 지형에서 올라오는 따뜻한 공기 기둥이에요. 상승 기류가 어디 있는지는 그 꼭대기에 생기는 하얀 솜털 구름으로 알 수 있어요. 아, 저기 하나 있네요. 우리가 고도를 유지하려면 그쪽으로 가야 합니다. 상승 기류를 이용하면 케찰 콰툴루스는 한 번의 비행으로 16,000km를 여행할 수 있었다고 추정합니다. 그건 지구 전체 둘레의 거의 절반이나 되는 거리죠. 어쩌면 오늘날의 일부 독수리들처럼 이 녀석들도 매년 긴 이주 여정을 떠났을지도 모르겠네요.

0: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1: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2: You need some hot water?
3: Oh, yes.
1: 어린 학생들이
2: This one.
1: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5: 앉으세요.
1: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waiting for me. 촉촉한 눈, 코, 반가워 짖는 소리. 흔드는 꼬리를 보면 올라가는 내 입꼬리. 말랑말랑 발바닥 구수한 냄새 꼬리꼬리. 입 밖으로 한참을 마중 나온 형. 수북수북 구부구부 부드러운 턱. 아무런 의심 없이 순간에 망설임 뜨겁시 넌 내게 온몸을 던지지. 두 발로 뛰면서 심심했지. 나 없을 때 뭐해. 기다리다 지쳐 잠만 자니 너네. 늦어서 미안해. 우리 까까 하나 먹고 산책 갈까. 동네 구석구석 냄새 맡고 꽃기향.

0: I love you just the way you are.
1: I need you standing by my side.
0: Standing by my side, babe.
1: Don't let me go.
0: Yeah.
1: 난 끌어줘 집으로. 나를 기다릴 곳에.
0: 새벽부터 넌 이발 내 얼굴에 비비고 알람도 아직 자는데 난 졸린 눈을 비비고 배 위에 올라타 끄끄 발톱에 찔리고 성가셔도니 그르릉 소리가 내게는 힐링.

박스 산책 나가면 집에서 뭐해 강아지들처럼 나가 걷고 싶지 너네 가둬서 미안해 우리 까까 하나 먹고 한숨 잘까 너무 달콤해 널 품고 자는

0: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운전자 기본 수칙.
1: 선배님, 출발하셨습니까?
2: 다들 한잔하나?
1: 네.
0: 음주가 예상되는 경우 약속 장소에 차를 가져가지 않습니다.
3: 제가 태워다 드리겠습니다.
2: 야, 너 뭐하는 거야?
0: 음주를 한 경우 기어 조작만 하더라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입니다.
3: 선배님, 저 진짜 괜찮은데.
4: 너 이거 몇 개야?
3: 네 개?
0: 음주운전을 말리지 않는 경우에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음주운전은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3: 걱정 마십시오. 걸리더라도 통신 뒤에 이것만 마시면...
2: 뭐라고?
0: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 의약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처벌 대상입니다. 과음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과음을 한 경우 수면을 취하더라도 혈중 알코올이 충분히 분해되지 않습니다.
2: 선배님!
4: 너 어제 잘 들어왔어?
5: 중학생 때 나의 보물 1호는?
6: 일기장이요.
5: 방과 후에 한 일은?
6: 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5: 닮고 싶었던 롤모델은?
6: 빨간 머리엔?
5: 내가 했던 가장 큰 일탈은?
6: 오리를 길렀던 거요?
5: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6: 많이 힘들었지. 괜찮아. 너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어. 안녕하세요. 저는 아름다움을 만드는 직업을 가진 헤어 디자이너 차홍입니다.
5: 중학생 때 어떤 학생이었나요?
6: 저는 굉장히 내성적이었고 천사병이 있어 이런 놀림도 당했었어요. 왜냐하면 남의 말을 잘 거절도 못했거든요. 그리고 또 키가 정말 작았어요. 중학교 때 3학년 겨울방학 때 키가 15cm를 커서 정말 다행이지 중학교 땐 전교에서 두 번째로 작았거든요. 뭔가가 계속 맞물려서 좀 흐린 날씨처럼 다운돼 있었던 것 같아요.
5: 나와 같은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6: 내성적인 사람의 특징이 나 아닌 다른 어떤 사물이든 사람이든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 더 섬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공감 능력이나. 그래서 그때는 그 부분이 저한테 되게 힘든 부분이었는데 지금은 많은 도움이 되는 부분이에요. 안 좋다고 생각되는 부분들, 지금은 그게 굉장히 부정적인 부분이지만 나중에 성장해 가는 과정에 도움이 많이 된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고,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 잘 못하고 그런 성격들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고, 지금은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 수 있는데 나중에 그런 게 좋은 쪽으로 많이 발현이 될 거라고, 나쁜 성격 아니라고 위로해주고 싶어요.
5: 헤어 디자이너라는 직업을 갖게 된 계기가 뭘까요?
6: 사실 헤어 디자이너라는 직업이 있는 줄을 몰랐습니다. 이유가 저는 시골에 있었는데 약간 읍내였어요. 그래서 미용실이란 개념이 사실 없었어요. 미용실, 헤어 디자이너라는 개념을 잘 몰랐는데 주변에서 너는 만들기도 좋아하고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하고 남을 잘 배려해주고 그냥 너의 성격에는 굉장히 헤어 디자이너가 잘 맞을 것 같다라는 추천을 받아서 시작을 했는데 사실 시작하자마자 안 맞을 수 있겠구나. 부족한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재밌었어요. 너무 좋고.
5: 꿈을 이루는데 힘들었던 점이 있나요?
6: 누군가한테 먼저

0: 이제 말 거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손이 진짜 작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기구를 다룸에 있어서 조금 느렸던 것 같고, 저는 사실 20살까지 약간 뷰티라든지 패션에 고관여된 사람이 아니라서 약간 이 업을 출발할 때 많이 세련되거나 뭔가 이렇게 특출난 재능이 있었던 것 같진 않아요. 특출나게 재능이 없어서 부족하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오히려 제가 부족하다, 내가 이런 거를 개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오히려 늘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들이 저를 많이 발전시키고 더 이렇게 노력하게 만든 것 같아요.
1: 꿈을 이루고 성취감을 느낄 때는 언젠가요?
0: 내가 내일을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면 그게 어떤 누군가한테도 이렇게 선한 영향력이 될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인가 머리를 해준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제품 디자이너가 돼서 본인이 만든 그 섀도우를 가지고 왔어요. 편지랑 같이 가지고 왔거든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미용실에서 너무 행복하게 진심으로 일하는 모습 보고 자기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직업을 찾고 싶고 갖고 싶다는 생각을 계속 해왔대요. 뭐 차홍 원장님 덕분에 자기는 그 꿈을 찾을 수 있게 됐다고, 그런 여성이 되고 싶었는데 자기도 그렇게 됐다고. 그래서 아직 출시된 제품은 아니지만 제일 먼저 만든 그 제품을 제일 먼저 저한테 선물하려고 왔다고. 그거 보고 되게 뿌듯했어요.
1: 헤어 디자이너란 한마디로 뭘까요?
0: 헤어 디자이너란 누군가의 인생의 한 장면을 디자인하는 일이다. 사실 오늘은 내 생에 단 하루밖에 없는, 정말 하나밖에 없는 하루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하루를 소중히 하고 아끼고 최선을 다하다 보면 그게 점진적으로 쌓여서 어떤 하나의 큰 덩어리가 되고 하나의 큰 결과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아끼고 사랑하고 세상에 하나뿐인 나를 많이 다독여주고 토닥토닥해주고 잘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해줬으면 좋겠어요.

0: 결혼을 앞두고 지은 노부부의 호텔 같은 집.
1: 바닥 하나 보니까 자꾸 이렇게 꺼져가지고.
0: 이왕 짓는 거 여한 웃을 만큼 화끈하게 투자했다는데요.
2: 인류 설계사를 의뢰해서 뭐 돈 좀 주고 설계했습니다.
1: 돈보다도 좋게 사는 게 좋잖아요.
0: 그럼요. 100번, 1000번 맞는 말씀.
3: 먼 길을 돌아서 제자리를 찾은 느낌이에요.
0: 빠르게 내달리기만 했던 삶을 뒤로 하고 천천히 나 자신을 되찾기 위해 지은 집.
3: 나한테 맞는 옷을 입었구나라는 느낌이에요.
0: 소재 하나도 타협 없이 인생 최고로 몰입한 결과물이라는데요.
3: 하나씩 하나씩 더해지니까 엄청나게 스케일이 더 커져버린 거죠.
0: 치열한 삶에 대한 보상이자 여생을 위한 이유 있는 사치.
4: 진짜 한 푼도 아깝지는 않았어요.
0: 오늘은 인생 마지막 집에 돈과 열정을 아낌없이 쏟아부은 통큰 건축주들의 이야기입니다. 아우, 배꽃 참 이쁘다. 이동훈의 토박이로 평생 배농사를 지어온 노부부.
2: 사람이 꽃 면봉으로 1차, 2차, 3차까지 했어요. 옛날에는 한 4,000평 이상 했었어요. 지금은 한 700평.
0: 놔두면 저절로 열리는 줄 알았는데 하나하나 사람 손이 참 많이 간다네요.
2: 꽃도 원래는 뭐 다 잘 날리는.
1: 잘 돼야지. 원래는 잘 돼야지. 좋은 과일을 많이 맺혀야지.
0: 그럼요. 올해도 좋은 결실이 있을 겁니다.
5: 농사 지으신 지가 그러면 대략 얼마 되신 거죠?
1: 결혼하고 계속
2: 결혼된 지가 50년이 넘었죠. 50년 이상 됐죠.
1: 결혼하고 계속 농사만 지었으니까.
0: 평생 땀 흘려 모은 돈으로 얼마 전 근사한 새 집을 지으셨다는데요. 감사하게도 집들이 초대를 해주셔서 경북 예천에 왔습니다.
6: 아, 완연한 봄이어서 트랙터들도 많이 나와 있고 이 예천에 왔는데 오늘은 또 어떤 집일지.
0: 웬 트랙터 한 대가 달려오네요.
7: 오, 아이고, 반갑습니다, 사장님.
8: 예예. 예.
7: 방송국에서 제 집 오신 분 맞지요?
8: 아 예.
7: 아이고, 아이고 예. 아이고, 먼 길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8: 예예.
7: 제가 전산에 갈 테니까 뒤에
8: 좀 태워주시면 안 돼요?
7: 사람이 일인용이라서 탈 수가 없는데. 예, 그 전산에 갈 테니까
8: 제가 따라갈게요.
7: 예예. 예, 예, 감사합니다. 예.

0: 아이고.
1: 아이고, 사장님, 뭔데 오시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0: 듣게 알아보시고 또.
1: 아이고, 저 같이 타고 왔으면 좋았을 텐데. 예.
0: 예, 아니, 집이 꽤 오래됐습니다. 예.
2: 설마, 이 집인가요?
1: 이건 예전에 살던 집이고, 새로운 집은 우리가 저 위에다 새로 뭐 장만했습니다.
0: 아, 요 위에 새 집이 예, 있고. 예, 예. 집을 두 분이나 지으셨네요?
1: 예, 예.
0: 그럼 여기서 애들 다 키우시고?
1: 예, 여기서 사남매 다 키우고. 부모님하고도 여기 이 집에서 40년을 살았어요. 요거 집 짓기 전에 초가집에서부터.
2: 여든을 앞두고 지은 인생 마지막 집은 과연? 오, 여긴가요? 언뜻 보면은 요즘 유행하는 베이커리 카페나 갤러리 같기도 한데요.
0: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어머니.
3: 예, 아이고.
0: 집이 너무 이뻐가지고 너무 깜짝 놀랐거든요.
1: 우린 처음에 저 헌집을 리모델링 하려고 그랬어요. 리모델링 네. 하려고 하니까 택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써 한번 적고.
4: 저는 고집만 부렸어요. 그냥 막 밀고 나가요. 그냥 어떻게든지 좋은 집에서 네. 좋게 짓자. 네. 좋은 집에서 살고 싶다.
5: 그러니까요.
4: 예, 그래.
0: 아버님 눈에도 이게 익숙하지 않은 집이라서 설득이 잘 안 됐을 것 같거든요.
6: 맞아, 맞아. 네. 많이

0: 힘들었어요. 네. 처음에는 이제 아버지가 생각하는 그런 집하고 저희가 또 생각하는 집하고 너무 차이가 나서 아버지한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1: 작전회의를 막.
2: 재정이 여기서 나오니까요.
1: 네. 어머님 소원 들어주신 것 같은데.
3: 내가 반대하면 자녀들 단체로 내려와요. 내려와가지고 엄마 그만 이건 이렇고 저건 이렇고 이래 얘기하면 또 내가 또 뭐 기가 솔깃하게 넘어가고.
4: 안녕하세요.
3: 40년간 부모님과 함께 살아온 마누라를 위해서 좋은 집을 선물한 정진윤입니다.
5: 텔레비에 나오는 좋은 집을 이렇게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런 최성자입니다.
4: 부모님의 꿈을 위해 총대를 맨 첫째 딸 정혜연입니다.
6: 언니를 따라서 물씬 양면으로 돈 둘째 딸 정은진입니다.
3: 시어머니, 시아버지를 모시고 매 세끼마다 상을 차려드리고 40년간 같이 살았거든요. 이 동네에 그런 미느리가 없었어요.
7: 그때는 안 힘드셨어요? 그 시어머님, 시아버님도 모셔야 되고 예. 아이들도 키워야
5: 그래도 되고. 젊으니까 또 힘이 다 되어가지고
3: 사과도 짓고 또 배 가수원이 한 4천 한 5,600평 정도 했었고
5: 낮에는 일하고 밤에 와서 이제 집에 살림은 밤에 와서 하고 그렇게 새참을 그때만 해도 배 농사 지을 때는 자전거 앞에 싣고 뒤에 싣고 그래가지고 새참 가져가고 정신 와서 또 정신 가져가고
8: 구남매 집안의 둘째 며느리로 들어와 시부모 봉양에 끝도 없는 집안 대소사 거기다 고된 농산일까지 손발에 굳은 살 가실 날 없는 한평생이었다죠.
3: 아무 불평 없이 40년간을 정말로 극진히 부모님을 봉양했는데 그 고마움을 생각해서 집을 짓자고
5: 처음에는요 이 시골에서 그냥 목조집 이 정도로 그냥 한 3만 원 정도로 해가지고
2: 3억
5: 정도로 해가지고 진짜 그래가 마음을 먹고 그래 했는데 하다 보니까 자꾸 일이 커져가지고
8: 현관은 뒤편으로 냈는데요 배밭에서 바로 이어지는 경사로가 있군요. 동선부터 편의성까지 완벽하게 챙겼답니다.
1: 와, 이 금장 조명도 이쁘네요. 우와, 이야, 이거 완전 통창으로.
8: 우와, 여기 정말 내일 모레 팔순 노부부의 집. 맞나요? 밖에서도 눈이 번쩍 뜨였지만 안에 들어오니 더 눈부신데요.
1: 밖에서도 느껴졌지만 실내에 들어오니까 정말 일반적인 주택 느낌이 안 나고 리조트 느낌이 납니다.
3: 저 밑에서는 굉장히 어두웠는데 이러니까 뭐 밤낮이 밝고
9: 저희가 그 통창 뷰를 이렇게 좀 중요시하게 또 생각을 해서 샤시에도 굉장히 또 힘을 많이.
1: 요거는 샤시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시스템 창호. 우리 요 국내에서 나오는 것 중에 제일 비싼 겁니다. 요거 설계 엄청 좀 잘하시는 분이 하신 것 같은데.
3: 그 면에서 건축가에 가면 뭐 저렴한 설계도 구할 수 있는데 우리가 특별히 집을 짓기 위해서는. 인류 설계사를 의뢰해서 뭐 돈 좀 주고 설계했습니다.
8: 설계부터 자재까지 요새 말로 플렉스하는 바람에 당초 예산의 3배 이상이 들었다네요. 글쎄 그렇게 잘 지은 덕분에 건축 잡지에도 실렸답니다.
4: 아 저희가 설계사분이 이제 그 저희 집을 짓기 전에 먼저 뭐 회장님 집을 짓고 있대요. 사실은 그분들이 먼저 의뢰하시고 설계하고 진행을 했는데 저희가 먼저 짓게 됐어요. 결론적으로는
3: 회장 집 모습하고 우리 집 모습하고 거의 같아요.

0: 커장은 매장
1: 그거는 반지
0: 안에 130평인가 그렇고
2: 주위에 친구분이 많으신데 그 나이에 그 돈을 시골에 투자할 가치가 있냐고 심지어 뭐 바보 아니냐고 그런 말까지 들으니까 또 밖에서 들은 소리를 또 저희한테 얘기를 하시면서 아 이건 너무 과하다.
1: 동네 경로당에서 그런 말을 몇 번 들었어요.
3: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1: 정신 나갔지 나이 들어서 이제 뭐 얼마 살까봐 그렇게 돈을 빚내가지고 짓노 하는 정도로.
0: 저는 좋은 집에 뭐 좋은 구조 들어간다 그러니까 무조건 좋았어요.
4: 아 이거 원형 기둥도 딱 포인트로 해가지고 이게 라멘조로 이렇게 튼튼하게 잘 했나 봐요.
1: 집을 뭐 짓는데 철근만 28톤이 들어갔어요. 세면 두께만 해도 1m 한 50 정도. 완전 완벽한 내진 설계로.
4: 결제할 때는 마음이 아팠지만.
1: 아니, 집을 짓는데 우리는 상상을 초월하게 철근을 많이 넣더라고.
0: 100년 가도 안 무너져요.
5: 떳떳하게요.
6: 단열도 최고라 겨울에 보일러도 거의 안 튼답니다. 그런데 냉방비는 좀 들겠는데.
1: 태양광 전기 6kg를 했어요. 그 지금도 전기 쓰면 전기료는 전혀 안 나와요. 전력량이 남아가지고 누적돼요. 계속 다음 달. 그럼 여름철에 뭐 밤낮 틀어놔도 전기 요금은 없어요.
6: 너무 넓은 집이라 관리가 걱정이 됐는데 자식들이 로봇 잔디깎이 사다 줘, 로봇 청소기도 사다 줘, 손 하나 까딱 안 하신대요. CCTV도 달아드려서 방범 보안도 안심이랍니다. 근데 예전 집은 어떠셨어요?
1: 초가집에서 매년 연기를 만들었어요. 이고 그러다가 스레트 지붕을 이고 초가집에서 양호집을 지니까 그렇게 싱크대도 있고 안에 물도 나오고 변소도 있고 하는 게 너무 좀 신기했는데 살다 보니까 그 집이 너무 허술해. 겨울에 되게 추운 날은
0: 단열이 안 돼.
1: 물 묻은 손으로 방문은 괜찮지만 저 방문을 열면은 즉 들어붙고 할 정도까지도 그 난방이 잘 안 됐었어요.
7: 특히나 저희 엄마 좀 손님들 오시면은 좀 창피하셨고요.
0: 아니 좀 부끄러워요. 이 깨끗하게 안 해놓고 그냥 이리 누추하게 해놨는데 손님 오시면은 모든 걸 남보이니까 좀 미안하고.
6: 특히 살림하는 입장에서 부엌이 가장 불편하고 부끄러우셨대요. 그래서 집을 지으며 가장 힘을 쓴 공간이 바로 주방이랍니다. 배밭 쪽으로 창도 시원하게 냈고요.
4: 주방하고 이 동선들은 진짜 백평집의 사이즈거든요.
2: 주방에 제일 많이 신경 썼어요. 네, 네. 보면서 같이 음식을 준비할 수 있는 공간. 이것도 부모님이 네. 제 엄마를 모시고 가서 그 쇼룸 가서 직접 보고 선택해서 했을 때 저희 아버지는 도망갔어요. 본인이 아시는 뭐 이게 시골에 싱크대 공장에 관광하고 다르다 보니까 같이 와도 보지를 않고 아예 안 들으려고.
4: 연망 보는. 예, 아버지 아이고 아버님 파리를. 아이고 예.
6: 어머니 마음에 쏙 드는 집을 짓고 싶어서 예천 서울 간 장거리를 마다 않고 부지런히 모시고 다녔다네요. 그렇게 보는 눈을 키워 회장님 집 부럽지 않은 품격 있는 주방을 완성했답니다.
7: 예전에는 오래된 그런 식기구를 많이 사용을 하셨잖아요.
4: 이번에 그릇 한번 싹 갈았습니까?
7: 네, 그래서 여기는 손님들 오시면 좀 보여주는 용도로 전시를 해봤습니다.
4: 아니, 어머님들이 제일 어려워하시는 게 네. 옛날 거 버리는 거.
7: 네.
6: 옛날 집에서 숟가락 하나 못 들고 오게 그릇부터 이불, 가전제품까지 사남매가 전부 다 새 걸로 바꿔드렸대요.
8: 엄마,
0: 왜?
8: 오, 접시 이거 쓸까?
0: 써. 예쁜 거 써야지.

0: 귀한 손님 오셨다고. 와, 한상 똑 부러지게 차리셨네. 아이고, 우리 최 여사님 이리 손 크신 거 보니 통곡에 집중 게 납득이 가요, 납득이.
1: 뭐 이때까지 평생을 살아나도 빚이 있어야 재물이 는다 하는 그런 마인드가 있어가지고 뭐 돈 빚 좀 내
2: 아버지
1: 빚 내는 건 뭐 걱정 없이
2: 우리는 빚 갚는 재미로 산다. 농사 지어가지고 빚 갚고 그렇게 사니까 재미있게 했어요.
3: 아, 여기가 이제 방 쪽인가 봐요.
1: 예, 뭐, 방을 뭐.
3: 야, 이게 또 히든 도어로 돼 있네요.
2: 이게 처음 오신 분은 완전히 벽인 줄 알았어요. 여기.
0: 50년 넘은 노부부 침실이 이렇게 신혼방 같아도 되는 거예요, 어머니? 와, 욕조도 편백으로 신경 썼답니다.
3: 제가 들어오자마자 딱 드는 생각이 대한민국에 어머님, 아버님 연배에 어떤 사람보다 좋은 침실인 것 같아요.
2: 예, 뭐, 무조건 좋습니다. 딴 거 없어요. 돈이 필요 없어요. 사는 게 편리하고 좋은 집에 사니까 기분 좋잖아요.
3: 예, 맨날 웃으시고.
1: 예. 집을 안 짓고 그것도 있다고 행복한 건 아니고 또 뭐 집 있는 거 돈 써가면서 이래 집을 지어놓으니까 우리가 생활이 편하고 내 몸도 깨끗하고 옷까지는 또 깨끗하고 우리가 아유 아버지가 또
3: 이런 좋은 환경에 아버지를 못 모셔가지고 우리 아버지 도우신다.
0: 좋은 집에 살면서도 여전히 떨쳐내지 못하는 회한 한 조각. 쓸쓸한 옛집을 볼 때마다 좁은 집에서 춥게만 살다 가신 부모님 생각에 자꾸 목이 메이신다네요.
1: 여기서 뭐 우리 군함매 자녀들하고 오니까 최고 많이 모였을 때가 41명까지 모였어요. 그때는 어른이 계시니까 자녀들이 무조건 명절 되면 다 왔지. 우리 부모님이 살았던 그 물건 쓰던 단서, 이거 책장, 이거 다야 그대로 놔두고.
2: 집이 추우니까 항상 전기장판을 틀어놓고 이리 주무시고.
1: 지금 또 아버지 얘기 나오면 눈물이 나.
0: 알죠. 그 마음 알다 마다요. I kept wishing I was somewhere
3: else walking down the strange new street. 어, 여기가 이제 따님들이 신경을 좀 썼을 것 같은 2층이죠.
4: 예. 저희가 올라가는 계단도 이렇게 원목으로 해서 조금 힘 좀. 아. 그리고 어머님이 어제 올라가 쉽게 이렇게 손잡이를 다 만들었어요.
3: 예, 예. 야, 와, 호텔이다.
0: 2층은 수시로 내려오는 자녀들의 공간. 한가운데 아담한 주방이 있고 오른쪽 끝에는 침실과 미니 테라스가 있군요. 아, 왼쪽에도 방 하나가 더 있었네요.
3: 2층으로 올라오자마자 이 남쪽으로 보이는 뷰랑 요 북쪽 대밭이 보이는 뷰가 너무 좋아요. 애들도 여기 오면 거의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왔는지 리조트에 왔는지 구분이 안 갈 것 같으니까
5: 진짜 펜션에 놀러 온 것처럼 그렇게 지낼 수가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0: 이 집을 지은 뒤로는 휴가는 무조건 예천으로. 왜 이렇게 좋은 숙소가 공짜인데 딴 데를 왜 가겠어요? 그럼 부모님은 자식 손주들 자주 봐서 좋고 집 한번 잘 지어놓으니 이게 일석몇조야 대체.
3: 여기 2층 테라스는 네. 진짜 너무 좋아요. 옆에 소나무도 보이고 또 쫙 멀리 능선도 다 보이고 어머님이 원하셨던 집이 이런 집이죠?
2: 예, 그렇죠. 이런 집이래요.
1: 뭐 둘이 와서도 같이 가끔 차 한잔씩

0: 뭐 먹자 그러면서 올라오고 이래거든요. 이러면 좋아요. 위치도 좋고.
1: 보통 저기 뭐 80이 넘으시면 우리가 살아봐야 몇 년 남았냐 그러고 자녀들한테 물려주자.
2: 우리 자녀들 주려고 돈 아껴가지고 그래 하지 말라고. 노래에 이제
0: 자녀들은 돈 주려고
2: 좋은 집 지어가지고 좋게 누리면서 사지. 그러면 인생이 즐겁고 더 건강도 하고 왔는데.
3: 부모님이 그 희생하시고 고생하신 걸 저희가 봐왔잖아요. 부모님 정말 좋은 집에서 노후를 편하게 인생을 즐기면서 사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저희 항상 한 마음 한 뜻으로 함께 했었고요.
1: 좀 이야기 다 듣고 나니까 집이 좀 너무 감동스러워서 또 눈물 날라고. 아버님 자꾸 우셔가지고.
0: 근데 네. 아버지 얘기 안 하면 안 울어.
1: 아니 나도 우리 고향에 계신 아버님 생각나가지고.
4: 눈물은 이제 그만. 하늘에 계신 아버님도 흐뭇해 하실 겁니다.
1: 처음에는 집을 처음 봤을 때 이 지역에 조금 언밸런스한 집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잠시 했었어요. 보통은 나이 드신 분들한테 관리하기 편하시라고 작은 집을 권하는데 이 집을 둘러보고 나니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크고 넓고 개방적이고 따뜻한 집. 그런 집에서 노년을 보내시는 게 훨씬 더 행복하다. 그거를 저는 아버님, 어머님 표정을 보고 확신을 했어요. 정말 좋아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집을 이제 다 둘러보고 나서 이 집을 보니까 흡사 뭐 회장님 집 같은데 충분히 아버님 어머님은 이런 걸 가질 자격이 있으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관리가 편한 집이지만 작은 집은 아닐 수도 있겠다. 오히려 좀 큰 집이 넉넉한 집이 공간적으로도 더 기쁨을 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0: 아이고 고맙다.
5: 예.
2: 오래 건강하게 사세요.
5: 같이 오래 사셔야지.
4: 배농사부터 자식 농사까지 한 평생 성실하게 풍년으로 일궈낸 두 분. 그러니 좋은 집 누리실 자격 충분히 차고도 넘치십니다. 아무녀. 이번에는 은퇴자들의 로망 1번지 양평에 왔습니다.
1: 여기가 20년 전부터 서울에서 가깝기 때문에 제2의 인생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찾았던 동네죠. 이학로 선생 생가도 보이고요.

0: 소장님, 여기입니다.
1: 안녕하세요.
0: 아이고,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아니, 손을 꼭 잡고 내려오시네.
0: 아, 저는 어디.
2: 저희 친합니다. 아, 멀리 오시느라고.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1: 아, 근데 이 물소리 산새 너무 좋아서 진짜 날도 좋고 산책하는 기분으로 왔습니다.
0: 아유, 저희가 그거에 반해가지고 일로 오게 된 거죠.
1: 아, 이거 궁금한데요, 이거.
0: 한번,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1: 예, 예. 아, 예. 꽃길도 있고.
3: 지인님로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혹시 대저특을 지어 놓으셨나?
0: 저희가 바로 저희 집입니다.
1: 이야, 예. 두 채네요, 두 채.
3: 집이 한 채가 아니라 두 채? 그런데 데칼코마니처럼 똑같이 지어놓은 것 같은데?
1: 혹시 남편분 집, 아내분 집 따로인가요?
0: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2: 아니.
0: 그건 아니고.
2: 전생에 나라를 안구했잖아.
0: 사실은 저희 친구하고 땅을 공동 구매해서 데칼코마니로.
1: 외관을 보자마자 드는 생각이 이게 날아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3: 그러게나.
2: 요 앞에 산이 이름이 매봉이에요. 그래, 매가 날아가는 형상이라 그래서 그 매봉을 보고 있고 저희도 날개가 돼 있고 그게 맞는 것 같긴 하네요.
0: 오, 저기 옆집 강아지. 제리야. 제리.

0: 체리야.
1: 체리.
2: 친구분을 먼저 안 반기고 강아지를 더 반기시는 것 같아요.
1: 그럼요, 그럼요. 옆집이니까.
3: 아, 안녕하세요.
2: 아, 예. 아, 예.
3: 아유, 박 소장님.
2: 아, 예. 아,
3: 너무 영광입니다, 영광.
2: 경치가 너무 좋습니다.
4: 친구가 먼저 여기에 집을 짓자 제안했답니다.
2: 처음에 이 집 짓자고 꼬드기신
0: 맞습니다. 바로 그 신부님입니다. 네.
2: 근데 집이 보고 있으면 똑같은데 가까이서 보니까 또 달라요?
0: 처음에는 똑같았어요. 네. 근데 이제 최근에 저희가 레노베이션을 했죠.
4: 아, 언뜻 쌍둥이 집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조금은 다르군요.
3: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아직도 괜찮아요. 네. 한 7, 8년 됐는데 괜찮은데 이제 안에 인테리어를 그 한다고 그러길래 가차적으로 저는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그랬어요.
0: 무슨 돈이 없었다.
1: 완전.
0: 네. 아니 지금 돈 나보다 더 많이 면서.
3: 저희 집도 꽤 괜찮은데 이렇게 해서 고치는 바람에 저희 집이 오징어가 됐어요. 속상해요.
0: 무슨 속상해고 네 취향이지 선택이고.
1: 제가 취미생활을 좀 했습니다.
2: 네.
0: 안녕하세요.
5: 노후를 정말 멋지게 살고 싶어서 우리한테 딱 맞는 집을 만들기 위해서 영혼을 갈아 넣은 백수 5년차, 전업주부 5년차 남편 한용입니다.
0: 이 집을 하자수리하는 걸로 생각하고 시작했다가 우리 남편의 그 섬세함과 디테일과 그 스케일의 논란 안에 김양형입니다. 네 명 다 좀 모던한 거를 좋아하고
5: 층고가 높고 깔끔하고 모던하고 넷 다 다 바빴고 관여하기도 힘들고 맡기는 형태였어요. 설계하시는 분이나 짓는 분이나 그다음에 인테리어 하는 분한테 맡기고 우리는 찝는 정도.
4: 9년 전 별 고민 없이 지은 집. 주중에는 서울에서 치열하게 일하고 주말에 쉴 공간으로 지었답니다. 외국계 반도체 회사 지사장인 아내와 IT 기업에 오래 몸담고 있던 남편. 그런데 남편은 5년 전 조기 은퇴를 했답니다.
0: 저희는 둘 다 재료 했어요. 저는 무기재료를 했고 여기는 세라믹 공학과를 했고 그래서 직장을 그만둘 때까지는 몰랐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주변에 있는 제 뭐 그 옆집 친구 같은 저랑 비슷한 공대생일 거라고 생각하고 아 직장에서 안 힘든 사람 누가 있어? 그 다 버티는 거지 지금 말한 것처럼
5: 하루하루 제 몸을 갉아먹고 있구나를 느껴왔어요. 실제로 몸이 많이 상해가지고 아팠던 적도 있고 갑상선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 종양이 있었는데 뭐 그거 자체는 이렇게 심한 암이 아니니까. 림프로 이미 전이가 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수술을 하다가 발견이 돼서 림프의 절반 정도를 드러냈었어요. 그래서 좀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라는 정도였는데 지금 완치가 돼가지고 아무 문제도 없고요. 내 몸에 안 맞는 옷을 입고 너무나 빠르게 달렸구나.
4: 살기 위해 조기 은퇴를 한 뒤 주중에도 이곳에 머물게 되면서 내 취향대로 싹 고치기로 한 거랍니다.
2: 여기 두 분이 지금 내려와서 지내십니까?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아서.
1: 아, 지금은 예. 집사람은 아직 현역으로 일을 하고 있고 아. 제가 주로 여기 와서 살고 있고요. 아. 집사람은 주로 주말에만.
2: 진짜 궁금합니다. 이 건물도 독특해서 예. 또 안에 또 얼마만큼 잘 꾸며놨길래 또 옆에 분이 또 오징어라고 하시는지 궁금하고 예. 한번 또 가보겠습니다. 예.
4: 이 집도 현관이 뒤편에 있군요.
1: 이제 집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2: 오.
1: 올라가시기 전에 예, 예. 여기부터 제가 자랑할 게 좀 있어요. 아. 현관을 보셨을 때 네. 살이 좀 있거든요. 여기 또 하나 있어요.
0: 또 하나의 살.
1: 약간 한옥 느낌을 주는 간살의 느낌이 있는 중문입니다.

0: 전혀 다른 분위기인데요. 일본식 다다미도 보이고, 한국 전통의 결도 깃들어 있고, 제주 돌담의 정치도 담겨 있고 말이죠. 와, 이렇게 보면 또 발리에 온 것 같기도 하고, 묘하다.
1: 와, 들어오자마자 눈에 보이는 게 너무 다양해요. 할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 재료가 섞여 있거든요. 예, 예. 심지어 눈에 보이는 재료에도 대리석, 타일, 목재, 금속, 패브릭, 그다음에 현무암, 이게 한 7, 8개가 보이는데 어울려요.
2: 실제로 제가 소재 자재를 고르는데 직접 제가 따라다녔어요. 아. 예를 들자면 이 고재 기둥이거든요. 이 고재 기둥 찾는 데만 해도 몇 달이 걸렸던 것 같고요.
0: 그냥 평범한 원목이 아닌 고재 기둥이었군요. 세월의 질감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2: 근데 저희가 천고가 엄청나게 높잖아요. 그래서 웬만한 고재 기둥이 못 맞춰져요. 그래서
1: 결합을 했네요.
2: 결합을 했죠. 그래서 대목장님 작업실에 가서 설명드리고 실제로 크레인으로 올려서 돌려가면서 아, 이 결이 맞다 해가지고 다 맞춰보고.
0: 한옥 쌍주목장 이음 방식이라는데 보통 정성이 아니셨네요.
2: 짜투리가 남잖아요. 그 짜투리로는 계단을 만들어버렸어요. 여기 현무암벽 같은 경우를 보면 일반적인 석재를 채워도 돼요. 저희 집사람이 제주도를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주도에 가서 쉬는 느낌을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 현무암 가자. 붙이는 작업만 한 2, 3주 걸렸던 것 같아요. 한땀 붙인 거거든요.
0: 그런데 어떻게 이런 분위기로 전부 바꿀 생각을 하신 건가요?
2: 사실은 계기가 하나 있었던 게 제가 있던 회사에서 고객 을 모시고 마케팅 행사를 한 적이 있는데 임원분들을 모시고 이게 그 성북동에 있는 가구박물관이었어요. 근데 가구박물관이 한옥으로 돼 있거든요. 문을 여는 순간부터 그 창호가 딱 우리나라의 전통 간살이 딱 열리면서 바깥에 풍경이 펼쳐지는 모습이 와, 나 이런 집에서 살고 싶어 이런 느낌을 그때 받았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꼭 한옥식으로 풀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거에다가 녹여내는 작업이 필요했거든요.
3: 저는 이 구조적인 문제를 풀려는 그 하자 보수를 하려고 했던 게 첫 번째였어요. 여기가 습한 지역이다 보니까 소문이 안 와서 여기저기 막 곰팡이도, 현관에 곰팡이도 쓸고, 그 다음에 이제 좀 겨울에는 좀 춥고, 근데 그 하자를 고치려면 일단은 집을 다 뜯어야 돼요.
4: 기능적인 걸 많이
3: 보는 거죠? 많이 보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직장이 그런 직장이니까 저는 항상 그런 것만 머리에 떠올라요.
2: 집사람은 단순한 유지보수형 시설물 개보수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었으나 저는 기회다 하고 이제 준비를 한 거죠.
0: 아, 시작은 부부의 동상이몽이었구만요.
1: 이게 어떤 의도와 컨셉으로 지금 이게 구현된 겁니까?
2: 제가 열심히 이제 이미지 공부를 했죠. 한 몇 달을 이렇게 모아다 보니까 하나로 이렇게 모이더라고요. 희한하게 그 와비사비라는.
1: 예. 와비사비가 그, 무슨.
2: 너무나 완벽하지 않고 자연 그대로 이런 그 일본의 그 디자인 철학이에요. 그 와비사비라는 철학 하에 집을 디자인을 하고 하다 보니까 공장에서 바로 나온 깎아 놓은 반듯반듯한 것이 아닌 좀 손때가 묻은 그런 자재들이, 소재들이 많이 쓰이게 된 거예요.
3: 힘든 취향이에요.
0: 그 힘든 취향을 뒷받침하신 분.
5: 도대체 와비사비가 뭘까? 아, 이게 찾아보니 정말 많은 이미지와 사진들이 있는데 사실 솔직히 와닿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디자이너들을 데리고 이제 일본을 가게 됐고요.
0: 제대로 이해하고 구현해내기 위해 일본 답사까지 불사했대나요. 아우, 두 분 다 대단하시다.
5: 너무 좋은 고객님을 만났다. 근데 하지만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다.
0: 자재 하나하나에 열정을 쏟아 부은 데는 나름의 철학적인 깨달음 때문이라는데요.
2: 제가 은퇴

0: 많이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지만 은퇴하기 직전까지는 모든 게 쌓아올리는 거예요. 쌓아올린다는 거는 관계도 쌓고 재산도 쌓고 경력도 쌓고 쌓아올리는 데는 완벽한 것들이 도움이 돼요. 딱딱 아구가 맞아 떨어져야지. 그래 쌓아가지고 딱 올려놓다 보면 은퇴한 순간부터는 이거를 좀 풀어내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풀어내는 데는 뭔가 좀 헐거운 게 풀어내기 편하거든요. 그 약간 좀 울퉁불퉁하고 모가 나기도 하고 루스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풀어내는 삶을 사는 데는 딱 안성맞춤이다.
1: 저는 또 유지보수에 대한 걱정이 있었죠. 이 집안에 나무를 많이 쓰면 이게 그 터마이트에 이게 취약하게 될 텐데. 개미가 들어오면 이거는 진짜 답이 없는데?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고. 저 다람이 저것도 벌레에 취약할 텐데 저걸 어떻게 청소를 해야 되나. 그 알코올을 써야 되나 뭐를 써야 되나. 그런 이제 생각이 막 돌아가는데 표현하진 않았어요.
0: 강력한 두갈식이고 저는 구구절절히 얘기하다가 끝에 결론을 내는 스타일인데
1: 왜냐면 잘 못 알아듣겠어요 솔직히
0: 공대생 공대 껍데기만 썼던 문학소년 이게 차이
2: 주방은 아일랜드와 조명 테이블까지 남편이 직접 디자인을 했다는군요
3: 진짜 이런 재료들을 보고 있으면 들어가 있는 재료들을 보면 좀 놀랍습니다.
1: 저희는 주방을 모시고 삽니다. 저희 제일 중요한 그 부분이고 네.
0: 제일 즐기는 시간 자체가 요리하는 시간이어가지고
2: 결혼 후 지금까지 요리는 항상 남편 담당. 은퇴한 후에는 아직 현역에서 고생하는 아내를 위해 더욱 정성을 쏟는다는데요.
4: 특히 안심 같은 경우는 버터를 녹여서 같이 구워줘야 풍미가 좋아지긴 하는데 저희 집사람이 버터라고 하면 그냥 아예 질색을 하기 때문에 그냥 아보카도 오일하고 로즈마리만 넣어가지고 순수한 고기만의 맛을 느낄 수 있도록 해줍니다.
2: 요리에 하나도 작품을 완성하듯 섬세하게 공을 들이시는군요. 밥 한 끼를 먹어도 중요한 거는 실용이 아니라 감성이라나요.
0: 트러플 지긴다. 나중에 야외 주방을 하나 만들어주시면 그때는 내가 먹튀를 하고 중국 음식도 시작을 할 테니까.
1: 오케이.
2: 이 집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계단이라는데요.
3: 제가 살다 이렇게 놀라운 계단을 처음 보거든요.
0: 제가 처음에 이게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저희 디자인 해주시는 분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거기서도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3: 왜?
0: 왜? 정말 우리 집 환경과 비슷하게 네. 계단에서 계곡에 물이 흐르는 듯한 모습을 꼭 연출하고 싶다.
2: 듣고 보니 정말 계곡물이 흐르는 것 같네요. 어느 카페에서 이런 테이블 본 것 같은데 레진과 원목을 이용한 레진 우드 슬랍을 합니다. 돌과 이끼까지 놓치지 않고 표현하셨네. 계단이 아니라 이건 예술 작품인데요.
0: 저 계단을 그냥 무의미하게 공간 이동의 공간으로만 쓰는 게 아니라 저 계단 자체에 스토리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고민을 하다가
1: 글을 써.
0: 우연히.
1: 집에다 그래.
0: 계단에도 써도 될 정도의 퀄러티를 하시는 분이 몇 분 안 계시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저희 미팅할 때 하니까 계속 그 얘기를 하시는 거다. 나는 바쁘고. 그 다음에 재벌 회장님들 회의 테이블 하기도 바쁜데. 대놓고 안 해줘는 못 하시고, 그냥 웬만하면 나 비싸니까 가라 뭐 이런 느낌이었어요.
2: 삼고초려해서 장인을 설득하고 원하는 디자인을 위해 제작

0: 현장에 직접 참여할 정도로 몰입을 했답니다.
1: 나락은 뭐 전공이나 이런 거가 다 같았지만 나락은 결이 굉장히 틀린 사람이라는 거를 느꼈는데 하고 싶은 프로젝트를 만났을 때 이런 모습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오빠가 예전에 이제 직장을 그만두기 전에 그 업계에서 일하는 거는 너무너무 힘들었겠다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했어요. 그래서 아 진짜 좋아하는구나 이거를 하는 게 아, 진짜 좋아하는구나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저는 그때 진짜 한 푼도 아깝지는 않았어요.
2: 이제 한번 올라가 볼까요?
3: 네 올라가 보시죠. 예,
2: 밟고 올라가 됩니까?
3: 네 밟아도 됩니다.
2: 우와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네요. 와 여기도 진짜 공들였다. 이쪽부터 한번 가볼까요? 여기 네. 방인가요?
4: 네, 맞습니다.
2: 우와, 여긴 또 강렬한 색상.
0: 계곡을 건너면 아내만의 아지트. 통창 가득 푸르름과 자연을 담은 화사한 벽지가 하나의 풍경으로 연결되는 컨셉이라는군요. 욕실도 자연의 재료들로 채웠는데요. 아내가 주말만큼은 모든 걸 내려놓고 편안히 쉬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답니다.
2: 이렇게 큰 높고 큰 창이 있는 데서 자고 일어나시면 어떠세요?
1: 이런 기분 좀 들어요. 저 뭐 감히 뭐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런지는 모르겠지만 잘 살았구나. 내가 열심히 살았구나. 저한테 어떻게 보면 좀 보상이 되는 듯한 느낌? 이 누워서 이렇게 아침에 눈을 딱 뜨면 이 앵글이 있잖아요. 저 나무에 이렇게 또 앵글이 있고 이 약간 이 벽지에 풍경이 있고 바깥에 전경이 있고 하니까 애니메이션 안에 들어와 있는 그런 그런 생각이 들어요.
2: 우리가 동상이제 짓다라는 말을 쓰잖아요. 네네네. 그거는 집 짓다, 네. 밥 짓다, 실을 짓다, 네. 야, 약을 짓다, 정성을 가득 들이는 거에만 쓸 수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진짜 집을 지으신 것 같아요.
1: 여기에 이제 나중에 노후에 여기를 들어와서 진짜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이제 그게 현실로 다가올 수 있는 가능성이 엄청 높아졌다고 이제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거냐면 아 이제 내가 숙제 다 했고 나는 이제 저기 터널의 끝이 보여. 내가 여기 조금만 더 가면 나는 이제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노후가 이제 행복한 삶을 이제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이런 이제 생각이 들다 보니까 평소에 힘든 거가 좀 덜 힘들어졌어요.
0: 긴 터널 같은 시간을 지나 비로소 안착한 고요한 낙원. 치열했기에 지금의 여유도 누릴 수 있는 거겠죠.
3: 아, 이제 와서 내가 나한테 맞는 옷을 입었구나라는 느낌이에요. 완전히 새로운 집이네라는 느낌보다는 아, 원래 이랬어야 하는 공간이야 라는 느낌. 그래서 먼 길을 돌아서 제자리를 찾은 느낌이. 그래서 그냥 마냥 행복해요, 여기 앉아있습니다.
0: 사회적 성공이라는 이름 뒤로 가려진 진짜 나 자신을 되찾아준 집. 숨 가쁜 레이스를 끝마친 자신에게 허락한 생애 최고의 가치 있는 사치이자 가장 우아한 보상이지 않을까요?
5: 세상은 혼자 절대 못 살아요. 그래서 행복 작당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행복을 꿈꾸고 모이하는 집.
6: 처음 집을 지었을 때 저한테는 되게 재밌었거든요. 두 번째 집을 지어도

0: 참 재밌겠다.
1: Like 왜 집을 세 번 짓는다고 했는지는 알 것 같아요.
2: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3: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3: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2: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5: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ETV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ETV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과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ETV는 교육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교육 현장을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시청자와 소통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EBS ETV는 국내 최초의 다채널 방송으로서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 격차 없는 교육 복지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창의 융합 교육 채널 EBS ETV는 방송 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ETV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ETV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과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ETV는 교육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교육 현장을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시청자와 소통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EBS ETV는 국내 최초의 다채널 방송으로서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격차 없는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창의융합 교육채널 EBS ETV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1: 빨리빨리 멈춤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4: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화재! 띄용띄용 화재 탈출 넘버 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던진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균형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바디캡슐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힌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학계나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0: 안녕하세요, 여러분. DBS 생활영어의 선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And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EBSC's 생활영어. I'm Megan Bowman.
0: Welcome back indeed.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네, I was about to say, you didn't say hello to me.
0: I did. I was going to after saying welcome back to everyone.
1: All right.
0: 이번 주의 주제를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번 주 주제는 바로
1: Saving money.
0: Saving money. 네, saving money인데요. 돈을 아끼는 것 또는 저축하는 것 둘 다 가리킬 수 있고요. 오늘의 핵심 내용 바로 소개하겠습니다.
1: Yes, so for today we'll be talking about this. My parents taught me the value of money.
0: 저희 부모님이 저에게 the value of money, value 하면 가치예요. 그래서 돈의 가치를 저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어렸을 때 가르쳐 주셨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고요.
1: When she was younger.
0: 자, 오늘 이야기를 해주실 분은요, 바로
1: Serena 씨입니다.
0: 네, Serena 씨의 이야기를 듣기 전에, 전체 이야기 듣기 전에 먼저 요약 문장부터 만나볼까요?
1: Serena 씨, 나와주세요.
2: Mastering the skill of saving money is very important because it teaches us how to spend money wisely. Mastering the skill of saving money is very important because it teaches us how to spend money wisely. Mastering the skill of saving money is very important because it teaches us how to spend money wisely.
0: 네, 돈을 아낄 줄 아는 것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문장 다시 한번 볼까요?
1: So Serena said, Mastering the skill of saving money is very important because it teaches us how to spend money wisely.
0: 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보면은 Mastering the skill of saving money, 돈을 아끼는, 여기서 말하는 skill이라는 것은 뭐 기술이라고 번역 그냥 그대로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냥 돈을 아낄 줄 아는 걸 말해요. Knowing how to save money.
1: Yeah, knowing how to save money.
0: 네, 그래서 돈을 아끼는 방법, 아끼는 법을 배우는 것은 is very important,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because it teaches us. 여기서 말하는 it가 바로 the skill.
1: The skill.
0: 네, teaches us,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때문이죠. How to spend money wisely. 네, 돈을 현명하게 쓰는 방법을 가르쳐주기 때문에 돈을 절약하는 법을 익히는 것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1: This is very true. How about we review her speaking summary three more times?
2: Mastering the skill of saving money is very important because it teaches us how to spend money wisely. Mastering the skill of saving money is very important because it teaches us how to spend money wisely. Mastering the skill of saving money is very important because it teaches us how to spend money wisely.
1: 네. Let's move right on to English on the go.

0: 보다는 모으는 것
1: Yes.
0: 쪽이죠. 그래서 근데 어떻게? By using a
1: piggy bank.
0: 돼지 저금통, piggy bank라고 해요.
1: Uh-huh.
0: Pig, 돼지, yeah. 돼지 모양. 약간 piggy 하니까 좀 더 귀엽죠.
1: It's this piggy bank. And even if it's not in the shape of a pig, we just call them all piggy banks now.
0: 맞아요.
1: Even if it's a train or a car or a 그렇죠. cat, I don't know.
0: 네, 원래 워낙 그냥 원래 모양이 돼지 저금통 yeah. 모양이다 보니까 돼지 저금통, 돼지가 아니더라도 기차 모양이더라도 자동차 모양이더라도 뭐 오리 모양이더라도
1: or 그냥 cat.
0: 고양이더라도 피기뱅크라고 많이 부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금통을 써서 돈을 모으는 경험은 하지 않았대요. 왜냐하면
1: Why? She says. Because my parents believed that the concept of a monthly or a weekly allowance was obsolete.
0: 용돈이 영어로 뭐죠?
1: Allowance. Allowance.
0: 네, allowance. Allow가 허락하다, 허용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allowance 하면은 나에게 허락된 돈.
1: Yeah, basically 네. money your parents allow you to have.
0: 네, 용돈이고요.
1: yeah.
0: 그리고 그래서 부모님이 어떻게 생각하셨냐면 the concept of a monthly allowance or a weekly allowance 한 달에 한 번씩 용돈 주는 거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씩 용돈 주는 이 개념 자체가 was
1: obsolete.
0: 네.
1: obsolete.
0: obsolete 하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구식의 쓸모 없게 된
1: yeah.
0: 이라는 뜻인데 예전에 많이 뭐 예를 들어서 인기가 있었지만 지금은 필요 없어진
1: yeah,
0: 것들을
1: think, obsolete. Oh, it's obsolete. You know, it can't really be used or it serves no purpose. Has no purpose now.
0: 네.
1: We don't need it.
0: 그렇죠. 몇십 년 전 어떤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1: right?
0: 가리킬 때 많이 쓰는 말이 obsolete인데
1: it's obsolete.
0: 여기서는 부모님이 예전에나 그렇게 했지 지금은 필요 없어라고 생각을 하신 거죠.
1: 오케이.
0: Okay?
1: Perfect. Let's look at the next part.
2: Everyday necessities were always provided, and when I needed something else, I simply had to ask for it. I didn't do that lightheartedly, though, because they still managed to teach me how valuable money is, despite the fact that I didn't have actual physical money in hand.
1: Everyday necessities were always provided, and when I needed something else, I simply had to ask for it.
0: 네, everyday necessities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Everyday 하면 일상의 매일의 necessity는 necessary의 yeah. 명사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1: Mm-hmm. Basically, things that you need. Necessities. Mm-hmm.
0: 필요한 것들. 그래서
1: yeah.
0: 일상적으로 필요한 것들. Like.
1: Food, you know, a toothbrush.
0: Soap.
1: clothes.
0: Towels, 이런 것들
1: yeah.
0: 말하겠죠. 그래서
1: Water.
0: 일상적으로 필요한 것들은 were always provided, 항상 제공이 되었고.
1: Of course.
0: And when I needed something else, 뭔가 더 다른 것이 필요하다면 집에 있는 거 말고 I simply had to ask for it. 그냥 달라고 하기만 하면 됐어요.
1: Perfect. Let's see what else she says. I didn't do that lightheartedly though.
0: I didn't do that. 여기서 말하는 do that은 그냥
1: asking for,
0: asking
1: other things.
0: For something. 뭐 달라고 하는 거를 lightheartedly 하지는 않았습니다.
1: Yes. It wasn't she didn't do it lightheartedly.
0: 네.
1: lightheartedly.
0: 그냥 속 편하게 가볍게 그냥 말하면 다 주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대요.
1: Yeah, she was like she only asked if it's very serious, right? Perfect. Next she says because they still managed to teach me how valuable money is.
0: 왜 어떤 것을 요구할 때 정말로 필요한 경우에 아니면 감사한 마음을 갖고 요구를 했냐면 they still managed to teach me still 여기서 말하는 still 하고 manage는 원래는 어렵지만 해내는 걸 말하잖아요.
1: Yeah, so even though it's hard, they were able to do it.
0: 근데
1: right?
0: 어렵다는 뜻이 여기서는 뭐 설명은 안 나왔지만 뭐 어렵고 그다음에 현금을 줘서 관리하게 만들지 않았지만
1: right.
0: 마음껏 쓰라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도
1: right.
0: 가르쳐 주신 거예요. How valuable money is. 돈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1: Perfect. Great explanation. And she says next, despite the facts that I didn't have actual physical money in hand.
0: Despite the fact that 지금 네 개의 단어가 쓰이고 있지만 하나로 합친다면은 although 네, 비록이란 뜻으로 비록 뭐뭐 하지만 despite the fact that I didn't have actual physical money in hand. 실제로 현금 자체를 갖고 이걸 아껴야 된다고 생각한 건 아니지만 돼지 저금통도 없었고 그렇지만 돈의 소중함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Actual money라고 했어도 괜찮을 것 같고 그냥 physical money
1: physical.
0: 해도 되는데 둘 다 합쳤습니다.
1: Yeah, she used them together, but you could use them separately if you like.
0: Of course.
1: Great. Let's see what she has to say next.
2: I understood that it takes a lot of perseverance and hard work to earn it. So from that point on, I had a very inherent interest in budgeting.
1: I understood that it takes a lot of perseverance.

0: Parents and hard work to earn it.
1: 네, 인내는 영어로
0: perseverance.
1: 네.
0: perseverance.
1: perseverance는 또 동사 형태가 있습니다. persevere.
0: persevere.
1: 네. persevere 하면 인내하다, 참고 견디는 걸 말하고요. 물론 인내를 가리키는 다른 단어들도 많이 있긴 있어요. 그 중에 하나예요. 예를 들어 tolerance라든지.
0: Oh, yeah, tolerance.
1: 또 뭐가 있을까요?
0: Kind of patience.
1: patience도 있고요.
0: Yeah, patience.
1: 그 중에 하나인데 perseverance는 어떤 느낌이냐면 tolerance는 그냥 좀 거슬리지만
0: right.
1: 참아주는 관용의 느낌도 있다면
0: yeah, it's like oh I don't like it but okay it's
1: 네,
0: here.
1: 네. perseverance는 힘들고 괴롭고
0: yes.
1: 한데 그걸 이겨내는 느낌이에요.
0: Yes. When something is difficult like studying for a test
1: 네.
0: but you persevere and you
1: 네.
0: do it anyway.
1: 그렇죠. 예를 들어서 같이 앉아 있는데 메가 선생님이 다리를 계속 떨고 있는 거예요. shaking your leg like that. 근데 이걸 참아주는 거는 perseverance는 아니고 그냥 tolerance 정도.
0: Oh, okay, I'll stop.
1: 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기는 있습니다.
0: Uh-huh.
1: 그래서 I understood 어린 나이에 이제 돈의 소중함을 배우면서 이해를 했대요.
0: Uh-huh.
1: That it takes a lot of perseverance and hard work.
0: Uh-huh.
1: 많은 인내와 hard work라는 것은 uh-huh. 열심히 일하는 것 또는 수고, 고생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 To earn it.
0: To earn it.
1: 돈을 벌기 위해서.
0: To earn the money.
1: 이 사실을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0: That's pretty awesome.
1: 네, 그래서요.
0: So, she says, So, from that point on, I had a very inherent interest in budgeting.
1: 네, 이 부분 잘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0: Mm-hmm.
1: 자, 내재하는이라는 사전적 정의가 있어요.
0: That is inherent. Inherent.
1: Inherent. 예문을 하나 볼게요.
0: Mm-hmm. For example, Every business has some inherent risks.
1: Every business, 모든 사업은 has, 가지고 있습니다. Some risks,
0: mm-hmm.
1: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0: Mm-hmm.
1: 그런데 inherent risks라는 거는 그냥 가만히 두면은 그 사업에 위험이 안 생겼을 텐데 누가 그냥 뭔가 위험 요소를 준 게 아니고 원래 그 사업 자체에
0: yeah.
1: 들어있는 걸 말해요.
0: Stuff that's already there.
1: Yeah.
0: Nobody has to do anything. It's
1: 그렇죠.
0: just something that's originally there.
1: 네,
0: right?
1: 원래부터 타고난 것을 가리키는데
0: right.
1: 여기서 보면은 from so from that point on 여기서 말하는 that point는 그 시기니까 from that point on은 from then on.
0: From then on.
1: 그때부터
0: mm-hmm.
1: I had a very inherent interest in budgeting.
0: Right.
1: Budget 예산을 짜는 것에 대해서 아주 내재하는 관심이라고 번역하기엔 좀 딱딱해요. 그래서 이렇게 번역을 해봤어요. 아주 자연스러운 관심.
0: Yeah, nobody said, "Hey, you need to budget." Mm-hmm. She just kind of did it by herself on her own.
1: Yeah, it formed her interest in budgeting formed naturally.
0: It formed naturally.
1: 네, 자연스럽게 생긴 그런 관심을 여기에서는 inherent interest라고 표현을 해준 것 같습니다.
0: Mm-hmm. Perfect. Right. Let's look at the next part.
2: I had no urge to buy things because I was a simple kid who loved to play outdoors and use its imagination. So I grew up with a very non-materialistic mindset.
0: I had no urge to buy things because I was a simple kid who loved to play outdoors and use its imagination.
1: I had no urge, 욕구가 없었습니다. Mm-hmm. To buy things, 물건을 사고 싶다는 욕구가.
0: Mm-hmm.
1: 왜냐하면 I was a simple kid. 여기서 그냥 simple 하면은 단순한 건지 뭔지 좀 헷갈릴 수 있겠지만 이 문맥 속에서는 소박한 거예요.
0: Yeah, she didn't want much.
1: Want much
0: she just wants to play.
1: Exactly.
0: Right?
1: She didn't want fancy toys.
0: Yeah.
1: 그래서 소박한 아이였어요. Who mm-hmm. loved to play outdoors
0: mm-hmm.
1: And use its imagination.
0: Mm-hmm.
1: 그래서 밖에서 놀고 또 상상력을 이용하는 걸 좋아하는 소박한 아이였기 때문에 물건을 사고 싶다는 욕구가 없었어요.
0: Yeah.
1: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kid를 가리키면서 it라고 it's라고 했어요. 가끔씩 이런 경우 있습니다.
0: Yeah.
1: 아이를 가리킬 때.
0: Yeah, when it's a kid, you know, the kid uses its imagination,
1: mm-hmm.
0: right? You don't need to say his or her,
1: his or, her.
0: or my because it's her.
1: Yeah.
0: You can
1: yeah.
0: just say it's.
1: So his, her, their 해도 되고요.
0: Yeah.
1: 아이를 가리킬 때 it's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0: Mm-hmm.
1: 그래서
0: She says, So I grew up with a very non-materialistic mindset.
1: 그래서 저는 I grew up, 자랐습니다. Mm-hmm. 무엇을 가지고 자랐냐면 mm-hmm. with a very
0: non-materialistic, non-materialistic.
1: 아주 많이 쓰이는 단어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만
0: yep.
1: materialistic은 자주 쓰입니다.
0: Yes,
1: 그래서,
0: we use that a lot.
1: 네, 물질적인, 물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0: you think material things are important.
1: Mm-hmm. non-materialistic, 그래서 물질적이지 않은 태도를 갖고 그런 마인셋을 갖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0: Let's look at the last part.
2: Still, I hope that one day I'll be able to show my gratitude and earn enough money to grant my parents as many wishes as they like, just like a genie.
0: Still, I hope that one day I'll be able to show my gratitude.

0: 영어 문장 확인해 볼까요? 처음으로 소개했던 것이 despite the fact that 이었죠. 이걸 이용하면 첫 번째 문장 여름인데도 불구하고 여름인데도 저는 추워요. 영어로는 I'm cold despite the fact that it's summer. 이렇게 되고요. 먼저 발음 연습을 해볼까요?
1: Let's practice our pronunciation. I'm cold despite the fact that it's summer. One more time. I'm cold despite the fact that it's summer. Great. Let's take a look at our next example.
0: 두 번째 문장은 그는 뛰어갔지만 지치지 않았습니다. 이건데요. 영어로는 despite the fact that he ran, he wasn't tired. 굉장히 긴 패턴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 길고요. 그렇지만 뭐뭐라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우리말에서 느껴지는 것보다는 덜 딱딱하게 영어에서 느껴지니까 마음껏 쓰셔도 괜찮습니다. Despite the fact that he ran, he wasn't tired. 함께 읽어주세요.
1: Despite the fact that he ran, he wasn't tired. One more time. Despite the fact that he ran, he wasn't tired. Great, let's take a look at our next pattern.
0: 그 다음으로 One day I'll be able to 라는 패턴 이용해서 이런 문장 만들어 보겠습니다. 언젠가 저는 거기에 다시 갈 수 있을 거예요. One day I'll be able to go there again. Go there again 뒤에 붙인 겁니다. 발음 연습이요.
1: One day I'll be able to go there again. One day I'll be able to go there again. Great, let's take a look at our last example.

0: 네, 오늘은 돈의 가치에 대한 소셜미디어 포스팅 두개 가져왔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1: Let's take a look.
2: I've been saving my money for 3 years now. My parents taught me the value of money. My parents taught me at a very early stage of my life the value of money, the value of saving and investing. They sat me down at our kitchen table and laid out a plan for me.
0: 'Very good parenting.'
1: Mm-hmm, I 네. think so as well.
0: 첫 번째로 프랭크 씨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1: Yeah.
0: I've been saving my money for 3 years now. Mm-hmm. 지금 3년째 돈을 모으고 있어요. 네, 저축하고 있습니다. My parents taught me the value of money. 부모님이 돈의 가치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1: All right, awesome. 네. Steph says,
0: My parents taught me at a very early stage of my life. 그러니까 아주 어렸을 때죠.
1: When you were young.
0: 네, 인생의 아주 초기 단계라고 하는 것은 아주 어렸을 때 부모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뭘 가르쳐 주셨냐면 the value of money, 돈의 가치, the value of saving and investing. 돈을 저축하고 그리고 투자하는 것의 가치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They sat me down at our kitchen table. 부엌 식탁에 저를 앉혀놓고 laid out a plan for me. 계획을 쫙 짜주셨습니다.
1: Wow. I needed that kind of parenting when I was young.
0: 그때 이해를 했다는 것도 대단하네요.
1: Right, for sure. All right, right on Steph's parents. So this is the end of In the Social World and unfortunately the end of our show, but of course just for today.
0: That's right. We're going to be back next time.
1: See you next time.
0: 감사합니다.
1: Bye.

0: 글로벌 시대, 영어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EBS2가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전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EBS2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1: EBS2는 0세부터 1세까지 보장되는 순수 무료형 앱입니다. 앱 설치 후 영어 강의 시청 시 영어 실력이 향상 또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0: 네, 오늘은요, 돈을 잘못 아낀다고 하는 그런 내용의 소셜미디어 포스팅 두개 가져왔습니다.
1: Let's take a look. I'm terrible at saving money. I always find some excuse to spend every last cent I have. I'm terrible at saving money. Once I know I have money in my wallet or on my card, I automatically want to spend it.
0: 네, 오늘 포스팅 둘 다 돈을 이제 못 아낀다 아니면 돈을 못 모은다 해당이 될 것 같은데
1: right.
0: 첫 번째로
1: so, Alexis says,
0: 네, I'm terrible at saving money. Mm-hmm. Save money 하는 거, 돈 아끼거나 모으는 거 못한대요. Mm-hmm. I always find some excuse, 어떤 것이 됐든 핑계를 찾는데요. Mm-hmm. To spend every last cent I have. Mm-hmm. 그러니까 cent는 보통 이제 좀 작은 금액이잖아요.
1: Yeah, they're very small. One Anything cent. less than a dollar, one cent is very small.
0: 네. 100분의 1달러니까. Mm-hmm. 그래서 아무튼 조금만 돈이 있어도 다 쓰려는 핑계거리를 항상 찾아낸다고 말을 하고 있고요.
1: Uh-huh. Nick says,
0: I'm terrible at saving money. Uh-huh. 돈 모으는 거, 돈 아끼는 거 정말 못하는데 mm-hmm. Once I know I have money in my wallet, 지갑 안에 또는 on my card, mm-hmm. 카드에 돈이 있다는 걸 아는 순간 I automatically want to spend it. Mm-hmm. 자동적으로 그걸 그 돈을 쓰고 싶대요.
1: So the money is burning a hole in your pocket. That's an expression we say.
0: 그런 표현이 있군요. Uh-huh. 네, 그래서 돈이 그 주머니 속에 구멍을 뚫고 있다.
1: Uh-huh.
0: All right, yeah, just
1: okay.
0: like that.
1: Perfect. Well, those are definitely some great social media posts. Thank you so much for studying here with us today. I hope we were able to teach you great things.
0: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릴게요.
1: See you next time.
0: 감사합니다.
1: Bye.

네, 뮤즈. 완전 그냥 제 음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음악을 만들 때나 그 음악의 어떤 스타일을 그냥 저는 율무 음악이라고 생각을 들어가지고 동의하네요. 그래도.

0: 제일 좋을 때요. 이렇게 빤히 쳐다보고 있을 때 되게 좋아요. 그 이제 휴일에 이제 집에 와서 누워가지고 얘 이렇게 있는 거 가만히 보고 있으면 그냥 그 자체로 좀 힐링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1: 안녕하세요. 네, 오디션 보러 왔는데요.
0: 너 종족 좀 찡그린 표정을 좀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좀 끌렸던 것 같아. 그 산책할 때 계속 뒤를

돌아보고 돌아보는 그 순간에 이제 그게 강아지들이 얘 잘 오고 있나 안전하게 오고 있나 계속 이렇게 지켜주는 거예요. 그때 되게 통하는 거 같아요. 고마워요.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의 guys. Today is Wednesday, 수요일입니다. 자, 오늘 수요일에는 우리 직업 관련돼 있는 영어 해볼 건데요.
1: 네.
0: 자, 오늘은요. 소개팅 직전 말썽인 구두굽.
1: 아유.
0: 이라고 얘기를 해서 와, 지금 뭔가 구두 수선을 받으러 간 상황이 되겠습니다.
1: 구두 굽이 어떻게 됐나 보다.
0: 맞습니다. 네. 그래서 상상을 해보세요. 이제 소개팅을 나가셔야 되는데 예쁜 아이고, 하이힐을 샀는데
1: 아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0: 그러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1: 그렇죠.
0: Alright,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 있는 시츄에이션인데 여기서 또 배울 수 있는 표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1: 네.
0: 자, 일단은 미션 우리말로 들을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1: 공개!

0: 네, 첫 번째 미션입니다. 굽 하나가 완전히 떨어졌어요. 이거 위험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1: 그쵸,
0: 다칠 수도
1: 그쵸.
0: 있지 않나요?
1: 당연하죠. 발목이 잘못될 수도 있어요.
0: 그러니까요. Right. 그래서 그것을 이제 구두 수선하는 곳에서 이제 말을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미션은요. 다행이다. 오래 걸릴까요? 요거를 한번 또 만들어 보도록
1: 왜냐면 수선하는 동안은 그 구두 가게에 있는 다른 이제 보조 신발을 빌려주신데 그게 이제 조금 많이 슬리퍼거든요. 예, 그 소개팅 상황에 또
0: 그건
1: 슬리퍼
0: 안 되니까.
1: 쭉 끌고 다녀야 되니까 질질 이렇게
0: 조금 그거는, 그럴 수 있죠.
1: 모양이 약간 빠지죠.
0: Right. 다 영어로 바꿔보도록
1: 아,
0: 하겠습니다.
1: 재밌겠다.
0: Okay. 자, 그럼 미션 한번 해보러 가보도록 할까요?
1: 좋습니다.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이거 보세요.
2: Oh, is there a problem, ma'am?
1: Cup 하나가 완전히 떨어졌어요.
2: Something wrong? Do you speak?

0: English?
1: You're boss in this store?
0: Me, yes.
1: Yeah, oh, really? 사장님이 바뀌었네.
0: Huh?
1: 아, 오케이. My shoes broken.
0: Your shoes are broken. Let me see. It's an easy fix.
1: Easy?
0: Yeah, it's an easy fix.
1: You can fix?
0: 예, 쇼, 쇼, 쇼.
1: 다행이다, 다행이다. 저 오래 걸릴까요?
0: Sorry?
1: Thank you.
0: No problem.
1: So, 그 how many take time?
0: Oh, how long?
1: How long?
0: I can fix it in no time. Have a seat.
1: No time?
0: I can fix it in no time.
1: No time?
0: Have a seat.
1: Sit.
0: Have a seat. Yeah, I'll fix it in no time, okay?
1: Okay. Thank you.
0: 오케이.
2: 아우, 결국 그 중에서 그나마 가장 화려한 슬리퍼를 신고 가셨다고.
1: 그 보석 박힌 게 있다고.
2: 보석 박힌 게 있었어?
1: 보석 박힌 게 그 와중에 있었어요.
2: 그런 분들이 많으셨나 보다, 거기.
1: 그렇죠.
2: 네, 사장님이 또 준비해 놓으셨나 봐요.
1: 디테일하세요.
2: Alright. 자, 오늘 굉장히 생활 밀착형 표현들, 그리고 재미있는 그런 전치사 이런 것도 활용해서 영어 많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대됩니다.
2: Alright,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최대한 빈칸 채워 주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주세요. One of the gills broke off completely.
4: Let me see. It's an easy fix.
3: What a relief. Will it take a long time?
4: I can fix it in no time. Have a seat.
2: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1: 네.
2: 자, 굽 하나가 완전히 떨어졌어요. 이거를 표현을 영어로 할 겁니다.
1: 네. One of the broke off. Completely. 오프 보니까 왠지 어제 배웠던 I'm off the school 생각이 나는데요.
2: Yes.
1: 그러니까 떨어졌다라는 해석이 나오니까 이
2: 느낌
1: 오프가,
2: 오죠?
1: 에 right. 들어가 있군요. 근데 broke off? Break off 뭔가 깨져서 떨어지는 느낌? 그런데 근데 굽 하나니까 굽은 우리가 high heel 높은 굽이잖아요.
2: That's right.
1: High heel 할 때 힐이 언덕인가요? 이건 언덕인데 같은 말로 쓰이는 것 같아요.
2: 오케이.
1: Okay. High heel 할 때 힐. One of the heel broke off completely는 완벽하게 완전히
2: 그렇죠. 네. 왜냐하면 양쪽을 신으니까 그 중에 하나가 떨어져 나갔다.
1: 네.
2: 뭐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맞는지 보겠습니다. 자, 불안해하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1: 이구나.
2: 자, 일단은 그 뭐 어떤 단어를 썼든 간에 그 중에 하나니까 네. 여러 개 중 하나니까 복수가 돼야 되죠. 이 heels 중에 하나인 겁니다.
1: 그렇죠. 아,
2: right?
1: 그래서.
2: 오케이. Okay. 자, 그것도 그렇고 제일 중요한 건 이 스펠링을 틀렸는데 이거는 제가 아, 필기 씨 이것도 몰라요. 할 수가 없어요. 엄청 많이 나오는 실수예요, 여러분들. 자, 보세요.
1: 헷갈렸어요.
2: heel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런 구두에 하이힐 같은 거에 구두의 굽을 얘기하기도 하고요. 발 뒤꿈치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여러 개면 S를 붙여야 되겠죠.
1: 네.
2: 자, 그렇지만 주의해야 될 게 얘랑 헷갈리면 안 돼요.
1: 그거 봐요.
2: 얘는 뭐라고요?
1: 언덕이요.
2: 왜 헷갈리나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1: 네.
2: 일단 발음이 좀 비슷해요. 똑같진 않아요. 그리고 느낌이 비슷하잖아요.
1: 그러니까요.
2: 그리고 왠지 하이힐이면 언덕에 올라간 느낌 이렇게 높아지는 거 아닌가?
1: 그러니까요.
2: 이렇게 연관성을 짓다 보니까 엄청 실수가 나와요. 네, 근데 의미가 아예 다르죠?
1: 네?
2: 굽이나 아니면 뒤꿈치 얘는 진짜 실제로 언덕입니다.
1: 언덕?
2: 자, 그것도 그렇고 스펠링도 다르지만 심지어 발음도 다르다고 했죠? 얘는 모음이 이렇게 연결이 돼 있으면서 입 모양을 좀 벌려야죠, 그렇죠?
1: 네.
2: 그래서 얘는 그냥 hell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heel, heel. So high heels지 high heels가 아니에요. 그거는 뭐 뭔가 높은 언덕 이렇게 뭐 될 수가 있겠죠.
1: 네.
2: So you have to be careful, alright? So H-E-E-L 입 모양 벌려서 두 번 발음 해보겠습니다. Heel, heel,
1: heel,
2: 오,
1: heel.
2: 완전 좋아요.
1: 오.
2: 근데 힘을 빼고 그냥 hell, hell 해보세요.
1: Hill, hill,
2: okay? Hill, hill. 얘는 언덕입니다.
1: 아, 이게 언덕이군요.
2: 네, 그거를 처음에는 오바해서 heel. 이렇게 연습을 해야 되지만 나중에는 입 모양을 굳이 안 바꿔도 충분히 그 사운드가 나올 수 있게 이게 뭔가 근육이 연습이 돼요.
1: 근데 이거랑 비슷한 거 또 있잖아요, 선생님.
2: What is it?
1: 우리 치유하다 힐.
2: Heal, heal the world.
1: 예.
2: 걔도 얘예요.
1: 비슷해요?
2: Right.
1: 아.
2: Heal. 걔는 바로 heal the world.

0: heal the
1: 세상을
0: world.
1: 치유한다. 뭐 이런 거. Right. That's right. 오, 비슷한 소리가
0: 비슷한
1: 많네요.
0: 게 많아요.
1: Alright. So 이거 주의해 주시고요. 여기선 당연히 굽들 중에서
0: 응?
1: 하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0: 네.
1: 자, 떨어져 나가다는 단순하게 고장이 나면 브레이크지만 그렇게 해서 off가 되는 거, 떨어져 나가다. 방금 슬기 씨가 얘기해 준거 너무 좋았어요. I'm off to school. You guys remember this?
0: 네.
1: Alright. 거기서 off가 떨어져 나간 거잖아요. 그렇죠?
0: 네.
1: 그래서 여기서도 그 전체 구두에서 그 뒷부분에서 둥 하고
0: 떨어져
1: 완전히 이렇게
0: 나간 거.
1: 나온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그런 식으로 break off, right? 자, 그런데 여기서 사실은요, break off도 알아두면 좋지만 주인공이 있습니다.
0: 뭐요?
1: 바로 얘예요.
0: One of
1: One of
0: the
1: the
0: heels?
1: heels. 지금 보세요. One of the heels는 하나라는 얘기 아니에요?
0: 하나죠.
1: heels가 복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중에 하나.
0: 하나.
1: 얘가 주인공인 겁니다.
0: 그쵸.
1: 오케이? One of 여러 개들 중 하나.
0: 하나.
1: 그래서 자, 이거 보여드릴게요. One of 복수명사. 그래서 이 전체는요, 복수명사가 아닌 거예요. 이 전체는요, 그냥
0: 단수구나.
1: 하나예요. 그거가 중요합니다.
0: 헷갈려요, 근데. 힐스로
1: That's
0: 끝나니까요.
1: right. 그래서 이걸 보고 동사를 매칭하려고 하는데 얘는 과거여서 상관이 없지만
0: 네.
1: 현재형이 되면 굉장히 헷갈리게 되죠. 그래서 해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내 친구들 중에 한 명은 캅이야, 경찰이야. 이 얘기를 하고 싶으면 내 친구들 중에 한 명이면 한 명이에요, 여러 명이에요?
0: 한 명이요.
1: 당연히 한 명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영어로 어떻게 해요? 내 친구들 중에 한 명.
0: One of my friends
1: 자, 그 다음에 are a cop이에요, 아니면 is a cop이에요?
0: is a cop.
1: 그렇죠. 중요한 건한 명이니까.
0: Yes.
1: That's right. 자, 두 번째 거는 뭐 주어를 안 쓰니까 그렇게 뭐 신경 안 쓰셔도 되긴 합니다.
0: 네.
1: 난 알아 그 여자애들 중에 한 명을. 자, 난 알아 어떻게 해요?
0: I
1: I
0: know
1: know 한명그 여자애들 중에.
0: one of the
1: 그렇죠.
0: girls.
1: I know one of the girls. 그 여자애들 중에 내가 한명 알아.
0: Yes.
1: 얘네는 again 주어 아니니까 매칭 신경 쓰진 않아도 되죠. 오케이, okay, so 여러분들이 one of 어쩌고저쩌고 뒤에 뭐가 아무리 나와도 그냥 한 명인 겁니다.
0: 네.
1: Alright,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One of my friends is a cop.
0: One of my friends is a cop.
1: Oh, I know one of the girls.
0: I know one of the girls.
1: There you go. 자, 굽 하나 완전히 떨어졌어요. 가볼게요. One of the heels broke off completely.
0: One of the heels broke off completely.
1: 두 번째. 어디 좀 볼게요.
0: Yes.
1: 간단히 고칠 수 있어요. 굉장히
0: 오.
1: 오래 하신 분이에요.
0: 예. 장인 느낌이 나네요. Let me see. 내가 보게 해주세요. Let me see.
1: That's right.
0: It's on. 간단히 고칠 수 있다.
1: 그걸 영어로 뭐라고
0: 아,
1: 하냐?
0: 그러니까 고치는 거는 이 장인 아저씨한테는 늘 일상 있는 일이니까 고치다, 뭐 fix 이런 건안 쓰고, 이거 간단한데요? 약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 Okay.
0: It's simple. 이거 완전 심플한데요?
1: 근데 궁금한 것은 원래
0: 네.
1: 심플 앞에 이렇게 뭔가 언 이런 게 들어가나요?
0: 왜
1: 왜
0: 붙이셨어요?
1: 붙였을까요? 제
0: 맞아요.
1: 실수일까요?
0: 예. 네.
1: 맞는지 한번
0: 지워버려요.
1: 알겠습니다. 과감한 도전. 처음
0: 네.
1: 있는 일입니다. 정답. It's an
0: Is
1: easy
0: fix?
1: fix라고 하는 덩어리 명사가 있습니다.
0: 명사군요,
1: 정해져
0: 이게?
1: 있는 명사예요.
0: Yeah. 우와.
1: Easy fix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간단히 고칠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얘는 바꿀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Right? So, easy가 나왔다 보니까 어가 아니라 on 이렇게
0: 아니.
1: 됐네요. 그렇죠? 자, 그리고 제가 좀 볼게요.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0: 네.
1: 제가 뭐뭐 할게요인데 내가 나 이거 꼭할 거야. 이런 의지를 너무 강하게 하지는 않고 좀
0: 네.
1: 부드럽게 제가 이거 보게 해주세요.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let me를 쓰는 게더 자연스럽죠. So again, let me 동사원형. 그러면 뭐뭐 할게요라고 의역은 되지만
0: 네.
1: 직역을 하게 되면 제가 뭘 하게 허락해 주세요. 원래 이거예요.
0: 네.
1: Again, 이게 정말 헷갈리는 분들은 I will 이거보다 좀 본인의 의지를 좀 부드럽게 나타낸다. 이렇게
0: 네.
1: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Let me do something. 내가 뭐뭐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있잖아. 내 아내한테 물어볼게. 그러면 I will 이거보다는
0: 네.
1: 어떻게 할까요?
0: Let me ask my wife.
1: 그렇죠. Let me ask my wife. 부드럽게. 오케이? 자, how about this? 가서 그걸 가져오다라고 할 때는 뭐라 그럴까요?
0: Bring.
1: Go and get.
0: Get.
1: Go and bring도 가능해요. 근데 go and get it. 가서 그걸 가져오다. 그럼 이거 한번 해볼게요.
0: 네.
1: 제가 가서 그거 가져올게요.
0: Let me go and get it.
1: Let me go and get it. All right.

0: 중요한 건 let me 뒤에 동사 원형 넣어주는 거.
1: 네.
0: 오케이? 자, 읽어보겠습니다. Let me ask my wife.
1: Let me ask my wife.
0: Oh, let me go and get it.
1: Let me go and get it.
0: 네. So again, I will 써도 되지만 너무 의지 강해지죠.
1: 그렇죠.
0: You know what? I'll go and get it. 나 가서 가져올 거야. 이런 느낌. 자, 읽어보겠습니다. Oh, let me see. It's an easy fix.
1: Let me see. It's an easy fix.
0: There you go. 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One of the heels broke off completely. One of the heels broke off completely. 'Let me see. It's an easy fix. Let me see. It's an easy fix.
0: 네, 자 이랬을 때 아, 다행이다 그러면서 오래 걸릴까요? 요거 영어로 해보겠습니다.
1: What a, will it take a long time? 이거 오래 걸릴 거예요? 약간 will 써가지고, 그죠? 좀 약간 공손 느낌 나는데 재촉하는 느낌도 있어요.
0: 네. 네. 아, 공손 느낌 어디서 있는지 모르겠어요.
1: 모르겠어요. 그냥 좀 약간 공손은 해보여요. 네. What a 다행.
0: 다행이다.
1: 와, 정말 다행이야. 이거 옛날 했었죠?
0: 감탄사, 맞아요. 했었어요.
1: 아, what a, 기억나요. 이런 느낌 아니에요? 이거 아닌가요?
0: I don't know.
1: Relief? Relief
0: 처음 들어보는 단어긴 한데.
1: 그래요? 아, 이런 거 하지 않았나요?
0: Very, very close.
1: 어?
0: 스펠링이 조금 달라서 그런데 what a...
1: 왜 이건가?
0: Oh, you're making it worse.
1: 이건가요?
0: 저희 죄송한데요. 영어 맞는 거죠, 이거? 다 넣었네요.
1: 예.
0: Okay, so, 자, what a... 정답?
1: 오!
0: 네.
1: 아.
0: 여기 넣었다, 저기 넣었다였는데 자, relieve의 명사형입니다. So, relief라고
1: relief.
0: 하면은 안도, 다행. 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아 다행이다 이런 거는 다른 표현도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1: 네.
0: 그렇죠? 그런데 그것보다 좀 부드러운 표현이 아 what a relief 그러면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조금 격식의 느낌이 강해요.
1: 네.
0: 그래서 what a relief 하면서 will it take a long time? 자 일단은 what a relief는 직역을 하면 이게 안도라고 했었잖아요.
1: 네.
0: 근데 여러분 많이 아마 문법책이나 이런 데서 보셨겠지만 what 뒤에 뭐 명사 이런 걸 쓰게 되면 감탄사를 나타낼 때 쓸 수가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what a relief 이건 엄청난 안도야. 이건 내 의역을 해서 아 다행이다. 이렇게 what a relief가 되는 거고요.
1: 네.
0: 이것보다 여러분들이 더 많이 아마 들어봤을 것은 이런 거죠. Oh, thank goodness.
1: goodness.
0: 들어본 적 있죠?
1: 네.
0: 여러분들. 이것도 의미 같습니다. 뭐 heavens를 쓰기도 해요. Oh, thank goodness.
1: Heavens.
0: Oh, thank heavens. 이러면 이것도 결국에는 뭐 감사하라 이거가 의역이 되면서
1: 음흠.
0: 아 다행이다 참 다행이다 라는 뜻이에요. 근데 걔보다 조금 더 얌전한 표현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1: 네.
0: 같이 알아두시면
1: really.
0: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자 여기 지금 보세요. Will it take a long time?
1: 네.
0: 시간이 오래 걸릴까요? 라고 했는데요. 여기 지금 a long time 있죠.
1: 네.
0: 이게 무슨 뜻이죠? a long time.
1: a long time 긴 시간.
0: 긴 시간.
1: 네.
0: 그렇죠? 긴 시간이 걸릴까요? 라고 했는데 자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이것도 알아두세요.
1: 오!
0: Forever. 이거 무슨 뜻이에요? Forever.
1: 영원히요.
0: 영원히.
1: 응.
0: 원어민들은요. 특히나 캐주얼하게 얘기할 때 와 진짜 오래 걸렸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forever를 써요.
1: 아...
0: Will it, it took forever.
1: 어허.
0: 이런 식으로 영원히 걸렸어. 근데 한국어에서도
1: 예.
0: 야 진짜 평생 기다렸잖아.
1: 오.
0: 이런 식으로 쓰지 않아요?
1: 맞아요.
0: Right? 조금 더 이렇게 과장해서
1: 완전 100년 걸렸어.
0: 100만 이런 년만이다.
1: 맞아요.
0: 과장하는 거 약간 위트 있게 쓰잖아요.
1: 네.
0: 영어에서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a long time 대신에 forever도 자주 쓴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1: 네.
0: 자, 여기서 벌써 패턴이 뭐가 중요한 게 나올지 느낌이 왔을 것 같아요.
1: 예.
0: 자, will it take a long time? take가 여기서 무슨 역할을 할까요?
1: take, 걸리다.
0: 맞아요.
1: 네.
0: 시간이 얼만큼 걸린다라고 할 때는 동사 take를 쓰는 겁니다.
1: 네.
0: 그래서 여기서는 a long time이라는 것을 그게 take 할까요? 걸릴까요? 소모시킬까요? 라는 뜻으로 쓰게 됐어요. So take 뒤에 어떤 시간, 뭐 몇 달이 될 수도 있고 기간 같은 거 쓰면은 그만큼이 걸리다가 될 수가 있습니다. So, for example, it will로 출발을 한번 해볼게요. 한번
1: 네.
0: 여러분 도전해보세요. 그거 오랜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건 오래 걸릴 거예요. 여기서 일단 물어봤잖아요. 그거 오래 걸릴 거예요? 그럼 대답만 어떻게 해요?
1: It will take a long time.
0: It'll take a long

0: time. 그거의 질문형이 will it take a long time? 이거죠.
1: 네.
0: 자, 이번에는 걸렸다. 이렇게 과거형으로 하면 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1: Took.
0: took. 그러면 그건 30분 걸렸어. 어떻게 해요?
1: It took 30 minutes.
0: 그렇죠. It takes가 아니라 it took.
1: took.
0: 30 minutes. There you go. 아, take는 뭔가 소모시킨다는 거구나. 나로부터 가져가는 거구나. 이렇게
1: 네.
0: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It will take a long time.
1: It will take a long time.
0: It took 30 minutes.
1: It took 30 minutes.
0: Alright, 본문도 한번 해볼게요. 연기하는 느낌, 다행이라는 느낌, right? Oh, what a relief. Will it take a long time?
1: What a relief. Oh, will it take a long time?
0: Alright, 자, 이랬을 때, 자, 전문가입니다, 이번에. 아주 금방 고칠 수 있어요.
1: 멋지다.
0: 앉으세요.
1: I can fix it in no time. 오, 시간이 없이. 시간이 없이.
0: 직역이 좀 애매하죠, 그렇죠?
1: 또 그거를 고칠 수 있어요. Have a, 앉으세요. Have a seat. Have a seat.
0: Have a seat? 오, 덩어리로 들어봤는 것
1: 예,
0: 같아요.
1: Yeah, have a seat.
0: 자, 덩어리로 들어봤고.
1: 예.
0: 틀렸습니다.
1: 아, 맞춘 것처럼 그렇게 아, 저도, 함정에 빠뜨리지 마세요.
0: 아, 순간 들었을 때, 어? 맞췄나? 했는데. 자, 우리가 SIT라고 하는 건 앉다라는 동사잖아요. 그쵸?
1: 아.
0: Right. 그래서 만약에 덩어리 표현으로 바꿀 때는 좌석을 have 하세요. 자리를 have 하세요. 네, 그렇게 써야 맞습니다.
1: 네.
0: So have a seat. 여기서 SEAT는 좌석이나 자리라는 명사가 되겠죠. Have a seat.
1: 네.
0: 자, 저는 어디 앉으세요라고 얘기를 할 때 Sit down 보다는 have a seat 강력 추천드릴게요.
1: 뭔가 더 멋있는 느낌이 나는데요.
0: Have a seat.
1: Have a seat.
0: Right? 왠지 sit down은 너무 명령하고 동작을 강조하는 느낌이라 제가 슬기 씨한테 물론 이제 표정도 좀 변하고 할 수도 있겠지만 sit down 이러면 너무
1: 무슨 취조 받아야 될 것 같아요.
0: Sit down.
1: 제가 안 그랬습니다.
0: Let's sit.
1: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범인 아니에요.
0: 너 피자 내가 먹었지. 아니, 내 피자 너가 먹었지. 막 이러면서 뭔가 좀 강해요.
1: 네,
0: 근데 have a seat은 정말 공손한 느낌. 손님을 받을 때 얘기할 때 너무 좋죠. Have a seat. 앉으세요. 그런 느낌 추천을 드릴게요.
1: 네.
0: 자, 지금 보세요. I can fix it, right? I can fix it. 근데 얼마 걸린다고 했죠?
1: No time.
0: No time이 걸린대요.
1: 네.
0: 원래 in이 예전에 얼마 있다가였잖아요.
1: 네.
0: 그래서 뭐 예를 들어 in 30 minutes, 그러면 30분 있다가
1: 네.
0: 그게 다 고쳐진다. 근데 노 타임만에 고쳐진다예요.
1: 오.
0: 그 얘기는 시간이 정말 안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1: 어허.
0: 네, 이거는 덩어리 표현으로서 in no time은요 아주 금방 순식간에라는 뜻이고요. 회화에서 사용 빈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1: In no time.
0: 정말 뭐 1초도 안 걸려요. 노 타임만에 고칠게요. 이런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1: 네.
0: So for example, right?
1: 응?
0: 그 비행기는 아주 금방 도착할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1: 네.
0: 자. 그 비행기가 뭐예요?
1: The airplane.
0: The airplane. Or 그냥 the plane.
1: The
0: right?
1: plane.
0: Will 써주세요. Will.
1: Will.
0: 도착할 거다.
1: Arrive.
0: 아주 금방.
1: In no time.
0: In no time. Right? 시간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뿅! 이런 느낌.
1: The
0: so the plane will arrive in no time.
1: Yep.
0: 자, how about this?
1: Mm-hmm.
0: 어떤 회사에서 다리를 지었어요.
1: 네.
0: 와, 근데 정말 오래 걸릴 줄 알았는데 꽤나 금방 지은 거예요.
1: 야.
0: 자, 보세요. 그들은 그 다리를 지었다. 근데 순식간에 지었다. 자, 짓다가 뭐죠, 뭔가?
1: Build.
0: Build, right? 자, 그러면은 그거의 과거형이 뭘까요?
1: Built.
0: Built. 그들은 지었다, 그 다리를.
1: They built the bridge.
0: Yes, 순식간에.
1: In no time.
0: In no time.
1: 오호.
0: Perfect.
1: 네.
0: So, 요렇게, 요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여러분 낭독해 볼게요.
1: 네.
0: The plane will arrive in no time.
1: The plane will arrive in no time.
0: Right. They built the bridge in no time.
1: They built the bridge in no time.
0: 네. 자,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들이 아, 나 새로운 표현도 없나요? 막 이런 거 재밌어요 하시는 분들은 교재에 필기만 해 주세요. 이런 것들도 있다는 거. In the blink of an eye.
1: 윙크인가요? 윙크?
0: 눈 깜짝할 사이.
1: 아, 우와.
0: 네, 진짜 비슷하죠?
1: 네.
0: 블링크 할 때만, 할 만해. 그 다음에, before you know it. 알아채기도 전에.
1: 오.
0: 이런 표현도 많이 써요.
1: 그러니까 그게 진짜 빠르게 뭔가 진행이 확 됐을 때 쓸 수 있는 말이겠네요.
0: 그렇죠. 뭐, 예를 들어, it will be finished before you even know it.
1: 그렇죠.
0: 정신 차리기도 전에 이미 끝나 있을 거예요.
1: 너의 뭐 서프라이즈를 이렇게 준비했어.
0: 뭐, something like that, right? So, 이런 것들도 좀 번갈아가면서.

0: All right, 미션 정리할게요. 굽 하나가 완전히 떨어졌어요.
1: One of the heels broke off completely.
0: 그렇죠. 두 번째. 아, 다행이다. 오래 걸릴까요?
1: What a relief. Will it take a long time?
0: All right.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0: One of the heels broke off completely. One of the heels broke off completely.
2: Let me see. It's an easy fix. Let me see. It's an easy fix.
0: What a relief. Will it take a long time? What a relief. Will it take a long time?
2: I can fix it in no time. Have a seat. I can fix it in no time. Have a seat.
0: Ne, 네, 이병작 time 돌아왔습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0: 절대로 잊을 수 없을
1: 네.
0: 것 같습니다. 네. 자, one of 복수 명사. 여기서 중요한 주인공은 one입니다.
1: 단수.
0: 오케이. 자, 틀려도 되니까 도전해 주세요.
1: 네.
0: 목소리를 키워서 나 그 여자애들 중 한 명을 알아. 나 알아 그 여자애들 중 한 명.
1: I know one of the girls.
0: 그렇죠. Oh, I know one of the girls. 오케이. 자, how about this? 내 친구 중 한 명이 경찰관이야. 자, 내 친구들 중 하나 어떻게 해요?
1: One of my friends.
0: 오케이. 경찰관이야.
1: Is a cop.
0: Is a cop, right? 나 are가 아닙니다.
1: Yeah.
0: 자, 세 번째. 굽이 heel. 여러 개는 heels, right? 자, 굽 하나가 완전히 떨어졌어요. 자, 그 굽들 중에 하나.
1: One of the heels.
0: 오케이. 떨어져 나갔다, 완전히.
1: Broke off completely.
0: 그렇죠. Very, very nice. 자, 읽어보겠습니다. I know one of the girls. One of my friends is a cop. One of the heels broke off completely. 아주 좋습니다.
1: 네.
0: 자, 다음은요. Take.
1: Take.
0: 시간, 기간. 아,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1: 진짜 많이 쓰잖아요, 이 말은.
0: Of course.
1: 네.
0: 그거 30분 걸렸어. 과거입니다.
1: 네. It took 30 minutes.
0: There you go. 자, 그거 오래 걸릴 거예요. Will 쓰세요.
1: It will take a long time.
0: It will take a long time. Right?
1: 네.
0: 자, how about this? 그것은 오래 걸릴까요? 지금 어순만 바꿔서.
1: Will it take a long time?
0: 그쵸. Will it? Take a long time. Alright, 읽어볼게요. It took 30 minutes. It'll take a long time. Will it take a long time? Great job, you guys. Alright, 자, 그렇다면 우리 전체 대화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3: One of the heels broke off completely.
4: Let me see. It's an easy fix.
3: What a relief. Will it take a long time?
4: I can fix it in no time. Have a seat.
0: 미션 해결할까요?
1: 네, 슬기롭게 미션 해결!
5: One of the heels broke off completely.
2: Let me see. Oh, it's an easy fix.
5: Oh, what a relief. Will it take a long time?
2: I can fix it in no time. Have a seat.
5: Wow,
2: okay,
5: thank
2: no
5: you.
2: No problem.
5: Yeah.
2: Okay, there,
5: you
2: thank
5: are.
2: You.
0: Yeah, okay. Oh, 수고하셨습니다. Good job, you guys. Alright, 자,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1: 우리 회사 다녀올게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We are off to work.
0: Right,
1: 맞죠?
0: We are, off, we to are work. Off to work. 왜냐면 떨어져서 work로 가는 거니까.
1: 네.
0: Alright. 자, 그러면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입니다. 중요합니다. Take. 쓰고 나서 뭐 시간, 기간을 쓰면 얼만큼이 걸린다라는 뜻이었죠.
1: 네.
0: 활용해서

0: 다음 영작 해주세요. 그거 일주일 걸렸어. 그거 일주일 걸렸어.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여러 번 영어 문장 만들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0: 네,
1: 만드십시오.
0: 예문 많이 만들어주세요.
1: 네.
0: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1: See you every day.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잉글리시 트레이너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hursday, 목요일입니다.
1: 네.
0: 자, 오늘 목요일에는 관계 영어 배워볼 건데요.
1: 그렇죠.
0: 우리 엄마의 사랑에 참견 파트 2. 혹시 기억나세요?
1: 뭐였죠?
0: 자, 예전에 그 사진, 셀피에 찍힌 걸 보고서 엄마가 이 남자 누구야? 너랑 같이 찍혀있는데 뭐 뭔가
1: 너를 보면서 미소 짓고 있네.
0: 이거 뭔가 좋아하는 거 아닌가? 이것 때문에 이제 그 딸은
1: 맞아요.
0: Don't overthink it. 오버해서 생각하지 마라.
1: 네.
0: 이렇게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1: 네.
0: 그 드라마의 파트 2 되겠습니다.
1: 이거 마무리가 돼야 되거든요.
0: 그럼요, 그럼요. 오늘 또 이렇게 영어 배우면서 드라마 느낀다는 느낌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0: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오케이, 첫 번째 미션입니다.
1: 네.
0: 그냥 와서 직접 만나보시는 게 어때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물어보지 말고 와서 한번 만나봐라. 이러면 아닌 걸알 것이다. 이런 내용을 하는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미션은요. 아, 당연히 안 되죠. 우리 눈도 거의 안 마주쳐요.
1: 오.
0: 자, 지금 계속 딸은 부정하는 것 같아요.
1: 엄마는 오버씽킹에 오버씽킹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깜짝
0: 그렇습니다.
1: 놀랐네요.
0: 자, 오늘 문장들이 좀 길긴 한데요. 그래도 이런 챌린지 같은 것을 통해가지고 너가 늘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1: 좋은데요?
0: 오케이. 자, 미션 도전하러 가볼까요?
1: 좋습니다.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2: So, is he single? He looks thoughtful. Is he single?
1: Single.
2: He looks thoughtful, like caring.
1: caring. 아니, 그냥 그렇게 궁금하신 거면은 와서 직접 만나보시는 게 어때요?
2: 응?
1: 응? 만나.
2: Me?
1: meet him.
2: Me?
1: Yeah, you. You meet him. You interest him.
2: Can I really?
1: 응.
2: I'm free next week.
1: 어?
2: Can I really? I'm free next week.
1: 아, 당연히 안 되죠. 뭐 프리?
2: Yeah?
1: 어? 안 돼. 당연히 안 되죠.
2: 너?
1: 우리 눈도 거의 안 마주쳐요. 어? 스트레인저. He's stranger.
2: Stranger?
1: 네.
2: He's
1: So
2: smiling at you.
1: you don't.
2: I can come next week.
1: 아, no.
0: 아이고, 저희 어머니가 지금 굉장히
1: 엄마,
0: 급하신가
1: 제
0: 봐요.
1: 생각에 엄마가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0: 그러니까요.
1: 네.
0: 아, 이거 안 되겠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빨리 스토리를 마무리 줘야 될것
1: 네.
0: 같습니다. 오늘 약간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영어라고 하는 거는, 아, 즐기면서 배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1: 맞아요.
0: 스토리에 좀 몰입하시면서, 아, 영어는 부가적으로 자동으로 온다
1: 내가
0: 생각하시면 좋을 것
1: 이
0: 같아요.
1: 이야기의 주인공이다라는 생각으로.
0: That's right.
1: 네.
0: 자,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So, is he single? He looks thoughtful. Why don't you just come and meet him yourself? Can I really? I'm free next week. Of course not. We barely make eye contact.
0: Okay, you guys. 오늘의 다이얼로그 준비되어 있습니다.
1: 네.
0: 자, 그래서 솔로야?
1: 어?
0: 엄청 배려심 있어 보이는데, 아니, 이것까지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1: 그러게요. So, is he single? 솔로야? He looks, 그는 보여. 배려심 있어 보여.
0: 네.
1: 이게 뭐예요? 배려심 있다라는 거를 그러면은.
0: 그쵸. 우리가 한국어로는, 배려심이 있는 사람이다. 아, 그 사람은 배려심이 없어. 말을 많이 쓰는데,
1: 네.
0: 막상 영어로 생각해 본 적이 없죠.
1: 정말 이거 너무 한국말로도 사실 어려운 말이라 영어로 한 번도 써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0: 네.
1: 못 해본 것
0: 근데
1: 같아요.
0: 오늘 단어를 직접 보시면, 아, 이게 이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겠구나 할 겁니다.
1: 배려심, 상대방을 생각하는
0: 배려를
1: 거잖아요.
0: 한다. 그죠.
1: 헤아린다.
0: 맞아요.
1: 아, 그러면은 저는 그게 결국에는 착해 보이는 거거든요. Looks so kind. 여기에 다 들어가요.
0: 네,
1: 배려심
0: 죄송한데.
1: 있어, 멋져, 착해, 다 들어가요.
0: 뭐 엄청난 거 나오는 줄 알았습니다. He looks so kind.
1: 네.
0: 근데 이게 문법적 구조로 틀리질 않아서 뭐라고 할
1: 그쵸.
0: 수가 없어요.
1: 착해
0: 자,
1: 보이는 거거든요.
0: 보겠습니다. 바로 정답은 thoughtful.
1: 아!
0: 들어봤나요?
1: 아니, thoughtful은 완전 생각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0: 맞아요. 남을 생각을 많이 해주는 거죠. 이 사람 뭐, 근데 배려를 해주는 거예요. So, thought, 이 생각이고, full, 꽉차 있는 느낌 아니에요.
1: 네.
0: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So, thoughtful. Someone is very thoughtful. 이 얘기는 굉장히 남을 배려를 먼저 하고, 이런 것들, 바로 형용사로 thoughtful. 그런데, 반대로
1: 네.
0: 배려심이 없다라고 하면, not thoughtful도 가능하겠지만,
1: 네.
0: 자, thought은 그대로 쓰고, 뒤에 full만 바꾸면 돼요.
1: 아, 그러네요. 그러면은
0: 아하.
1: 생각이 있긴 있는데 생각이 없어요.
0: 오,
1: Thoughtless.
0: 오케이. Alright. 만들어 보겠습니다.
1: 어?
0: Perfect. He's very thoughtless. 이러면 배려심 없는 거예요. 남 생각 안 해주는 겁니다. 아마 이런, 이것들은 교재에는 없을 수 있기 때문에 필기를 꼭 해주세요.
1: 네.
0: 오케이? 자, 여기서 보세요. He is thoughtful. 이래버리면
1: 네.
0: 그는 thoughtful 하다잖아요.
1: 그쵸.
0: 너무 팩트로 만들어버렸죠? 근데 그냥 지금 사진만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1: 아,
0: 그래, 보인다.
1: 보인다.
0: 그러려고 look 뒤에 형용사를 넣었죠. 그렇죠? 어쩌다 보니까 왕초보 영어에서 look 형용사를 가장 많이 하는 패턴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Am I right?
1: Yeah.
0: Yeah. So look 형용사. 오케이, 이렇게 하면 그런 상태로 보인다. 근데 그게 팩트인지는 확실히는 모른다. Right? 자, 예를 들어서 혹시 창백한 거 형용사로 아세요?
1: 어, 저 알아요.
0: What is it?
1: Pale.
0: 오, Whoa. 예전에 아마 슬기 씨가
1: 한번 했었죠.
0: White이라고 했나? 뭐 이렇게 잘못했던 기억이 나는데. 오케이. P-A-L-E. 창백한입니다. 그러면 네. 야, 너 창백해 보여.
1: 오.
0: 어, 어떻게 할까요?
1: 어, you look pale.
0: 그렇죠. You look pale. 형용사 자리에.
1: 어디 좀 아픈가 봐요.
0: How about this? 걱정하는 이라는 형용사 아세요? 걱정하는.
1: Worryable.
0: 그런 단어는 없어요. 자, worry는 걱정하다고요. 네. Worried. ED가 붙어서.
1: 걱정하는.
0: 아, I'm so worried. 이러면 걱정하는 이라는 형용사입니다.
1: 네.
0: 그러면은 Olivia는 걱정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어떻게 할까요?
1: Olivia looks worried.
0: 그렇죠. 그대로 형용사 넣어주시면 돼요. Like this. Alright? 주의하셔야 될 거. Like 넣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1: 네.
0: Look like 암기 아니에요. 그거는 look like는 뒤에 명사 올 때나 쓰는 겁니다.
1: 닮는 거잖아요, 누구나.
0: 그렇죠, 그렇죠. 아. So, 읽어볼게요. Hey, you look pale.
1: Oh, you look pale.
0: Olivia looks worried.
1: Olivia looks worried.
0: 자, 여기서 제가 look 형용사 나오면 항상 여러분들한테 challenge 거는 게 있습니다.
1: 네.
0: 질문형 하는 거.
1: 아.
0: 항상 틀리는 경우가 많았죠.
1: 네.
0: 자, 너 배고파 보여 이러면 you look hungry잖아요.
1: 네.
0: 그러면 나 배고파 보이니? 어떻게 하죠?
1: Do I look hungry?
0: 어, 저 잠깐만 울고 가도 돼요?
1: 오, 우세요.
0: 맞았습니다. 아마 아니 마이오쌤 왜 울려고 그래요? 이럴 수 있는데
1: 네.
0: 아마 오랫동안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1: 그렇죠.
0: 이 hungry 때문에 am I 이렇게 자동적으로 비동사를 붙이려고 하는데 얘는 얘가 주인공이 아니라
1: look
0: 일반 동사입니다. So, do I look 해 보이니? 얘가 더 중요한 거예요.
1: 네.
0: Do I look 어떻게?
1: Hungry.
0: Right? 이거는 am I hungry랑은 다르죠? 그건 좀 이상하지 않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나 배고프니?
1: Oh.
0: 이상하잖아요.

0: right? So am I hungry? 아니라 do I look hungry? Mm-hmm. Very, very nice.
1: Yeah.
2: 자, 여기서 보세요. 왜 해석을 솔로야라고 했죠?
1: 오, 근데 싱글이네요?
2: 근데 싱글, 그렇죠? 한국에서는 보통 애인이 없다고 하거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때 싱글이야, 뭐 요즘에는 좀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는 계속 저 사람 솔로인가? 솔로라는 말을 많이 쓰죠?
1: 네.
2: 근데 그게 의미가 조금 다르죠. 자, single and solo, you're different, okay?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1: 싱글은
2: She's single.
1: 싱글은 왠지 갔다 와야 될 것 같은데요. 돌싱이라 그러거든요. 우리
2: 싱글?
1: 돌아올
2: no.
1: 싱글.
2: 그것도 맞아요. 네. 하지만 꼭 그게 기본은 아닙니다.
1: 아, 그래요?
2: 이거는 그냥 애인이 없는 뭐 결혼한 상태가 아닌이라는 형용사예요.
1: 아.
2: 그러니까 뭔가 relationship이랑 관련이 있어요. 근데 이 solo는 네. 그런 뜻이 아니라
1: 뭐예요?
2: 그냥 뭔가 단순히 혼자 하는 행동을 표현할 때 쓰는 겁니다.
1: 아.
2: 그래서 예를 들어서 solo trip.
1: 예.
2: 이거는 애인이 없는 사람들끼리 여행. 가는 여행이 아니고요.
1: 네.
2: 그냥 혼자 가는 1인 여행 같은 거예요. Make sense?
1: 네.
2: 오케이. 그래서 single은 일반적으로는 이런 관계 관련해서 애인이 없거나 미혼이거나 but solo는 그게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뭐가 됐든 간에 혼자 하는 거. That's right. You understand, right? 오케이. 이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예문도 같이 봐주시면
1: 네.
2: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I'm a single man. 이거 뭐예요?
1: 나는 결혼을 안 한 사람, 남자예요.
2: 꼭 결혼을 안 했거나 애인이 없거나.
1: 네.
2: 그럼 그냥 싱글맨이에요. 근데 I'm a solo traveler. 이거는
1: 나 혼자 여행하는 사람이에요.
2: 맞아요. 차이가 있죠, 그렇죠?
1: 네네네.
2: 오케이, so 여기서는 single 실제로 뭔가 애인이 있니? 네,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So is he single? He looks thoughtful.
1: So is he single? He looks thoughtful.
2: Alright. 자, 그랬을 때 이제 딸이 짜증났어요.
1: 그래요?
2: And then 저기 그냥 와서 직접 만나보시는 게 어때요? 이거는 진짜 진심으로 한 게 아니라
1: 예.
2: 그만 물어보시고 막 이런 느낌이에요.
1: Oh, why don't you just come and him yourself? 그를
2: 자, 나눠볼게요.
1: 그쵸?
2: Why don't you부터
1: Why don't you 뭐 하는 게 어때요? 오는 게 어때요?
2: 오케이. Okay.
1: 와 오고
2: 여기서 끊을까요?
1: 여기서 끊어요?
2: 컴에서?
1: 컴에서 끊어볼까요?
2: Why don't you just come?
1: 오는 게 어때요?
2: 그냥 오는 게 어때요?
1: 그리고 보는 게 어때요? 그를 당신 스스로
2: 네. 맞아요
1: 봐야 되네요 그러면
2: 직접 만나보다
1: 만나는 거예요? 만나보는 거니까 그러면
2: 만나는 거죠
1: 그렇죠? Meet him이겠네요
2: Why don't you just come and meet him yourself?
1: Mm-hmm.
2: 이거는 진지하게 물어보는 느낌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 why don't you just come? 이런 식으로.
1: 그렇죠.
2: 비꼬는 느낌이랄까요?
1: 약간 귀 후비면서.
2: 그렇죠.
1: 네.
2: 정답? 맞습니다. 만나다 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거 입영작은 안 하겠지만 혹시 처음 보시는 분들 이게 엄청 길어 보이지만요. 사실 why don't you? 이렇게 문장 출발하면
1: 네.
2: 뭐뭐 하는 게 어때?
1: 아, 맞죠.
2: 하고 제안하는 그런 덩어리 표현입니다. 이것도 나중에 또 따로 잡을 거예요. 오케이, okay, so why don't you come 와서 meet him 하는 게 어때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냥 거기서 him에서 끝나지 않고 마지막에 뭐라고 됐어요?
1: Yourself.
2: Yourself.
1: 네.
2: 오케이, okay, 자 여기 지금 oneself라는 게 나왔습니다. 문장 뒤에 oneself 이러면 직접, 스스로라는 뜻을 이 자체만으로도 줄 수가 있어요. 오케이,
1: 네. okay?
2: 직접 눈앞에서 만나보는 게 어때요? 그렇게 답답하시면 이렇게 얘기를 쓰게 된 거죠.
1: 네.
2: 자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해볼까요?
1: 네.
2: 케이크 있다고 하면서 자기가 만들었다면서 준 거예요. 근데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1: 와우.
2: 거예요. 그때 아, 너 이거 네가 직접 만들었다고?
1: 우와.
2: 이거 궁금하잖아요.
1: 그쵸?
2: 자, 그러면 넌 이거 만들었니? 일단 너 이거 만들었어?
1: Did you make this? Yourself?
2: Yourself?
1: Oh-ho.
2: Hey, did you make this yourself?
1: Mm-hmm.
2: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1: 네.
2: 자, 이거 해볼까요? 내가 그거 직접 했어. 그냥 하다, did로 써볼게요. 나 그거 내가 직접 했어.
1: I did it myself.
2: I did it myself. That's it.
1: Wow.
2: Very, very nice. So, oneself라고 하는 거. 너무 편하죠, 그죠?
1: 네.
2: 오케이. 자, 같이 한번 여러분 낭독해 볼게요. Did you make this yourself?
1: Did you make this yourself?
2: Oh, I did it myself.
1: I did it myself.
2: 네, alright. 자, 요거 길어 보이지만 why don't you는 덩어리라고 했습니다. Why don't you just come and meet him yourself?
1: Why don't you just come and meet him yourself?
2: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3: So is he single? He looks thoughtful. So is he single? He looks thoughtful. Why don't you just come and meet him yourself? Why don't you just come and meet him yourself?
2: (웃음) 그랬는데 엄마가 에이 말이 그렇다는 거지가 아니라 정말 그래도 되니? 엄마 다음 주에 시간 되는데.
1: 와 진짜 푼숙기가 많으신 분이에요. 예, 저랑 많이 다르지 않으신 분 같은데 Can I really? 나 정말 그럴 수 있어? Uh-huh. I'm free. 나는 free야.
2: free야.
1: 다음 주에 다음 주에 free야 이거 같아요. 이건 약간 의역이 된 것 같아요.
2: Okay.
1: I'm free 다음 주에 uh-huh. I'm free next week.
2: Oh, okay.
1: 예. 왠지 얘는 그냥 그 뭐 at 이런 거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2: 이제 감 잡은 것 같습니다.
1: Yeah.
2: I like that.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Can I really? I'm free next week. Perfect. Next week. 얘는 다음 주라는 명사도 되지만 이미 다음 주에라는 부사도 됩니다.
1: 네.
2: 그렇기 때문에 in, at, on 이런 전치사가 필요 없어요.
1: Uh-huh.
2: 그냥 next week. There you go. 자, 보세요. 나 시간 있다라고 한 거를 어떻게 표현했어요?
1: 시간 있다 free요.
2: free로 표현했습니다.
1: 네.
2: 근데 벌써 이거는 제가 설명을 안 해도 느낌 오지 않아요?
1: 그렇죠.
2: 자유롭다. 그러니까 시간이 아주 그냥 넉넉하다.
1: 다음 주에.
2: 네, 시간이 되는 넉넉한이라는 형용사가 free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너 내일 시간 돼? 너 좀 시간 좀 넉넉하면 나 만날래? 뭐 어떻게 할까요? 너 내일 시간 있니?
1: Are you free tomorrow?
2: 그렇죠.
1: 와우.
2: 너무 간단해요. 물론 Do you have time tomorrow? 괜찮죠. 오케이. 하지만 free가 뭔가 시간이 좀 넉넉히 있는
1: 그러게요.
2: 느낌을 준단 말이죠. 자, how about this? 저 이번 주말에 시간 넉넉히 돼요. 이번 주말에.
1: I am free this weekend.
2: 그죠. I'm free this weekend. 이렇게 만들 수가 있죠.
1: 네.
2: So free 그거 상상하세요. 자유롭다. 시간 넉넉하다.
1: 와우.
2: Right? 읽어볼게요. Are you free tomorrow?
1: Are you free tomorrow?
2: Oh, I'm free this weekend.
1: I'm free this weekend.
2: 자, 여기서 우리 free 말고요.
1: 네.
2: 시간이 된다라고 할 때 형용사 쓰는 게 형용사로 또 하나가 있었거든요.
1: A로
2: 된다? 시작합니다. 시간이 되는.
1: 시간이
2: Are 된... you
1: available?
2: Yes.
1: Available이 시간이 되는이에요?
2: That's right.
1: 몰랐어요.
2: 단어는 알고 뜻은 예. 몰랐군요.
1: Available?
2: Okay, you guys.
1: Yes.
2: 이거 쓰면 됩니다. Available. 이거는 원래는요.
1: 네.
2: 뭐 available은 뜻이 다양할 수 있어요. 뭔가 내가 필요로 할 때 있는 이게 available이에요.
1: 맞아요.
2: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슬기 씨의 새로운 앨범이 이제 동네에 뭐 무슨 뭐 그런 상점에서 available 합니다. 가서 하나 사세요. 뭐 이런 게 나왔어요. Available 필요할 때 있는 이라는 단순한 뜻이고 사람한테 쓰면 I'm available 이러면 저 시간 돼요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의미 자체는 비슷한데 뭐가 차이가 있냐면 얘가 아까 자유롭다 그랬죠?
1: 네.
2: 넉넉한 느낌이 강해요. Right? I'm available tomorrow 이러면 격식이기도 하고 그냥 시간이 있다 정도라면은 I'm free tomorrow 이러면 나 뭐 할 거 없는데 이렇게 좀 시간이 좀 많다?
1: 아하.
2: 느낌 차이 알겠나요?
1: Yes.
2: Okay. So available은 어차피 격식이기도 하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도저히 생각이 안 나면 요거 추천드리겠습니다.
1: 그렇죠. Free를 알고 있으니까.
2: Okay. Okay. So 여기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뭐 사실 Can I really go and meet him myself? 이게
1: 예.
2: 이제 생략이 된 거겠죠. 자, 읽어볼게요. Can I really? I'm free next week.
1: Can I really? I'm free next week.
2: 자, 이랬을 때 방금 그건 그냥 한 말이잖아요.
1: 네.
2: 그래서 딸이 당연히 안 되죠. 우리 눈도 거의 안 마주쳐요. 그래서
1: 엄마 지금 편한 말로 오바 육바까지 간 거거든요.
2: 그렇군요.
1: 예. Of course not. 당연히 나시죠. We barely. 우리는 barely.
2: 근데 barely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눈을 마주친다는 표현이 들어가야 돼요.
1: 아니, 너무 길어요. 지금 이거 거의 역대급인 것
2: 역대급입니다.
1: 같은데.
2: 역대급입니다.
1: 예, 우리는 barely가 뭐죠? Barely. Barely가 너무 생소해가지고 지금 좀 말문이 막혔거든요.
2: 힌트를 좀 드릴까요?
1: 네.
2: Barely는 거의 안 한다는 뜻이에요.
1: 거의 안 한대요?
2: 그러니까 부정을 넣었다고 보시면.
1: 아, 거의 안 해요. 눈을 마주치는 걸 거의 안
2: 한다.
1: 해요. 그러면은 눈을 맞추다가
2: 이거를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한번 여러분 써보세요.

0: 아이즈가 들어가야겠죠? 아이즈. 아이즈 미팅이죠. 아이즈 미팅.
1: 아, 그렇군요.
0: Barely, 왠지 이런 거에는 꼭 뒤에 ing가 와요. Meeting of the eyes. Meeting of the eyes. 칼은 딱 맞아요.
1: 딱 맞네요.
0: 예, 딱 맞아요. 제가
1: 지금
0: 조금 예,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1: 영화의 제목을 보는 것 같아요.
0: Meeting of the
1: The
0: eyes.
1: meeting of the eyes. 오케이, 자, 보겠습니다. Of course not. We barely meeting of the eyes.
0: 그쵸.
1: 자, 그거 아니고요.
0: 뭐예요?
1: Make eye contact.
0: 오.
1: 들어봤나요?
0: 아니요. 아이 컨택은 알아요.
1: 아이 컨택은 들어보셨죠? 오케이. Eye contact. 중요한 거 뭐냐면은 많은 분들이 명사만 안단 말이에요. Eye contact.
0: 맞아요.
1: 거기까지 아는 게 너무 아깝잖아요. 얘를 문장에 넣으려면 동사를 알아야 돼요.
0: 동사화하는 게 메이크가
1: 네.
0: 되어주는군요.
1: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명사보다 동사를 우선으로 가야 됩니다. So, make eye contact. 얘는요, 토시 하나 바뀌지 않아요. 그대로 쓰는 겁니다.
0: 네.
1: Make eye contact. 눈을 마주치다. 왜? eye contact를 만들다거든요. Right? Okay. 자, 그러면, 오! 이왕이면, 저는 여러분들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거 원해요.
0: Yes.
1: 얘도 안다면, 눈을 반대로 피하는 건 뭐라고 할까요?
0: 피하다.
1: eye contact를 make 하는 게 맞추는 거예요.
0: 예.
1: 그러면은, 피하는 거. eye
0: 아.
1: contact를 피하는 거. 이거는 그대로
0: 그대로.
1: 직역으로 쓰면 돼요.
0: Yes.
1: 피하라.
0: Avoid.
1: 그렇죠.
0: 아, avoid가 피하다니까. Yes.
1: 얘는,
0: 우.
1: 변수가 없어요. 그냥 avoid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피하다죠?
0: 네.
1: So avoid eye contact. 그러면 눈을 이렇게 피하는
0: 눈
1: 겁니다.
0: 맞춤을 피하는 거군요.
1: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make avoid. 이렇게 동사 하나만 갖고 가면 문장에 넣을 수 있는데 그냥
0: 네.
1: eye contact에서 끝나는 거 너무 아쉽잖아요.
0: 아이 컨택트도 몰랐어요, 제가.
1: 이거만 하게 되면
0: 죄송합니다.
1: 나중에
0: 예.
1: 진짜 외국 가서 이렇게 돼요. 아이 컨택트, 아이 컨택트? 손으로
0: 그쵸,
1: 쓴다니까요.
0: 그쵸.
1: 이렇게. 그래서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조금, 중급까지는 아닌데, 초중급 이상으로 가야 나오는 것들이긴 한데,
0: 네.
1: 이걸 잠깐 제가 소개하고 싶었어요. 바로 barely라고
0: 아우,
1: 하는 건데요.
0: 어려워요.
1: 네.
0: Barely.
1: barely라고 하는 거는 never 같은 경우에는 절대 아닌 거죠.
0: 네.
1: 걔보다 좀 가볍습니다. 거의 안 한다라는 뜻이에요.
0: 아우.
1: So, barely 쓰고 동사를 쓰면, 그 행동을 아예 안 하는 건 아닌데 거의 안 한다. So, 저희 거의 눈도 안 마주쳐요. 우리 그렇게 안 친해요. 이런 느낌을 쓸 수가 있어요. So, 이거 자체가 부정이 있기 때문에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0: 네.
1: 네. 요거 예를 들어서 I work out. 이런 뭐예요? I
0: 나
1: work out.
0: 운동해.
1: 나 운동해. I work out. 근데 나 거의 운동 안 해.
0: I barely work out.
1: 그렇죠. I barely work out. 이미 barely에서 거의 안 함.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만약에 I never work out 하면 절대 안 한다. 강해지죠?
0: 네.
1: How about this? She eats anything. 와, 걔는 아무거나 먹어. 아무거나 잘 먹어.
0: 식성이
1: She
0: 좋다.
1: eats anything,
0: 예.
1: right? 근데 그녀는 거의 아무것도 안 먹어.
0: She barely
1: eats.
0: eats anything.
1: 그렇죠. She barely eats anything. 이렇게 되는 겁니다.
0: 뒤에 동사는 그러면은 주어에 맞춰주는 건가요?
1: 이거는
0: 예.
1: 이 주어 동사 매칭에 아무 영향을 주지 않아요.
0: 아, 그리고
1: Never가
0: never처럼.
1: 마찬가지예요.
0: 아,
1: Yes,
0: 그렇군요.
1: good question. Right? So
0: 네.
1: 얘가 얘 나왔으니까 동사 원형 바꿔야지. 아니네.
0: 아니군요.
1: Okay? So she eats anything에서 거의 안 먹는다.
0: 네.
1: Okay? 지금 해도 잊어버릴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근데 저는 좀 맛보기를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0: 네.
1: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I barely work out.
0: I barely work out.
1: She barely eats anything.
0: She barely eats anything.
1: There you go. 그리고 저번처럼 of course not. 당연히 안 된다라고 하려고 not을 또 썼죠. 그렇죠? 자, 여러분들 연기 한번 해볼게요. 아, 아니에요. 이런 느낌으로 of course not. We barely make eye contact.
0: Of course not. We barely make eye contact.
1: That's right. 또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가 트레이닝 할게요.
2: Can I really? I'm free next week. Can I really? I'm free next week.
3: 'Of course not. We barely make eye contact. 'Of course not. We barely make eye contact.
1: 네, 미션 정리하겠습니다.
0: 네.
1: 그냥 와서 직접 만나보시는 게 어때요?
0: Why don't you just come and Meet him yourself.
1: 당연히 안 되죠. 우리 눈도 거의 안 마주쳐요.
0: Of course not. We barely make eye contact.

0: Very nice.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So, is he single? He looks thoughtful. So, is he single? He looks thoughtful.
1: Why don't you just come and meet him yourself? Why don't you just come and meet him yourself?
0: Can I really? I'm free next week. Can I really? I'm free next week.
1: Of course not. We barely make eye contact. Of course not. We barely make eye contact.
0: Ne, 입으로 하는 입영작 타임입니다.
2: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보시죠.
0: 네. 자, 첫 번째는요. oneself.
2: 네.
0: 그러니까 myself, 뭐 himself, 뭐 다양할 수는 있겠죠. 그렇죠? 근데 보통 myself, yourself가 대부분 나올 겁니다.
2: 네.
0: 자, 그거 내가 직접 했어. 그거 내가 직접 했어.
2: I did it myself.
0: I did it myself.
2: 어,
0: 이거 내가 직접 만들었어?
2: Did you make this yourself?
0: 그렇죠. Did you make this yourself? 세 번째입니다. 그냥 와서 직접 그를 만나보시는 게 어때요? 그냥 오시는 게 어때요?
2: Why don't you come?
0: Why don't you just come?
2: Why don't you just come?
0: 그리고 그를 직접 만나는 거 어때요?
2: And meet him yourself.
0: 그렇죠. Alright, 읽어보겠습니다. I did it myself. Did you make this yourself? Why don't you just come and meet him yourself? 다음 패턴은요? Barely.
2: Yeah.
0: 자, 이거 틀려도 됩니다. 도전해 주세요.
2: 네.
0: 자, 첫 번째, 나 거의 운동 안 해.
2: I barely work out.
0: 그렇죠. I barely work out.
2: Yeah.
0: 두 번째, 걔는, 그녀는 거의 아무것도 안 먹어.
2: She barely eats anything.
0: 그죠. Eats입니다.
2: 네.
0: 하나 더. 우리 눈도 거의 안 마주쳐요. 우리 eye contact도 거의 만들지 않아요.
2: We barely make eye contact.
0: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I barely work out. She barely eats anything. We barely make eye contact. 네, 좋습니다. 배운 거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2: 주세요.
3: So, is he single? He looks thoughtful. Why don't you just come and meet him yourself? Can I really? I'm free next week. Of course not. We barely make eye contact.
0: 미션 해결할까요?
2: 네, 슬기롭게 미션
0: 해결!
1: So, is he single? He looks thoughtful.
2: Why don't you just come and meet him yourself?
1: Can I really? I'm free next week.
2: Of course not. We barely make eye contact.
1: Really?
2: Mm.
1: Let me meet him.
2: No.
1: Come on.
2: I know.
0: Yes. Good job, you guys.
2: 정말 잘하세요.
0: 완벽합니다.
2: 네.
0: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까요?
2: 그거 일주일 걸렸어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It took a week.
0: It took a week. 과거형이니까요, 그쵸? 네.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입영작 패턴입니다. barely 동사. 이거 활용해서 다음 영작해주세요. 내 남편은 거의 안 웃어. 내 남편은 거의 안 웃어.
2: 네.
0: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2: 오늘도 영어 문장 만들어서 예문 계속 만들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십시오.
0: 네, 틀려도 상관없으니까 무조건 도전해 주세요.
2: 네.
0: 자,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2: See you every day.

0: 안녕하세요, 여러분. 토픽 합격을 위한 최고의 선택 강서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토픽 듣기 시험을 위해서 문제의 유형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유형들을 묶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끔 접근을 하고 있는데요. 문제의 유형을 차근차근 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듣기의 담화도 대화도 있고 인터뷰도 있고 강연도 있고 또 급수에 따라서는 단일 지문 또 복합 유형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유형들을 잘 알고 문제를 접근하시면 자신 있게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문제 유형 파악에 집중하면서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6강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중심 생각, 중심 내용, 화제 고르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3급에서 6급에 해당하는 문제들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17번부터 20번에 해당하는 내용, 대화와 인터뷰와 관련된 내용들을 연습을 했었고, 이번 시간에는 조금 더 다양해진 담화로 문제 연습을 해볼 것입니다. 자, 여러분, 4급 수준도 있고요. 5급, 6급 수준으로 넘어가는데 여기에는 토론과 관련된 내용도 나오고요. 다큐멘터리나 교양 프로그램과 관련된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방송을 통해서 조금 접하지 않은 그런 내용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주의 깊게 들어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21번, 22번, 31번, 37번은 남자와 여자의 중심 생각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찾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남자의 중심 생각을 찾는 그런 문제들을 연습했지만 이런 문제들은 남자도 될 수 있고 여자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읽으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33번과 43번은 무엇에 대한 내용인지 화제를 고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그 듣기에서 그 내용 주제가 무엇인지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41번의 문항을 보시면 이 강연의 강연을 듣고 중심 내용을 찾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강연과 관련된 담화의 유형도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 초점이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먼저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기출 유형 학습들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있는지 일단은 단일 문항을 가지고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남자의 중심 생각을 고르는 문제인데요. 홍보행사라고 하는 키워드, 그죠? 홍보행사는 이러한 키워드들이 등장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듣는다면 어떤 여러분들이 듣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상품 홍보 행사를 기획할 때 어떤 점에 특히 신경 써야 할까요?
2: 가장 중요한 건 홍보 대상이 누구인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번에 출시된 우리 신제품은 20대 여성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에 맞는 분위기로 행사를 준비해야 하죠. 또 20대는 직접 체험하는 걸 선호하니까 제품을 사용해 볼 수 있는 체험 공간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0: 네, 잘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인터뷰 형식의 담화였습니다. 자, 여자가 상품 홍보 행사를 기획할 때 어떤 점에 특히 신경 써야 할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남자가 가장 중요한 건 홍보 대상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여러분, 남자의 중심 생각, 그러니까 여자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나요? 라는 것에 남자가 벌써 무엇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중심 생각을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홍보 행사는 일찍 가서 준비해야 된다? 아니고요. 그리고 분위기 연출이 가장 어렵다? 아니고요. 대상에 맞게, 여러분, 대상이 누구인지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남자의 중심 생각은 3번이 정답이 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상에 맞게 예를 들어서 20대 여성이 된다면 그에 맞게 분위기에 맞게 행사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부연적인 설명을 하고 있으므로 남자의 중심 생각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그 연습 문제를 이제 좀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연습 문제는 이번 강의에서는 1지문 2문항이라고 하는 복합 유형에 대해서 함께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두 개의 문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문제는 두번 정도 들려주는데요. 사실 이것도 여러 방식으로 접근을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어떤 학생은 한번 듣고 하나의 문제를 풀고 한번 듣고 다음 문제를 넘어가는 학생들도 있는데 한번 듣고 두 개의 문제를 풀고 한번더 듣고 확인하는 형식으로 가도 괜찮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평소에 연습을 하면서 어떤 것이 더 나에게 맞는 스타일인지를 찾아가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이런 복합 유형에 대한 문제들을 잘풀수 있는 전략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남자의 중심 생각으로 가장 알맞은 것과 들은 내용과 같은 것을 찾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먼저 이 대화가 어떤 것들인지 핵심 키워드들 중심으로 해서 선택지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빨리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대화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1: 김 대리, 사무실 안쪽 쓰레기통 봤어요? 종이랑 플라스틱이 같이 버려져 있던데요. 아직도 분리수거가 제대로 안 되고 있네요.
2: 네. 요즘 여러 팀 프로젝트가 마감이라 직원들이 바빠서 대충 버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직원들에게 메일로 다시 안내하겠습니다.
1: 그런데 업무 메일도 많은데 공지 메일을 제대로 읽을까요?
2: 지난번에 이메일로 공지했을 때도 생각보다 반응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큰 변화는 아니어도 효과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0: 네, 여러분, 먼저 우리가 한번 듣고 두 개의 문제를 풀기는 조금 어려웠을 테니까요. 그래도 대본을 보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자의 중심 생각을 고르는 문제였지요. 자, 여자와 남자가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자, 김 대리, 네, 회사에서 사회적인 대화를 하고 있지요. 사무실 안쪽 쓰레기통 봤어요? 종이랑 플라스틱이 같이 버려져 있던데요. 분리수거가 제대로 안 되고 있네요. 라는 문제를 지적을 하고 있지요. 남자가, 네, 여러 팀 프로젝트가 마감이라 직원들이 바빠서 대충 버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직원들에게 메일로 다시 안내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여자가,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키워드 중요하지요? 아마 남자와 반대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라는 것을 추측해 볼수 있습니다. 업무 메일이 많아서 공지 메일을 제대로 읽을까요? 라고 했지만, 남자가 다시 한번,

0: 지난번에도 효과가 있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여러분, 그럼 1번 사무실 청소 시간을 바꿀 필요가 있다? 아니지요. 직원들이 청소 업무를 잘 나눠서 해야 한다? 정답이 아닙니다. 자, 그다음 쓰레기통의 위치를 잘 보이는 곳으로 옮길 필요가 있다? 이것도 대화의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마지막 4번 직원들에게 이메일로 분리수거에 대해 다시 안내해야 된다라는 것은 남자의 중심 생각이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다음 나머지 10번의 문제를 풀 때에도 우리가 다시 한번 들어볼 수 있는 기회는 있지만 우리는 대본을 보면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들은 것과 같은 내용을 찾을 때에는 우리가 이걸 듣기 전에 빨리 이 선택지의 내용을 먼저 읽어본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었고, 또 들으면서 여기에 나와 있는 정보와 일치하는 것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요즘 직원들의 업무량, 그러니까 일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남자가 네, 요즘 여러 팀 프로젝트가 마감이라서 직원들이 바빠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여러분, 벌써 일이 많고 바쁘다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요즘 직원들의 업무량이 많다라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남자의 초점을 맞춰서 이 키워드를 들었다면, 이 내용을 들으셨다면 바로 찾을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다음 또 연습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역시나 남자의 중심 생각을 묻는 것이고요. 들은 내용과 같은 것을 찾아야 합니다. 자, 대중교통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나오지요. 그리고 시각장애인이라고 하는 단어도 계속해서 선택지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아마도 이 대중교통이 뭐이 시각장애인과 관련된 내용으로 나올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 내용의 유추해 봄이 내용을 유추해 보면서 대화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시각장애인의 버스 이용을 돕는 시스템을 개발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2: 네. 제 동생이 시각장애인인데 버스를 이용할 때 불편함이 많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 시스템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사용할 수 있는데요. 스마트폰 앱에서 타야 할 버스를 미리 선택해 두면 버스가 가까워질 때 지팡이가 진동으로 도착을 알려줍니다. 또 내릴 때는 지팡이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그 신호가 기사님 화면에 표시되어 기사님이 정확하게 내려줄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0: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대본을 보면서 정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여자가 남자에게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요. 여자의 대화에서 시각장애인의 버스 이용을 돕는 시스템을 개발했다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남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이런 시스템을 개발하게 되었는지 그런 이유들도 설명할 것이고 그 시스템이 어떻게 실행이 되는지 정보들을 제공해 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듣기를 할 때에도 그 담화의 구조들을 파악하는 것이 다음 내용을 예측해 볼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여러분, 남자가 동생이 시각장애인인데 버스를 이용할 때 불편함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 시스템을 만들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스마트폰만 있으면 사용할 수 있다고 했고요. 스마트폰 앱에서 타야 할 버스 미리 선택해 두면 버스가 가까워질 때 지팡이가 진동으로 도착을 알려줍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내릴 때에는 지팡이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그 신호가 기사님 화면에 표시되기 때문에 기사님이 정확하게 내려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여러분, 대중교통 운행 시간을 바꿀 필요가 있다라는 것은 관련이 없습니다. 남자의 중심 생각으로 볼 수가 없고요. 대중교통의 시각장애인을 위한 좌석이라고 했는데 자리인 것이죠. 자리에 대한 내용도 사실은 담고 있지 않습니다. 자, 시각장애인이 쓸수 있는 앱을 다양하게 만들어야 한다라고 했지만 그냥 그 시스템의 앱을 이용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4번. 시각장애인이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문제 제기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었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때문에 남자의 중심 생각은 4번이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자, 같은 또 지문을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할 텐데요. 들은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팡이에 대한 설명들이 있었어요. 그런 시스템을 만든 것이죠. 사실은 이 문제는 이 지팡이에는 버튼이 달려 있다. 사실 앞서 여러분들이 버튼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었다면 사실은 빨리 문제를 풀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어디에 있나요? 버스가 가까워질 때 지팡이가 진동으로 도착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지팡이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이라고 해서 그 지팡이의 기능, 지팡이에 있는 그런 기능들을 설명하고 있지요. 자, 이 부분에서 버튼이 달려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문제의 정답을 찾는 것이 조금 쉬워지셨을까요? 자, 그러면 다음 또 연습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무엇에 대한 내용인지라는 표현이 조금 달라집니다. 자, 앞에서는 남자의 중심 생각을 묻는 것이었지만, 이제부터는 이 유형에서는 화제를 고르는 문제들도 연습을 하게 됩니다. 자, 선택지에 있는 내용들을 보시면 고무를 활용한 상품의 종류, 지우개가 가진 문제점, 그리고 고무 지우개가 만들어진 과정, 고무 지우개의 활용 방법이라는 키워드들을 통해서 아마도 고무 지우개 관련된 내용이 나올 것이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들어보고 문제를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금 우리가 쓰는 고무지우개는 처음부터 고무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전에는 잘 마른 빵 조각을 이용해 연필 자국을 지우곤 했는데요. 18세기 후반에 한 과학자가 고무로도 글씨를 지울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이후 고무지우개가 만들어져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전 고무는 열과 습기에 약해 쉽게 썩는 문제가 있어서 널리 퍼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19세기 중반에 고무에 황을 섞어 열에 강하고 잘 썩지 않도록 만드는 기술이 개발되면서 이 문제가 해결되었고, 이후 고무지우개는 지금처럼 편리한 도구가 된 것입니다.
0: 자, 여러분, 들어보시면서,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기존에 우리가 배웠던, 들었던 내용들보다 조금 길이도 길어졌고, 단어들도 새롭게 접하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아,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무엇에 대한 내용? 그러니까 이 내용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자가 지금 우리가 쓰는 고무지우개에는 처음부터 고무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 고무지우개가 만들어지게 된 내용들을 쭉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담화가 굉장히 길게 제시되었지만 여러분들이 이 앞에 있는 내용을 잘 들었다면, 그래서 예전에는 마른 빵 조각을 이용해서 지웠다면, 나중에 지금의 이 고무지우개가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 사실은 그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의 답은 3번. 네, 고무지우개가 만들어진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찾을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들은 내용과 같은 것을 찾아야 하는데요. 여러분, 이건 역시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자, 18세기 이전에는 고무 조각을 지우개 대신 사용했다라고 했는데 아니죠. 예전에는 잘 마른 빵 조각을 이용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정답이 될수 없고요. 그다음 고무지우개는 나오자마자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었다라고 했는데 고무지우개가 만들어져서 팔리기 시작했는데 그런데라는 키워드가 나오죠. 여러분, 그런데 하지만 이러한 키워드들은 반대되는 전환이 되는 내용들이 뒤에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주의 깊게 듣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예전에 고무는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19세기 중반에 황이라고 하는 것을 고무에 섞어주면서 이런 습기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강하게 만들어줬다는 것을 뒤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고무지우개는 지금처럼 편리한 도구가 되었다. 이런 문제가 있었지만 그런 문제들을 해결했다라는 내용으로 고무지우개가 나오자마자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었던 것은 아니다. 자, 그다음 예전 고무지우개는 열과 습기에 강한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했는데 이 강연에서는 습기나 열에 약했기 때문에 다른 것을 좀 섞었다라는 내용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아닙니다. 자, 고무에 황을 섞는 기술이 고무지우개의 약한 점, 그러니까 단점을 해결해 주면서 지금의 고무지우개가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무엇에 대한 내용인지를 찾는 문제이고요. 그리고 이 다음 문제를 보시면 여러분, 일부 수달이 돌을 겨드랑이에 끼고 다니는 이유로 맞는 것을 골라라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사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무엇에 대한 화제를 찾는 것과 이 지시문이 매번 바뀌는 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서로 짝을 이루고 있는 문제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 수달이라고 하는, 그죠? 여러분, 수달 혹시 들어보셨나요? 알고 계신가요? 자, 여러분, 제가 사진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아주 귀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수달을 알지 못하더라도 지금부터 다큐멘터리의 담화로 여러분들이 듣게 되실 텐데, 다큐멘터리는 사실 전문가가 나와서 무엇인지, 그 수달이 무엇을 하고 또 수달의 특징이 무엇인지 뭐 친절하게 설명해 주기도 하지만 그 주제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기 때문에 꼭 수달이라고 하는 이 동물을 모르더라도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수 있어야 합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이 수달을 생각하면서 이게 동물인가? 근데 사실은 이 예문 선택지의 내용들을 보면 동물이라고 하는 것 정도는 것이거든 너무나도 잘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함께 들어보면서 무엇에 대한 내용인지, 그리고 겨드랑이에 돌을 끼고 다니는 이유라고 하는 점에 초점을 두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저기 강가에서 소달 한 마리가 돌을 들고 노는 모습이 보인다. 옆에 다른 소달은 조개

0: 일부 수달은 자주 쓰는 돌을 겨드랑이 아래에 끼고 다니며 필요할 때 꺼내 쓴다. 이처럼 수달은 자주 사용하는 돌을 따로 챙겨 다니며 반복적으로 활용하는 습관을 보이기도 한다. 먹이를 쉽게 얻기 위해 도구를 선택하고 보관하는 이러한 행동이 매우 흥미롭다.
1: 네, 자 여러분, 무엇에 대한 내용인지를 우리가 먼저 파악해 볼 텐데요. 자,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낯선 단어가 나올 때에도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메모하면서 들으시면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수달이라고 하는 수달에 대해서 강가에서 수달 한 마리가 돌을 들고 노는 모습이 보인다. 아마 첫 문장에서 수달의 한 마리라고 하는 걸 들으시면서 아, 동물이구나 라는 거 아마 생각을 해보셨을 거고요. 그 다음 옆에 다른 수달은 조개를 돌 위에 올려놓고 반복해서 내리쳐 껍데기를 깨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개를 먹기 위해서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대화문에서는 지금 돌이라든지 그리고 뒤에 나오는 것처럼 도구라고 하는 단어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찾을 때에는 수달의 기억력 발달 과정의 단계가 아니라 수달이 도구를 익히고 활용하는 방식이라고 하는 것을 금방 찾을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너무 어렵고 지문이 길다고 해서 아, 어렵겠다 먼저 겁을 먹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잘 그 키워드들을 잘 들으면 쉽게 문제를 찾을 수 있으니까요.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일부 수달이 돌을 겨드랑이에 끼고 다니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는데요. 여러분, 조개를 돌 위에 올려놓고 반복해서 내리치는 것들, 그리고 조개를 먹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여러분, 여기에 먹이에 이 껍질을 까기 위해서 껍데기를 깨고 있다라는 표현으로 유사하게 제시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정답은 1번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유형 4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을 가지고 문제 유형을 파악하고 있는데요. 이 1지문 2문항에 대한 내용들을 연습해 봤습니다. 자, 여러분 만점 전략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첫 번째, 지시문을 잘 읽는 것 필요합니다. 그 지시문 안에서 남자의 중심 생각인지 여자의 중심 생각인지 이런 문제들을 자, 여러분들이 잘 파악하셔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래서 결국 결론적으로 또 이러한 점에서 이런 요약을 해주는 표현들을 여러분들이 잘 듣고 그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을 잘 듣는다면 문제를 푸는데 반드시 도움을 받으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조금 수준도 높고 그리고 어려운 단어들이 섞여 있는 1지문 2문항을 함께 풀어봤습니다. 연습해 보면서 너무 힘들어, 너무 어려워 하는 학생들이 있었을 텐데요. 자, 다음 시간에도 우리가 함께 열심히 한다면 토픽 점수를 높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0: 쌓은 반찬 오! 역사는 흐른다
1: 어? 아, 이건?
2: 아, 아주 옛날 고구려, 백제, 신라 세 나라가 있던 삼국시대의 지도야
3: 삼국시대?
1: 아, 나 이거 알아 옛날에 고구려, 백제, 신라가 서로 땅을 더 차지하려고 막 싸웠잖아
2: 오, 맞아, 맞아 오늘은 고구려, 백제, 신라 중에 신라의 선덕여왕 이야기야
1: 선덕여왕?
2: 선덕여왕은 신라 27대 대왕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여왕이기도 하지
4: 오늘부터 난 신라의 왕 반드시 새로운 꿈,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것이다
5: 여왕님, 여기서 뭐 하십니까? 이러다 즉위식에 늦으십니다.
4: 지금 막 가려던 참이네.
5: 어? 여왕님, 금관은 어디다 벗어두셨습니까?
4: 아, 금관.
5: 나도 모르겠어.
4: 내 금관이 어디다 갔는가?
2: 즉위식을 올리려면 금관이 필요해.
1: 정말?
3: 우리가 찾아주자!
2: 선덕여왕이 쓸 금관은 바로 이거! 이거랑 똑같은 금관을 찾아줘!
1: 다 비슷한데 이건 뻗어나온 가지가 두 개밖에 없어!
3: 이건 금관에 달린 구슬 색깔이 달라!
1: 아, 이거야! 이게 선덕여왕님이 쓸 금관과 똑같아!
2: 화려하고 아름다운 무늬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라 금관 금관은 강력한 왕국으로 성장했던 신라 왕의 힘을 상징하지
4: 오늘부터 내가 다스리는 신라는 고구려 백제보다 더 강한 나라가 될 것이다
6: 예, 여왕님
7: 아, 여자가 왕이 되다니 이러다 나라 망하는 거 아니야?
4: 상대 등 비담 지금 뭐라 하였는가?
7: 아니 막말로 고구려나 백제가 쳐들어오면 갑옷 입고 전투에라도 나가셔야 되는데 아니 무거운 갑옷 입고 나가실 수나 있으시겠어요?
1: 아 진짜 비담 저 사람 왜 저래?
2: 예전 사람들은 왕은 남자만 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
3: 정말? 와 그런 게 어딨어 비담 진짜 마음에 안 드네
7: 아 참 여자라 힘도 없고
8: 아, 참. 헐 여왕님 앞에서 무엄하오 상대 등 비담
7: 김유신 네가 감히
4: 부족한 부분은 뛰어난 인재로 채우면 되는 법 마침 잘 왔소 오늘부터

0: 김유신 장군을 내 곁에 두어 신라의 군사력을 더욱 강력하게 키워나가겠소.
1: 예?
2: 김유신은 당시 신라 최고의 장군!
3: 야! 야! 야! 적이 수백 수천 나타나도 내 앞에선 꼼짝 못하고 벌벌 떨지. 야!
2: 하지만 김유신은 신라의 귀족이 아니라 멸망한 나라 가야의 왕족이었지. 그래서
1: 신라인도 아니잖아.
4: 가짜 귀족 주제에
2: 모두 가짜 귀족이라 놀리고 인정을 안 했어.
1: 저 가짜 귀족에게 자리를 주겠다고요? 말도 안 됩니다요.
0: 가짜 귀족이라니. 지금은 엄연히 신라 사람이요. 난 출신보단 능력을 보고 사람을 뽑겠소. 김유신 장군, 앞으로 잘 부탁하니.
3: 네, 여왕님.
1: 정말 마음에 안 들어.
0: 비담도 그렇고 다들 내가 여자라서 걱정 많은 것 충분히 알고 있네. 하지만 여자라서 더 강한 나라를 만들 수 있다는 걸 내 반드시 보여주겠네.
5: 여왕님 만세! 만세! 만세!
0: 그래. 앞으로 잘 부탁해.
2: 강한 신라를 꿈꾼 선덕여왕은 현명하고 지혜로웠는데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
4: 당나라 왕이 이 꽃그림과 씨앗을 선물로 보내왔사옵니다.
0: 이건 선물이 아니다.
4: 예? 선물이 아니라고요?
0: 이 꽃에는 나비와 벌이 없다. 그러니까 아직 결혼을 안 해 남편과 자식이 없는 날 놀리려고 보낸 거겠지.
4: 예? 정말?
0: 아마 이 씨앗에서 자란 꽃도 향기가 나지 않을 것이다.
4: 정말 향기가 안 나는구만. 이걸 그림만 보고 알아내다니. 역시 참 똑똑하고 지혜로우셔.

0: 지금 당장 개구리가 우는 숲으로 병사들을 보내라.
1: 여왕님, 그곳에 백제 군사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아신 겁니까?
0: 한겨울에 개구리들이 겨울잠에서 깨어나 우는 게 이상했지. 그곳은 신라인들은 가지 않는 곳. 그러니까 개구리들의 겨울잠을 깨운 건 백제군이 아닐까 생각했소.
1: 아, 개구리 소리만으로 백제군을 잡다니. 여왕님의 통찰력은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이 탑은...
0: 내 꿈을 담은 탑. 황룡사 9층 목탑이네.
1: 황룡사 9층 목탑이요?
0: 응. 이 탑이 완성될 때 신라는 더욱 강한 나라가 되어 있을 거야.
2: 외세의 침입을 막고 신라의 강력함을 보여주기 위해 선덕여왕 때 만든 황룡사 9층 목탑. 안타깝게도 훗날 몽골의 침입 때 불타서 지금은 그 터만 남아있지.
3: 아이고, 그냥 농사가 다 망해서 먹을 게 하나도 없네.
4: 그런데 세금은 내라고 여왕은 뭐 하는 거야?
3: 여왕의 인기가 바닥까지 떨어지는구나. 에라디야.
5: 여왕님 납쇼.
3: 여왕.
0: 내 너희들의 고충은 아주 잘 알고 있다. 오늘부터 나라의 창고를 열어 백성들에게 곡식을 나눠주도록 하겠다.
3: 우와.
0: 또한 흉년이 든 해에는 내야 할 세금 또한 크게 줄이도록 하겠다.
3: 정말요?
4: 여왕님 만세!
3: 만세!
4: 만세!
3: 이게 아닌데?
2: 선덕여왕은 늘 백성들을 잘 살폈어.
0: 그래, 별이야. 별을 관찰해 달력을 만들면 농사에 도움이 되겠지.
2: 여기서 문제! 선덕여왕 때 만든 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이 천문대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꿀성대, 2번 첨성대.
6: 아, 참, 꿀성대는
7: 나처럼 목소리 좋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꿀성대.
8: 그러니까 정답은 2번 첨성대.
2: 오, 딩동댕.

0: 이거는 그 별을 관측한, 아유, 암튼간에 그 농사 짓는데 아주 많은 도움이 된대요.
1: 아이, 정말? 아이고, 선덕 여왕님은 참 지혜로우셔.
0: 아이고, 그리고 그뿐이겠어요? 흉년에 굶지 않게 곡식도 주고 세금도 많이 안 내게 해주시니
1: 요즘 신라는 참 살맛 난다니까.
0: 맞아요.
2: 선덕 여왕 덕분에 신라는 살기 좋아지고 여왕의 힘은 더욱 세졌지.
3: 아, 다들 여왕 여왕 힘 뭐야. 금방 포기하고 내려올 줄 알았는데 왜 다들 여왕을 좋아하는 거야? 아.
1: 어! 저기 별똥별이다!
3: 아. 별똥별? 아, 별이 떨어지듯 여왕도 어디서 확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가만. 떨어져? 아! 좋은 생각이 났어. 이대로 포기해야 하나 싶었는데 하늘이 날 도와주는구나. 그래.
1: 맞지?
3: 저 어젯밤 별 떨어진 거 봤죠?
4: 봤죠.
3: 그거 다 신라가 힘이 떨어져서 망할 징조라고요.
4: 망해요?
3: 이게 다 여자가 왕이 돼서 그런 거라던데.
1: 에이, 그거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3: 아이, 참 맞다니까. 여자가 왕이 돼서 하늘이 도한 거야, 하늘이.
1: 하늘이? 그런가?
0: 아이, 그럼 이리 웃대요.
3: 하늘에서 별이 떨어졌다.
1: 아이고, 신라가 망할 징조래.
0: 큰일이야, 큰일. 진짜 큰일이다.
5: 빨리 끌어내야 한다.
3: 이게 다 여자가 왕이 돼서 그렇다.
1: 아이고, 큰일이구만.
0: 아이고, 어떡해.
5: 아이고, 큰일이구만. 큰일이야.
2: 소문은 계속 퍼져서 김유신에게까지 들어왔지.
6: 누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문을.

0: 여왕님.
1: 김유신 장군. 요즘 백제군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들었소.
0: 네. 서쪽 성들이 백제군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경주에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1: 이상한 소문?
0: 그게...
1: 반란이다! 비단이 반란을 일으켰다!
2: 반란?
3: 여왕을 찾아라! 여왕을 끌어내리자!
4: 여왕은 비담의 반란을 막을 수 있을까?
5: 아, 너무 궁금해!
4: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줘.
3: 왕궁을 샀어!

0: 친구들, 우리 내일 또 만나.
1: 농협 안심녹용에서 아이튼튼 녹용 홍삼 스틱을, 식물 유래 성분으로 걱정 없는 피킷에서 어린이 구강 케어 세트를 드립니다.

0: 옛날부터 요정과 악당은 서로 대결해왔지. 요정들이 악당에 맞서 우주 평화를 지켜왔지만 여전히 악당은 우리 곁에 존재하고 있다.
1: 어린이들을 괴롭혀 우주를 파괴하는 것, 그게 바로 나 악당 크크의 최종 목표다.
2: 형.
1: 누구?

0: 아니 이게 누구야? 내 동생 민호 아니야? 이 녀석아 오랜만에 형을 봤으면 인사부터 해야지.
1: 아, 형 잘 삐지는 건 여전하구나. 우리 형
0: 동생! 아 잠깐 소개하지. 이 친구는 나와 쌍둥이처럼 똑 닮은 내 동생 민호 왕자. 잠깐 나만 있을 때는 다들 표정이 죽상이더만 왜 이렇게 웃고 있지? 어? 어이없어.
1: 형 요즘에 어때? 악당일은 할만해?
0: 아이 말도 마라. 요즘 빌런 업계가 포화 상태라 빵뜨기가 쉽지가 않아. 그러는 넌 왕자로 사는 건 어때?
1: 나야 뭐 이 외모로 할 수 있는 건 왕자 말고 없잖아.
0: 여전하구만. 아, 온 김에 형이랑 일 좀 하나 하고 가자.
1: 응?
0: 자, 보자, 보자. 아, 마침 오늘 괜찮은 악당 역할이 하나 있구만.
1: 응? 왕자 역할은 없고?
0: 그건 이 다음에 우리 작가님한테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하자. 어때? 콜?
1: 유정 작가님, 잘 부탁해요.
0: 저도 잘 부탁합니다.

0: 이사님, 무슨 일인가요?
1: 전쟁 임금!
2: 외계인이 나타났나요?
3: 아, 요정들 왔구만. 나 지금 막 나가려던 참인데 못 만날 뻔했네요.
2: 박사님, 어디 좋은 데 가시나 봐요.
1: 기분이 좋아 보이세요?
3: 나 좋은 데 가. 병원에 대상포진 예방주사 맞으러 가. 아이, 좋아라.
0: 예방주사? 우리가 아는 그 예방주사 맞지?
1: 박사님 상태가 좀...
3: 내 상태? 아주 좋아요. 내가 그동안 맞은 예방주사들 덕분에 독감 용사, 백일의 용사, 간염 용사, 화상풍 용사, 디프테리아 용사, 폐렴 구균 용사가 날 지켜주고 있거든. 오늘 대상포진 용사가 추가되면...
2: 우와, 그럼 박사님은 어떤 질병도 이겨낼 수 있는 천하무적 박사님이 되시겠군요.
0: 역시 우리 박사님 최고예요.
3: 그런데 이 좋은 예방주사를 맞지 않으려는 한 어린이 때문에 지금 우주평화가 흔들리고 있다. 요정들! 당장 출동!
4: 출동이다!

0: 이 사건은 저기 보이는 홍민서 어린이로부터 시작되었다.
1: 민서야, 가자.
2: 어디요?
1: 응? 오늘 예방주사 맞기로 한 날이잖아. 보자 보자, 우리 민서 오늘 1번 내염 예방주사 4차 맞으면 되네.
2: 잘 있어. 악당아, 사라져라. 우와!
1: 너 6살 되기 전에 꼭 맞아야 하는 예방주사들이 있어. 가자, 빨리 일어나, 일어나.
3: 아, 가기 싫은데.
1: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빨리.
3: 나 예방주사 맞기 싫은데.
1: 아, 전에는 잘 맞았으면서 왜 그래. 참. 어? 왕자 소아과? 일본 내염 예방주사? 안 아프게 놔드림. 아프면 무료?
2: 어? 주사를 안 아프게?
1: 어, 민서야! 이 왕자 소아과 딱 우리 민서를 위한 소아과네! 가자, 가자!

0: 선생님이 안 계시나?
1: 안녕하세요.
0: 누구세요?
1: 저는 왕자 수학과 크크 간호사예요. 예방주사 맞으러 오셨죠?
0: 엄마, 여기 좀 이상한 것 같아요.
2: 그래, 여기서 당장 나가자.

0: 안녕. 여러분의 왕자 의사 노민우예요.
1: 어머니, 방금 여기서 그냥 나가시겠다고
2: 선생님! 혹시 마음의 상처도 치료가 가능할까요?
3: 선생님, 저 주사 맞고 싶습니다.
0: 씩씩한 친구구나. 그럼 우리 진료실로 가볼까?
3: 그러시죠.
2: 저도 예방주사 맞고 싶습니다. 저 독감 예방주사 맞아야 돼요.
1: 어머니, 밖에서 대기해 주세요.
2: 선생님, 잠시만요. 잠시만요.
1: 시큐리티!
2: 안 돼! 선생님!
1: 민서 친구, 칼 걷으실게요.
3: 안 아프게 놔주시는 거 맞죠?
1: 준비됐습니다.